0: 프로그램 자체를 상당 기간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담은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가로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협정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아주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우디의 협정 가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 엘 그린이 26일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하며 20년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린 의원은 텍사스 18선거구 경선 결선 투표에서 초선 의원인 크리스천 메네피에게 30.6대 69.4로 패배했습니다. 연 첫 당선 이후 11선에 성공했던 그린 의원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18선거구로 옮겨 12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중 지팡이를 들고 소리치며 항의하다 퇴장당했고 이틀 뒤 하원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올해 2월 국정연설에서는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 라는 팻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를 원숭이의 빗댄 영상을 게시한 것에 항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의원의 낙선 소식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엘 그린이 압도적 표차로 의석을 잃었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그는 다음 국정연설 때 그 미치광이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꼴을 못 보게 돼 아쉬울 것이라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그린 의원의 낙선은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 반대 목소리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지를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켐 팩스턴이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 결선 투표에서 현역 4선 의원 존 코닌을 63.8대 36.2로 누르고 11월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제안 팩스턴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소송을 주도했고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습격 직전 백악관 인근 집회에서 연설한 인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팩스턴이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탄핵소추를 당한 이력이 있다며 그의 승리가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를 격전지로 바꿔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지만 낙태권과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해 공화당으로부터 텍사스 문화와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4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텍사스는 1994년 이후 주 전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 한 명도 승리하지 못한 공화당 텃밭입니다. 한편 트럼프의 지를 받지 못해 경선에서 탈락한 존 코닌 의원은 재선 부담에서 벗어나 내년 1월 퇴임 전까지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여야 박빙의 의회 구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목표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 일본 국회가 중앙정보기관 설치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참의원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다수 찬성하면서 일본판 CIA가 현실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정보기능이 다섯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사령탑을 맡고 관방장관 등 핵심 관료 9명이 참여하며 직원 7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7월부터 조직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야당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민주적 통제장치 부재를 이유로 독립감찰기관 설치를 요구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스파이방지법과 대외정보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이란 국영방송의 종전 양해각서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백악관은 27일 X계정을 통해 이란 매체가 공개한 양해각서 초안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미국이 이란 주변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의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그 대가로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통과 선박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되 이란이 항로를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가랑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주말부터 종전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아직 타결 소식은 없습니다. 양측은 이란 핵 프로그램 해결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자유통항 같은 핵심 사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이 문제들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강한 부인은 양국 간 신경전이 여전히 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0: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7일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주민들에게 자흐라니 강 이북으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강 이남의 모든 지역은 전투구역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 아비하이 아드라이는 모든 주민이 헤즈볼라 시설과 장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휴전이 발효된 이후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피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5일 이스라엘군에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를 비롯한 최소 50개 마을에 대피 경보를 발령하고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국경 일대 완충구역인 옐로라인을 넘어 지상작전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도 미국은 이란 남부 지역에 저강도 공습을 단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기뢰 부서를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즉각 반발하며 미군 드론을 격추하고 전투기에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카타르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합의문 문구 조정에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은 종전 합의와 동시에 카타르에 예치된 동결 자산 120억 달러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나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중동 내 미군기지 철수를 촉구하며 협상 상대인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란의 강경파를 의식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 정부는 전쟁 발 이후 차단했던 해외 인터넷망 연결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0: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분쟁이 잠정합의 가결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무익을 500조 원 이상으로 전망하며 내후년 초 메모리 사업부 직원 성과급이 최대 12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 간 노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삼성 경영진은 향후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상생문화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노사관계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규는 잠정 합의한 가결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하나의 삼성, 원 삼성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번 반도체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0조 이상으로 봅니다. 내후년 초에 나올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12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노노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6: DX는 지금 600만 원이니까 올해는 600만 원대 6억이지만은요. 내년이 지나고 나면 600만 원대 13억, 15억이 되게 된다면 예. 노노 갈등,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5: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특정 사업부 독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 뒤에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의 기여가 있었고 과거 메모리 부분이 적자를 냈을 때 모바일과 가전 부문이 흑자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급 논란 과정에서 사업부별 갈등이 폭발했고 인재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7: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반도체 부분 먹여 살렸고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5: 이에 따라 훼손된 하나의 삼성, 원삼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통합,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경영진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8: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9: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즈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8: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옷이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9: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8: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9: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1: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0: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0: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7: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8: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9: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0: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0: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4: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LA와 라스베가스로 오가는 운전자들의 상징으로 자리해온 세계 최대 온도계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라스베가스 리뷰저널에 따르면 베이커에 위치한 이 초대형 온도계는 최근 4.3에이커 부지와 함께 185만 달러의 매물로 등록됐습니다. 높이 134피트에 달하는 온도계와 1107스퀘어피트 규모의 상업용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내 15번 프리웨이와 베이커 블러버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라스베가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매물 소개에서는 이 온도계를 134피트 높이의 수직 광고 공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도계는 북행과 남행 15번 프리웨이와 127번 도로 방향을 모두 향하고 있어 연간 약 2200만 대 차량의 광고 노출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도계 높이는 인근 데스밸리에서 1913년 7월 측정된 지구상 최고 기온 화씨 134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물 에이전트인 베런 카스티오는 온도계가 최근 보수 작업을 마쳤으며 남가주와 네바다를 오가는 차량 이동량이 워낙 많아 상업적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배드버니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치고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팬 투표로 수상자를 가립니다. 방탄소년단은 2021년 11월 영어 히트곡 버터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를 받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대상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멤버들이 지난 3월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한 지 2개월 만에 쾌거입니다. 리더 RM은 모든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친 뒤 한 번 더 이 소중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캐치 아이도 신인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했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사운드 트랙 골든도 올해의 노래를 받았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는 베스트 여성 K-POP 아티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5: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제유가 27일 급락했습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4불로 5% 넘게 떨어졌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8불로 역시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불 아래로 내려간 것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이 이란 주변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협상안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합의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늘리되 이란이 항로 관리권을 갖는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병력 철수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를 날조라고 부인했지만 시장은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받아들였습니다. BOK 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수석 부사장은 원유 가격에 반영됐던 극단적인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 두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4: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이 올해도 싱글맘 자녀들을 우선 대상으로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재단 대표 김명숙 씨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이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41명의 학생에게 총 14만 4천 달러를 지급했으며 학생 한 명당 평균 1천 달러를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 장학금은 홀 부모 자녀 장학금과 신학생 장학금, 그리고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장학금 등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허가를 받은 풀타임 학생으로 미국 내 거주자여야 하며 박사 과정은 제외됩니다. 신청 마감은 7월 7일이며 당일 우표 소인이 찍힌 우편물만 접수됩니다. 장학금 수여자는 8월 초 우편으로 통보되며 올해도 별도 수여식 없이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는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704,402-6482로 문의하면 됩니다.
0: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6: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6: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8: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9: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0: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9: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2: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3: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5: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사의 인공지능 쇼핑 기술을 다른 소매업체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앱 서비스는 27일 에이전트형 쇼핑 어시스턴트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마존이 이달 초 선보인 알렉사 포 쇼핑의 설계 구조와 운영 노하우를 패키지로 만든 것입니다. 소매업체들은 이 솔루션을 이용해 자체 브랜드에 맞춘 AI 쇼핑 도구를 최소 60만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채팅형 AI 쇼핑의 구매 전환율이 기존 검색 방식보다 3.5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명품 패션 그룹 테피스트리 산하 케이트 스페이드가 첫 고객사로 지난 4월 AI 선물 컨시어지를 출시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소매업체들이 AI 쇼핑 경험의 주도권을 외부 플랫폼에 내주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오픈 AI와 구글 퍼플렉시티 등이 쇼핑 에이전트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최대 30조 원 규모의 대형 인수합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27일 뉴욕 콘퍼런스에서 향후 2년 안에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투입해 무언가를 인수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주식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고 자본 운용에 있어 매우 인내심이 강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베어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 같은 대형 은행들을 인수하며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연해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부실화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인수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형 은행들의 자본 여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먼은 JP모건이 규제 수준을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상회하는 잉여 자본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인수합병 분야가 몇 년 만에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고 주식자본 시장도 올해 대단할 것이라며 상당한 과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27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82포인트 오른 5644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 소폭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가 동시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늘고 있다며 올해 연말 S&P 500 목표치를 7,600에서 8,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마이크론은 3.64% 올랐지만 엔비디아와 AMD 등 다른 반도체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프록터 앤드 갬블과 홈디포 나이키 같은 소비재와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종전 협상안 초안을 보도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서부 텍사스 산원유 선물은 배럴당 88불로 한 달여 만에 90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은 28일 발표될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워싱턴 DC 검진센터를 찾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MRI 검사를 받은 뒤 반년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 후 모든 결과가 완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회의 중 졸거나 행사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반복하는 일이 잦다며 정신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지기능 검사를 세 차례 모두 통과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이제 곧 여든을 바라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갈수록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이른바 정신건강을 둘러싼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위해 워싱턴 DC의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말 MRI 검사를 받으려고 센터를 방문한 뒤 반년 만입니다. 트럼프는 검사를 마친 뒤에는 모든 결과가 완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MRI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며 건강 관련 의혹을 일축했지만 신체 어디를 찍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8: What part of your body was the MRI looking at?
19: I have no idea. It was just an MRI. What part of the body? It wasn't the brain because I took a cognitive test and I aced it.
17: 하지만 큰 소리에도 불구하고 여든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건강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툭하면 손에 멍이 들고
20: We saw the bruising on your hand. Are you okay?
19: Take aspirin if you like your heart. But don't take aspirin if you don't want to have a little bruising.
17: 공식 회의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목적과는 관련 없는 주제로 발언을 허비하는 일이 잦다며 특히 정신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 But they said to me, would you like to take a cognitive test? I said, is it hard? They said, yes. I said, well... I'm a very smart person.
17: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 인지 검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앞으로 더는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1: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22: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 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21: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22: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21: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22: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7: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9: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8: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9: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0: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9: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연방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켈로 불리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이번 조사는 부정수급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수혜자들까지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주에서는 이미 재심사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보험을 잃었습니다. 의료복지 옹호단체들은 행정착오나 서류 미비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은 자신의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LA 카운티 유권자들이 오는 6월 2일 예비선거에서 매저 ER 판매세 인상안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매저 ER은 향후 5년 동안 카운티 판매세를 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카운티 공병원과 보건소 운영 재원으로 쓰입니다. 찬성 측은 세수 확보 없이는 응급실과 외래진료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이미 높은 물가 부담 속에서 추가 세금 인상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반박합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매저 ER 두 통과되지 않으면 연간 수억 달러 적자가 발생해 병상 감축과 인력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판매 세율은 9.5%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매저 ER 통과 여부는 카운티 공의료 체계의 향후 5년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가든그로브 화학탱크 사고 이후 주택가 인근 위험, 화학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지도를 통해 지역 내 화학시설의 위반사항과 유해물질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우편번호나 주소를 입력하면 반경 몇 마일 이내에 화학물질 저장시설과 과거 위반 기록을 보여줍니다. 환경보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의 잠재적 위험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든그로브 사고는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화학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의 화학시설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수천 개의 화학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기준 미달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이 지도를 활용해 자신의 집 근처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지역에서 13살 소녀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6분 84번가 플레이스와 워즈워스 에비뉴 일대에서 다윈 로라 칼데론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행방불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종된 소녀는 키오피트 3인치에 몸무게 130파운드이며 검은 머리에 갈색 눈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으로 목격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실종 신고가 들어온 만큼 경찰은 긴급수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LAPD 77번가 지서가 수색작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소녀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가진 시민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격자나 관련 정보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2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 뉴스와 한국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2: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8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구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진보 여당은 14대이라는 역사적 압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전직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뒤 새 정부 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웃돌고 있어 상황이 유사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대부분 지역에서 1대1 대결 구도인데다 부동산 등 생활 밀착형 이슈에 반응하는 유권자가 늘어 8년 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1: 지방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YTN 기획 시리즈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마치 2018년 지방선거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2: 선거를 말하는 인물, 구도 이슈 가운데 구도 이야기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3: 오늘의 이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24: 국민은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25: 8년 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여당은 14대2라는 역사적 압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의 선거 구도는 이번 지방선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26: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7: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5: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0: 압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무소속 출마, 그리고 윤어게인 논란으로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곤 있지만 양자구도라면 막판 결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대선 직전엔 북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어온 한반도 평화 훈풍은 정부 여당의 악재를 모두 집어삼켰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냉랭합니다. 야당이 이슈화하는 부동산 세금 문제나 조잡기 소특검법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달라진 유권자 성향입니다. 8년 전 선거의 구도와 이슈는 민주당이 강남구청장까지 당선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남 3구는 부동산 이슈가 누적되며 보수 정체성이 뚜렷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선거 구도나 이슈보다 소득이나 부동산 등 자신의 생활에 밀접한 이슈에 반응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습니다. 8년 전과 닮긴 했지만 이번 선거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이란 정부가 오늘 기준 약 석 달 만에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월 마일 전쟁 발발과 반정부 시위 확산을 이유로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란 역사상 최장 기간 인터넷 차단 기록으로 꼽힙니다. 차단 기간 동안 이란의 총생산 손실이 하루 4천만 달러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경제 타격과 사회적 불만이 복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은 재개됐으나 정부의 검열과 통제는 계속되고 있어 완전한 자유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종전협상 국면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자신감과 함께 장기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약 90일간의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최장 기록으로 꼽힙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속에 상당수 국민이 SNS로 물건을 파는 등 온라인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만큼 타격도 컸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란의 GDP 손실이 하루 4천만 달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4: The impact of this to the GDP is in excess of $40 million per day. That's quite a lot. It adds up over time, and there can be further downstream impacts as well. So that's just the start of it.
3: 이란 정부의 인터넷 재개 결정엔 이런 경제 손실과 사회적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이란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석 달 만에 간신히 인터넷 먹통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정부의 통제와 검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가 인터넷 복구에 반대하는 등 접속 환경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인터넷 자유화라기보다는 완전 차단해서 경제 현실을 고려한 통제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평가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TSMC 회장이 이번 주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직원들에게 올해 삼성과급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무체인 TSMC에서 성과급 감소 소문이 퍼지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자 회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TSMC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성과급 규모를 놓고 직원들의 불만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TSMC에는 노조가 없고 직원 복지위원회만 있어 실제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5: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도 이 성과급 감소 소문이 돌면서 TSMC 회장이 출장을 좀 급하게 취소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이 선전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6: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SMC도 지금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만큼 성과상여금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직원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뭐 반발도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장이 TSMC 회장이 해외 출장까지 취소를 하고 성과금을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직원들에게 언급을 하는 등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단 TSMC

0: TSMC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복지위원회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뭐 반도체 호황일 때 이제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면 반대로 이제 저성과전은 해고가 된다든지 이런 고용에서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사실 지금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번에 높은 성과급을 주는 것 자체가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만 받아들여지고 원래 고용의 유연성, 그래서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법적으로 뭐 어렵게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든지 아니면 나름 불이익이 크다라고 반발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 네.
0: 실제로 미국처럼 성과급제가 정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고용의 유연성 또 이제 제도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균형에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예.

0: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이번 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공지능 도입이 세계적인 일자리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올트먼은 2022년 챗GPT 출시 당시 자신이 우려한 것만큼 사무직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초급 사무직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예측이 틀려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AI 도입이 세계적인 일자리의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한 올트먼 CEO는 애초 자신이 우려한 것만큼 AI 때문에 사무직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트먼은 2022년 챗GPT 출시 당시 자신과 경영진이 내놓았던 기술적 예상은 대략 맞았다면서도 AI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상은 상당히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예상이 틀려서 기쁘고 초급 사무직 일자리가 지금쯤 훨씬 더 많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올트먼은 AI가 많은 산업과 직종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트로픽의 크리스 올라 공동 창립자는 25일 한 행사에서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매우 대규모로 대체할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올라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도덕적 의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4: 김수정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5: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4: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3: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9: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10: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4: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10: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4: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3: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14: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5: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1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7: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8: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가슴이 불안하고 답답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은 쉽게 체하거나 쉽게 놀라실 수 있고 기립성 저혈압과 같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핑 도는 어지러움을 예전보다 자주 느낀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진료 후 심장병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심장병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차고 늘 등쪽이 뻐근하고 아프셔서 지압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그냥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 줄로 아셨다고 하십니다. 심장병이 심한 경우에는 가슴이 뻐근하면서 통증이 왼쪽 팔이나 왼쪽 새끼손가락까지 방사통이 생기기도 하고 점점 그 증상이 폭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만약 심장세포가 죽어서 심근경색으로 갈 경우 환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한 불안감과 초조감을 경험하게 되며 영어로는 테키칼디아, 즉 심기 항진이 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911을 불렀는데 그때 죽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하시면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꼭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심근경색으로 심장세포가 문제가 있다면 피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LDH 수치는 세포 괴사 후 24시간 이후에 나타나는데 심장 외에도 신장, 즉 콩팥이죠. 그리고 부신, 폐, 간에 이르기까지 세포 괴사를 나타내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DH만으로는 심근세포가 괴사되었다고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SGOT 또한 세포 괴사 12시간 후에 증가를 하는데 다른 장기들보다 심장세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근세포 괴사율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징표입니다. 이렇게 피검사, 심전도, 운동 부하 검사, 또 심장 내부의 율동을 들여다보는 에코그램, 필요하다면 심혈관 촬영을 하여 다른 모든 증상과 더불어 확실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7: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퇴직연금의 시장 규모가 작년 말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6.47%로 제도 도입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좋긴 좋은데 또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90% 넘게 뛴 상황을 고려한다면 마냥 좋아하기는 조금 애매한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연금 고수들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고수 경제는 연금 고수시죠.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십니까.
3: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다. 많이 늘어난 건가요?
4: 아니, 20년 만에 한 500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늘어난 건데, 물론 또 뭐 업계에서는 뭐 또 통계나 뭐 이런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조만간에 뭐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를 쫓아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있어서 시장의 성장세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3: 네. 상무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4: 아, 재택근무군요. 저는 이제 DC형 퇴직연금하고 이제 IRP라고 개인형 퇴직연금 관리하는데, DC형 퇴직연금은 주로 타겟데이트 펀드를 중심으로 관리를 합니다.
3: 네네네.
4: 대신 이제 주식 비중이 좀 높은 형태의 클래스를 찾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형태고, IRP 같은 거나 개인연금 같은 상품들은 좀 ETF 중심으로 좀 많이 운영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TDF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확실히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 최근에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4: 네.
3: 130조 9천억 원이라 그러면은 작년만 해도 30%가 넘게 증가를 한 거네요.
4: 네. 네. 증가세가 매년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3: 아, 매년.
4: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5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이 본격화되잖아요.
3: 그렇죠.
4: 그분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을 받아서 네. IRP 계좌로 옮깁니다.
3: 아.
4: 그러니까 목돈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늘어나는 금액이 네네네. 많아지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IRP에다가 이제 불입하시는 돈들 있잖아요.
3: 네네.
4: 그 돈도 늘어나는데, 최근에 또 증시가 하락을 되면서 세금을 좀 덜 내고 세액공제 효과까지 엎어서 이제 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IRP를 많이 찾아요.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성장세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아, 이게 퇴직연금 시장이 개인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3: 아, 네네.
4: 그러니까 IRP는 자기가 계좌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4: 네. 회사에 네. 있는 거랑 내 손에 보이는 거랑 또 완전 느낌이 네. 다릅니다.
3: 네. 알겠습니다. 퇴직연금도 개인화되고 있다. 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코스피, 앞서서 문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만 뭐 거의 90% 넘게 뛰었고요.
4: 네.
3: 오늘 벌써 8,400선까지 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적 배당형으로 많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4: 예, 뭐 지금 보면 한 75%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 예.
4: 약간 뜯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DB형 퇴직연금이 회사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거의 90% 넘어갑니다.
3: 아, 그러니까 이게 워낙 한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약간 예. 전체 착시가 있다.
4: 그러니까 DB형을 빼고 이제 DC형이나 IRP만 놓고 보면은 그 퇴직연금 적립금 내에서 투자 상품 비중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3: 네.
4: 그 부분도 봐야지. DB형은 왜 이렇게 원리금 보장을 많이 하냐. 이게 회사가 운용하는 형태잖아요. 회사가 운용을 했는데 운용 담당, 회사 담당자가 네. 수익을 많이 내서 칭찬 잠시 듣겠지만 손실 봤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3: 그렇죠,
4: 부분들이니까
3: 그렇죠.
4: 보수적으로 네. 운영할 수만 스스로 운용하는 형태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 임금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3: 아, 그렇죠.
4: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운영하고, 그럼 최근에 이제 증시나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빨리 시장이 가니까 옮겨오는 머니무브들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에서 투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오는 것도 일반적이고, 투자 상품 내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투자 상품보다는 ETF와 같은
3: 아, 네.
4: 시장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하고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상품들로 사람들이 많이 갈아타고 아,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좀 재밌기도 하고요. 네. 조금 전에 임금 상승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임금 상승률 이상입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입니까?
4: 뭐 그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네. 이제 직장인들한테 특히 이제 DB형 회사가 관리하에 저는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신 분들 둘 중에 네. 하나 선택하신 거잖아요.
3: 그렇죠.
4: 그럼 가만히 있으면 DB형보다 수익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3: 무조건 더 내야죠.
4: 그렇죠. DB형은 퇴직급여가 어떻게 증가하냐 그러면 근속기간 동안 자기 일하는 기간 동안 임금 상승률만큼 증가합니다.
3: 네.
4: 그러니까 내가 DC형으로 기껏 옮겼으면 그래도 목표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3: 예.
4: 최소한 임금 상승률 이상은 수익을 내야 그 이상의 내가 옮긴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3: 최소한 얘보다는 네. 나아야 된다. 네.
4: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제 임금 상승률로 두는 게 맞고 예를 들어 네. IRP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분들은 최소한 물가 상승에 쫓아가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임금 상승률을 놓고 내가 운용의 수익률을 그 이상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는 후자가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작년에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6%가 넘었네요.
4: 네.
3: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긴 냈는데 국민연금이 19.9%고 코스피도 막 이렇게까지 치솟고 있고 이걸 보면은 조금 아쉽긴 해요.
4: 근데 이게 편견의 함정이
3: 이것도,
4: 있습니다.
3: 예, 예.
4: 국민연금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전문 운영업체 하다 보니까 하나의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3: 네.
4: 퇴직연금은 투자자마다 다른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네.
4: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적립금 중에 상당 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 있는 상황에서 평균을 내버리면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에 수렴하게 돼 있잖아요.
3: 얘들이 다 까먹으니까.
4: 그래서 이거는 예. 좀 스펙트럼을 구분해서 사람들마다 이거를 분위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되고 고수들이 있고 좀 하는 사람들까지 편차가 되면 심합니다.
3: 네네.
4: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수익률은 지금 보셨던 뭐 이 정도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높게 나오는 부분들 있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예금 정도 수익이 나올 거고
3: 네.
4: 반대로 지나치게 자주 사고 팔다가 잘못 타이밍을 잡으신 분은 이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손해를 좀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3: 실제로 지금 오른쪽보다
4: 샀다 팔았다를 잘못하고 너무 자주 하다 보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장에서는 보면 그냥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3: 제가 제 아는 그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매도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지금까지 몰랐대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180%가 나와 있더라고요.
4: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증권사 같은 데서 보면 앱을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3: 네.
4: 자꾸 정보도 오고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오르면 오르서 팔고 싶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팔고 싶어서 그분은 봤더니 앱을 그냥 스마트폰에서 지워버리셨어요. 이게 강제적으로라도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시장 상황에 그러니까 뭐 시장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당분간은 내가 안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불편하게 보고 싶으면 이제 PC로 들어가서 이제 외부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잦은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3: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그 ATTS 이렇게 켜놓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제일 나쁜 습관인 것 같습니다.
4: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마감을 초단위도 하게 됩니다.
3: 그렇죠. 네.
4: 뭐 별일도 없는데 뒤돌아오고 가격으로는 팔고 싶고요. 떨어지면 뭐 큰일 난 것 같아서 또 팔고 싶은 생각이 있고 뭐 또 올라갈 때 못 쫓아가서 불안하고 이 불안한 마음들이 되게 시장을 들여다보면 많이 생기거든요.
3: 맞아요. 네.
4: 그런 부분들이 직장인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3: 특히 우리가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데 저는 매매하려고 켜놓은 건 아니고요. 방송 때문에 켜놓은 겁니다. 오해는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자 절반의 수익률이 2에서 4%, 하위 10%는 수익률이 0.5%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 사고 팔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뭐 잘못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4: 최근에 보니까 돈이 들어왔는데도 그걸 방치시켜 놓는 분도 아직 많으세요.
3: 그러니까
4: 현금으로 남겨두는 사람들.
3: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4: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불입을 해주면 그걸 운용 지시를 해서 그거를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돈 들어온 것만 알고 있고 그걸 운용 지시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안 하시는 건지는 뭐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현금 그대로 100% 현금으로 남겨두신 분도 꽤 많으십니다.
3: 그러면 그건 수익이 아예 안 붙는 거잖아요.
4: 그렇죠. 거의 뭐 원리 그냥 현금성 자산 수익률 정도 나니까 안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있어요. 그게 이제 의도적이라서 내가 뭐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반드시 해둬야 되는 거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언제 지급해준다.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데가 있고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연에 한 번 더 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언제 돈 들어온 날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운용 지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5: 네.
4: 이 운용 지시를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장 상황이 휘둘려요.
5: 아, 그렇죠. 네.
4: 아, 이거 올라간 데 사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5: 아, 딱 정해진 날에 정해진 어떤 그 방향 상품으로 그렇죠.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4: 그렇게 하기가 예. 좀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것을 사실 때는 자동 매수 신청을 해놓으시면 돼요.
5: 네네.
4: 그럼 내가 돈 들어온 날 자동 매수를 하면 그 돈으로 가지고 바로 펀드를 사주거든요. 근데 ETF는 그게 또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 증권사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냐면 ETF 매수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요.
5: 막 예약 매수 이런 거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4: 돈이 들어올 때 돈이 들어오면 매일 또는 매주 아니면 매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얼마치씩 사달라고 지시를 해놓을 수 있거든요.
5: 네네.
4: 그 지시를 해놓으시게 되면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딱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ETF를 해당 ETF를 사줍니다. 그러면 내가 마켓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고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한테 한번 연금 가입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5: 참, 물도 고이면 썩잖아요. 돈도 네. 보여 있으면 썩어 버리니까 이거 반드시 굴려야 되는데 네. 왜 굴려야 되나라는 설명은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매년 천만 원씩 20년 동안 똑같이 2억을 넣었는데 이 굴리는 방법에 따라서 수령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 차이가 납니까?
4: 뭐 고용노동부가 이제 금감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실제 연기금 퇴직연금 수익률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예. 계산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네. 매년 천만 원씩 20년, 그 2006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를 부었을 때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한 사람은 한 4억 3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네. 원리금 보장형으로 하신 분은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아. 그러니까 약 극단적인 걸 비교를 해본 거죠.
5: 그렇네요.
4: 그냥
5: 예.
4: 원리금 보장에 맞춰놨던 거나 이 기간 동안 그냥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 2억 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2억 가까이 차이 나는 거니까.
5: 그런데 뭐 복리 효과를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실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예. 이 간격이 최근처럼 시장이 급등하는 장에서는 직장인들한테 소외감까지 만들어내거든요. 나는 이 뭐하고 있었나 이런.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5: 그러니까요.
4: 분들 예. 현장에 가면 되게 많이 만나시게 돼요. 그래서 적정한 배분을 하신가 두렵다 그러면 일정 부분이라도 배분을 하고 가는 것들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것도 없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이런 점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간 한 그래도 6-7%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그래도 노년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두 자릿수는 그래도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4: 그냥 금리랑 수익률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70이나 72. 수익률을 예. 하면 내 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5: 네.
4: 예를 들어 6% 수익 나면 72 나누기 6 하면 12년 정도 되면 내 돈이 두 배가 되거든요.
5: 아.
4: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예. 수익률을 조금만 올려서 뭐 6에서 8% 정도로 올리면 8, 9, 70이니까 9년 정도면 되니까 3년을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5: 그럼 70에서 나누면 대충 나오는 겁니까
4: 그러니까
5: 이게?
4: 네. 예, 예. 예. 주먹구구식 방법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그게 유명한 법칙이 70이 나누기 예. 금리하면 목돈을 딱 넣었을 때 내 돈이 두 배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그냥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5: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수익을 내줘야 되고 그래서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상무님 같은 연금 고수들 이런 분들은 퇴직연금 어떻게 굴리는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TDF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4: 일단은 시장 상황에 너무 휘둘리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사람 좋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한두 번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5: 네.
4: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홀짝 게임을 많이 해보잖아요. 홀짝 게임 할 때 한 번 두 번은 맞추지만 네. 이게 다섯 번 여섯 번을 맞추기는 너무 어려운 게임입니다.
5: 뭐 통계적으로 평균에 수렴하게 되죠.
4: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좋다고 쫓아가고 저거 좋다고 쫓아가고 하면 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가격을 보면 이게 높다,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결정돼 있는 가격은 대중이 결정한 가격이잖아요.
5: 네.
4: 그게 틀렸다 맞다고 할 필요가 없고 그걸 보고 아 그게 지금 현재 시점의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5: 아 그러니까 예. 지금 많이 높아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게 정상 가격이다.
4: 지금 현재 사람들이 예. 결정해 놓은 가격이지 다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5: 네네네.
4: 시장에서 결정돼 있는 가격은 현재 시점 지금 현재 시점의 정상적인 가격이라 바라보고 이게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냐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은
5: 아.
4: 투자하기 힘듭니다.
5: 저평가 고평가를 얘기할 때가 아니네요.
4: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잘 받아들이시고 그때 대응하고 그러면 이제 내 자산에서 이 얼마만큼을 이 시장에 노출시켜 둘 거냐 이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냐
5: 네.
4: 시장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5: 그렇죠.
4: 네. 장기적으로 하향하는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상향을 할 것 네.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한다 그러면 그 등락에 대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을 배분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장기적인 상향에 대한 믿음은 없고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겠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게 홀짝게임 계속하는 거랑 비슷한
5: 뭐
4: 배도 안 할 겁니다.
5: 애초에 투자도 아니고 그건 도박에 가까운.
4: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네. 분들 되게 많고 또 그런데 시장의 가운데서 있으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덜 받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래서 아까 앱을 지운다거나 이런 사람들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네. 하지만 시장에 조금 덜 영향받는 방법을 찾아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뉴욕의 택시 운전사분들에 대한 사례예요.
5: 네.
4: 그분들이 손님이 많은 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 버려요. 손님이 없는 날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길래 도대체 왜 그런지 심리학자들이 이런 분도 궁금하잖아요.
5: 네.
4: 손님 많을 때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하루 단위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5: 네.
4: 하루에 얼마큼 산학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5: 오늘은 이만큼 벌었으니까 됐다.
4: 그러니까 손님 많은 날은 빨리 네. 벌었으니까 일찍 집에 가고 손님 없는 날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5: 아.
4: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마감을 하루 단위로 하지 않고
5: 예.
4: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한다 그러면 패턴이 완전 바뀌겠죠.
5: 아 그렇네요. 예.
4: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하루 단위로 하거나 요즘 하루 단위도 아니죠. 그 초 단위로 하시니까.
5: 요즘 뭐 나노세컨 트레이딩이 전체 예. 거래량의 70% 예.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4: 그렇게 되니까 뉴욕의 택시 운전사처럼 내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마감을 조금 더 늘려서 시한 투자의 기한을 늘려놓으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네. 투자하면서 덜 불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4: 네.
5: 아무래도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고 길게 보려면은 ETF라든지 여러 파생 상품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TDF, 타겟 데이티드 펀드 이거 많이 쓰잖아요. 네. 아까 상무님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요거는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예시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 직장인분들이 시장 상황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5: 예.
4: 근데 종목을 발굴하는 건 뭐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나 역량
5: 맞아요.
4: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5: 예.
4: 그래서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는 이런 개념입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되게 높게 가져갑니다. 80% 정도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임박하면 주식 비중을 40%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려주는
5: 네.
4: 거예요. 그걸 이제 펀드가 알아서 해줍니다.
5: 아 자동으로 이렇게.
4: 예. 예. 그러니까 투자자가 골라야 될 거는 자기가 은퇴 시점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2045년에 은퇴할 걸 예정돼 있는 사람은 TDF 이름 뒤에 2045라고 써있는 거를 고르시면 돼요.
5: 아, 그 연에 따라서 다 상품이 있는 겁니까?
4: 예, 그래서 5년 단위로 보통 나옵니다.
5: 아.
4: 그래서 그 은절이 해당되는 것들을 고르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자산 배분 이런 거 고민을 안 해도 되죠. 근데 그 안에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내가 분산 투자에 대한 네. 고민들도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5: 심지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나눠서 하네요.
4: 그렇죠. 요즘 네. 뭐 그래서 TDF랑 뭐 반도체 ETF를 비교해보면 반도체 펀드 성과가 좋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시장 상황에 덜 휘둘리면서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가져갈 네. 수 있는 그래서 메인 상품들을 내가 정말 내가 타이밍도 잘 맞추고 종목도 잘 고르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이런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계속 사는 것도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방법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5: 그러면 이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자동으로 되니까 거기에다가 약간의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수익도 꾸준히 나는 그런 상품이 되는 거네요.
4: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자 기한이 1, 2년이다, 3, 4년이다 이 정도일 때는 타겟 데이트 펀드를 골라서 하는 것들은 조금 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은퇴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10년, 20년 정도 남아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 상품을 기본적으로 깔고 또 이것만 다 하긴 좀 애매하시면 이걸 한 60, 70% 깔고 나머지 부분들을 ETF 같은 것들로 해서 하는 것.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코어 세트라이트라고 해요.
5: 네.
4: 코어가 핵심이 있고 그다음에 위성이 있는 거죠.
5: 네네.
4: 그래서 이제 수익은 이쪽에서 단기적인 수익은 취하더라도 메인 근간이 이렇게 깔아놓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것도 이제 자산 관리, 연금 자산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5: 알겠습니다. 메인이 단단하면은 마음도 좀 편해지니까.
4: 그렇죠. 시장 상황에서 올라갈 때야 이거 세트라이트들이 위성에 있는 것들이 수익을 내면 기분은 좋은데 이건 떨어질 때도 많이 하다가 잖아요.
5: 그렇죠. 네.
4: 근데 밑에 지켜주는 게 있으면 좀 든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엽 미래세 투자연금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잠시 뒤에 끝납니다. 일단은 가결 확률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성과급 후폭풍 대단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 차가 워낙 커요. 지금 뭐 10배가 넘게 격차가 나니까요. 그래서 노노 갈등이 나오고 있고요. 주주들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용권 사회연대포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정용권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일단은 이거 가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7: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0시에 결론이 나는데요, 잠시 뒤에.
5: 예.
7: 지금 8시에 이제 투표율을 보면은 전체 이제 5만 7천 명 중에서 5만 4,600 명 정도 투표를 해가지고 현재 95.27% 정도 투표를 했고요.
5: 네.
7: 초기에는 이제 뭐 이 성과급 제도 관련해서 설랑설래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그 동행노조가 부결운동 등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5: 네.
7: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부분의 이제 근로자들이 전부 가결한 측면이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가결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알겠습니다. 부결됐을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또 크지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은데 일단 가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5: 일단은 DX 노조 쪽에서 낸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이거는 기각이 됐고요. 동행 노조 쪽 이쪽에서는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쪽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성과급 격차가 10배가 넘고 지금까지 반도체 안 좋았을 때는 이쪽에서 많이 메워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화가 나긴 할 것 같아요.
7: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은 이제 기각을 시켰는데요. 법원이 이제 기각시킨 주요한 배경은 우리 법의 법원인 헌법은 노사관계 부분에 대해서만은 집단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5: 네.
7: 그래서 이제 노사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노사 합의가 됐다는 측면에서 기각의 사유고 두 번째 이제 투표금 배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노동부에서 행정 해석을 통해 가지고 동행 노조가 집단 교섭에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행정 해석이 있었고요. 실제 이제 파업 현장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파업을 들어갈 때는 쟁의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의 가반수를 반드시 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5: 네.
7: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명짜리 노동조합이 파업을 배기를 했다. 이제 남아있는 조합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명 됐다. 그럼 그 300명 인원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1,000명 인원을 가지고 투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법원에 뭐 예상된 판결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5: 자, 그런데 판결 자체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DX 노조라든지 비메모리 쪽 노조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7: 그렇습니다.
5: 예전에는 삼성전자 말고 다른 계열사들을 삼성후자라 그랬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삼성전자고 나머지는 다 후자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7: 네네. 현장에 이제 갈등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노노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회사의 성과와 관련된 그리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먹구름이 좀 드리워진 측면이 있고요.
5: 예.
7: 그 이제 뭐 결국 이제 회사가 성과급제 적자 안 되는 줄 수 없다 이러면서 엄격하게 이제 나오면서 이 문제들이 발단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노사의 합의를 뛰어넘어서 경영진이 적자라는 부서라든지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이익을 쉐어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이 합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고민이나 합의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S 부문, DX 부문 사실 예전부터 약간의 긴장관계는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폭발을 하면서요. 이거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자, 노노 갈등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노노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7: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 불이나 물적 불이나 분사를 하자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 그건 뭐 삼성전자 전체 경영진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노사가 좀 대화를 좀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뭐 아주 보지도 못할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서로 뭐
5: 적이에요 서로.
7: 네, 뭐 이런 적도 이런 적이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노노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분배의 문제에서 발생된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쉐어하느냐 문제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가 관련된 부분에서 적자나는 부서나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좀 바텀을 좀 올리는 것 외에는 이 반발을 무마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2년 뒤에는 지급하는 성과급이 올해는 4조지만 2년 뒤 30조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뭐 꼭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주주로 이야기로 가면 좀 달라집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주주 명부 열람과 동시에 등사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7: 삼성전자의 이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주 명부를 갖다가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권리는 한 주를 가진 주주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주가 몇 명이고 주소가 어디고 내가 그 이제 공개 사안을 보내거나 의결권 대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5: 예.
7: 그래서 현재까지 오는 뭐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후에 이제 이것이 잘 진행될 것인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사의 위법회기 청구라든지 주주 제안이라든지 뭐 임시주총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주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 등사 청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복사를 청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7: 주주명부를 정확하게 복사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5: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주주의 권한이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주주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성과급이라는 건요. 일단은 어떤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그 몫은 제할 거 제한 몫은 주주 거잖아요. 이게 노동자한테 왜 가야 되는 겁니까?
7: 네, 이제 삼성전자 뭐 주주들의 최근 행동을 보면서 또 우리 주식 시장이 뭐 상당히 이제 뭐 8천이 넘어가고 급등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주들의 목소리나 요구가 커져왔습니다.
5: 네.
7: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들이 주주 이익만을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말고 주주 이익도 대변하라.
5: 그렇죠.
7: 이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됐고요. 당장 이제 삼성전자가 뭐 9시 조금 넘어서 시가총액이 1,850조입니다. 주식 수만 해도 58억 주예요.
5: 네.
7: 그리고 작년 주주가 420만 명 정도 됐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외국인들이 한 1% 이상 팔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한 18조 정도 이상 팔아가지고 소액 주주는 한 900만 정도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이 주주들이 이제 회사의 경영 성과와 관련된 부분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 영업이익을 과도하게 지급하느냐 이러는데 이건 좀 잘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갈등의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종업원 주주의 이익과 일반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좀 등치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6억이나 받아갔단 말이야 인당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5: 네네.
7: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가 합의서에 보면은 뭐 6억이 되더라도 그 6억을 다 전부 주식으로 줍니다.
5: 네.
7: 그러니까 미국처럼 RSU로 준다는 거죠. 당장 못 팔게끔. 그래서 3분의 1은 내년에 팔 수 있고 3분의 1은 후 내년에 팔 수 있고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나눌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6억 중에 그럼 한 2억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1년에.
5: 예.
7: 그중에서 1억 정도는 세금을 바로 떼도록 돼 있어요.
5: 뭐 그렇겠죠.
7: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직원들이 뭐 6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첫 해 받, 내년 1월 이후에 받는 건 한 1억 정도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수준이다. 그다음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아래 수요로 줬기 때문에 종업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이렇게 합쳐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와 관련해서의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5: 네네.
7: 특히 이제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초과 이익이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5: 네.
7: 300조. 그죠? SK하이닉스 합치면 500조 정도 될 것이라 했는데 작년에 SK하이닉스가 그 사안을 철폐하고 영업이익의 10%를 기준으로 줘도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주와 뭐 그것도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어떻게 쇼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떼고 나면은 6억 중에 3억을 3년에 걸쳐서 나는 받는 이 구조이고
5: 네.
7: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자 전체 영업이익 300조 중에 직원들이 한 15조 정도 가져가고 15조 정도는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많다고 볼 때 과연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의욕적으로 일하고 거기에 계속 있으려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우리 주주님들이 좀 고민을 같이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5: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주 우선주의 입장에서 네. 세 가지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7: 네.
5: 첫 번째, 이게 노동자들이 근거도 없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먼저 떼가면서 투자금이라는 네. 측면에서는 미래 성과를 먼저 가져가는 측면이 하나 있어서 주주는 화나고요. 두 네. 번째로는 주가라는 거는 배당의 현재가잖아요. 할인가잖아요.
7: 네. 네.
5: 배당을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네.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게 있습니다.
7: 네.
5: 세 번째로는 이거는 상법상의 주주충실 의무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네. 뭐 차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영업이익에서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데 왜 가져가냐 할 때 자 회사가 300조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쇼해 갈 것인가의 부분은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노동조합은 회사의 유보를 3분의 1, 배당의
5: 네.
7: 3분의 1,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성과급의 3분의 1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 네.
7: 근데 삼성전자는 10% 정도 가져가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과도한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측면에서는 뭐 이미 SK하이닉스 확인했지만 그리고 삼성전자도 배당을 많이 하지 않지만 배당의 재원으로도 부족하지도 않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뭐 주주 중에 실제로 누가 제일 이익을 많이 쇼하느냐 보면은 사실은 세금으로 가장 많이 나갑니다. 300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로 나가 27.5% 법인세가 나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82조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요. 그런데 직원들의 성과급을 줘서 이제 이 소득세가 45% 이상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오히려 세금은 86조 정도에 이를 정도로 세금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잔여재산 청구권을 요구할 것인가? 주주의 권리는 사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권리이고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5: 그렇죠.
7: 대체로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주주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say on pay라고 해서 자 얼마나 페이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자. 그게 주주의 권리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투표를 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은 단기 순이익 정도지지 영업이익 전면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대체로 미국의 델라웨어의 회사법 판례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 네.
7: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갈등들을 좀 선순환으로 전환시키고 무슨 로또 맞았다 삼성 직원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5: 네.
7: 조금 이제 변하고 이제 초과 이익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라든지 정부가 또 반도체 생태계에서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뭐 배당도 당연히 경영진이 늘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 네.
7: 직원들을 일정 부분 SK하이닉스를 받아가는데 삼성전자 안 주면은 직원들이 계속 있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5: 뭐 그렇죠.
7: 그럼 마이크론도
5: 예.
7: 가고 뭐 TSMC도 가고 엔비디아도 가고 뭐 SK하이닉스도 가고 이러면은 또 회사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직원들의 좀 길을 살려주는 측면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첨예한 네. 사안이기도 하고요. 주주 우선주의와 임직원
7: 네.
5: 복지 양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7: 네.
5: 오늘은 정영권 사회연대포럼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8: 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그제 저녁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은 연 이틀 PK 지역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해운, 항만 사업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10: 국민주권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9: 특히 진정한 해양강국의 비전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해수부와 HMM 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추가 이전은 물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10: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해
9: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동남권은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키워내겠다는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엔 부산의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의 동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에선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보수 야당은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온 동네 다니면서 전통시장 다니면서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이거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2: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PK 행보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접전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6: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 PK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8: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13: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 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4: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13: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5: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13: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6: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런 소리를.
13: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한강벨트와 험지 경북을 연이어 방문해 막바지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철근 누락, 서소문 붕괴 사고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뒤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마포구를 찾아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이후 험지로 꼽히는 경북으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와 김천 구미시장 출마자들의 현장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 번화가를 찾은 시민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8: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뒤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부터 현장 지원 유세를 다시 시작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지원 유세 첫 일정으로 논산 화재 중앙시장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충남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기도 한 금산을 찾아서 도보 유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 상판이 내려앉는 전조 증상이 발견됐지만 보강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원격 점검을 진행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기 12시간 전, 콘크리트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고가가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3: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단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밑으로 처졌다는 이야기거든요.
2: 하지만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구조물을 고정하는 크레인 투입이나 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안전 점검 시작 30여 분 만에 상판은 무너져 내렸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인지했던 만큼 인력 투입에 앞서 하중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4: 마지막까지 남았으니까 다른 부재들보다는 더 오래 부식이 가속화 됐을 거고, 열차가 지나게 해서 반복적인 진동화 중이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2: 또 사람이 직접 근접 점검을 하기보다 드론이나 로봇 같은 원격 장비를 먼저 활용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5: 드론을 띄우든 뭐 이거 센서를 박아놓고 거기서 움직임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면서 했던 그런 건 얼마든지 할수 있단 말이에요.
2: 실제 공사 시방서를 보면 구조물의 치마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팀대나 지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가 아래로 철도가 지나가고 고압 전류가

0: 붕괴 사고 하루 만에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서소문 고가가 철로를 덮쳐 KTX 등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복구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과장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내일 밤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30일 토요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늦어질 수 있다며 열화 현상이 많이 발견됐고 서수문 고가가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상태라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임금 협상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2: 다만 최대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노노 갈등의 단면이 투표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집행부가 노출한 임금 협상안을 두고 지난 엿새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과반 찬성 73.7%로 무난한 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6만 2천 명 가운데 4만 6천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 위주인 제일노조, 초기업노조의 80% 찬성, 4만 4천 명 울표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가결 직후 노사는 사내에서 조인식을 열고 한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쟁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엔 내부 노노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제일노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숫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과급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들이 박탈감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과급 600만 원 수준, 반도체 부문과 최대 100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모바일과 가전부문 노조원이 다수인 제2노조에선 80%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의 노사교섭 분리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노태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독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이렇게 삼성전자 노조 투표가 가결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결국 고용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4: 파업까지 치닫는 위기는 넘겼지만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배분 방식은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0: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며 기업 입장에선 성과급이 고정비처럼 굳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별로 또 원청, 하청 간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결국 고용 안정성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필 거로 내다봤습니다. 높은 성과급을 주는 만큼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1: 성과급의 정규직 보호를 받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간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나 뭐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0: 이런 논의는 산업 현장에 AI 도입과 맞물려 증폭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는 전 세계 인력의 10%인 8천 명을 해고하고 AI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는데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2: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워크쉐어링, 잡쉐어링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노동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사람이 똑같이 일하게 되면 일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노사 협상 결과는 임금과 성과급 체계, 고용까지 노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본사 노사는 어제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제 미사일임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임을 결론지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정밀조사 결과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두는 이란의 대함미사일인 누르 또는 카데로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3: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 정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란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외교부 방문 이후 청사를 떠나면서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 부인한다면서 이란은 절대로 개입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대국들의 거짓 깃발 작전이라면서 그런 작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화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PBS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P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재 완화의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게 되느냐는 질의에 제재 완화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도 푸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 하지만 백악관은 완전히 날조된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5: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과 협상 중인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한 달 안에 군함을 제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미군은 이란 인근에서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이란이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을 관리하고 항로를 통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협상의 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란은 실질적인 검증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은 현재 양측이 초안 문구를 다듬으면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양해각서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형태로 승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공개한 MOU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해각서에는 레바논 전선에 대한 휴전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의회 안보위 의원은 초안에는 1단계 조치로 미국이 모든 전선, 특히 레바논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을 보장하도록 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범위에 레바논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이스라엘의 반대로 미국과 이란 간 교전만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6: 종전 양해각서 초안 내용에 대해 이란과 미국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0: 지방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YTN 기획 시리즈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마치 2018년 지방선거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 선거를 말하는 인물, 구도 이슈 가운데 구도 이야기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 오늘의 이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3: 국민은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늘어났습니다.
4: 8년 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여당은 14대 2라는 역사적 압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의 선거 구도는 이번 지방선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5: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6: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4: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 또한 8년 전 70% 안팎의 지지율을 달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7: 결과는 부르부르 떠날 수밖에 없고 저는 우려하는 것이 2018년도에 대구 경북을 빼고 다 삭설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4: 하지만 구도가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2018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가 분열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열돼 선거를 치렀지만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 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10: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하 안녕하세요.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당원 여러분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바로 받으시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어제 제가 호도 붙여드렸죠. 쏙쏙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쏙쏙 호 마음에 들어요?
4: 정말 마음에 듭니다.
3: 감사합니다. 제가 호를 잘 지어요. 제 호가 뭔 줄 알아요?
4: 뭔가요?
3: 운복.
4: 운복.
3: 운칠복삼. 운과 복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
4: 우와, 너무 좋은 오네요.
3: 네, 제 스스로 졌어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서소문 고가 붕괴입니다.
3: 네, 어제 오후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사고의 상황 좀 전해주시죠.
4: 어제 오후 2시 반쯤이었는데요.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안전점검을 하던 감리단장 그리고 현장관리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고요. 3명이 또 다쳤습니다. 사고 직전에는 이상징후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철거 작업 도중에 상판이 약 2.9cm 정도 내려 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 구조물이 갑자기 붕괴한 겁니다. 이 무너진 구조물 일부는 아래 철로까지 좀 덮치면서 서울역 그리고 신촌역 사이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이 됐고요. 경찰이랑 소방당국은 상판을 지탱하던 구조물 이게 왜 부서졌나 그리고 안전조치엔 또 문제가 없었나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3: 그러니까 철거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네. 진행을 하다가 안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전진단을 하다가 안전진단을 하던 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하신 거네요.
4: 네, 그렇습니다.
3: 그런데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두고 예견된 참사였다, 인재였다 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4: 네,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온 사회부 기자들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는데요. 현장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젠가 사고 날 줄 알았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야간 철거 공사가 좀 이어지면서 소음이랑 진동, 먼 먼지 민원을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이 좀 철로 위에 있는 고가도로다 보니까 이 정도면 공사가 좀 안전관리 좀 더 철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고요. 특히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건 현장 통제 문제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차가 지날 때마다 진동이 느껴졌는데도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한 주민은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3: 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4: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구조물 자체의 문제입니다. 고가도로 상판을 받치고 있는 핵심 구조물이 예상보다 좀 심하게 노후화됐거나 네. 또 철거 과정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무너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지적했듯이 이 사고 직전에 상판이 3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는데도 안전 점검 인력들이 현장에 올라가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물을 좀 받쳐놓거나 원격으로 점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3: 네, 상당히 어쨌든 안타깝고요. 현재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120여 개 KTX 운행이 중지 변경됐고요. 행신역 서울역 KTX도 운행이 중단됐으니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 뭐죠?
4: 두 번째 뉴스는 세 번 고개 숙인 정용진입니다.
3: 네, 탱크데이 때문에 논란이 커졌는데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정 회장은요, 2024년 3월에 처음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아무래도 일주일 넘게 이어지니까 어제 기자회견 열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정 회장은 모든 책임 나한테 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면서 5.18 유가족이랑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또 현장 직원들 책임질 일이 없다면서 경영진 책임이라고 좀 선을 그었는데 회사 측은 일단 자체 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해당 문구를 기획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광주 지역 반응은 여전히 좀 싸늘하다. 네. 이런 반응이에요.
4: 왜냐하면 특히 정 회장 사과문 말미에 나온 표현 때문인데
3: 어떤요?
4: 이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이런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광주 시민들이랑 5.18 단체에서는 이번 논란 단순히 생각 차이 아니다. 그런 문제 아닌데 왜 이런 표현 썼는지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정 회장의 사퇴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스타벅스 앞 매장 1인 시위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3: 정윤경 기자님은 이번 사과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4: 이 사과의 핵심은 혹시 이제 나오는 게 내용이랑 좀 후속 조치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위기관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냐면 사과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공개 사과에 담겨야 될 다섯 가지 요소가 등장하거든요.
3: 뭡니까?
4: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서 네. 정 회장 사과에 담겨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 네.
4: 첫 번째는 수치심이랑 유감 표명이고요.
3: 네.
4: 두 번째는 규칙 위반 인정과 비판 수용이고요. 세 번째는 잘못에 대한 명확한 인정. 네 번째는 재발 방지 약속이고 마지막이 속죄와 배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광주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건 마지막 단계인 책임 이행이 아직 물음표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 나한테 있다.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책임 표명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3: 그렇군요. 정용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4: 네.
3: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4: 제가 법조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다.
3: 쉽지
4: 이런
3: 않아요?
4: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 문구가 부적절했느냐가 아니라요.
3: 네.
4: 5.18 유공자나 유족들을 비하하려는 이 고의가 있었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 회장이 직접 문구를 만들었거나 기획 과정에 참여했다는 정황이 아직 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3: 그러네요.
4: 경찰도 당장 정 회장부터 겨누기보다는 실무진이랑 이제 결재 라인에 대한 수사부터 먼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결국에 그 수사에서 확인이 돼야 될 거는 실무진에서 대표 그리고 정 회장으로 이어지는 보고 그리고 승인 과정이 좀 확인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도의적 책임은 좀 별개로 보더라도
3: 네.
4: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단일화 파행 위기입니다.
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4: 네.
3: 주요 격전지에선 막판 단일화 논의가 계속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요.
4: 네, 그렇습니다.
3: 저희가 이거 한 석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일화.
4: 그렇죠. 이제 지금 왜 더 얘기가 나오냐면
3: 네.
4: 모레가요. 사실상 단일화 마감 시한으로 정치권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단일화라는 게 이 사람이 사퇴했구나, 이 사람이 물러섰구나를 유권자들이 좀 알아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날이 사전투표 용지에 후보 사퇴라는 게 표시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3: 네.
4: 그래서 지금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 데가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그리고 울산시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단일화 가능성은 평택을이 가장 높고 울산 그다음 부산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그 사전투표는 그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를 해줘요.
4: 네.
3: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퇴를 하게 되면 사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데
4: 그쵸.
3: 본투표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를 하거든요.
4: 네.
3: 그러니까 인쇄 전에 이렇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사퇴라는 표시가 안 되고 투표소에 앞에 입구에다가
4: 맞습니다.
3: 누구는 사퇴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윤경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최적 시간은 사전투표 전이 맞다.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정 기자님이 평택으로는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셨는데
4: 네.
3: 어디 누구랑 하는 겁니까?
4: 일단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좀 높게 점쳐지는데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가 네. 평택을 후보자들의 토론회 장면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요. 바로 단일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단일화를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OX판을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3: 네.
4: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유이동 후보랑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모두 5표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동 그동안에 이제 서로 완주 의지가 좀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가능성을 열어 둔 건데 유이동 후보는 당이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 네.
4: 황교안 후보도 승리를 위해선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만 5를 들었고
3: 네.
4: 김용남 후보랑 김재현 후보는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평택을 지금 보수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좀 살아있는 분위기고요. 진보 단일화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상황입니다.
3: 원래는 김용남 후보랑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단일화
4: 네.
3: 얘기가 많이 진척됐다고 했는데
4: 그렇죠.
3: 김용남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의혹이 나온 이후로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아 이거 우리랑 단일화하는 것이 우리 당의 가치랑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꾼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4: 네.
3: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단일화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4: 제가 최근에 개혁신당 쪽은 좀 취재해봤는데
3: 네.
4: 분위기를 들어보면 단일화보다는 완주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번 선거 목표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솔직히 당선보다는 얼굴 알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지금 정치 신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인지도 높이고 다음 선거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 원하더라도 개혁신당은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부산시장 선거만 좀 봐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공개적으로 정의한 개혁신당 후보한테 단일화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냈었는데
3: 네.
4: 정 후보 측은 완주 의지 상당히 강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네.
4: 게다가 뭐 정치권에서는 잘 아는 얘기지만 정 후보 자체가 사실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부담이 좀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한
3: 재산 신고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4: 그렇죠. 네. 그래서
3: 재산이 많아요. 이제 부러워요.
4: 네. 중도 사퇴 압박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상황이라서
3: 네.
4: 좀 이렇게 단일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3: 네.
4: 경기지사 선거도 사실상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3: 좀
4: 되는데
3: 여기 좀 막 고소 고발전이 나오는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이제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랑 조홍천 개혁신당 후보가 오히려 고소 고발전 벌일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어쨌든 사전투표 전날 아니면 본투표 전날까지 단일화 이슈는 계속될 것 같다.
4: 네.
3: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마지막 뉴스는 핵잠 도입 속도전입니다.
3: 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 잠 1번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겠다라는 장보고 N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4: 네.
3: 먼저 핵잠이 뭔지 왜 추진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훨씬 멀리 숨어 다닐 수 있는 잠수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해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배터리를 좀 충전을 해야 하거든요.
3: 네.
4: 그런데 핵잠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몇 달 동안 물속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북한의 SLBM 위협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목표는 일단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는 겁니다.
3: 네. 이 대통령이 전시작전 환수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4: 네.
3: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 사실 핵잠이란 전작권은 따로 볼 수 없어요. 이건 좀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잠은 단순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 네.
4: 이걸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3: 그렇죠.
4: 그런데 전작권이 없으면 핵잠을 보유하고도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 도입이랑 함께 전작권 환수도 좀 강조 한 건데요.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국방의 핵심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3: 결국 외교적으로
4: 네.
3: 푸는 것이 좀 핵심일 것 같네요.
4: 네, 그렇습니다.
3: 정유영 기자님 오늘도 쏙쏙 감사합니다.
4: 네,
3: 잘 들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네, 시사저널 정윤견 기자셨습니다. 네, 치열한 5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평택을 일찍이 각 진영 간 단일화가 점쳐지기도 했었던 곳인데요. 단일화는커녕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선임 선대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행복하삼, 선택하삼, 조국혁신당 기호삼, 상임선대위원장 신장식입니다.
3: 잘 오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5: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3: 다른 예. 방송에서 우리 신 의원님이 신 의원님이랑 저랑 같이
5: 그랬죠.
3: 방송도 하다가 신 의원님 진행하시는 거 보고 저 또 거기 패널로 나가고
5: 네, 맞습니다.
3: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제가 진행하고 신 의원님이 패널로 나오시고
5: 뉴스 명당의 자리를 잘 잡아서
3: 네.
5: 예, 최고 명당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당수 장성철님의 예, 앞날을 축복하삼 행복하삼 기호삼 조국혁신당입니다.
3: 잘했삼. 아유 덕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요즘 평택에 상주하고 계세요?
5: 아 저는 평택보다는 사실은 호남에 더 많이 가 있고.
3: 호남에요?
5: 예.
3: 오.
5: 대표님 조국 대표께서 그 본인이 평택 선택하면서
3: 네.
5: 그 호남이 굉장히 또 중요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전략 지역이잖아요.
3: 담양군수 쪽.
5: 담양군수뿐만 아니라 호남에 여러 그 출마를 했고. 여기가 이제 어디가 핵심인가를 이렇게 쭉 보시면 며칠 전에 그 민주당 당 대표단이 호남에서 담양, 함양, 신안, 순천 이런 곳을 다녀오셨어요.
3: 네. 네.
5: 거기에 이제 순천 빼고는 전부 다 조국혁신당 후보들입니다.
3: 아유.
5: 신안, 담양, 순천, 지금 장흥, 장성 할 것 없이
3: 네.
5: 그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고
3: 오,
5: 있어요.
3: 선전하고 계세요?
5: 예, 예, 예.
3: 일단은 평택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5: 네네.
3: 현재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전반적인 분위기 그냥 이렇게.
5: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네. 까봐야 한다라고
3: 네.
5: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3: 네.
5: 다만 이건 뭐 주관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을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는 평택에 쭉 있었거든요.
3: 네.
5: 그래서 주말에 평택을 쭉 가보니까 수치로 잡히는 것보다 그 소위 피부미터, 악수미터 이런 거 있잖아요. 악수해 보면 딱 나오는 거.
3: 네. 네.
5: 그거는 수치보다 낫다. 왜냐하면 지금 평택에 보니까 여론조사가 너무 쏟아져요.
3: 맞아요.
5: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적극투표층이시단 말이죠. 뭐 적극투표층이 뭐 물론 투표장에 가기도 하지만 뭐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라는 분들은 사실은 잘 안 잡혀요.
3: 네.
5: 근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피부미터와 악수미터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아우 평택 지금 해결할 문제 너무 많아. 아무래도 큰 인물이 낫지 않겠어? 라는 거는 좀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건 저는 느꼈습니다.
3: 네. 그 조국 후보의 뭐 여러 가지 뭐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되는데 조직이 있느냐, 조국혁신당이. 그 지역을 처음 갔기 때문에 조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5: 그럴 수 있죠.
3: 조국 후보의 네임밸류, 뭐 이미지만 갖고는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5: 지방선거에,
3: 조직이 있어요?
5: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특히
3: 네.
5: 그 지적이
3: 네.
5: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 부분은
3: 네.
5: 신경을 썼고요. 그런데 이제 망회 소득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3: 있어요?
5: 결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3: 오.
5: 말을 하자면 엊그제도 민주당에서 평민당 시절부터 예. 뭐 그 농민회 하고 하면서 뭐 수세 거부 투쟁을 했다 이런 이제 60대 70대의 어르신들이 도저히 민주당 정신과 가치와 맞지 않다 소위 김용남
3: 네.
5: 하면서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3: 네.
5: 시의원 또 도의원 하셨던 분이거나 현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신 분들도 꽤 많이
3: 네.
5: 예를 들면 서현옥 평택시장 예비후보였다가 이제 컷오프 됐던
3: 네.
5: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주당 조직들도 상당한 정도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3: 네.
5: 귓속말을 하세요. 오셔서.
3: 아,
5: 저 10년 권리당원인데요.
3: 네.
5: 사실은 이번에는 네, 조국입니다.
3: 그런 얘기 들으시면 상당히 좀 힘이 나시겠어요.
5: 아무래도 와 그렇구나. 그래서 악수미터 피부미터 말씀드리는
3: 네.
5: 거죠. 그런 분들은 투표 여론조사에 안 잡힙니다.
3: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응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인가요? 그런 분들의
5: 예, 예,
3: 문재인
5: 예, 예.
3: 정권 시절에 활동했던 분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활동했던 분들의 응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5: 그 우선 뭐 마음에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문제인데, 소위 이 선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봐요.
6: 뭐예요?
5: 뭐 평택 선거에서 첫 번째는 평택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를 아마 하나 보실 거고요. 예를 들면 KTX 경기 남부역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갈 때 국가가 약속한 거거든요. 네. 평택 시민들한테. 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 문제 누가 풀 거냐라고 봤을 때.
7: 집권여당 후보가 더 잘 풀 수 있다.
5: 아니 그게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170명이 넘는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경험, 어디를 눌러야 이게 일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경험은 사실은 김영남 후보는 국회의원 2년 재보궐선거.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까지 네. 쭉 다 해왔던 인맥과 인프라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네. 국회의원 12명이 또 같이 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소위 민주당 DNA 내지는 민주진보 진영의 DNA가 뭐냐.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보증을 서주시는 거죠.
6: 그런 가치 측면에서 네. 김영남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5: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저는 검증과 네거티브 사실 백지장 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네. 내로남불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데 기준은 있습니다.
6: 네.
5: 첫 번째 사실에 근거한 질문이냐.
6: 네.
5: 두 번째는 그 자질과 관련된 일이냐, 업무 능력이나 자질과 관련된 일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던 문제냐. 뭐 노무현 대통령 보고 왜 장인이 빨치 사냐 이렇게 물으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6: 네.
5: 그런 거는 이제 네거티브죠.
6: 네.
5: 그다음에 사실이냐 아니냐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대부업체를 그 본인이 대부업체 최대 주주였다라는 점은 분명하잖아요. 만사무사 대부의 지분 100%를 농업법인 1호가 가지고 있고 네. 농업법인 지분의 90%를 김용남 네. 후보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어찌 보면 법률상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전형적인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건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6: 좋습니다. 그럼 대부업체 관련해서 그냥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네네.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지점은 뭐예요? 차명 소유 아니면
5: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차명 소유 의혹도 있는 거고
6: 네.
5: 그 경영 참여 네. 의혹도 있죠. 뭐 네. 녹취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버지하고 재수 씨한테 그 가짜로 등록 서류 등록해서 보내준 것도 있고 돈 보내준 거 뭐 나왔잖아요. 아버지한테 돈 보내준 사실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의 해명이 사실이라기 보기 어려운.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 보면 나오는 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대부업체 그 소위 그 명의상 사장 한재땡 씨.
6: 예.
5: 후원회 사무국장 명함 들고 다녔잖아요.
6: 네.
5: 근데 그 사람 후원회 사무국장인지 몰랐다.
6: 아, 그거는 말이 안 되지.
5: 말이 안 되죠. 정치해 보시면 알잖아.
6: 말이 안 되죠.
5: 후원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정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6: 중요한 자리예요.
5: 거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 원 이상 위반 나오면 아웃이란 말이에요.
6: 그럼요.
5: 후보가.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 그래요.
6: 측근을 보통 시켜요.
5: 측근이에요. 네. 2014년인가 처음 보궐선거를 해서 국회 들어갔을 때부터 보좌직을 했던 분이고
6: 네.
5: 그분이 그 김영남 후보가 공천 받자마자
6: 네.
5: 평택에 나타나서 그 동네 민주당 시의원들 한재땡 씨 대동해서 만났어요.
6: 네.
5: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민주당 조직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 대동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카페에서 누구랑 몇 시에 만났는지도 저는 알아요. 예.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6: 통신수세요? 왜 그런 걸 왜 알아요?
5: 아니 그 카페 네? 우연히 갔어.
6: 아 갔다가 봤어요?
5: 우연히 갔는데 그 카페에서 한재땡과 김용남 후보를 몇월 몇 시에 누구누구 시의원들과 그렇죠. 만나는 걸 봤다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6: 아, 네.
5: 선거운동하러 갔다가.
6: 네.
5: 예. 고성면에 있는 어자로 시작하는 카페입니다. 제가 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이런 해명은 정치를 조금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짓 해명이에요.
6: 이 대부업 의혹과 관련해서 한모 씨가 했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뭐라고 봐야 돼요?
5: 가짜 대표이사 역할을 한 거죠. 등기상 대표이사로 돼 있어요.
6: 네.
5: 한재땡 씨가.
6: 그러면은 차명으로
5: 네.
6: 김용남 후보가 운영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5: 굉장히 강력한 증거.
6: 그런데 본인은
5: 한재땡 씨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도 동영상이나 사진에 잡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6: 봤어요.
5: 예. 네. 근데 지금은 잠적 중.
6: 아니,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급여나 배당 수익을 받은 적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 거래 기록이 없는 은행 증명서를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5: 자, 은행 증명서 한번 잘 보세요. 네. 만사무사 대부와 네. 그 이름이 만사무사 대부입니다. 만사무사는 아프리카에서 돈이 제일 많았다는 황제 이름이에요.
6: 아, 그래요?
5: 전 세계 1위. 황제 이름이에요. 네. 만사가 무사하다라는 뜻이
6: 돈이
5: 아니라
6: 더 많은 사람인가?
5: 만수로보다 돈이 제일 많은 사람.
6: 많아요?
5: 예, 네, 만사무사 대부와 김용남 개인의 거래 내역 없음 통장 하나예요.
6: 네.
5: 무슨 대부업체가 통장 하나로 거래합니까?
6: 그럼 뭘 번째. 봐야 돼요, 그럼?
5: 아, 두 번째, 네. 그리고 본인이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 어떻게 계좌로 이체해줘? 그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800에서 1000 정도는 현찰로 맞아요. 찾으면 네. 아무 문제 없어. 그거 갖다가 나중에 돈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주면 돼. 현찰 거래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얘기는.
6: 그러면 다른 은행 잔고 거래 내역도 다 공개하든지 아니면은 현금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5: 현금 거래 내역은 안 잡히죠. 네. 법기술을 부리신 건데. 네. 800에서 1000은 그 왜 돈 찾아가느냐고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현금도. 네. 액수가 크면 이 용처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한 네. 1000만 원 정도인 건데 용처를 안 물어봐요.
6: 네.
5: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시고 코치까지 해주셨던 분이다.
6: 네. 김용남 후보 측은요. 차명 네. 대법 의혹은 네거티브 공세고 조국 측이 국민의힘보다 더하다. 2023년 김태우 후보와 다름이 없다. 아이고, 이런 아이고, 얘기를 아이고. 하고 있거든요.
5: 아이고 아이고.
6: 이런 것에
5: 유희동
6: 대해서는.
5: 후보가 기자회견 직접 하셨잖아요.
6: 네.
5: 조 대표가 기자회견 직접 했어요. 그리고 그 언론사에서 지금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 데들이 보니까 TV조선, 뉴스토마토, 프레시안 이런 네. 데서 다 의혹을 제기했지 네. 우리가 먼저 의혹 제기한 적이 없어요.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네거티브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6: 네.
5: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구속 기사가 계속 나오지.
6: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상황을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면 김용남 후보 측에서 해명을 하잖아요.
5: 네, 해명이
6: 그러면
5: 이상해.
6: 또 언론사에서 그거를 반박하는 또 녹취나 다른 보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5: 네, 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남 후보 측은 불법적인 건 전혀 없었다라고 계속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불법인지 신 의원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5: 자, 뭐가 있냐면 네. 만약 대법법 위반 이게 차명 대법 이 한 게 사실이잖아요.
6: 네.
5: 그럼 일단 대법법 위반이에요. 대법법을 위반. 하도 차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6: 네.
5: 차명으로 대법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6: 그 차명이라는 거는 예. 그냥 그 사람들의 녹취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증거도 있다라고
5: 녹취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고 한재땡이라는 분과 그 김용남 후보와의 관계
6: 네. 예?
5: 후원의 사무국장까지 했고 아 그것도 했어요 이분. TV토론할 때 번호 추첨 대리인도 한재땡 씨가 있어요.
6: 그건 진짜 측근이에요.
5: 아, 그건 네. 못해요. 네. 왜냐하면 잘못해서 번호 잘못 뽑으면 네. 후보와의 관계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후보와 서로 거의 말을 놓고 지낼 수 있는 정도인 분이 가서 번호 뽑아요. 아시잖아요.
6: 저도 뽑은 적이 있는데 4번 뽑으면 막 혼나는데
5: 그러니까.
6: 4번 타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5: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6: 네.
5: 그 저 TV토론 번호표 뽑는 거 못합니다. 자.
6: 네.
5: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6: 네.
5: 근데 또 그 동생들 돕기 위해서 인수했다.
6: 네.
5: 뭐 계좌로 이체했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일종의 돈 세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0으로 맞춰요. 여기 보니까 재무제표 제가 입수해서 좀 봤는데
6: 네.
5: 수익을 채무를 왕창 쌓아뒀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갚고 수익을 0으로 맞춰요.
6: 네.
5: 이게 반복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칫하면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친인척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 받았다. 그러면은 한재땡 씨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6: 네. 네,
5: 회사를 배신하고 돈을 이상한 데 지출한 거니까.
6: 내가 뭐 많이 취업시켜줬어. 그래서 뭐 아버지도 190만 원. 네, 네.
5: 뭐 그건 뭐 돈 계좌 내역도 나왔잖아.
6: 네. 네.
5: 그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게 이게 제일 저는 문제인데
6: 네.
5: 거짓말로 해명하는 거죠.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어요.
6: 네.
5: 그거 굉장히 세잖아요. 100만 원 이상 되면
6: 그렇죠.
5: 그냥 그 국회의원 자리가 날아갑니다. 당선이 된다고.
6: 김용남 의원도 국회의원도 해봤고
5: 2년 하셨죠.
6: 평론가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무엇보다 검사도 해보고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법적인 불법적인 의혹이 있는 일들을 왜 했을까요?
5: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국회로 다시 본인이 네. 정치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 네.
5: 실제로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또는 뭐 관직을 그 청문회 대상되는 자리를 가겠다라고 하면
6: 네.
5: 우리 장 소장님도 아, 장 진행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를 하거든요.
6: 하죠.
5: 하거든요. 관리를.
6: 근데 왜 안 했을까요?
5: 그러니까요. 본인이 아 정치로 돌아가기 어렵나? 여러 번 출마해서 여러 번 떨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2014년 재보궐선거 말고는 출마하고 계속 떨어지셨잖아요.
6: 네.
5: 그러면서 아이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액면으로만 127억이시더라고.
6: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신장식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신장식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5: 예, 맞습니다.
6: YTN 라디오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이와 아, 관련해
5: 그, 네. 아 그리고 아, 이와 관련해서 김용남 후보는 언제든지 반론하실 수 있으면
6: 예,
5: 있는 거니까요.
6: 인터뷰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5: 아, 제가 아까 KTX 경기 남부역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6: 네.
5: 우리 김재현 후보도 KTX역 경기 남부역 설치를 주장을 하셨고
6: 네.
5: 그리고 우리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6: 네.
5: 마치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어 조국이 먼저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알아서
6: 네.
5: 이 부분은 이제 김재현 의원한테 사실관계를 잘못 알아서 그랬다라고 여기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6: 네, 예. 정리 잘해주셨고요. 네. 혁신당의 민주당이 상당히 좀 서운한 것 같습니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이
5: 네네.
6: 어제 TV조선과 혁신당이 이례적으로 손을 잡고 민주당 후보를 공격한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이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은 뭡니까?
5: 그 TV조선에 대한 반감을 우리한테 얹히려고 하는 건데 이거 거의 뭐 민증까 이런 수준 아닌가요? 전 뭐 좀 과하시다.
6: 아니 혹시 뭐 이런 김용남 후보에 대한 제보가 혁신당에 먼저 들어오고 혁신당에서 TV조선으로
5: 그렇진 않아요. 아니 김용남 후보 그 가족들이 우리한테 먼저 제보하겠어요?
6: 네.
5: 아, 맞습니다. 그건 전혀
6: 네.
5: 사실 무근이고요.
6: 네.
5: 또 뭐 조승래 의원은 뭐 그 윤리감찰을 하셔야 되는 사안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남의 당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하셨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이 어제도 외부쇼 나와서
6: 네.
5: 요즘 거의 뭐 문모닝 시절에 조 문모닝 시절처럼 조모닝을 하시더라고요.
6: 네.
5: 사퇴해라 사퇴해라 사퇴해라.
6: 네.
5: 이래라 저래라는 박지원 의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6: 네.
5: 그것도 너무 세게.
6: 민주당은요 지금 김용남 의원 불법적인 게 뭐 없었다. 뭐 김용남으로 완주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윤리 감찰을 왜 안 하시지?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는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6: 네.
5: 공식 절차를 왜 안 밟으실까?
6: 네.
5: 의문이고요.
6: 네.
5: 공식 절차를 다 밟았거든요. 다. 그 후보 공천하거나
6: 그렇죠.
5: 또는 심지어는 지난 총선 때 세종시 갑 후보로 그 출마했던 분은 이미 후보 등록이 된 이후에도 윤리 감찰했어요.
6: 네.
5: 그래서 그 거의 합당한 조치를 취했는데 왜 공식 절차 안 밟으실까
6: 네.
5: 하는 의문이 하나 드리고요.
6: 네.
5: 두 번째는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는 취약하다.
6: 네.
5: 워딩은 정확하게 이렇거든요. 네. 취약하다. 불법으로 판단할 정무적 책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수도권이나 영남에 김용남 후보 의혹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곡소리 잘 안 들리시는지
6: 네.
5: 이런 정무적 책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6: 조국 후보께서는 민주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남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5: 아니 뭐 제가 보니까 김용남 후보는 그 언론 이제 노출을 조금 줄이면서 대면 접촉 엊그제 유세도 안 하시더라고요.
6: 그래요?
5: 네, 유세 일정 나와 있었는데도 유세 주말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주할 의지로 보이세요. 예. 네.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결자 해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윤리 감찰부터 해서 당에서 사실관계부터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라.
6: 사퇴는 공식적으로 요구 안 하세요?
5: 네, 뭐 저는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3: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싸우면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 조국 후보 당선 시에 합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민주당이 전북도 그렇고 상당히 좀 텃밭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5: 네, 네.
3: 정청래 대표의 행보나 판단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5: 뭐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현재 상황이 당장 선거 그 자체보다는 선거가 미칠 8월 전대에서 영향을 두고
3: 그렇죠.
5: 사실은 네. 먼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3: 네.
5: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아마 아전 인수가 서로 간에 제논의 물대기가 선거가 네. 끝나자마자 있을 텐데
3: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소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제5기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어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중심에 세우고 어떤 분들과 함께할 건지에 대한 중심과 그다음에 함께할 연대의 대상을 좀 정리해 들어가는 선거여야 된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심과 부차가 뭘 중심에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3: 네.
5: 그것보다는 그냥 인물에 대한 호불호로 가면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3: 그런 관점에서 정청래 대표는 아니다?
5: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3: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5: 어느 쪽이든 중심과 부차, 중심과 연대의 대상을 그 잘 구분을 해야죠.
3: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나 숨가쁘게 이루어져가지고 참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이상
5: 네.
3: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셨습니다.
5: 행복하삼, 선택하삼, 조국혁신당
3: 자유하삼.
5: 네, 감사합니다.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9: 시작합니다.
10: 우리 정부가 남우를 공격한 주체로 사실상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미사일이 타격했다는 건데요. 다만 주한 이란 대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부의 공세적인 대응 예고에도 이란의 방어를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9: 삼성전자가 써올린 성과급 문제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카카오 노사의 조정은 최종 결렬됐는데요. 노조는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10: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경남 지역을 이틀 연속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접전 지역을 찾은 건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9: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PK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10: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난 지 사흘째지만 현장에서는 추가 붕괴 우려에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9: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안이 노조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주주들은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건 위법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0: 정부가 남우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대함미사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으로 특정했지만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안을 용납할 수 없고 이란이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는 얻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0: 네, 정치권 소식.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 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그제 저녁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은 연 이틀 PK 지역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해운, 항만 사업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3: 국민주권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2: 특히 진정한 해양강국의 비전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해수부와 HMM 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추가 이전은 물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3: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해
2: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동남권은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키워내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엔 부산의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의 동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에선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보수 야당은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4: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온 동네 다니면서 전통시장 다니면서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이거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PK 행보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접전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가 된 PK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 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

0: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옹호 정당, 윤어게인 정당 이런 소리를.
2: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네,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전직 총리와 부총리가 격전을 벌이는 대구에서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각각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 중책을 맡았던 상대를 비난하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격전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인 김 후보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일한 추 후보는 시종일관 부딪혔습니다. 특히 나라의 중책을 맡았던 시절 지역 이익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한 것을 꼬집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6: 후보님께서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예산도 무려 한 4,400억이나 삭감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반도체 공장이 유치되고.
7: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을 하면서 무리하게 태양광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폐해가 컸기 때문에 일부 조정한 것이지.
5: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 누가 주도하느냐를 두고도 날선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7: 국가안보시설인데 이걸 왜 대구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을 하라고 그러느냐.
6: 아니 그러니까.
7: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국가가 재정 지원해서 이 사업을 빨리 진전을 시키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6: 그러면 지금. 추 후보께서 이 결정 공항 군공항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대 양여다라고 못을 박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고 아니, 그건 잘못됐다.
5: 또 추 후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공소취소 특검 대한민국의 주적까지 언급하며 김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우클릭 전략, 당 지도부와 거리 두기로 화살을 피했습니다.
7: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6: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죠.
5: 함께 토론한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8: 내란 재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구시장을 하겠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저는 선거 끝났다고 보따리 사서 어디 안 갑니다.
5: 정책 검증보단 정치 공방에 치우친 토론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이 한 주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네, 이번엔 서소문 고가도로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나오면서 통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9: 네,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입니다.
3: 네, 사고가 나고 이제 벌써 사흘째가 됐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9: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무너진 고가차도 일부인데요. 사고 당시처럼 고가 상판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기울어져 있습니다. 찢어진 천막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구조물 일부가 기둥에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사고 사흘째지만 추가 붕괴 위험성에 현장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사고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시민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네, 현장이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 철거 작업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9: 네, 철거를 시작하려면 우선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추가 붕괴 우려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례로 철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서울시는 어제 아침 철거 관련 작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와 노동부 관계자들이 어제 저녁까지 현장을 점검했는데 일단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작업자를 받쳐주는 임시 구조물인 공중비계 철거만 우선 승인한 건데요. 상판을 떠받치는 보, 거더 등 나머지 구조물에 대한 철거 승인은 아직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승인만 받은 상황이라 바로 철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1시간쯤 뒤인 아침 7시부터 고용노동부 측과 현장 회의를

0: 그렇죠. 철거 시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전체 철거에 40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철도 시설 복구에 나설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가능한 이번 주 안에 복구를 마칠 계획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검찰도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하루 만에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 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이 혼란스러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2: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안은 용납할 수 없고, 대이란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네요.
4: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백악관에서 내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군이 돌아가 끝장을 내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휴전에 앞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던 이 대규모 공격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5: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So far, they haven't gotten there. We're not satisfied with it, but we will be. We will be either that or we'll have to just finish the job.
4: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언제나 외교가 첫 번째 선택이지만 효과가 없다면 대통령에겐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 협상의 핵심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6: There's an agreement to be made. We want that to be made. I think there's been some progress and some interest, and we'll see over the next few hours and days whether progress could be made.
4: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은 중간선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죠.
4: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의 선거는 물러나 이란이나 제3의 장소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7: Would you be comfortable with Russia or China taking their stockpile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have they offered to do that?
5: No, I wouldn't be comfortable.
4: 오늘도 미 PBS와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내놓고 핵폭으로의 포기 등의 조치도 잇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동결 자산 해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5: No, we're not talking about any easing of sanctions or giving money. No sanctions, no money, no nothing. We'll keep control of that money. When they behave properly and when they do what's right, we'll let them have their money.
4: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국제 수로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면서 모든 국가가 이용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만도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릴 것이라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2: 네, 이란에서는 미국이 합의 타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요.
4: 이견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합의를 기정사실화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안에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미 해결 쟁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쟁점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만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란 정부가 전쟁과 반정부 시위 확산을 이유로 차단했던 인터넷 접속을 석 달 만에 풀었습니다.
2: 종전 협상 국면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자신감과 함께 장기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 등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약 90일간의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최장 기록으로 꼽힙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속에 상당수 국민이 SNS로 물건을 파는 등 온라인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만큼 타격도 컸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란의 GDP 손실이 하루 4천만 달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9: The impact of this to the GDP is in excess of $40 million per day. That's quite a lot. It adds up over time, and there can be further downstream impacts as well. So that's just the start of it.
8: 이란 정부의 인터넷 재개 결정엔 이런 경제 손실과 사회적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이란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석 달 만에 간신히 인터넷 먹통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정부의 통제와 검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가 인터넷 복구에 반대하는 등 접속 환경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인터넷 자유화라기보다는 완전 차단해서 경제 현실을 고려한 통제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평가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우리 정부가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의 대한미사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2: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으로 특정했지만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 모습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 엔진이 이란산 미사일의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 잔해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도 발견됐습니다.
11: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0: 또 비행체 잔해 외관에서는 이란제 특유의 옅은 하늘색 도장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생산하는 누르 계열의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무호가 이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던 점도 이란제 대한미사일 사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란 내 정확한 공격 주체나 발사 원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을 공격 주체로 단정짓거나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11: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남우호를 공격한 미사일 두 발 가운데 첫 발은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 뒤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이란 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경제 뉴스입니다.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분규는 잠정 합의한 가결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2: 하지만 훼손된 원삼성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이번 반도체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0조 이상으로 봅니다. 내후년 초에 나올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12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노노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3: DX는 지금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이번에 2부 신장식 의원과의 대담에서 김용남 의원 관련 의혹을 신장식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개인적인 주장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의 흐름을 꼼꼼히 따져보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오늘은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 시간 1시간으로 꽉꽉 채워 준비했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거 좀 청취자분들이 조회수가 아주 높아요. 이거.
1: 네.
0: 네.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장영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0: 또 이 편들면 안 돼요 오늘.
2: 그렇죠.
0: 네? 네. 예. 공정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고요.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여러 가지 정보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고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수치로만 언급하기 약속하셔야 돼요. 뭐 1위, 우위 이거 안 돼요. 접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차 범위의 접전이면 접전이죠. 그렇죠?
2: 그렇죠.
0: 네, 1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아, 이게 선거 때가 되니까 저희들 눈치 봐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괴롭습니다. 이해하죠, 윤희웅 대표님?
1: 아, 공정한 방송이시니까 네. 네, 그렇게 편향된 표현들을 안 쓰시는 것으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또 제가 공정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두드러 패니까.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정원호 민주당 후보 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민심의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윤희웅 대표님.
1: 예, 조사 결과가 처음에 이제 선거 캠페인 이제 시작되고 할 때는 뭐 두 자릿수 훨씬 이상 격차가 네. 이제 많이 났던 상황에서 점차 좀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들 많은 조사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나온 이제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0: 네.
1: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21일부터 25일까지 조사 네. 기간이 좀 긴데요.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인데요.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42,
0: 네.
1: 국민의힘 오세훈 36. 그래서 6%포인트 이제 격차가 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뭐 접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격차가 이제 수치상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추세상 초반에 비해서는 좁혀진 그런 흐름이고 이것은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조사 방식은 많이 아시지만 자동응답 전화 방식의 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들에서는 뭐 격차가 매우 좁혀진 조사 결과들도 있는데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정원호 43, 국민의힘 오세훈 42.6. 여기서는 0.4%포인트 격차의 이제 ARS 조사 결과인데
0: 네.
1: 이런 이제 두 가지의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항상 물으시긴 하는데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중도층, 중간층들도 조사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체적인 서울의 공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론에서는 좁혀지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우세한 흐름들이 좀 언제 이전에부터 보여온 흐름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사람이 부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덜한 분들은 참여를 안 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쪽 진영, 진보와 보수의 양쪽 진영의 고정 지지층들이 일정 수준 이상은 참여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 경우에는 격차가 아무래도 그 여야 후보 간의 격차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ARS 조사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팽팽한 흐름들 조사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0: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전화 면접 조사랑 ARS 조사랑 선거 게임이에요? 결과에 네. 어느 게 좀 더 근접해요?
1: 거기에 또 정답이 준비돼 있어요.
0: 뭡니까?
1: 네. 그러면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덜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 떨어지는 중도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의 결과와 유사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제 투표율이 낮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동응답 방식 중도층들이 참여가 덜하다는 것이니까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 결과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게 높은 거고 어느 게 낮은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과거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고려해서 2018년 투표율 같은 경우는 60%가 살짝 넘었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제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60에 가까워지게 되면 지방선거 치고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50에 가까워지면 이제 낮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뭐 한 50% 중반대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체적인 관측이긴 한데 뭐 투표율은 사실은 하늘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0: 모르겠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요?
1: 아니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전 투표가 있어서 현저하게 낮아지진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김정인 기자님.
3: 네.
0: 이게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조사도 있고
3: 네.
0: 거의 뭐 0.1% 차이로 좁혀진
3: 네.
0: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3: 네.
0: 각 후보들은 이런 네. 여론조사들을 보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3: 1위 1비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0: 캠프들은. 하는데 1위 1비 하죠.
3: 다 1위 1비 하죠.
0: 해요,
3: 어쩔 수가
0: 진짜.
3: 없죠.
0: 그럼요.
3: 그날 이제 여론조사 안 좋게 나오면 기분 나쁜 거고.
0: 네, 엄청
3: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1위 1비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0: 네.
3: 만약에 여론조사가 잘 나왔다 하면 이제 후보들이 각자 SNS나 이런 데 올리잖아요.
0: 네.
3: 그거 올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1위 1비 하지 않겠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0: 네.
3: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분 좋다는 얘기죠.
0: 네. 네. 정원 후보 측은 좀 어때요? 분위기가?
3: 정원호 후보 측
0: 최근에.
3: 또 최근에는 네. 그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원호 후보의 캠페인을 두고 워낙 이제 수세적으로 약간 몰리는 듯한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한 그 여권 안팎의 지적들이 있으면서
0: 네.
3: 정원호 후보 캠프도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는.
0: 네.
3: 그래서 이제 철근 누락 의혹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까?
3: 그렇죠. 당에서 저는 이거보다 더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 정도예요?
3: 왜냐하면 지금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행안위를 한 두 번 이상 열지 않았습니까?
0: 네.
3: 국토위도 열었죠. 그리고
0: 한 12일 동안 거의 뭐 매일 열다시피 네. 했어요. 사실은.
3: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
0: 네.
3: 한데 뭐 여기서 더 어떻게 여권이 선거 개입 의혹을 받지 않으면서 개입할 수 있는가. 이 정도가 최선일 것 같을 텐데요.
0: 네. 장현철 부서장님.
2: 네.
0: 서울의 흐름 어떻습니까?
2: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ARS 경우에는 양쪽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ARS에서 좁혀지고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던 보수층에서 대답을 이제부터 하기 시작했다.
0: 네.
2: 그게 가능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절박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로 후보가 확정되면서부터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보수층이 조금 안심하고 자기 의사들을 표출하는 게 좀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ARS에서 좁혀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적극적 투표층 쪽에 있어서 조금 더 갭이 벌어지는 그 상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있지만은 한 방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는 형식으로 정원호 후보가 약간 빠지기는 했지만 가랑비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철근 누락이나 이런 좀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반전의 계기, 그러니까 흐름에 있어서의 반전의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설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공표가 이제 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직전까지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저는 오히려 애초에 완전 지방선거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박빙이나 엄청나게 좀 불안한 요소들로 봤었는데 저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2: 지금은.
0: 김정인 기자님. 네. 장동혁 대표가 네. 어제 드디어 뭐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하진 않았지만 서울의 네. 몇몇 구청장 후보들 지원 유세 갔어요.
3: 네.
0: 이게 표심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
3: 주지 않을까요?
0: 줄까요?
3: 왜냐하면은 그 주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안 가지 않았겠죠.
0: 네.
3: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7이라고 봤기 때문에.
0: 근데 굳이 왜 또 갔을까요? 이렇게.
3: 근데 제1야당 당대표가 네. 서울을 한 번도 지방선거 때 안 가면 네. 선거 끝나고 나서도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죠. 그렇기
0: 지금
3: 때문에.
0: 체면이 있어요?
3: 그래도 가야죠. 형식적으로나마 가긴 가야죠.
2: 객관적이네요.
4: 네. 아니, 여쭤본 거잖아요. 네, 네.
3: 가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대표인데 네. 명색이.
1: 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정원 후보에 대한 공세 국면으로 선거 캠페인이 쭉 왔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지난주 이제 삼성역 GTX 이제 부실 시공권 때문에 그 공수가 제가 봤을 때 거의 처음으로 바뀐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TV 토론이잖아요.
0: 네.
1: 사실은 우리 6월 3일 얘기하지만 이제 29일부터 이제 투표는 시작하는 것이긴 할 텐데 어쨌든 요 남은 기간 사이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측 후보 측 입장에서는 다시 좀 부동산 이슈를 재쟁점화하고 전선이 이제 거기서 형성돼서 선거를 치르게 할 것이냐 또 정원 후보 측에서는 부동산 이슈 최대 쟁점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런 시민 안전 같은 전선에서 선거 치르게 하느냐 이 싸움이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으로 이제 어쨌든 유불리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알겠습니다. 서울은 여기서 끝마쳐 보고요. 대구광역시장으로 가볼까요? 장영철 부서장님,
5: 예.
0: 대구시장 흐름 한번 좀 짚어주세요.
5: 네, 예, 저희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던 것 때문에 어제 사실은 화제가 됐었는데
0: 네.
5: KSY에서 CBS 의뢰로 5월 24일에서 25일 양일간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해서 ARS로 조사를 했습니다.
0: 네.
5: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이 6.7%에 이르렀는데 김부겸 후보가 41.1, 추경호 후보가 50.1, 9%포인트 오차 범위 최초로 나와서
0: 추경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긴 게
5: 최초입니다.
0: 처음으로 예. 조사된 거죠.
5: 저희 회사가 얼마나 객관적인지를 열심히 증명한 예, 조사 결과인데
0: 권위가 있어요.
5: 적극 투표층에서도 42.7 그다음에 51.2 되게 그래요?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 이 부분이 저번에 그 윤희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안 둘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거지 않습니까? 식당 갔을 때 옆에서 누가 될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선 가능성 이 부분이 기세를 보여주는 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부겸 후보가 39.8, 추경 후보가 54.1, 14%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벌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0: 김부겸 후보 측에서 항의 안 받으셨어요?
5: 항의라기보다 아주 점잖게 네.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느냐 해석을 바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5,
0: 네.
5: 국민의힘이 50.0입니다. 이게 더블 스코어로 나왔습니다. 이전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국정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긍정이 46.0 부정이 47.9
0: 비슷해졌네요.
5: 대구도 지금까지는 거의 앞서 나왔는데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국정수행평가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일이 최근에 있었냐 별로 없었거든요. 게다가 네. 오늘 그 노조 투표 결과로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부분이 어찌됐든 노사 합의를 해서 노조의 투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에 대해 가지고 위기 관리 능력을 지금 실제로 보여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다른 정치적 영향력도 있지만 오히려 부정평가가 객관적으로 늘었다라기보다는 부정평가층 야권 지지층이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대답을 했다라는 걸 오히려 보는 게 저는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 드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쪽이 과표집돼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보수 쪽에서 혹은 진보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큰 위협 요인 경고가 울린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0: 김부겸 후보에게 노란색.
5: 그렇죠. 노란색보다는 좀 더 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KBS 조사 대구에서도 조사를 해서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건 전화 면접입니다.
6: 소개해 주세요.
5: KBS에서 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요. 대구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대상으로 진행했고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김부겸 후보는 여기에서는 42%, 추경호 후보는 38%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물어보니까 응답이나 지지 후보 없음으로 조금 대답하기 좀 겸연적인 사람들은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윤영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바닥에 여론을 일정 정도 보여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 지지층에 있어서는 보수 쪽에서 지금 되게 결집하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히 상황이 엎어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김정인 기자님, 우리 장윤철 네. 부사장님의 저런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네. 내가 기자로서 어떻게 기사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네. 하시겠어요?
3: 뭐 저는 항상 부소장님을 믿기 때문에 훌륭한 분석이다 생각했습니다.
6: 김부겸 후보 캠프는 좀 난리가 났겠네요. 이렇게.
3: 아니 또 난리까지는 아니고 난리나요? 이제는 뭐 네. 그냥 진인사 대천명 아닌가 싶어요.
6: 아 그래요? 네.
3: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뛰쳐나온 분들이 3천 명인데 여태까지 역 합치면요. 근데 오늘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벤트가 있대요. 근데 그거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또 얼마 전에 대구도 가지 않았습니까? 근처에 있는 안동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열었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역대 가장 좋은 환경에 역대 가장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좋은 후보가 나간 거란 말이죠.
6: 네.
3: 근데 안 된다. 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민주당이 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했는데 뭐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거나 막판까지 뭐
7: 최선으로 들려요.
3: 막판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6: 네, 윤희웅 대표님, 네. 이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추경 후보가 흐름을 탔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나 분석을 해보아도 무리가 아니에요?
1: 뭐 가능성 이제 높아진 흐름이라고 상황 변화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지역에서 아마도 이제 우리 가문에서 가문이 뭐 상대 쪽에 뭘 다 내주게 된 상황에서 우리 가문을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런 심리가 이제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일정 부분 분열이 있고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제 보수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의 지지 강도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김부겸 후보를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또 보수층에서 대구의 보수층 중에서도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의 균열이 있고 한편으로 보수의 재결집도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단순히 이제 이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 정서를 오랫동안 공유해 왔던 네. 이제 나와 정체성이 동일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전국적으로 지금 참패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심리가 일정 부분 민감도 있는 분들한테는 작동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히 그것이 이제 ARS 조사에서는 잘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네. 성향이 강한 분들의 네. 이제 응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좀 더 높게 나가는 추경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강도가 낮거나 중도층이 있는 그 사람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이제 김부겸 후보가 버티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어서 여기서는 정말로 이제 한 투표율이 이제 한 60% 넘어가면 김부겸 후보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투표율이 뭐 50% 중반 밑으로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의힘 추경 후보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제 김부겸 후보 측은 앞으로 오늘부터 투표율 재고 캠페인이 전면적으로 아무튼 메인에 서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제가 어제 캠프 취재했는데요. 예.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에서야 드디어 드러나는 샤이 김부겸들이 네. 얼마나 이제 투표장에 많이 나오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이고 그거는 투표율로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투표율이 60%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땐 적어도 50은 넘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1: 듭니다. 50은 넘겠죠. 그런데 네. 이제 대구가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6: 김정인 기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했잖아요. 네. 추경호 후보랑 칠성시장 방문했어요. 네. 역시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호응도는 네.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김부겸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 어떻게 판단해요? 야, 큰일 났다. 와, 박근혜까지 나왔다. 이래요? 아니면 뭐 별 효과 있겠어?
3: 그 기자들이 물어봤었나 봐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왔을 때 김부겸도 만나자고 했는데 김부겸은 안 만나냐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은 안 하고
6: 안 했어요.
3: 그냥 웃기만 하고 맞아요.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6: 안 만난다는 얘기죠.
3: 네, 근데 조금 약간 좀 섭섭함이랄까 뭐 그런 감정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6: 김부겸 후보 측에서?
3: 그러니까 대구의 어른인데 네. 그리고 일단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좋은 모양새로 물러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큰 어른이 특정 진영의 편에 서서 다시 나타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문제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6: 효과가 있어요?
5: 투표율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근데 지금 다소 위축되어서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층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능성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론공표 이제 조사 금지 기간 전에 위협 이 경고등이 울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또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되게 합리적인 보수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이게 어떻게 비칠까? 장동혁 대표가 내려왔을 때의 느낌들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뭐 그 아스팔트 보수라기보다는 가장 보수의 비합리적이었던 보수를 상징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분들을 주춤하게 만들고 오히려 상대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와 그럼 우리가 막아야지 탄핵까지 됐던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에 저렇게 전면에 나설 수 있지.
6: 역결집.
5: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들이 김부겸 후보 쪽에는 저는 되게 유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저도 캠프 쪽에 이야기하면서 정책 발표 계속하고 있냐. 계속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김부겸 후보는 이번에 정책 대구 발전 이 부분을 메시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구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할 거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면 또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6: 저희는 분석뿐만이 아니라 예측까지 해보겠습니다. 장부 수장님 예. 누가 됩니까? 대구시장 누가 유력합니까?
5: 객관적으로 해야 되죠.
6: 객관적으로.
5: 김부겸 후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알았어요.
4: 유진 대표님.
1: 지금 저는 뭐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6: 네. 김정현 기자님.
3: 반반 되나요?
6: 아 뭐야.
5: 반반 되면 다시 해주세요.
3: 저도 김부겸으로 가겠습니다.
6: 김부겸 후보? 네. 아,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래요?
3: 네.
6: 왜요?
3: 아니 민주당에서 생각해보면
6: 민주당 출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3: 그런 건 아니고 역대 최고로 좋은 환경에 최고로 좋은 후보를 냈는데 네. 이게 안 되면 저는 사실 뭐 약간 의지가 담긴 겁니다.
6: 네. 알겠습니다.
3: 그런 모습도 봤으면 좋겠다. 한국 정치사에서.
6: 네.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장 한번 가볼까요? 전재수, 박영준. 윤희용 대표님 부산시장 예. 흐름 좀 짚어주세요.
1: 마찬가지로 21일부터 25일까지 KBS가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부산 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46, 국민의힘 박형준 34, 12%포인트 격차가 났어요. 사람 면접원 조사거든요. 네. 이것이. 네. 이런 흐름이 있고 또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자동답 방식 조사 같은 경우는 격차가 매우 좁습니다. 지금 이제 23일, 24일 양일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뉴스핌의 이제 의뢰를 받아서 부산시민 805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44.8, 네. 국민의힘 박형준 42.8, 2%포인트 격차인 네. 것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차이가 10%포인트 조사 방식에 따라서 네. 나고 있어서 이제 혼란을 뭐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응답 방식에서 이제 어쨌든 보수층들이 일정 수준 응답을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결집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이제 박형준 후보의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보수층에서는 상당 부분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중도층으로의 확장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을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라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장현철 부소장님, 예. 그 박형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경우가 아주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 같아요.
2: 네, 예, 맞습니다.
6: 그러면 예. 전재수 후보가 계속 유리한 흐름은 처음부터 유지하고 있다?
2: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다른 조사 하나만 제가 좀 내용을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23, 24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부산 지역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은 7.6%였고요. 여기서 그 전재수 후보가 47.4, 박형준 후보가 41.5. 근데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54.0 대 41.5, 12.5% 차이가 납니다. 이게 더 벌어지는 상황이고 여기서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5.6 대 부정평가 37.9.
6: 네.
2: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9.7에 국민의힘이 40.0. 거의 네. 비슷하죠. 네. 아까 대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밑에 판에 있어서 전재수 후보 지지하는 층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런데
6: 네.
2: 이 조사에서 저는 되게 재미있는 문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데 선생님께서는 위 응답 후보의 소속 정당이 4년 전 투표했던 후보의 정당과 같습니까?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응답자가 저번에 찍었던 당 후보를 이번에도 지지하고 있느냐를 물었던 건데 그렇다가 70%는 그대로 간 겁니다. 아니다가 23.6%. 오. 바뀐 사람이 23.6%입니다. 근데 전재수 후보 쪽에서 보니까 갔다가 68.6, 다르다가 26.4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 민주당의 변성한 후보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박형준 후보였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당일 수 있는데 그쪽에서 옮겨온 사람이 26.4% 정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갔다가 75.5고 다르다가 16.9입니다. 이 한 10% 정도 이게 큰 차이냐 아니냐 하지만 이게 접전 양상에 있어서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는 아 역시 전재수 후보가 저쪽에 그 이전에 국민의힘 쪽 계열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소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당겨오는 힘들이 있구나. 게다가 지금 현재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지지 후보를 유지할 거냐에도 10% 정도 전재수 후보 쪽의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아요. 그렇다면 넘어오신 분들 중에 유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판을 봤을 때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대단히 유리한 조건, 인물 경쟁력도 있었고 실제 뭐 해수부 이전이나 이런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너무 큰 게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알겠습니다. 김재영 기자님, 네. 여기가 이제 북구갑 선거랑 좀 연동해서 네.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2: 네.
6: 전재수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하정우 후보의 득표율이나 당선 가능성도 좀 같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3: 아주 일치하진 않는데요. 네. 그렇다고 또 뭐 디커플링까지 되냐 뭐 그런 거 같지
6: 않아요.
3: 네,
6: 그래서 후보니까.
3: 부산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재수는 솔직히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하는데
6: 네.
3: 하정우는 좀 걱정이 되는데 라는 얘기들은 좀 나와요. 요새 들어서.
6: 전재수 후보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어서
3: 네.
6: 이 유리한 국면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렇게 판단.
3: 여론조사까지는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선거에서 진 경험이 워낙 많아서.
6: 네. 네.
3: 그래서 부산에서는 사실 여론조사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면에 깔린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전재수에 대해서는 아주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고 네. 하정우에 대해서는 말은 그렇게 세게 못하겠지만. 내면에서 약간 좀 불안함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지금 하정우가 AI 수석이긴 하지만 이번에 첫 도전이잖아요.
6: 네.
3: 근데 전재수 같은 경우에는 첫 도전한 게 2006년입니다.
6: 네, 20년 전.
3: 그래서 10년을 바닥을 갈고 닦아가지고 된 거잖아요. 하정우를 보면은 물론 06 시즌 전재수보다는 출중할 수도 있고 여건도 좋을 수 있으나. 10년이란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는 있겠죠. 하정우는. 근데 다만 아주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6: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은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부산 북구갑 평택을 한번 낱낱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한솥 선샤인님이 한동훈 딸랑이 장성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누구한테 딸랑이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저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예측 안 하고 갔네요. 부산시장 누가 이깁니까?
5: 아, 부산시장은 전 전재수 후보가
6: 전재수.
5: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저도 전재수.
6: 전재수. 윤희용 대표님.
1: 일단 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6: 같습니다. 전재수.
1: 명확히 물어보지 마세요.
6: 왜요?
1: 아, 예, 지금 다 반반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6: 알았어요.
5: 분명하게 답했는데.
6: 부산 북구갑으로 가볼게요. 장영철 부소장님. 예. 부산 북구갑 여론 흐름도 좀 설명해 주세요.
5: 앞서 했던 동일한 그 언론사인데 부산일보에서 에이스 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산시 북구갑 선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에게 물었고요. 조사기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 번호로 ARS로 조사를 했고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10.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 34.0, 박민식 후보 23.3, 한동훈 후보 38.2. 그런데 이 조사에서 저는 약간 그래서 튀나 싶어서 몇 번 봤는데 네. 적극 투표층에서 하정우 후보가 40.9, 오. 박민식 후보가 24.1, 한동훈 후보가 33.3입니다. 그러니까 오. 적극 투표층에서 한동훈 후보만 사실은 조금 빠집니다.
6: 그러네요.
5: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역시 정당 조직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과 개별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지지층이 가지는 좀 한계 혹은 차이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북구 지금 그쪽에는 한동훈 후보 팬덤이 꽉 덮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예전 총선 때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이었던 정영근 후보가 출마했을 때 상대방 후보가 누구였냐면 이철 후보였었습니다.
6: 네.
5: 그러니까 사형수대 고문전문가 네. 이런 대립구도
6: 맞아요.
5: 전국에서 노사모 후보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왔었어요. 네. 골목골목에 저도 그때 가서 응원을 했기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전국에서 다 지지를 해가지고 보이질 않았어요. 상대 후보가. 정영근 후보는 단 한 번도 마이크도 안 잡았어요. 그런데 20% 차로 쳤어요.
6: 네.
5: 그 사이에 밑을 다 헤집고 다녔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온 이 층들이 외연적인 분위기들을 살리는 데는 무조건 좋고 캠프 분위기의 기세를 살리는 데는 좋지만 실제 표를 찍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지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적인 기반이나 정당 조직의 기반이 간단치 않다. 보시면 알겠지만 박민식 후보가 확장성이 없어서 그렇지 20%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적극적 지지층에서는 좀 더 높이 올라오고 하정우 후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들이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정당 조직이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적극 투표층이 어느 정도 뒤를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수치가 분명히 상승세에 있고 하정우 박민식 후보가 좀 갇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 그럼 아직도 좀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몇 개 좀 발표가 됐더라고요.
5: 예, 예.
6: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부소장님께서는 하정우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아직도 높게 좀
5: 이 조사에서 단일 후보 가상 대결,
6: 네.
5: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가상 대결을 했는데 하정우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하면 35.3대 30.3이었습니다.
6: 네.
5: 적극 투표층에서 하정우 후보 37.8, 박민식 후보 33.2 둘 다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6: 네.
5: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를 붙이니까 34.5대 한동훈 후보가 41.7
6: 네.
5: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하정우 후보 39.4, 한동훈 후보 37.7입니다.
6: 네.
5: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둘 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반 정도씩을 반 조금 더 넘게 가져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님은 지금은 이제 공중전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표를 진짜 이제 세어서 챙기는 이렇게 밑에 절망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에서 이기고 선거 결과에서 좀 후회하게 되는 뭐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캠프에서는 그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 캠프는 참고하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5: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6: 하정우 후보가?
5: 하정우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공보물에 전재수 후보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하정우 후보는 저는 캠페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산의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6: 네.
5: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6: 네.
5: 또 하나는 하정우 무너지면 전재수 위험하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당선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개인 그게 아니라 가장 유리한 마케팅 포인트인 이재명, 전재수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지금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윤희용 대표님 분석해 주세요.
1: 네, 지역 이제 분명히 이제 어떤 구도에 이제 1.5분 변화가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죠. 왜냐하면 네. 초반에 비해서 이제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또는 약간 또 주춤한 상황. 그다음에 이제 보수의 두 명의 후보가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승기를 좀 잡은 모습들, 격차가 많이 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 상황이나 미디어의 주목도나 조사 결과에서도 흐름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걸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장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이제 뭐냐 어떤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지역이 이제 조사가 워낙 많이 실시되다 보니까 인구 유권자가 한 12만 정도 되는데 뭐 언론에 공표된 것만 20건이 넘고 또 더 추가적으로 이제 후보 측이나 정당 측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쭉 저도 살펴봤는데 5월 초 조사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제 처음에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보게 되면 당시에는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조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념 성향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 비율이 당연히 이제 이 부산 지역이니까 보수 비율이 높긴 한데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조사들을 보게 되면 정당 지지율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6: 네.
1: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이념 성향층을 비교해 보면 보수층이 많긴 한데 막 두 배 가량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도 바뀔 수 있는 지표들이에요. 이제 기준점은 아니거든요. 이제 부동의. 그렇지만 바뀔 수 있는 거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조사들이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실시되다 보니까 어떤 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쪽은 그걸 기피하는 흐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조사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아까 그러한 구도 변화는 좀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것은 이제 조사 결과 단정적으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약간 이제 합리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6: 네. 네. 합리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누가 이겨요?
1: 반만이죠. 네. 네.
6: 박민식 후보는 안 되는 거예요?
1: 반만 반인가?
6: 네. 김정인 기자님, 네. 그 좀 부산 북구가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3: 지금 어제 취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지금 북갑에 가면요. 파란 옷 안 보이고요. 네. 빨간 옷 안 보이고요. 흰 옷 입은 사람들만 보인대요. 흰 옷 입은 분들이 이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원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말 평일 가릴 것 없이 뭐 전세버스 뭐 30대를 대절해서 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6: 네.
3: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딱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막 4-5명씩 이제 조를 짜가지고 그 동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붙잡고 이제 한동훈 후보 지지로 호소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시장 가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물건을 사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네.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박민식 후보가 지금 너무 열심히 안 하고 있다.
6: 열심히 안 해?
3: 지금 삭발만 했는데 네. 삭발 아니라 단식까지 단식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왜 부산에 오지 않느냐.
6: 오늘 가잖아요. 오늘. 네.
3: 오늘 오나요?
6: 네. 오늘.
3: 그래서 북갑에 반드시 와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6: 얘기로는.
1: 어떻게 얘기했어요? 기장이 간다는 얘기는 네. 있는데 북갑에.
6: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1: 네. 전격적으로.
6: 어제 유영하 변호사한테 제가 문자를 넣어서 물어봤는데 네. 아직까지도 일십당하고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6: 북갑에 가냐 안 가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가면은 안 간다고 할 텐데. 답이 없는 거 보면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한동훈 후보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3: 네, 그렇죠. 특검 때
6: 보시죠. 오늘은 네. 어떻게 될지.
5: 박근혜 했으니까. 대통령의 행보를 이렇게까지 마음속으로 응원한 적은 없는데.
6: 어머나. 안 돼. 지금.
1: 객관적이어야 됩니까?
6: 객관적이어야 돼.
1: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6: 취소하세요.
5: 제가 어디로 갈지를 응원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6: 아, 오케이. 그러네요.
1: 그 최근 한 2-3일 그 여의도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구 갑에 들르느냐 요거였던 것 같긴 한데
6: 박민식 후보 측에서 사활을 걸고 있대요. 북구 갑에 네, 이제 맞습니다. 오시도록 하는 거.
3: 그러니까 부산 전역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효과가 대구만큼은 못 있을까? 미치겠지만 보수 결집 효과가 네. 없겠지만 네. 북갑에 있어서 가게 되는 순간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6: 네. 그래서 하정우 캠프는 좀 담담해요, 초조해요, 뭐 어때요? 하죠. 좀 분위기는 어때요, 진짜?
3: 캠프도 아주 담담하지도 않고요. 네. 그렇다고 뭐 아주 초조하지도 않은 네. 그런 상태인데.
6: 뭐예요, 그러면?
3: 그러니까 답답함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북갑 선거 보면은 442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4, 국힘 4, 그리고 스윙이 2인데 그 그간 스윙 2 부분이 20%가 전재수한테 왔으니까 그렇죠. 전재수가 계속 당선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정우는 기본의 민주당 지지층 4까지는 땡겨왔는데 이 스윙인 2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뚫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6: 네. 여기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3: 여기 하정우 조심스럽게.
6: 아, 그래요? 네. 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3: 적극 지지층에 있어서 네. 조직은 결국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6: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경기 평택을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윤희영 대표님, 여론조사 네. 흐름 짚어주세요.
1: 네, 이 평택 같은 경우에 여기도 뭐 조사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긴 있는데요. 최근 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5월 21일, 22일 양일간 평택 을 지역 500명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6: 네.
1: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30,
6: 네.
1: 조국혁신당 조국 25, 국민의힘 유희동 23, 자유와 혁신 황교안 8, 진보당 김재현 3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 네. ARS 조사도 하나만 좀 소개시켜 예. 주실까요?
1: ARS 조사도 이제 21일, 22일 양일간 실시됐는데요.
6: 네.
1: 이건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6: 네.
1: 500명 대상으로 규모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28.9, 조국혁신당 조국 24.9, 국민의힘 유희동 20.6, 자유와 혁신 황교안 11.9, 진보당 김재현 4.8 이런 흐름이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자동답 방식의 조사든 전화면접 조사의 방식이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수치상
6: 네.
1: 수치상 좀 높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어떤 것들은 대부분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추세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그 다음에 유희동 이제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격차가 뭐 사실은 좁은 상황이어서
6: 네.
1: 어떤 단정적으로 어디로 간다 누가 이제 단정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김용남 후보 측에 이제 어떤 논란들이 발생하게 네. 된 부분들이.
6: 네.
1: 저는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6: 그렇죠.
1: 예, 그러면 이것이 또 진영을 넘어가는 표는 아니거든요.
6: 그렇죠.
1: 그 진영 내에서 이제 본인들 표가 사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뭐 이런 것 맞물리게 되면서 수혜는 조국 후보가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 상황인데
6: 오.
1: 다만 이제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당 조직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 아닌가 싶습니다.
6: 창영철 부서장님.
5: 김용남 후보의 그 대부업관이 되게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6: 네.
5: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로 작동하냐면 이 건 때문에 저는 초기에 예상했던 두 가지 전제가 좀 무너진 것 같은데 저는 진보 단일화의 키가 황교안 후보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단일화가 진보 단일화 여부를 결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용남 후보의 이 건이 가치 중심적인 진보 단일화의 매개가
6: 맞아요.
5: 계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6: 네.
5: 또 하나는 애초에 그 진보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그 이게

0: 어디로 갈까요? 더 결집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김영남을 지켜야지. 아니면은 야 이건 선을 넘었다. 이거 진보 진영 우리 민주 진영의 가치를 선을 넘어선 거다. 실망이야. 조국 찍을래. 어디로 나타날까요?
1: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게 지금 현재 여론 지형에서는 전 제법 사실 김영남 후보 쪽이 확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 정당 지지가 가지고 있는 관성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거기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우 그러니까 시소의 무게를 확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김재현 후보의 선택. 그게 뭐냐면 이 김영남 후보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진보 진영에서 문제가 되는 걸로 인식하느냐를 저는 진보당과의 그 이게 단일화 이 부분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잘 안 된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엎어지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0: 제가 못 본 건지 제가 놓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보당 김재현 후보 측에서 이 대법과 관련해서 김영남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좀 비판한 거는 좀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2: 이게 이제 그 진보당의 이제 김재현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0: 네.
2: 예, 이제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 뭐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일각의 시각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재현 후보가 남은 기간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어딘가랑 그런데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할 수도 있고 조국혁신당 조국과도 할 수 있는데 그 단일화의 대상을 어디로 선택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김재현 진보당 김재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진보적 성향이 매우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하고 할 때는 이탈이 많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조국 후보랑 했을 때로 옮겨지는 비중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 후보와 할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도 이제 딜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 지지층의 특성을 보면 이런 부분도 있다는 시각도 소개해드립니다.
0: 김재영 기자님, 네. 대법 의혹 때문에 김영남 후보 측 긴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 긴장보다는 네. 일단은 그 의혹 제기를 애초에 그 녹취록이나 이런 걸 제공하셨던 분이 김용남 의원의 누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누나랑 지금 이제 소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사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도 이게 의혹이긴 하지만 또 개인사가 엮여 있어서 뭐 후보한테 시원하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없는 환경인 것 같고.
0: 그래요?
3: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후에는 이제 김용남 후보가 조금 물론 이제 소상이 A부터 Z까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캠프도 그 해명을 듣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0: 네. 효과 있을까요? 네.
3: 일단은 조국 혁신당
0: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네. 여쭤보냐면 네. 김용남 후보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되고 김용남 후보 해명하고 또 언론에서 그 반박 또 녹취가 나오고
3: 네.
0: 그래서 본인 해명의 정당성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
3: 네.
0: 뭐 그러한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의혹이 A부터 Z까지 일일이 모든 것이 다 해명됐다라고는
0: 네.
3: 보진 않는데
0: 네.
3: 김용남 후보가 어제 이제 통장 사본을 깠잖아요.
0: 네.
3: 그래서 나는 만사무사 대부로부터 받은 돈이 1도 없다. 라는
0: 것은 현금으로 그냥 찾아줘 막 이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3: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출자 자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3: 그러니까 만사무사 대부로부터 받은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2018년에 녹취록을 보면 이제 만사무사 인지 뭔지 어떤 대상을 특정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누나가 어느 정도 온도 돈을 넣으면 이 정도 배당금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어딘지는
0: 배당금이
3: 잘
0: 아니라 수수료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3: 네. 투자금을 받으면 네. 이 정도를 돌려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그거를 김용남이 받은 이익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뭐 세금 포탈했다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0: 알겠습니다.
3: 네.
0: 김정희 기자님 그러면 네. 평택 누가 이깁니까?
4: 평택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0: 네.
4: 아 여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김용남으로 가겠습니다.
0: 김용남, 네. 윤희웅 대표님.
2: 다섯 명에서 반반반반반반.
0: 차윤철 네. 네. 부서장님.
1: 저는 여러 가지 전제가 붙지만은 이게 이 여론 공표 그
0: 금지 기간으로
1: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전에 있었던 논리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여론 흐름들과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명분들 그다음에 합리적인 설득의 요인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0: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김영란 후보의 이 건이 저는 간단치 않을 거여서 지금 현재로서는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조국 후보 그리고 저쪽에 유희동 황교안 후보가 아마 단일화. 저는 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게다가 더더군다나 저기에는 질 수 없고 여기에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국 후보 쪽으로 가자라는 걸로 갈 정도로 저는 대단히 큰 도덕적 이슈. 안타까운 건
1: 누가 이겨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0: 조국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초기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아까 북구가 한동훈 후보 얘기를 하면서 김정영 기자님께서 버스 30대 대절 뭐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는 김정영 기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주인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3: 네. 예, 고맙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26년 임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서 여명구 DS피플 팀장과 김영로 부사장,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김재원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22일부터 어제 오전 10시까지 진행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 분규는 잠정 합의안 가결로 일단은 봉합됐습니다.
6: 하지만 훼손된 원삼성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이번 반도체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0조 이상으로 봅니다. 내후년 초에 나올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12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노노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8: DX는 지금 600만 원이니까 올해는 600만 원대 6억이지만은요. 내년이 지나고 나면 600만 원대 13억, 15억이 되게 된다면 예. 노노 갈등,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7: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특정 사업부 독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 뒤에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의 기여가 있었고 과거 메모리 부분이 적자를 냈을 때 모바일과 가전 부문이 흑자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급 논란 과정에서 사업부별 갈등이 폭발했고 인재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9: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반도체 부분 먹여 살렸고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7: 이에 따라 훼손된 하나의 삼성, 원삼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통합,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경영진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네, 이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도로가 무너진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6: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오늘도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정영수 기자.
10: 네,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입니다.
5: 네,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10: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무너진 고가차도 일부입니다. 사고 당시처럼 고가 상판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여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찢어진 천막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구조물 일부가 기둥이 위태롭게 걸렸습니다. 사고 사흘째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에 여전히 천장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통제선을 치고 시민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6: 네, 열차 운행은 오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10: 네, 그렇습니다. 경의중앙선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과 KTX 행신부터 서울역 구간, 그리고 KTX 이음 서울에서 청량리 구간이 운행을 멈춥니다. 또 코레일은 일반 열차의 경우 오늘 평소의 87% 수준으로 열차가 운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가가 무너지면서 일대 도로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지점 근처를 오가는 33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출근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고 있고 우회 노선 없이 정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5: 네, 위험해 보여서 철거 작업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까?
10: 네, 고용노동부가 어제 임시 구조물인 공중비계 철거에 대한 공사만 우선 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일부만 승인된 상황이라 바로 철거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측과 회의를 거쳐서 철거 시작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는 건데요. 시는 전체 철거에 40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철도 시설 복구에 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능한 이번 주 안에 복구를 마칠 계획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정혁수입니다.
5: 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 검찰도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한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나연입니다.
5: 네, 이번엔 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6: 여론조사 공표도 오늘부터는 할 수 없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의 최종 변수인 중도층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1: 서소문 붕괴 사고 여파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당부하긴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찾은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겨냥에선 대전 충남 통합 기회를 날려놓고 무슨 염치로 또 뽑아달라 하느냐고 맹폭했습니다.
12: 1년에 5조, 4년 동안 20조를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거둬찰 수 있을까?
11: 오후엔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힘 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민주당 표로 끌고 오겠다는 의도입니다.
13: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을 우리 당의 지지자로 모시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11: 지원 유세를 잠시 멈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고공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망친 정부가 기업 성과는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국민에겐 커피골의 자유도 뺏어간다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14: 재판 취소 반대하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999일배입니까?
11: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전념할 동안 송원석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격전지인 경기 하남과 강원 영동을 돌며 정부 여당 견제가 절실하다 중도층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15: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11: 사전투표까지 앞으로 단 하루. 이제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판세 가늠자가 사라진 일주일 동안 여야는 접전지에 화력을 집중하며 선거의 마지막 변수,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집토끼 단속도 게을리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전북, 국민의힘은 대구, 각 진영 텃밭에서의 격전이 예상됩니다. 안방에서의 치명타는 직격타인 만큼 지도부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In the building tonight, the 45th and now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nald J. Trump.
3: 네,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는 역시 피 터지는 격투기가 제맛이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세 생일을 앞두고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대형 종합 격투기장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크레인을 이용해서 다음 달 14일 UFC 대회에 사용할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4일은 미국의 국기의 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격투기 대회가 백악관 안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경기를 위한 시설 장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미국의 독립 제250주년 기념 행사라는 점에서 UFC 프리덤 250으로 명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 집무실로 이번 격투기 대회에 출전할 선수 4명을 직접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큰 경기를 열 것이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백악관을 배경으로 이 팔각형 모양의 철조망 격투기 경기장 이 옥타곤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회에 대해서 백악관 잔디밭에서 4,500명이 직접 경기를 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백악관 부지 밖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최대 10만 명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UFC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 UFC 대회에서는 일리아 토프리아 선수 그리고 저스틴 게이치 선수의 라이트급 타이틀전 등 총 6개의 경기가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백악관에서 UFC 경기가 열린다고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있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UFC 경기를 좋아할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진짜로 격투기 매니아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시절부터 복싱, 프로레슬링 WWE 그리고 초창기 격투기인 MMA 같은 거칠고 직관적인 스포츠를 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게 갈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구도가 본인의 인생관이나 비즈니스 철학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경기장에 가면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오프닝 매치 경기부터 마지막 메인 경기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해서 보는 진짜 골프 팬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격투기협회, 즉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과의 끈끈한 의리입니다. 트럼프와 UFC의 인연은 약 25년 전인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UFC는 막 태동한 신생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인간 닭싸움이다 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미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경기를 치르려고 해도 이 경기장 대관을 즉 경기장을 빌려주는 데에 거부를 당해서 이 UFC는 파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에 UFC에 손을 먼저 내민 건 트럼프였습니다. 2001년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뉴저지 애틀란틱 시티의 타지마할 카지노 호텔을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 UFC 경기장으로 선뜻 내줬습니다.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은 이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당시 말했습니다. 세상이 UFC를 외면할 때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기 때문에 화이트 회장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사면 초과에 몰릴 때도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가서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엄청난 의리를 지켰습니다. 트럼프 역시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극진히 챙기는 성향이 있는 터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자, 트럼프가 격투기를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핵심 정치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여러 차례 UFC 경기장을 가장 가성비 좋고 효과적인 선거운동 무대로 활용해왔습니다. 젊은 남성 유권자 공략에 효과적이고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이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UFC 팬덤의 절대 다수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뉴스나 정치 공청회 등에는 관심이 없지만 유튜브나 팟캐스트 그리고 UFC에 열광합니다. 또한 강한 지도자 이미지 메이킹에도 최고의 효과를 자랑합니다. 거친 격투기 경기장에 트럼프가 음악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때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하고 조명을 받으며 마치 록스타처럼 등장하는 모습, 그 자체가 강력한 이미지 메이킹이 된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집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나는 너희들과 같은 그런 문화를 공유하는 힙하고 강한 지도자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실제로 표심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등에서 트럼프가 젊은 남성층 및 히스패닉과 흑인 남성표를 대거 흡수하는 데에 UFC 마케팅이나 이 데이나 화이트 회장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데다가 그게 또 표하고도 연결된다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격투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즐겁고 표도 쓸어 담고 하는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 바로 트럼프의 격투기 사랑입니다.

0: 네, 영어에 DAGGER 대거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단검 또는 비수라는 그런 의미죠. 뭐 비수를 꽂다라고 말할 때 그 비수가 영어로는 쉽죠. DAGGER 대거라고 하는데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 The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said South Korea would appear as, quote, a dagger in the heart of Asia if seen from the east coast of China, underscoring Seoul's growing strategic role in the region.
2: 이어서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비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은 마치 비수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자기들 동부 해안 쪽으로 바라보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고 할 만한 한국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수. 우리는 흔히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비수를 꽂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수라는 것은 한자로 숟가락 비자에 머리 수 글자를 합친 말입니다. 즉 숟가락 모양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숟가락처럼 생긴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결국 숟가락처럼 생긴 칼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숟가락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이걸 치명적인 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방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비수라고 표현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갖는 그 대중국 견제의 전략적인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당장 중국의 위협이 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즉 숟가락 모양이지만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걸 감안하면 결국 결정적인 어느 순간 중국에게 비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한국 그리고 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계 의식을 주한미 사령관이 설명한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편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의 이 같은 비수라는 표현 발언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북한발 위협으로부터의 한국 방어라기보다는 이제는 대중국 견제 쪽에 더욱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 발언일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 South Korea would appear as, quote, a dagger in the heart of Asia if seen from the east coast of China, underscoring Seoul's growing.
0: 자, 드디어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통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여름 휴가철의 시작이다. 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데요.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쇠고기 가격이, 이 비프 가격이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쇠고기 대신에 닭고기로, 비프 대신에 치킨으로 눈을 돌리면서 지금 지갑을 좀 닫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꿩 대신 닭이 아니라 소 대신 닭인 그런 셈인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하락하고 집값도 하락하는 등 미국 경제가 전쟁의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입니다. YTN 뉴욕 특파원의 보도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 대학 방학과 함께 이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맘때면 미국에서 야외 바비큐 파티는 빼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소 사육 비용이 오르면서 쇠고기 가격도 올라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쇠고기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3% 오른 파운드 453g당 $9.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토마토 가격도 1년 전보다 40%나 폭등하는 등 신선 채소값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고물가에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한 5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93.1로 4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물가 상승 때문에 지출을 줄였고 대부분은 비싼 품목의 구매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식료품점에서는 비싼 스테이크 대신 햄버거 패티나 핫도그용 소시지를 사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4: I've been in this business over 50 years right now, and I've never seen the meat prices so high. We're going to see a little shift away from the expensive meats. We are noticing customers switching from beef down to chicken.
3: 전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미국의 주택 경기는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미국의 콜로직스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해 2월에 0.8%보다 더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월 말 6%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란 전쟁 이후 3월 들어 다시 6%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20개 주요 도시 가운데 집값이 1년 새 하락한 곳은 시애틀과 덴버, 템파 등 10곳에 달해 미국 경제가 전쟁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장기 투여가 아닌 단 1회 투여만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 자회사인 생명공학기업 법 테라퓨틱스 연구팀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초기 임상 결과를 도출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LDL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줄어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로 DNA 가닥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닌 특정 염기 하나만 다른 염기로 교체하는 이른바 염기 교정 기술로 이 LDL 수치를 줄였습니다. 임상 참가자들에게 지방 성분의 막으로 코팅된 염기 교정 치료제를 주사했습니다. 이 치료제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면 간세포가 지방 코팅을 벗겨내고 염기 교정 치료제가 간세포의 DNA를 따라 이동하며 치료 타겟인 유전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의 염기를 하나 지우고 다른 염기로 교체해서 비활성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전자는 LDL 제거를 방해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비활성하면 LDL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LDL 수치가 최대 62% 감소했습니다. 또 치료 효과는 18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초기 단계 임상 결과가 게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학술지는 사망 원인 1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최첨단 치료법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논문 게재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LDL 수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용 중단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만 투여해도 되는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등 연방 지원 의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 수급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층 가정 사이에서는 의료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AI를 활용해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재정이 투입되는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부는 최근 5년간 각종 비영리기관 또 의료지원단체들의 감사 기록을 AI 시스템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에는 메디케어 운영 관련 자료와 연방 보조금 사용 내역도 포함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형 복지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50개 주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의 감독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웃케어 등 한인사회 복지단체들은 이번 단속이 당장 일반 가입자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소득 관련 서류나 거주지, 체류 신분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갱신 서류 미제출이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 혜택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의 유일한 한인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이 이민구치소 시위 현장을 찾아서 시위대와 연방이민당국 간의 대치를 중재하려다가 이민요원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메모리얼 데이였던 지난 25일 뉴저지주 뉴욕의 델라니홀 이민구치소 앞 시위 현장에서 수용 환경과 단식 투쟁 상황을 점검하고 시위대와 당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설 앞에서는 구금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일부 시위대와 법 집행요원 간의 충돌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앤디 김 의원의 눈에 물을 붓는 등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과 김 의원이 손에 얼음 찜질 팩을 들고 있는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알 수 없는 물체에 손을 맞았고 화학물질을 코와 입 등으로 흡입하게 됐다라며 눈과 목이 타는 듯이 아팠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폭발 및 유해가스 누출 가능성이 제기돼서 연방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었던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탱크 과열 사고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습니다. 탱크 폭발 우려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대피했던 주민 약 5만 명 가운데 한인 등 3만 5천 명이 귀가했고 당국은 대피구역을 대폭 축소하면서 오염이나 유독가스 유출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주택난 등을 이유로 미국을 떠나는 미국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떠난 사람이 약 15만 명에 달해서 1929년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순이민 규모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5년 미국에 들어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29만 5천 명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로 떠나는 미국민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탈미국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포기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시민권 포기자는 200명에서 많아야 400명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지난해에는 약 5,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화재 위험과 제동 소프트웨어 오류 문제 등으로 총 47만 5,400대를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2024, 25, 26년형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 5만 4천여 대를 일부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의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이 과열될 경우에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딜러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데이트해준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는 또 2025-26년 현 산타크루즈와 투싼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
또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2만 1,070 대도 추가로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은 전방 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실제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조기 작동해서 차량이 의도치 않게 제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약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주택 구매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이번 주 6.51%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에 6.36%보다 0.15%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 2월 6%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란전쟁 발발 여파로 3월 들어서 다시 6% 위로 올라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현 선교교회가 운영하는 시니어 대학 충현 샬롬 대학이 2026년 봄학기 종강식을 갖고 한인사회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돕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충현 샬롬 대학은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15년간 지역사회 시니어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해 왔습니다. 충현 샬롬 대학은 매 학기 14주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운영이 되며 수강생들은 건강체조를 비롯해 골프, 라인댄스, 노래, 미술, 바둑, 스마트폰 활용법, 또 색소폰, 서예, 탁구, 키보드, 피클볼, 우쿨렐레 등 13개 과목 가운데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0: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이어서 캘리포니아의 고액 연봉 순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개된 고액 연봉 직업 순위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단 CEO와 투자 전문가 그리고 파일럿 등이 이름을 올렸지만 최상위권은 역시 의료계가 차지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연봉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은 안과 전문의로 조사되었습니다. 안과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34만 7,690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인 약 8만 달러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고연봉 상위권은 대부분 의료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의사와 전문 의료직의 몸값이 급등한 가운데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연봉 경쟁도 치열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의료계를 제외하면 재무관리자와 CEO, 또 항공기 조종사, 그리고 운동선수 등이 대표적인 고소득 직군으로 꼽혔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의 평균 연봉은 28만 8,6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또 CEO와 프로 운동선수 역시 연봉이 평균 20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 프로 운동선수 연봉이 20만 달러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의 그 천문학적인 그 연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선수들의 평균 액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교도소의 의료 책임자도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한 교도소의 의료 책임자는 월급이 연봉이 아니라 한 달에 받는 월급이 4만 2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책은 교도소 내 의료 품질과 환자 안전을 총괄하고 또 재소자 치료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 채용 사이트에는 현재 수천 건의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백 개의 직업은 월급이 만 달러 이상을 준다라고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방 공무원 하려면 비밀 유지 계약서에 사인해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비밀 유지 협약 서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 인사관리처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으며 임의로 공개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을 하면 퇴직한 이후까지도 비밀 유지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위반할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배상 요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제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내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 정책의 문제점이나 내부의 난맥 사항이 언론에 전달되는, 언론에 폭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사관리처는 일반 기업들도 직원들을 상대로 비밀협약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정부 공무원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수익이 목적인 일반 영리 기업과는 달리 행정부 내 부정행위나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연방 공무원의 입을 모두 틀어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기밀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모두 포괄적인 함구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또한 대중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직원들의 언론 제보를 막기 위해서 비밀 유지 협약 서명과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이미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미국의 유력 매체들을 매일같이 비난하고 있으며 실제로 뉴욕타임즈를 상대로는 15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에 정부 내에 여러 가지 얘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연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비밀 유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메모리얼데이를 기점으로 절기가 바뀐다는데 막상 요즘은 또 여름 같지가 않죠. 자, 그런데 장을 보러 가면 노란 과일, 무더운 여름철에만 볼수 있다는 참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이 참외는 여름철에만 볼수 있었던 과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기온과 습도, 일조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설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참외 출하 시기도 확실히 빨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참외에 비타민 C, 식이섬유 많아서 컨디션 관리, 장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의 참외를 가장 손쉽게 즐기는 방법, 그냥 먹는 거 말고요. 샐러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참외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에 얇게 저민다고 하죠. 그 정도로 얇게 썰어서 어린잎 채소, 양상추, 그리고 여기에 리코타 치즈를 곁들이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올리브오일을 베이스로 한 드레싱을 더한다면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까지 꽤 균형 있는 한 접시가 될것 같습니다. 참외는 아삭한 식감 덕분에 장아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오이와 함께 간장 장아찌를 담가 두면 입맛 없는 날에 밥 반찬으로 먹기가 좋습니다. 오이는 그 특유의 씁쓸한 맛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유의 산뜻한 단맛이 살아있어서 느끼한 음식과 먹으면 참 좋은 참외 장아찌 적극적으로 권해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 참외를 햄하고 치즈랑 함께 와인 안주로 즐기는 분들이 그렇게 늘고 있는데요. 칼륨도 풍부한 참외, 그래서 나트륨 배출에 좋기 때문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그 짭짤한 안주들에 길들여져 있다면 이 참외 꼭 중간중간 신경 써서 집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9: 이제 걱정 그만.
10: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1: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2: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0: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4: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5: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8: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8: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18: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9: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18: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어제 달 기지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달에 보낼 로봇 착륙선과 수송 차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달의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4톤 규모의 화물이 달에 수송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달 기지가 건설되면 과학실험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귀중한 자원을 채굴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달 기지 건설로 인간을 화성에 더 쉽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를 두고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이전에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낸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주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계획에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달 탐사를 너무 오랫동안 중단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 그 이후에는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우주선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최근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서 자신들의 우주 정거장에 도킹시키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인간을 달 표면에 먼저 보내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국이 먼저 성공하든 미국이 먼저 성공하든 이제 인류는 진짜 달 동네를 만들 작정입니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 엄마가 미스 유니버스 대회로 뽑혀서 세계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28살의 타마라 로고우스키로 그녀는 오는 11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리는 제75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아르헨티나 대표로 나섭니다. 로고우스키는 지역 대회 우승에 이어서 지난 25일 밤에 열렸던 본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결혼을 한 미세스가 출전해도 되나 하는 점과 관련해서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대회 때부터 기혼 여성은 물론이지만 이혼한 여성, 임산부, 그리고 자녀가 있는 여성 등 모두의 출전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대회 이름만 미스 유니버스 대회지 사실은 미스든 미세스든 이제는 아름다운 여성이면 누구든지 출전이 허용된다라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 조직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반기 든 공화당 의원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선거구 재획정 계획이 어제 공화당 우세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은 어제 최근에 주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넘어온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개표단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24표, 찬성 20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은 공화당 소속이 34명, 민주당 소속이 12명입니다만은 공화당 의원 12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소위 반란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입니다. 이번 선거구 개편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유일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의 선거구를 조정해서 공화당이 7석 모두를 석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해온 것입니다만은 주 상원이 이에 반기를 든 셈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선거구를 개편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공화당의 희망을 공화당 의원들이 끝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건강 이상 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서 제기되는 건강 이상설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 국립의료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방금 전에 6개월 주기의 건강검진을 마쳤다라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생일이 되면 80세가 됩니다. 그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종종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 부종 증세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 정맥부전을 진단받았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손등의 멍자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지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이어서 10월에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번 5월에 또 건강검진을 받은 셈입니다. 이는

0: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5: 세종 송보감,
4: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5: 세종 송보감,
4: 쌩쌩 돌아라 하하,
5: 세종 송보감이잖아.
6: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 213-383-8899 383-8899
7: 세종.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0: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11: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12: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3: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2: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3: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2: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3: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1: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1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7: 이어서 트럼프 파워 아직 살아있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승리했습니다. 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공화당 내 경선에서 현역 4선 의원인 존 코닌을 꺾은 것입니다. 이 승리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가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분석입니다. 팩스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팩스턴 장관은 오는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하원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어차피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아서 공화당 텃밭 지역이기 때문에 팩스턴 장관, 팩스턴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텍사스를 포함해서 이번 중간선거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들이 줄줄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트럼프에게 밑보였던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0: 낙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켄터키주 제4선거구 연방하원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에드 갤레인이 현역 의원을 꺾었고 또 앞서 루이지아나 공화당 상원 후보 경선에서도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줄리아 렛로우 의원이 역시 현역 의원을 꺾고 잇따라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가 아직 살아있네 라는 일각의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개최하려던 내각 회의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에서 하려고 했지만 이곳이 아닌 백악관에서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내일 악천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각 회의를 캠프 데이빗이 아닌 백악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캠프 데이빗에서 이 내각 회의는 추후에 다시 결정해서 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빗 대통령 별장은 백악관에서 약 60마일 정도 떨어진 메릴랜드주 깊숙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해병대가 경비를 서고 있어서 외부 시선을 피해서 민감한 정치, 외교적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곳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대통령 별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 DC 지역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도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빗으로 가기로 한 계획을 접고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캠프 데이빗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각 회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치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남서부에 자리한 니폰 다이나 웨이브 패키징의 제지 공장에서 어제 화학물질이 든 탱크의 내부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8만 갤런 용량으로 이 안에는 화이트 리커라고 불리우는 부식성 화학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목재를 분해해서 샤핑백이나 포장재 등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어제 사고로 소방관을 비롯해서 직원 등 10명이 화상으로 중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니폰 다이나웨이브 제지 공장은 휴지와 인쇄용지, 종이컵, 종이 접시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약 1,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도시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 1년 새 집값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지난 3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0.7%만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지난 2월 0.8%보다도 더 둔화된 수치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모기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관망 자세를 유지한 게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는 모기지 금리도 매우 낮았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모기지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치는 지난 2월 말에 6% 밑으로 잠시 떨어졌었다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3월 들어서 다시 6% 위로 올라섰습니다. 집값 변화율은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1년 만에 6.1% 상승, 뉴욕 4.0% 상승, 클리블랜드 3.0% 상승 등의 강세를 이어갔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애틀 2.5% 하락, 덴버 2.0% 하락, 템파 1.9%, 달라스 1.7%, 피닉스 1.6% 하락 등 주택 가격이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 유얼타임투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2: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 두 번째 참가자.
3: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1: 세 번째 참가자.
4: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융자 나왔어요.
12: 우와 빠르네.
13: 홈쇼핑몰도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5: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6: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17: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 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일반적으로 화창한 날씨를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아주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날씨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캘리포니아라고 해서 뭐 매일 쾌청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같은 5월의 경우에는요, 오전에 해무가 다 걷히지 않아서 좀 부옇게 흐리다가 오후 들어서 맑아지는 그런 날씨가 반복되죠. 그렇게 5월의 뿌연 모습을 영어로는 May Gray라고 부릅니다. 5월의 회색빛이죠. 메이 그레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명심해야 할 나 죽고 나면 다 소용없는 12가지? 집 욕심 부리지 마라. 나 죽으면 텅 빈 집이다. 돈 모으기만 하지 마라. 자식들 간 싸움만 붙인다. 명예 타령하지 마라. 그 묘비명 아무도 안 읽는다. 체면 차리지 마라. 내 장례식에 몇 명 안 온다. 남 눈치 보지 마라. 죽음은 다 있는다. 가능한 미워하지 마라. 원수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명품 자랑하지 마라. 화장터 불길 속에선 다 한 줌 잿더미냐. 남과 비교하지 마라. 관뚜껑 덮으면 다 똑같다. 자식 자랑하지 마라. 치매 오면 내 이름도 있는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우린 잠시 소풍 옮겨.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명예 인기 집착하지 마라. 둘 다 있을 때 평범하게 살아라. 먹고 살만하면 주변에 베풀고 돕고 살아라.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인생이니라.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입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공평한 거는 바로 시간. 누구나 간다는 겁니다. 갈 때 가더라도요. 이 순간순간을요. 늘 걱정하면서 내일 어떡하지? 나중에 어떡하지? 이러다가 오늘을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걸 즐겨보자고요. 저는 아침을 안 먹는데요. 모처럼 삶은 계란이다 이래가지고 계란을 삶아서 어디서 얻어온 오이를 상하기 전에 총총총 썰어서 절여서요. 에그 샐러드를 해먹었거든요. 아 너무 맛있던걸요. 아우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러면 하루가 맛있고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해가 잠깐 나와서 호랑이가 장가 간다 그러는데 오늘 몇 번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분위기 있는 이 5월 더위가 오기 전에 즐겨보자고요. 모레노? 네. 꽤 괜찮은 라틴 젊은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로 출발. 게비 모레노입니다. 귀사스, 귀사스, 귀사스.

0: 똑같은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버전이라도 이 버전은 왠지 이렇게 베이스가 쿵쿵 울리면서 오늘 날씨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곡이 아닌가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질산고 질산고 아싸관도 아싸관도 저만 그렇게 들렸나요? 싼거 싼거 아싸관도 관도 그러면 얼마야 이거죠?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는 perhaps perhaps perhaps 언제 사랑한다고 말해줄래요? 아마도 아마도 언제까 언제까 이러는 바로 지금 바로 right now 여기 here and now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언제 우리가 세상을 뜰지 모르기 때문에 겁들이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보면 그래요. 그냥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서 여보 은퇴하고 여행 갑시다 이러려고 하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뜨신 그런 분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건강과 내 인생에 가장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여러 가지가 있대요. 점점 나 자신을 알수록 어머 내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지만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계란과 오이가 있을 때 오이 따로 계란 따로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거를 뭐 삶아서 그리고 오이는 소금에 살짝 절여서 짜서 이거를 둘을 계란과 둘을 배합을 그냥 버무리면 정말 그 맛이 몇 배는 더 나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 바로 사람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인타운에 호랑이가 장가 가나요 하시면서 우리 럭키비키님이 그러셨는데 아 장가뿐이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가 요즘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패딩을 꺼내 입었다. 어제 저는 또 방송 끝나고 집에 갔는데 오 왜 이렇게 추워요. 제가 걸어 다니니까 또 이 날씨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흐린 날씨지만 또 오후에는 해가 나면서 아, 너무 아름다운 날씨 우리 여기서 살고 있구나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거 바로 98세의 영국인 할아버지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기도 하시는데요. 바로 윙워킹이라는 게 있대요. 이건 뭐냐면 비행 중인 비행기 날개 위에 서서 같이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윙워킹 98세 할아버지께서 이 윙워킹에 성공하셔서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령 윙워커가 되셨다고 합니다. 바로 해리 히스맨이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와 고도 1000피트예요. 그러면 미터로 따지면 한 305미터 그 비행기 위에서 9분이 넘는 시간을 버텨서 세계 최고령으로 야. 근데 이분은 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 바로 이 비행기 날개 위에서 그렇게 함께 나르는 거였다고 합니다. 참 크리에이티브하네요. 98세 나이에도 마침내 꿈을 이루고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까지 됐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아우 왜 그렇게 그런 일을 뭐 해 이럴 수 있지만 바로 암재단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내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기리고 또 암투병을 하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모아진 이 기금은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특별히 기획하셨다고 하네요. 야, 그 높은 데서 안 무서울까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꼭 하고 싶었던 그런 꿈은 무엇인지요? 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한 발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한 걸음 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저는 탱자 한미옥이고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9: 간다.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0: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1: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0: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1: 우메캔.
12: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0: 감사한다면
11: 사랑한다면
10: 역시 우메캔.
11: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2: 888-941-3311 우메캔.
13: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4: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3: 두 번째 참가자.
15: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13: 세 번째 참가자.
14: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3: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요즘 날씨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곳곳에서 뭐 기후로 인한 홍수가 난 쪽도 있고 또 사고도 여기저기 팡팡해서 워싱턴주에서도 제지공장에 폭발이 있었고 또 가까운 가든그로브에서 지금은 뭐 이제 위기도 넘기고 위험은 물리쳤다 다들 들어오세요 했지만 3만 명이 넘는 우리 한인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차에서 주무신 분도 계시고 어디 지인집에 대피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요 유사시에 나의 네트워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밑가사 숙가사. 저도 그래서 방을 거실을 누구든 우리 집에 친구든 LA에 오는 사람 재워줘야지 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렇게 밑가사 숙가사 내 집을 열어주면요 그쪽에서도 오우 언제든 뉴욕에 오면 우리 집에 묵어. 바로 우리 가수 한대수 오라버니께서 그런 집이 하나 있고 한국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LA 인근의 저쪽 남쪽에도 언제든 네가 혹시 백수가 되면 짐 정리하고 옷가지만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이런 또 언니가 계십니다. 뭐 점돌이는 정리하고 오래요. 근데 가겠어요? 근데 요즘은 마음이 바뀌어서 점돌이도 괜찮아 이래서 아무튼 든든합니다. 그렇게 뭔가가 있으면요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게 아니로구나. 주변에 보면 나와 처지가 비슷한 그런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죠. 그 싱글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바로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거기 할머니들께서 양로병원 뭐 시니어 홈리빙에 안 들어가시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보자 이래서 뭉치셨어요. 몇 명이. 그래서 아주 재밌게 사시는 모습이 기사화돼서 그걸 보면서 와 이제 앞으로 좀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주거비도 오르고 사실 물가도 너무 오르고요. 근데 혼자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먹어야지 사다 보면 버리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진짜 냉장고 매니지먼트도 잘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유사시에 대피를 해야 될 때 내가 부담 없이 아 그래 우리도 너무 진짜 재미없는데 우리 와서 같이 놀자 이럴 수 있는 그런 이웃을 바로 옆집이 아닌 조금 먼 거리에 그 요소요소마다 세워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유타에 한 명, 콜로라도에 한 명, 또 저쪽 그 시애틀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쪽에 한 명 주로 스키장이 있는 쪽으로 개발을 해볼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집도 굉장히 단촐하게 추려야 돼요. 이제는 뭐 그 아주 고급적인 거 이제 뭐 더 가져봐야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표적이 되고 좀 검소하게 하고 다녀야 되고 또 심플하게 하고 살면 살수록 더 오히려 복도 들어오고 뭔가 에너지가 잘 통하고 아주 그냥 생활이 쾌적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구 지구 사던 거 다 조금 단순하게 하시면서 누구든 우리 집, 네 집 스위치해서 그래? 한국에서 LA 놀러 올 때 우리 집에 있고 그래 서로 스위치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하자 이러면 호텔비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지혜들을 많이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가든그로브 대피 소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마운틴 라이온이 파사디다나 이런 엔젤레스 포레스트 밑에 지역 쪽으로 많이 보여서 왜냐하면 생태계도 요즘 힘들거든요. 아우 불나죠. 그러다가 또 가뭄이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야생동물들도 사실 인간이 너무 개발을 해서 그들의 서식지를 침해한 것도 있죠. 그래서 내려와서 이런 순간에 주의해야 될 거 뭐 이런 거를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번에는 바로 우리 남가주 이 사우스 서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어 영상을 촬영하던 한 남성이 마침 이 백상아리가 카메라를 덥석 깨물었어요. 그래서 상어의 입속 내부 모습을 고스란히 영상으로 포착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상어도 들어오고 이제 지금은 이렇지만 뭐 7월 8월 가면 바닷가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상어를 마주쳤을 때 절대 지켜야 할 3대 원칙 나는 배에 바다에 안 들어가 이러지만 이거는요 모든 동물하고 곰을 마주쳤을 때 뭐 마운틴 라이온을 마주쳤을 때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상어를 마주쳤을 때는 절대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곰을 마주쳤을 때 그렇죠? 뒷모습을 보이면서 도망가면 오! 본능적으로 오! 먹잇감이다. 만만한 먹잇감이다. 특히 물보라를 일으키며 허우적거리는 인간은 부상당한 만만한 먹잇감이로구나 이러고서 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맞짱을 뜬 눈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응시하라고 합니다. 상어는 시각이 발달한 포식자로서 주로 기습 공격을 즐기는데 눈을 딱 마주치면 내가 발각이 됐네 이렇게 알면 쉽게 덤비지 못한다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눈에다가 이렇게 그게 되려나 아무튼 눈에다 힘주면서 몸을 상어 쪽으로 탁 하면서 되도록이면 몸집을 커 보이게 만들고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그러는군요. 이거는 비단 상어뿐만 아니라 곰을 마주쳤을 때도 그렇고 마운틴 라이온도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후의 수단은 취약한 부분을 강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상어가 입을 벌리고 진짜 공격을 시도한다면 가만히 물려서는 안 되죠. 특히 이 주둥이, 코끝, 눈, 아가미가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그럴 때는 갖고 있는 장비, 뭐 서핑보드나 스노클링, 카메라 이런 장비가 있다면 그거를 무기 삼아서 코끝을 강하게 내리쳐라.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피 흘릴 때 입수 금지, 상처가 있거나 생리 중일 때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일출 직후, 그리고 황혼, 일몰 직전, sunrise, sunset에는 서핑이나 수영을 피하라고 그러는군요. 곰이나 마운틴 라이언도 바로 그때 나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반짝이는 장신구 금지, 햇볕에 반짝이는 시계, 목걸이, 은박 디자인의 수영복은 상어 눈에 물고기 비늘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표적이 되기 쉽다고 그러는군요. 아, 정말. 나는 바다에 안 들어가지만 바다의 맛을 느끼고 또 바다 속에 그 스노클링을 하면서 세상에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웠어, 몰랐어 이런 감동이 있다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물속에서 진짜 죽을 뻔을 세 번이나 했지만 그 바다 맛을 알고부터는 언제 스노클링을 하러 하와이나 저 멕시코로 갈까 이러고, 그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더군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자, 이번 곡은요, 우리 제이님이 오늘 굿모닝 차차차의 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샹그릴라의 Past, Present and Future,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0: 1960년대 팝 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더 샹그릴라스 그 아득한 그곳의 미지에 밝혀지지 않은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샹그릴라 그런 곳이 있을까. 아무튼 두 쌍의 자매들로 구성된 진짜 가족 그룹입니다. 배드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는 우아하게 율동하고 단정한 청순한 그런 이미지의 걸그룹이 많았는데 이 샹그릴라스는 가죽 바지나 몸에 딱 붙는 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라서 거칠고 반항적인 뉴욕 골목길 아이들 같은 배드걸 컨셉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너무 나이가 젊어서요. 미성년자 16, 17에 이런 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데뷔를 했다고 하는군요. 샹그릴라스 많이 들어보셨죠? Past, Present and Future. 중간에 보면 어? 너 만나고 싶어? Do you wanna go beach with me? Okay? 응? 하시면 Don't try touch me. 절대 건드리 맞지 마. 그런 일 절대 없어. 안 돼. 이러면서 사실은 과거의 아픈 상처로 현재 마음을 열지 못하고 미래의 사랑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서정적이면서 슬픈 분위기예요. 멜로디는 바로 베이토벤의 월광에서 따왔죠. 너무도 아름다운 멜로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틈을 봐가지고 이제 바닷가 갔는데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 다시 또 마음이 열릴 수 있으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뭐 그게 중요한 거겠어요. 아무튼 과거는 패스트 지나갔고 프레젠 바로 선물이죠. 선물.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물 같은 하루 우리 굿모닝 차차차 하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오늘은요. 아 요즘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까 참 은행에만 넣어놓은 거 있는 거는 바보라고 누가 그러고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금융전문가 모시고 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2: 누구랑? 우리끼리?
1: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3: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4: golfpromi.com.
5: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3: 골프.
5: 누구랑 해?
3: 프로랑
5: 어떻게 해?
3: 골프 프로미에서
1: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3: golfpromi.com.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9: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8: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9: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8: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일.
9: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10: 수영도?
2: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아무리 현재가 중요하지만 또 미래를 대책을 안 세워놓을 수가 없죠. 아, 바보처럼 나는 돈을 그냥 은행에 이자도 없는 거에 그냥 넣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부지런 떨면서 남들이 하는 거 참 이렇게 보고 이래야 되는데. 자, 오늘은 바로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앤 마케팅 대표 문선영 대표님 모시면서 우리 돈 그리고 잘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안전하게 좀 늘리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13: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0: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더 아름다워지시고
13: 저도 오늘 네. 아침에 선글라스를 끼고 올까 그랬나 봐요. 너무 밖에, 멋있어 보이세요.
0: 밖에 좀 쌀쌀하지 않아요?
13: 선글라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저도 끼고 와야 되는지
0: 아니 이렇게 저희 안전망 스크린이에요.
13: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실제로 네네. 여러분 그 바람 불 때는 이렇게 눈보. 안경 눈보.
13: 아
0: 제가 아는 분이요. 네. 그 모터사이클을 타는데 촥 하고 타는데 그 뭐랄까 그 플라이가 네네. 나방이라고 그랬나? 눈 속에 탁 해가지고요. 한쪽을 실명하셨어요.
13: 아, 그럴 네. 수 있죠.
0: 저는 맞습니다. 이게 보호가 뭐냐면 환한 조명과 네. 그리고 막 눈을 이쁘게 떠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뭔가 좀 편하게 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텍트를 하는데
13: 너무 멋있습니다.
0: 네, 네. 금융에서도 재정에서도 네. 뭔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3: 당연하죠. 네. 이제 무엇으로부터 나를 그럼 보호할 네. 것이냐라는 네. 건데 재산을 잃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게 재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안정장치가 되겠죠.
0: 네.
13: 그러니까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네. 게 이제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네. 이자가 떨어져서 내 돈이 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당연히 내 돈을 보호를 해야 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0: 네.
13: 이런 게 중요하고요. 또 세금을 몽땅 내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이자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네. 모았다 하더라도 결국에 택스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나 많아버리면 그거에 대한 또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느끼실 거고요.
0: 그래서 주식을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정리를 할 때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수입이 없을 때 해라 뭐 이런 그 지혜도 쓸 수 있는 거죠?
13: 그럴 수 있죠.
0: 네.
13: 또 하나는 또 예를 들면 네. 나의 인컴을 벌어들이는데 네. 나의 인컴이 혹시라도 중단되는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컴을 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0: 네.
13: 이 재정적인 이 세 가지 안정장치는 모두 다 이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요즘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네. 어디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냥 CD에 넣어놨어 이런 좀 컨서버티브한 친구도 있고
13: 네네.
0: 이때 그래도 잘 보면 뭐 있어가지고 제 친구의 아들은 엄청난 네. 주식 이득을 최근 봐서요. 직장도 그만두고
13: 네.
0: 직장 왜 다녀? 이러면서 네.
13: 일단은 네. 친구나 친구의 아들이나 네. 주변의 지인분들의 이야기에
0: 네.
13: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제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0: 네.
13: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가면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0: 네.
13: 이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너무 부럽죠. 저쪽 집은 왠지 잘 다는 것 같고 이제
0: 네.
13: 그랬을 때 나도 따라야겠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정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0: 네.
13: 왜냐하면 나의 상황에 맞는 투자가 있을 거고 네. 나의 상황에 맞는 이자가 따로 있을 거고 네. 나의 인컴과 나의 자산에 맞는 이제 네. 프로텍션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제 그분들이 재정 전문가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서 네.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은 네.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제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그럼요. 숨어있는 네. 그 밑장으로 깔려있는 위험한 것이다 라고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서 그런 얘기 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뭐 이상한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 다 날리신 분들 진짜 너무 속상하죠.
13: 표정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신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진짜. 진짜 그런 사기꾼도 많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특히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 라이프 인슈런스를 또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꼭
13: 그렇죠.
0: 내가 세상 떠야지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여러 가지 또 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13: 맞아요. 생명보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저희가 프로텍션을 해야 된다. 보호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네. 된다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0: 네.
13: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혹시라도 인컴을 그러니까 이자를 떨어져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떨어져 내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지라고 한다면 네. 이 생명보험에 저축을 하게 된다면 저축성 네. 생명보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네. 이자가 주식만큼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캡이라는 게 있는데요. 떨어질 때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내 돈이 네. 예를 들어서 만 불을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 10%가 올라가게 되면 내 돈은 만 1,000불이 되죠.
0: 네.
13: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10%가 떨어지더라도 내 돈은 그대로 만 1,000불이에요.
0: 네.
13: 네.
0: 네.
13: 네. 이제 그게 네. 내가 돈이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생명보험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주식에도 없고 은행에도 없고 그리고 또 부동산에도 없는데 이 보험회사 쪽에 보험 상품에는 그런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이런 이자를 지수성 이자 혹은 인덱스드 이자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신다면 생명보험이 네. 네. 첫 번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0: 네.
13: 택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0: 네.
13: 택스에 대한 안전장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캐피탈 게인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이자를 받아서 내 돈이 불어난다.
0: 네.
13: 그러면 그 돈에 대해 세금 내셔야 됩니까? 안 내셔야 됩니까? 당연히
0: 내죠.
13: 내셔야 되죠.
0: 네.
13: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불어서 내가 돈을 찾아 쓴다. 그러면 그것에
0: 내야죠.
13: 대해서 돈을 내셔야 되고요.
0: 네.
13: CD가 끝나고 CD가 나왔을 때 이 CD 이자 붙은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0: 되죠.
13: 내셔야 되고요.
0: 네.
13: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캐피탈 게인이 이뤄졌을 때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0: 되고.
13: 돼요. 그런데 이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서 돈이 자라가지고
0: 네.
13: 내가 찾아 쓸 때
0: 네.
13: 어떤 방식으로 찾아 쓰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0: 어떻게요?
13: 이제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보험을 마치 나의 은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0: 네.
13: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이
0: 네.
13: 100만 불짜리 은행 하나를 혼자 셋업을 하신 거예요.
0: 네.
13: 그러면 내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다시
0: 네.
13: 말해서 내 라이프 인슈런스 팔러시에서 내가 론을 받아서 빌려 쓰게 되면
0: 네.
13: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은행을 유지할 것이냐 내 생명보험을 유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0: 네.
13: 선택을 하시면 되죠.
0: 네.
13: 그런데 어쨌거나 빌려 쓰시게 되면 캐피탈 게인이나
0: 네.
13: 아니면 인컴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돼요.
0: 네.
13: 그래서
0: 네.
13: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을 통해서
0: 네.
13: 돈을 잘하게 한 다음에 마치
0: 네.
13: 그것을 은퇴 플랜처럼 돈을 찾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세금 없이 마치 Roth IRA처럼 찾아 쓰는 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안전장치이고
0: 네.
13: 세 번째 안전장치가 정말 중요해요.
0: 네.
13: 예를 들어서 50대 제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0: 네.
13: 50대 중반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0: 네.
13: 내가 60에 이제 은퇴를 해야지 혹은
0: 네.
13: 68에 은퇴를 해야지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0: 네.
13: 지금 돈을 모아가고 있는 중인데
0: 네.
13: 제가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인컴이 스탑되거나 아니면 롱텀 케어 상황에 들어가게 됐을 때
0: 네.
13: 당연히 인컴을 벌어들이지 못하거나 기존에 모아놨던 돈을 다 쓰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0: 네.
13: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서 내가 사망하면 우리 자녀한테 주려고 했던 사망보상금을 살아있는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면
0: 네, 네.
13: 암의 진단을 받거나
0: 네.
13: 심장병
0: 네.
13: 또는 신장 말기, 신장 투석이라든지 이식과 같은 경우들, 뇌졸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병들이 들어가는데 뭐 중요 장기를 이식을 받거나 이런 경우죠.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되냐면 100만 불짜리 내가 사망 보상금을 들었는데 내가 사망하지 않았어도 암의 진단을 받아서 그 100만 불에서 50만 불, 70만 불을 미리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4: 네.
13: 그렇게 되면 나의 자산이나 나의 인컴이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안전장치로서 네.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이런 그 투자의 안전장치로 생명보험을 가입합니다라고 하신 거는 굉장히
14: 네.
13: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14: 아, 그러네요.
13: 네.
14: 정말.
13: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14: 네.
13: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생명보험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네.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14: 네.
13: 나 이제 68세, 71세인데 이 생명보험 네. 나 지금 필요 없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
14: 네.
13: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 알아서 크고 있고
14: 네.
13: 생계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지원도 안 해도 되고 나 이거 꼭 굳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4: 네.
13: 그죠? 그러면 이 생명보험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변형을 하거나
14: 네.
13: 아니면은 다른 플랜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14: 네.
13: 예를 들면 저희가 뭐 2G폰 나왔던 그 전화기를 계속 지금까지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
14: 네.
13: 지금 혹시 삐삐 쓰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14: 아, 네.
13: 목적은 똑같아요.
14: 네.
13: 상대방하고 연락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삐삐나 2G폰이나 이런 거를 썼지만
14: 네.
13: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걸 쓰지 않는 이유가
14: 네.
13: 그것보다 세대가 바뀌게 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더 좋은 플랜들이 나오기 때문에
14: 네.
13: 이제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다 옮기시는 거잖아요.
14: 네.
13: 마찬가지예요. 생명보험이 예를 들어서 68세 되셨는데
14: 네.
13: 걱정이 무엇이겠어요? 68세 되신 분들은요.
14: 이제 뭐 이제 노후 내가 또 아플 때 치매
13: 그렇죠.
14: 걸릴 때 막
13: 맞아요.
14: 이럴 때
13: 맞아요.
14: 거동을 못 할 때
13: 맞아요. 이제 보통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롱텀 케어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내가 지금 아이들은 다 컸고 내가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4,000불 받아 가지고 생활 5,000불 받아서 생활은 하고 있는데
14: 네.
13: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랑 우리 남편이랑 둘이서 생활을 하는데 혹시라도 한 명이 롱텀 케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실 거란 말이죠.
14: 그렇죠. 네.
13: 그러면 사망 보상금이 생명보험이 예전에 가입하신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기 위한 생명보험이셨을
14: 네,
13: 거예요.
14: 네.
13: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쓸 수 없는 이제 보험이 돼버린 거죠.
14: 네.
13: 난 사망하고 나서야 효과가
14: 네.
13: 발효하는 건. 그런데 이 생명보험을 롱텀 케어가 들어있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14: 아.
13: 그런데
14: 네.
13: 두 가지 조건에서요.
14: 네.
13: 손해보지 않으셔야 되고
14: 네.
13: 첫 번째, 두 번째는 건강이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받아줄 정도가 되셔야 돼요.
14: 네.
13: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는데 이제 누가 확인하냐? 손님이 확인하시기는 힘들죠.
14: 그쵸.
13: 내 돈이 지금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14: 네.
13: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자는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10년 있다가 소멸되는 없어져 버리는 보험인지도 잘 모르시는
14: 네, 네.
13: 이제 보통 손님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걸 도와드리는 거죠.
14: 네.
13: 전화번호가 먼저
14: 네.
13: 손님들께서 전화번호 중간에 좀 알려주라고.
14: 아, 네, 전화번호
13: 네.

0: 알려드릴 거고 네. 건강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위한 생명보험으로 이제 바꿔 쓰실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들었다면 네. 이제는 나를 위한 생명보험으로 바꾸실 네. 수가 있고요.
1: 네.
0: 근데 건강이 안 좋으세요.
1: 네.
0: 생명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네. 더 이상 바꿀 수도 없어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네.
0: 그러면 이제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가지고 어뉴이티로 옮길 수가 있어요.
1: 아, 손해 보지 않고 그럴
0: 네네.
1: 수 있나요?
0: 네.
1: 아.
0: 세금도 내지 않고.
1: 아.
0: 세금도 내지 않고 네.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1: 생명보험에 근데 그동안 넣어 놨던 돈은 좀 불어 있나요?
0: 그렇죠. 이제 불어 있는 아. 경우에 네. 어떤 보험은 캐시밸류가 전혀 없는 보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캐시밸류가 조금 자란 것도 있을 거고 많이 자란 것도 있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 손님 중에 정말 32만 불이 캐시밸류가 자라신 분이 계세요.
1: 네.
0: 그런데 롱텀 케어가 걱정이신 거예요.
1: 네.
0: 근데 이분의 연세가 71세신데
1: 네.
0: 벌써 이미 네. 당뇨와 그리고 심장 수술을 한번 받으신 경력이 있으세요.
1: 아, 네.
0: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다시 한번 네. 옮기려고 했더니 롱텀 네. 케어가 되어 있는 플랜으로 옮기시려고 했더니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1: 네.
0: 31만 불, 32만 불을 그대로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어뉴이티로 옮겨서
1: 네.
0: 어뉴이티로 옮기면서 롱텀 케어가 들어있는 어뉴이티, 다시 말해서
1: 네.
0: 롱텀 케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돈을 두 배씩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우리 개런티 인컴 어뉴이티로
1: 네.
0: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죠.
1: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나와요.
1: 나이가 들수록 더 나오고.
0: 네, 맞습니다. 오래 나오니까요. 찾아 쓰는 네. 돈이 더 많아지겠죠.
1: 아프면 더 나오고.
0: 아프면 더 나오고.
1: 아.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라이프 인슈런스를 아유 내가 죽으면 이제 뭐 아이들이 받아가겠지라고 그냥 단념하지 마시고
1: 네.
0: 지금 생각보다 오래 사시고
1: 네.
0: 다만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데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1: 네.
0: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빨리 네. 빨리 지금 상담을 받으셔서
0: 네.
1: 가능한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젊을 때 가능한
0: 그렇죠.
1: 빨리 더
0: 맞습니다.
1: 좋은 플랜으로 바꾸셔야지 옛날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 그냥 갖고 계시는 건 아니네요.
0: 활용하셔야죠.
1: 네,
0: 나의 자산이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1: 손에 안 보고 이거를 과연 요즘에 맞게 가장 좋은 어누이티나 아니면 그런 롱텀 케어 플랜이 들어있는 생명보험으로 바꾸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626-827-9599 626 827
0: 857
1: 857이요?
0: 네네.
1: 여태까지 27로 했는데
0: 죄송합니다. 626
1: 857 9599
0: 네.
1: 626 857 857 9599
0: 네. 혹시 운전 중이시라서 전화번호 못 적으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1: 네.
0: 그냥 구글에 인터넷에 문선영의 머니토크 뭐 이렇게 하시면 제 유튜브로 연결을
1: 네,
0: 되시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검색하실 수가
1: 네.
0: 있습니다.
1: 네. 자, 우리 문선영 대표님 문화평론가이자 라디오 서울의 최초의 재정 전문 방송자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문선영의 머니톡을 운영하고 계신데 구글에 문선영의 머니톡 이러면 뭐든 그 인포메이션들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앤 마케팅 대표 문선영 대표님이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LA 라팔마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네. 샌디에고 오피스가 오프닝했다면서요?
0: 아, 네네.
1: 네.
0: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샌디에고 오피스 이제 개업식을 합니다.
1: 네.
0: 오픈은 벌써 했는데 손님들도 네. 만나고 그러고 있었는데
1: 네.
0: 이제 개업식 통해서
1: 네.
0: 이제 손님들 초대하셔 해가지고
1: 네.
0: 잔치 한번 해야죠.
1: 아.
0: 이번 주 토요일 11시 샌디에고
1: 네.
0: 지역은 한인타운인 콤보이 지역이고요.
1: 아, 네.
0: 거기에 한인회관 있는 건물
1: 네.
0: 성모 우리 성모병원 있는 네. 2층 건물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1: 네.
0: 두 손 벌려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겠습니다.
1: 네, 626 857
0: 827
1: 아까 또 57이라고 했잖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626 827에
1: 857이야.
0: 827입니다.
1: 근데 왜 아까 857이라고 하셨어? 나 진짜 나도 헷갈리네. 아, 그런 거죠. 뭐.
0: 네.
1: 좋아요.
0: 네.
1: 네. 827에 9599.
0: 아,
1: 네.
0: 아침 방송이 이렇게
1: 네.
0: 정신이 없을 수가 생방송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1: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626-827-9599 626-827-9599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입니다. 아우, 이렇게 어느이티나 생명보험 이렇게 좋은 플랜으로 해놓으면요 든든합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홈쇼핑 월드 삼바베큐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나 분명 걷고 있었는데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4월 14일에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어리스토 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써머신을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7: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 하겠어.
6: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7: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6: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8: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6: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8: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9: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2: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3: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5: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5: 올림픽 골프니까.
1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5: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스 전기 입고
4: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5: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스 전기에서 만나보세요.
4: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1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2: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 주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 주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2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3: 한번 외쳐볼까요? 3, 4
24: 산스
23: 뭐더라? 우노, 두에
24: 오늘 도스트로의 까트로.
23: 어, 까트로.
24: 네. 아니,
23: 트레이 까트로.
24: 저희 네. 어디 가신다는 분이?
23: 네?
24: 그쪽 어디 한번 스페인 쪽 원래 여행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23: 네.
24: 1, 2, 3, 4 아시네.
23: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아름다운 그 아일랜드를. 아,
24: 제가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가 그 한국 그 공사 쪽에서 네. 잠깐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쪽 근무를 했는데
23: 네.
24: 제가 우겨가지고
23: 네.
24: 이거는 이 복지와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스페니쉬 교육을 하자. 라고 캘리포니아 지사인데
23: 네.
24: 그 전 직원을 스페니쉬 클래스를 배우는 걸 제가 어렌지를 네. 했어요.
23: 어.
24: 인정을 받아가지고
23: 네네.
24: 그래서 위에서 오케이 받아서
23: 네.
24: 전 직원 대신에 뭐 직원 예를 들어 10명이면 80% 이상이 패스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은 거죠. 그러면 비용을 다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과외 공부하는 스페니쉬 학교를 여기서 알아봐가지고
23: 네.
24: 이제 구에서 이제 과외 공부를 한 거죠. 전 직원을
23: 네. 네.
24: 일주일에 한 번씩.
23: 근데 80명이 패스를 해야 돼?
24: 아니 그러니까 80%.
23: 80%.
24: 전지의 80%.
23: 네.
24: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귀찮으니까
23: 네.
24: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23: 네, 네.
24: 저희는 이제 실제로 배우는 거니까 좋잖아요.
23: 네,
24: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제가 딱 이수를 받았어요.
23: 네.
24: 딱 그걸 설득을 받은 날. 두 다리가 3개월짜리 코스였거든요.
23: 네.
24: 딱 끝나고 막 박수 받고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제 출장이었어요.
23: 네.
24: 근데 브라질 간 거예요.
23: 어, 브라질은 볼뚝이시지.
24: 볼뚝이잖아. 안 통해.
23: 아 정말
24: 비슷한데 달러.
23: 아.
24: 이게 잘하는 사람은 가면 어떻게 통하잖아요.
23: 네.
24: 한국말 잘하시면 사투리에도 통하니까.
23: 응.
24: 저는 겨우 배운
23: 알았어요.
24: 사람이
23: 응.
24: 갑자기 폴투기를 가니까 아예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배웠냐고 돈 버리고 엄청 구사리 먹고.
23: 아.
24: 그래서 저 스페니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
23: 같으면 AI로 다 동시에 되니까.
24: 그렇죠.
23: 근데 아, 그때는... 옛날에는 진짜 제2 외국어 배우느라고.
24: 뭐 하셨어요, 제 외국어?
23: 저는
24: 한국말?
23: 지때무,
24: 지때무. 아, 진짜로요? 어,
23: 네.
24: 어, 주, 주
23: 도와. 어, 주
24: 도와. 어, 도와.
23: 어, 다 까먹었어? 안 써먹으니까.
24: 주마벨기.
23: 오, 야, 일라 터프타.
24: 아, 더 터프타.
23: 노래 제목만을 읽고 있네.
24: 꼬망달레부.
23: 아, 꼬망달레부.
24: 사바, 사바비앙.
23: 멕시버크.
24: 멕시버크. 어, 멸치볶음.
23: 멕시버크 그래.
24: 아, 프렌치 하셨구나.
23: 네.
24: 이야, 역시.
23: 아니, 스페니쉬도요.
24: 네.
23: 어, 아무래도 여기 LA에 살기 위해서는 스페니쉬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24: 맞아요.
23: 앱 갖고 스페니쉬 단어를 제가 1000개를 외우는 걸 패스를 했어요.
24: 1000개를?
23: 근데 안 써먹으니.
24: 근데 우노, 도,
23: 도스, 트레스,
24: 아니, 1000개를 할 때 쓰를 몰라.
23: 시스, 세스, 뭐 안 쓰면 모르는 거야.
24: 안 쓰면 몰라. 언어는
23: 다 까먹어.
24: 제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스페니쉬 네. 노세, 노세 뭔지 아세요?
23: 노세 노세?
24: 노세가 I don't know, I don't know.
23: 아 노세가
24: 몰라 몰라. 어, 그러니까
23: 아...
24: 그거만 기억. 노 뭐라고 그러면 마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23: 노세 노세.
24: 그래요. 몰라 몰라. 약간 그런 거예요.
23: 아 저는 유일하게 쓰는 거.
24: 뭐요?
23: Tu eres guapo.
24: 어 뭐야 멋진데 뭐예요?
23: 너 잘생겼다야. 이것만 하면 그냥 다 통해. 그 문양 남자애들이 좋아.
24: 두
23: eres guapo.
24: Guapo?
23: 두
24: eres guapo.
23: 어.
24: 그런
23: 여자한테는 guapa.
24: 어?
23: Tu eres guapa.
24: 그러니까 보니타 그러면 안 돼요?
23: 아 보니타보다 그래 tu eres guapo.
24: Tu eres?
23: Tu eres guapo.
24: 적어야지. Tu eres guapo. 여자한테는?
23: 남자한테.
24: 아 남 필요 없고 여자분은?
23: 여자.
24: Tu
23: guapa, guapa.
24: Eres?
23: Guapa.
24: Guapa.
23: 어. 두 에레스 과빠.
24: 두 에레스 과빠.
23: 이거 하나 외워가지고요. 얼마나 잘 맛있어 먹나 몰라. 어디 가도 그냥 탁 만나면 그 스페니쉬 친구들이 네. 아미고 친구들이 플러팅을 잘하잖아요.
24: 그렇죠. 근데
23: 내가 한수 위야. 두 에레스 과빠 이러면 막 난리가 나요.
24: 그 다음에 뭐라고요?
23: 여러분 써먹으세요. 어?
24: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바디랭귀지.
24: 미까.
23: 아, 다음에 우리 하루에 세 가지에서 스페니쉬 좀 배우고
24: 그것도 괜찮지. 언어 배우는 좋죠.
23: 재미난 역사를 배워도 좋겠어.
24: 오늘 홈쇼핑월드님께서 네. 오늘은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기억나세요? 우리들의 천국?
23: 네.
24: 거기에 장동건과 전도연 닮았다고.
23: 아니.
24: 이게 무슨 야 잠깐만.
23: 나 전도연이야? 응? 이러면서.
24: 어, 비슷한데? 콧소리가 비슷하네.
23: 아하.
24: 안녕하세요 전도연이요? 그랬잖아요. 장동건은 아. 어떻게 흉내내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장동건입니다.
23: 글쎄.
24: 장동건 어떻게 해야 돼? 장동건은 잘생겨야잖아.
23: 우리 훈이 씨 그냥 있어도 장 냄새가 나요.
24: 장동.
23: 네.
24: 아 좋습니다.
23: 뭐, 자 오늘은 네. 우리 따거.
24: 자 오늘의 세 가지 네 가지 사자성어를 배워보도록 네. 할게요. 첫 번째 청출어람.
23: 청출어람. 많이 들어봤는데
24: 많이 너무 많이 들었지.
23: 몰라.
24: 풀을 청자.
23: 어.
24: 날출 나오를 출.
23: 네.
24: 그다음에 어조사 어어 그냥 어조사 어. 그다음에 쪽 남이래 쪽풀. 풀.
23: 네.
24: 그러니까 청출어람 원어로 증출으람.
23: 람이 쪽 람이라는
24: 거예요. 쪽.
23: 쪽?
24: 쪽이 뭐야?
23: 풀린다 할 때 쪽은
24: 아니 아니.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쪽?
23: 쪽?
24: 어, I love you.
23: 쪽풀.
24: 아까 뭐?
23: 쪽풀.
24: 두 아레스 과빠? 이거 아니야? 자 뜻은요.
23: 네.
24: 제자나 후배가 스승보다 더 훌륭하다. 더 뛰어나게 되는 거를 청출어람이다.
23: 청출어람 뜻이에요. 진짜 그렇죠. 몰랐어 이거.
24: 어 이게 많이 들었는데 깜빡깜빡할 수 있거든요.
23: 네.
24: 이 얘기는요. 여러분 중국에서 쪽풀이라는 식물로 푸른색 염료를 만들어 왔대요.
23: 네.
24: 근데 쪽풀에서 이거 색깔을 뽑아내면 오히려 쪽풀 그 원래의 식물보다 더 진하고 선명한 푸른 색깔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쪽풀보다 쪽풀에서 뽑아낸 게 더 오히려 푸르고 청초하구나. 그래서 청출으람. 결국 비록 당신이 선배고 당신이 나를 가르친 스승이지만 그 밑에 배운 후배나 제자가 더 뛰어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선배나 그 선생님 스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찬 거잖아요.
23: 네. 네.
24: 가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3: 그러면 안 돼요. 네. 언니 훈이 씨는 네. 저를 지려밟고 가소서 나는 선배야
24: 밟아내겠어?
23: 아, 난 진짜 나는 그러고 싶어 진짜 후배들한테
24: 네.
23: 밑거름이 되는
24: 아 근데 그게 좋은 네.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그러라고 선배가 있는 거죠.
23: 그럼요. 나는 우리 한인 방송이 바로 그런 후배들이 나와서 우리 그 방송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
24: 좋습니다.
23: 네.
24: 지금까지 여러분 미옥 씨의 의견을 듣고 네. 라디오 서울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23: 같습니다. 청출어람이
24: 청출어람이군요.
23: 네.
24: 두 번째가 볼까요? 이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유유.
23: 아 이건 알죠.
24: 유유상종.
23: 네.
24: 이거는 많이 들었죠.
23: 네.
24: 무리유자 같은 종류 무리유자 서로 상자 딸을 종자.
23: 네.
24: 잠깐만 딸을 종이면은 이게 옛날에 노예 종이랄 때 그 종이 그 종인가?
23: 서로 따라가는군요.
24: 어, 유유상종.
23: 네.
24: 자 원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유유승종. 어, 뭐 대충 할게요.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어울린다. 이거는 뭐 비슷한 연어로 저런 게 있죠.
23: 네.
24: 그 뭐라고 그러지?
23: 그게
24: 백 그 뭐 있잖아 비슷한 거. 학은 학끼리 뭐 이런 거 뭐 있잖아.
23: 궁계일학은
24: 궁계일은 아니고
23: 하고
24: 궁계랑 말고요.
23: 그런 게 있어요?
24: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23: 백노야 까마귀한테 가지 마라.
24: 응. 아니 근데 까마귀 떨어져 배 떨어진 것도 아니고.
23: 그건 아니고.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물고기를.
24: 네.
23: 정말 다양한 물고기를 제가 옛날 뉴욕에 있을 때 커다란 그
24: 키우셨어요?
23: 네 넣었는데 걔네들이 서로 어떻게 알아요?
24: 뭘요?
23: 지들끼리만 다녀.
24: 뭐가요?
23: 물고기가
24: 아, 종 자기 종끼리?
23: 어
24: 아,
23: 서로
24: 진짜?
23: 다른 애들은랑 절대
24: 어울려요?
23: 안 어울리고 자기네 종까리만 다니길래 어 쟤네들도 거울 보고 내 모습을 다 확인하나
24: 어떻게 알죠?
23: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24: 그러면
23: 유상적인 거예요.
24: 그러면 다른 애들끼리는 전혀
23: 어 전혀 안 어울려요.
24: 어 그래요?
23: 네.
24: 와 신기하다 그것도.
23: 네 전혀 안 어울려요.
24: 어 유유상종이네.
23: 네.
24: 어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네. 그 남녀 어릴 때 오해하지 마세요. 어릴 때 이제 데이트나 현장 뭐 현장 헌팅이나 미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미옥 씨가 뭐 친구분 두 분 세 분이 왔어.
23: 네.
24: 우리도 남자 서너 명이 있어.
23: 네, 네.
24: 그럼 항상 혼자 오셨어요? 몇 분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23: 네.
24: 그 한 명을 보고 가는 거야. 왜?
23: 네.
24: 유유상종이니까.
23: 근데
24: 유유상종이니까
23: 희한해요. 저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여자 뭐 둘이 친구가 네. 가면 옷 입는 스타일도 비슷하게
24: 비슷해.
23: 있고
24: 맞아.
23: 머리 헤어 스타일도 똑같고 그래요.
24: 그리고 약간 느끼는 분위기가 비슷해요, 진짜. 그래서 한 분이 괜찮으면 한 분 친구 저기 있어요. 안 봐도 괜찮아.
23: 아.
24: 유승종. 아, 실제로
23: 또. 왜냐면 어머 나 너 이쁘다 어디서 샀니? 이러고 옷도 비싸게 사서 입고 이런 게.
24: 근데 기분 안 나쁘지 않아요? 야,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남자들은 비슷한 거 입으면 되게 기분 나빠고 지금
23: 그렇죠. 어.
24: 근데 여자들은 막 같이 돌려 입고 그래.
23: 좀 기분 나빠. 내가 옛날에 그 골든 바지라고 그러죠.
24: 아, 골든 바지.
23: 연한 핑크색을 어. 입었는데 어머 미워 너 너무 이쁘다고 해서 그 언니가 똑같은 걸 사서
24: 아,
23: 입었어요. 왜냐면 핑크색은 너무 튀잖아.
24: 야, 그리고 어떻게 튀는 걸
23: 그건 좀 아닌데.
24: 그래, 그거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사는 건 그럼 안 되지.
23: 좀 다른 색깔로 사서 입어서 어. 서로 조화가 되게 해야지. 너무 똑같은 거 입으면
24: 그건 좀 아닌 것
23: 너무,
24: 같아.
23: 너무 걸 분위기가 걸그룹 분위기가 나잖아.
24: 걸그룹 그렇죠. 야, 핑크색 골든 바지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어요. 야, 진짜 그런 거를
23: 아니, 저
24: 존재 여부도 몰랐지만 그걸 또 구매하시는 분 있네.
23: 그걸로 히트 쳤다니까요.
24: 어디가요? 네? 어디가 히트를 쳐요?
23: 그 옷으로 히트 쳤다.
24: 아, 미역씨가? 아, 그럴 네. 것 같아요.
23: 핑크색 아, 골든 바지.
24: 세라데 디스코 막 이런 거 느낌 아니에요? 어우, 멋있다. 아무튼 유유상종. 그래서 친구들끼리 네. 가까운 사람끼리는 말투도 담고 행동도 담고. 사실 부부들이 왜 그런 얘기 있죠? 네. 금수를 주운 부부들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23: 희한하게 닮아.
24: 남매 같다고 그러잖아요.
23: 그러니까.
24: 저 얼마 전에 진짜 네. 주말에 주 갔잖아요. 제가
23: 네.
24: 와이프랑 그 앞에 지나가는데
23: 네.
24: 남자분이 외모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외모 비하 아닙니다. 그냥 네. 덩치가 어마어마히 큰 남자분인데
23: 네.
24: 약간 러시아 느낌이 날 정도로 키도 크고 얼굴 균형 완전 상남자 얼굴 있죠.
23: 네.
24: 각박 쪄갖고 등치 딱 이런데 운동은 별로 안 했어. 등치는 큰데 운동을 안 한 몸이야. 키도 크고 옆에 여자분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23: 어머머.
24: 저는 100% 이거는 남매구나.
23: 아.
24: 100% 너무 똑같으니까. 근데 둘이 손을 잡더니 갑자기 뽀뽀를 하네.
23: 어머나.
24: 동시에 와이프랑 저랑 둘이서 떡볶이 딴짓하다가 둘이 연인이야? 똑같이 생겼다.
23: 우와.
24: 근데 둘이 살아가니까 정말 닮아가나 봐요.
23: 그래요.
24: 와.
23: 그래서 친구든 연인이든 좀 괜찮은
24: 친구를 만나야 돼요.
23: 만나.
24: 기왕 어울릴 거면
23: 그만큼 나도 수준을 높이고
24: 그러니까 그게
23: 우리
24: 중요해요.
23: 전체 유유상종의 수준을 높이자고요.
24: 뭐 그렇게 말한 거 그렇죠. 우리 까마귀 옆에만 있다 보면
23: 네.
24: 사실 까마귀가 단조하거든. 그죠? 뱀의 꼬리 머리가 되실래요? 용의 꼬리가 되실래요?
23: 상관없어요.
24: 아, 그래요?
23: 뭐 꼬리든 머리든 뭐.
24: 어, 이거 옛날 어릴 때 인터뷰할 때 많이 썼던 말인데.
23: 그래요?
24: 너는 당신의 다른 조직에서
23: 네.
24: 헤드가 될 바엔 너네 조직에서 꼬리가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23: 아, 거꾸로 아닌가요?
24: 아니죠. 나는 너희가 조직, 너희 조직이 드래곤인 거지.
23: 아,
24: 그러니까 이 너희 그러니까 더
23: 꼬리가 되느니.
24: 나는 지금 있던 데서 헤드인데 네. 난 제일 잘난 사람인데 네. 너희 같은 큰 조직이 와서 꼬리부터
23: 아.
24: 시작해서 너한테 배우고 싶어.
23: 아,
24: 너희 조직의 꼬리부터 시작해.
23: 들여서.
24: 그래서 난 너희 용의 하나가 되고 싶어라고 표현을 미국 분들한테도
23: 네.
24: 좋아하시더라고요.
23: 아.
24: 막 웃으면서 야 너 그 표현
23: 이제는요 어. 뭐 용머리 뱀꼬리 이런 거 상관없어.
24: 없어. 그럼요.
23: 끼워주기만 하세요.
24: 비늘만 대고 손톱만 대도
23: 같이만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24: 아무튼 유유상종 여러분 헌팅할 때 잘 생각해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네. 너무 쉽지. 구사일생.
23: 구사일생.
24: 구사일생.
23: 아, 이거는 뭐
24: 구사.
23: 예.
24: 36.
23: 죽번 9번 죽구?
24: 아, 94 36인데.
23: 94.
24: 그 99단을 외자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23: 응.
24: 94 그럼 36 근데 94 일생 뭐 이런 거 부르래요? 52 아. 소박이 뭐 이런 거 불러요?
23: 52 소박이?
24: 아. 그런 그런 거 있어요?
23: 정말 난 진짜 미치겠네.
24: 아무튼 94 일생. 네. 아홉.
23: 그러면요. 38
24: 전 뭐?
23: 38 광땡.
24: 아! 아, 나 38선 생각했어. 38 광땡이 있었구나. 좀 하시나 봐요. 우리 한번 날짜 볼까요?
23: 사구 망통.
24: 망통.
23: 팔팔.
24: 팔땡.
23: 올림픽.
24: 아 뭐야? 뭐야?
23: 재밌다.
24: 오, 야 괜찮은데요.
23: 구구.
24: 콘.
23: 비둘기.
24: 뭐야? 뭐야?
23: 그만하죠.
24: 그만해요. 자 구사일생 아홉구 죽을사 하나일 살생
23: 네.
24: 살을 삼삼.
23: 예.
24: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거죠.
23: 네.
24: 근데 이걸 진짜 실려가야 돼요. 옛날 장수가 전쟁터에서 포위를 당했는데
23: 네.
24: 모두가 포위당해서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23: 네.
24: 누가 봐도 이제 끝났어.
23: 어.
24: 그러면 적군은 이제 그만 포기해라.
23: 네.
24: 너희 거물 내려놓고 투항하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도 장군 이제는 투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군은 웃기지 마. 선에게 투항은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웁니다.
23: 네.
24: 말도 쓰러졌어요. 지쳐서.
23: 네, 네.
24: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23: 네.
24: 그러면서 비가 막 너무 많이 오니까 적군이 안 보이고 막 물이 트니까 혼란스러워서 틈에 산속으로 숨어서 돌아옵니다.
23: 장군수가?
24: 장군 혼자.
23: 아.
24: 근데 사실 이건 원래 장수는 부하를 다 넘기고 혼자 살아들어오면 옛날에는 참수당했는데 그죠?
23: 어, 그랬어요. 어,
24: 그럼요.
23: 야,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24: 이거 내내 누가 되게 멋있는 말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네. 것은 아주 늙은 망나니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유망한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23: 그러니까요. 지금도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24: 전쟁은 진짜 하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941생 941생
23: 아홉 번 죽으려다가 한 번 겨우 살아서 온 게
24: 원래 아홉 번 죽으려다가 한 번 겨우 살아난 거지.
23: 어, 우리 인생에도 정말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24: 늘 그렇죠 뭐. 어, 늘.
23: 어, 정말
24: 구사일생이 다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23: 진짜 감사하면서 네. 어, 그,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하면서
24: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전화기가 사실 지금은 다 스마트폰 쓰시지만 네. 스마트폰 바로 전 단계 아날로그 이렇게 폴더 접는 거 아시죠?
23: 네.
24: 그거와 스마트폰의 중간 단계 전화기 기억나세요? 터치라는 게 새로 나왔을 때?
23: 네.
24: 저희는 이제 그때 제가 S그룹에 다닐 때라 네. 제일 처음 써봤어요.
23: 네.
24: 이게 터치폰에 처음 나왔을 때 어. 전 직원을 테스트용으로 준 거야. 회사 전화로.
23: 네.
24: 그때 집안이 풍지박산 엄청 많이 났어요.
23: 왜요?
24: 왜냐면 어. 이게 터치폰이 사람들이 그동안 터치폰이 없었잖아요.
23: 네.
24: 내가 버튼을 눌러야 되는 전화였단 말이에요.
23: 네.
24: 이걸 아무 생각 전화기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23: 어~
24: 그리고 회식을 하면 술을 먹은 거야.
23: 어머머머머.
24: 근데 얘가 지가 주머니에서 혼자 눌려.
23: 아, 나 진짜 그런 거 많이
24: 그랬을 여러, 때
23: 맞아 맞아.
24: 전화가 막 걸리는데
23: 버다이얼.
24: 근데 버다이얼.
23: 오빠.
24: 걔 중에 정말 정말 걸면 안 되는 와이프라든가. 어머 이런 여자친구한테 걸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23: 아니 진짜 있었던
24: 이거
23: 일이
24: 싫어요.
23: 어. 어, 그래서 그 어떤 어, 정부랑 그게
24: 현장이
23: 그 현장이 전화 그대로 와이프한테
24: 그러니까,
23: 가서
24: 그러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 있던 분이 술 먹고
23: 네.
24: 그 지금 아까 오빠를 하는데 이게 어. 다 실시간으로 와이프가 들린 거예요.
23: 근데 그거랑 지금 941생이랑 그랬는데, 죽었다 살아났어.
24: 왜냐면 우리 여러 명 있었잖아요.
23: 네.
24: 그 몇 명 걸렸죠. 우리는 안 걸렸잖아.
23: 네.
24: 941생이다. 우리는 941생이다.
23: 아, 진짜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가끔 전화가 걸려서 받으면 아무 소리 안 나는 게 있어.
24: 아 지금도 근데, 잘못 걸린 경우 있나요?
23: 네. 오. 언니.
24: 아 진짜? 그럼 뭐 하세요 그러면?
23: 그러면 여보세요 하다가 아이 또 이거 잘못 걸었네.
24: 자 그러면 쫄깃하고 뭐. 들어요? 아니면 그냥 끊어요?
23: 전 그냥 끊어요. 뭐 그렇게 들어. 뭐. 달그락거리는 소밖에 더 나.
24: 또 모르잖아요.
23: 아 근데
24: 뭐가 달그락이지?
23: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무슨 그래 그래.
24: 뭐 남의 뒷담화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23: 맞아 맞아.
24: 그죠 그죠. 뭐 있죠. 있어.
23: 한 번은요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막 하는 거리가
24: 야,
23: 장시간 녹음이 돼서 제 카톡에 올라왔어.
24: 카톡.
23: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24: 카톡.
23: 근데 저도
24: 밀렸구나.
23: 그런 실수를 했었어. 그래서 이해를 해서 내가 용서를 해줬어요. 아니, 나도 그랬기 때문에.
24: 내 욕을 했다면서요.
23: 그 언니가.
24: 그러니까.
23: 근데 그 언니는 그게 칭찬이었대요.
24: 뭐 그래요?
23: 아무튼 야. 내용은 아무튼 밝힐 수는 없지만.
24: 야, 그 카톡으로도 그게 와요?
23: 네네네네네.
24: 그건 또 신기하네.
23: 잘못 눌린 거지 뭐가. 근데 야.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진짜.
24: 조심해야
23: 어떻게 이럴
24: 돼.
23: 수 있지?
24: 조심해야 돼.
23: 말도 안 돼 이러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24: 조심해야 돼.
23: 돼. 항상 낱말은 응?
24: 새가 듣고.
23: 어 반말은
24: 쿠니가 듣고.
23: 그러니까 항상 네. 항상 진짜 좋은 말만 하고.
24: 어 예. 진짜 이거 정말 왜냐면 시간 1분만
23: 한. 네네.
24: 까마귀 있잖아요.
23: 네.
24: 제가 엊그저께인가를 뭐 이렇게 동물 미국급을 봤는데
23: 네.
24: 까마귀가 되게 똑똑한 건 아시죠?
23: 네.
24: 걔가 걔는 도구를 쓰잖아.
23: 조개도 위에서 떨어뜨려서 깨먹고
24: 그리고 막 빗장살도 얘가 열어서 열고 막 네. 얘는 도구를 쓸 줄 알잖아요.
23: 네.
24: 까마귀가 언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23: 자기들끼리
24: 언어를 하고
23: 네.
24: 얘네들이 사람을 관찰을 한대요.
23: 네.
24: 그 얘는 자기 해코자네를 기억했다가 몇 년 있다가
23: 네.
24: 그거 들으셨어요?
23: 그 들어봤어요. 네.
24: 근데 그걸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언어학자가 AI로 돌려봤더니 그냥 울음이 아니라 그 안에 패턴이 있는 거예요.
23: 아.
24: 자기들끼리 경고를 한다는 거야. 야, 저 미혹이 왔다.
23: 그러면 막
24: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건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로
23: 왜 예를 들어도 그렇게
24: 아니 왜 그게 같은지? 왜냐면 세대가 지나가도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도 걔네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패턴이 나오더라는 거야.
23: 뭐 희한하다.
24: 조심해야 돼. 중국에서 낱말은 새가 든다는 게 맞아요.
23: 진짜 우리 이쁜 말만 좋은 말만 하고요.
24: 그래요. 좋은 얘기 해야 돼요.
23: 최근 리타이어하신 분들의 그런 모임이 있는데
24: 네.
23: 매 주마다 어떤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에는 뒷담화.
24: 주제가 뒷담화예요?
23: 네. 진짜
24: 그 남 뒷담화로 끝날 것 같은데
23: 누가 내 앞에서 뒷담화를 했을 때 동조를 하느냐
24: 아 남의 얘기를
23: 그리고 나도 남의 얘기를 그렇게 또 전하느냐 이 말로 인해서 받아지는
24: 그렇지.
23: 수많은 우여곡절들
24: 그건 안 좋은 것
23: 상처
24: 같아요.
23: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 저는 제 앞에서 누가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게 듣는 게 너무 거북해요. 불편해요.
23: 그럼요. 그 잘려줄 줄 알아야지.
24: 오케이 오케이 하기도 그렇고.
23: 그렇죠.
24: 그렇다고 역적 하지마 이럴 수도 없고. 좀 애매하죠.
23: 그렇죠. 어. 남들이 남 그렇게 욕하면.
24: 남들이 저 얘기하시면 듣지 마세요.
23: 네.
24: 그냥 넘어가세요.
23: 네. 나는 봤다. 나는 봤다.
24: 너도 봤니?

0: 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1: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게 생각했지.
2: 아, 너무 분위기 있는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의 네. 아, 추억 돋는 노래네요.
1: 너무 좋아요.
2: 네.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없을 줄 알았지.
3: 아,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3: 아 정말.
2: 에치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위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10: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9: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9: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1: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12: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13: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4: 너무너무 좋습니다.
1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죠.
1: 아, 너무 좋은데요?
0: 네. 바로 오늘 만나게 될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입니다. 우리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2: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5월달에 너무 바쁘셨죠?
2: 한우 씨도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0: 화기애애하게. 네.
1: 아니 근데 이거 아무래도 슬로건 너무 좋다.
2: 5월은 뭐 네. 다른 달보다는 조금 바쁘고요.
1: 네.
2: 그 예 뭐 날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도 네. 조금 바쁜데 우리 회사의 슬로건을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0: 네.
2: 우리의 백세 건강을 이룹시다 그런 뜻인데 우리 한미옥 씨가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0: 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너무 인간적이다.
1: 시작이 되게 훈훈합니다. 되게 시작이
0: 네,
1: 좋네요.
0: 시작이 좋아요.
1: 네.
0: 네
2: 감사하고요.
0: 네
2: 그 저 요즘에 그 우리 한국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5월 달이니까 그 선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제 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2: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뭐 경북 경산, 충북 청주, 경기도 부천 뭐 이런 데로 그 후코이단도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이 최근에 많고
0: 네.
2: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뇌보감 소개했었습니다.
0: 네. 네,
2: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한국에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 네.
2: 우리가 지사를 통해서 한국에도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5월 달이다 보니까는 이제 뭐 한국 고국으로 이제 보내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2: 재밌는 거는요.
1: 네.
2: 한번 한국에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1: 예. 네.
2: 그러면 꼭 그 다음 또 명절이나 이런 또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꼭 또 한 번 또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자주 보내세요? 그러면 네. 뭐라는 줄 아세요?
0: 네.
2: 한국의 부모님들이
0: 네.
2: 너무 좋아하시고. 미국의 아들이 미국의 딸이 보내줬다고 동네 막내 그렇게 자랑을 하신대요.
0: 네, 그만큼 효험을 보고 야 이거 먹으니까 있잖아, 힘도 나고.
1: 야 건들지 말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보낸 거야. 막.
0: 아 너무 좋죠. 멋있다. 네.
2: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에 보내실 분들 좋은 또 우리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0: 네.
2: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한미옥 씨, 제가 지난 시간에는 네. 세종 뇌보감을 소개했었는데,
0: 네.
2: 뭐 우리 제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오늘은 세종 바이오텍의 가장 유명한 제품, 한미옥 씨 우리 회사의 가장 유명한 청소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아, 혈관.
2: 네, 혈관 청소부.
0: 청소부 하면
2: 세종 손보감에 네.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0: 아, 대표님 별명이 청소부잖아요.
1: 원래 청소부시죠.
0: 네,
1: 네. 예전에 그 방송에 항상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시작할 때 외쳤거든요.
0: 뚫어!
1: 뚫어! 하고 시작했는데.
0: 네.
1: 이거 뭐 대표님 청소부시고 너무나 유명하시니까요.
0: 네.
2: 네.
0: 아, 바로.
2: 제가 그 방송할 때마다 뭐 이렇게 뚫어 하면서도 우리 진행자랑 같이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랬었는데.
0: 네. 네.
2: 우리가 이제 세종 송보감이라는 제품은 벌써 이제 18년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0: 네.
2: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 그리고 고농축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돼서 보통 이제 혈관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드시고
0: 네.
2: 또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는데 제가 꼭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0: 네.
2: 우리나라의 솔잎 그리고 한국 식약처의 인증 그리고 솔잎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시고 계십니다.
1: 지금도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손보감을 그 복용하신 분이 많으실 테고 저도 개인적으로
0: 네.
1: 구매를 여러 번 하고 저도 먹었는데
0: 네.
1: 이 세종 손보감 대표님 아주 고농축 캡슐이잖아요.
0: 캡슐을.
2: 네, 그렇습니다. 캡슐 타입이고 하루에 두 번을 드시고요.
1: 네.
2: 조금 혈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 세 번까지도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그 좀 예외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떤
0: 네.
2: 분이 요즘에 이제 해외 여행 많이 하시니까
0: 네.
2: 어떤 분이 이제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 왔나 봐요.
1: 네.
2: 그런데 사장님, 그 우리나라 전통 솔잎으로 만든 세종 송보감하고 똑같은 제품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서 되게 비싸게 받나 봐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의 솔잎이 그만큼 유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도 계시고.
0: 네.
2: 또 어떤 분은 요즘에 한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TV 광고에 우리나라의 솔잎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 송보감과 이름은 다릅니다.
0: 네.
2: 세종 송보감과 똑같은 제품을 광고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네. 사장님 세종 송보감이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2: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은 뭐 혈당 조절 그리고 혈관 확장작용 그리고 혈관 청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2: 그래서 고농축 500mg 소프트 캡슐로 되어 있어서
0: 네.
2: 아침 저녁 하루에 두 번을 복용하시고 3개월분 한 박스 380불이고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뭐 특별한 세일 정보도 드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방송 때 드리는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네, 3개월분 한 박스에 380불 한 달에 뭐 네. 130불 정도
1: 그렇죠.
0: 꼴이겠네요.
2: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지금 원고에다가는 뭐 LA 타운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 세크라멘토 이 선생님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고요.
0: 네.
2: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동부에 뉴욕의 플러싱에 가면 뭐 혈당 수치가 7.8에서 뭐 6점 뭐 이렇게 쫙 적혀 있는
0: 네.
2: 자료가 있는데
0: 네, 네.
2: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네. 분들이 혈당 조절뿐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 때문에 드시는 네. 분이 많은데 아 제가 이제 동부에 있잖아요. 메릴랜드에
1: 그쵸.
2: 있는 우리 고객이 한 분 계세요. 리커스토어
0: 네.
2: 하시는 분인데
0: 네.
2: 이분은 그러십니다. 사장님, 저는 수년째 송보감을 복용하는데 아침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송보감을 먹고 시작하고
0: 네.
2: 또 송보감을 먹으면서 저녁에 하루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시작을 송보감과 또 하루의 마무리도 송보감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금 드시는 분들은 뭐 잘 우리 한훈 씨도 예전에 드셨다 그러고 그런데
1: 그렇죠. 예.
2: 많은 분들이 송보감을 통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0: 아, 혈관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2: 그렇습니다.
1: 송보감을 딱 드시면 입안에서 솔잎이 쫙 나거든요.
2: 맞아요.
1: 그 향이 너무 좋아요.
2: 제가 그 세종 송보감은 우리 지난번에 한미옥 씨, 한훈 씨 이 방송 때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이 실험도 했었는데
1: 눈앞에서 실험해 주셨잖아요. 네.
2: 네. 네, 기억하실 겁니다.
1: 그럼요.
0: 네.
2: 그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유리컵에다가 물을 붓고 우리가 썩지 않는 그 포장할 때 쓰는 스티로폼을 제가 손으로 잘라 넣고 세종 송보감 한 캡슐을 가위로 잘라 넣습니다.
0: 네.
2: 그러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 스티로폼이 완전히 용해가 돼서 사라집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우리 유튜브 방송이 이제 잘 되니까
0: 네.
2: 제가 다음에 LA 출장 가면 이 시간에 네. 방문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1: 아, 너무 좋죠.
2: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0: 네네. 야.
2: 그렇죠?
0: 네.
2: 그래서 솔잎의 효능 그리고 고농축된 제품으로서 또 이런 재미나는 실험도 가능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송보감은 혈관 대청소 깨끗하게 두 번째는 혈관에 있는 독소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디톡스 기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송보감은 길게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기 때문에
0: 네.
2: 제가 조금 있다가 특별한 세일 정보도 준비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혈관 대청소 송보감과
1: 네.
0: 함께 세종의 유명한 또 후코이단이죠.
1: 있죠.
0: 네.
2: 후코이단은 나온 지가 이제 8년 됐습니다.
0: 네.
2: 아마 LA에서 방송 듣는 분들은 후코이단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제가 방송할 때마다 우리 미옥 씨 기억하실 겁니다.
0: 네.
2: 우리 100세 건강을 이룬 현대인들의 100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0: 네.
2: 혈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당뇨, 혈압 이건 너무 많으니까요.
0: 네.
2: 두 번째 현대인들이 중요한 100세 건강에 중요한 것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0: 아, 면역력.
2: 그래서 혈관 건강을 꼭 지키는 것. 제가 아까 송보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은 바로 후코이단이 되는데 뭐 면역력 그러면 뭐 비타민 D도 좋고 홍삼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1: 네.
2: 최근에는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한미옥 씨가 알지 한훈 씨가 알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후코이단 소개할 때
1: 네.
2: 아포토시스라는 말, 아포토시스 효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2: 혹시
0: 네.
2: 한미옥 씨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아실걸?
0: 그 뭔가 나쁜 그 비정상 네. 세포를 죽이는 그렇지. 거 아닙니까?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포, 나중에 저 한미옥 씨한테 제가 선물 보내야겠어요.
0: 아,
2: 정확하게
0: 네.
2: 맞춰주셨는데
1: 축하드립니다.
0: 네.
2: 그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는
0: 네.
2: 한마디로 여러분 커먼센스니까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아.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0: 네. 대단하네요.
2: 그래서 특별히 이제 후코이단이 최근에 뭐 수년 내로는 뭐 암 투병하시는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을 복용을 하시고
0: 네.
2: 또 재발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후코이단을 드시는데 이 세종 후코이단이 좋은 점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1: 네.
2: 세종 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은 유사 후코이단 제품들보다 캡슐당 후코이단의 함량이 제일 많고 순도도 고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서플리먼트 팩트 그 박스에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면에서도 어디 바다에서 특히 세종후코이단은 일본산 코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 대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바다의 오염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종 후코이단을 최근에 많이 드시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0: 네.
2: 세종 후코이단은 미국 현지에서 개발되고 생산돼서 이제는 한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2: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고객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면 세종 송보감은 한국의 솔잎이니까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거고 또 세종 후코이단은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거꾸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거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0: 네.
2: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던데
0: 와.
2: 맞습니다.
0: 네.
2: 세종 송보감은 혈관 3개월분 한 박스
0: 네.
2: 380불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항암 면역력에 좋은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 가격은 똑같은데
1: 네.
2: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자, 대표님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네. 대표님께서 방송에 나와 주시면
0: 아.
1: 특별한 또 세일 정보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0: 네, 네,
1: 많은
0: 네.
1: 청취자분께 좀 멋진 세일 정보도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2: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홈페이지 세종바이오텍.us
1: 네.
2: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1: 네.
2: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는요 세종 송보감이 두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프리로 드리는 2+1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방송할 때 세일 정보는 조금 더 좋아야 되니까
1: 그렇죠.
2: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세일 정보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0: 네.
2: 정확하게 10분에게 세일 혜택을 드리는 잘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우리 LH사로 전화를 주셔야 되는데 내용은 혈관 건강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 구입하시면 잘 들으세요.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선물을 드리는데
1: 네.
2: 똑같은 가격에 명품 세종 후코이단을 4개월분인데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오, 네.
1: 야.
2: 제가 다시 한 번만 요약을 하고
1: 예, 예.
2: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1: 네.
2: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똑같은 가격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는데 요거는 10분에게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이야 지금
0: 네.
1: 세종 송보감을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0: 세종 후코이단을
2: 네.
1: 한 박스를
0: 아.
1: 선물로
0: 이 두 개는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 혈관 청소하죠?
1: 그럼요.
0: 그리고 몸
2: 네.
0: 면역력 높아지지.
1: 세포 아, 최고죠.
2: 제가 전화번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2: 필요하신 분 전화 제가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는요.
1: 네.
2: 10분에게 송보감의 후코이단을 드리면서 그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같이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1: 너무 좋죠.
0: 네, 너무 좋죠. 자, 정말 좋은
2: 네, 흡수가 드리겠습니다. 되는. 우리 네. LH사고요. 예.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는데 개인당 한 세트, 리밋은 두 세트까지가 리밋이고 한국도 배송을 해드리니까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네,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그렇죠. 세일 혜택이에요. 네,
1: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시라고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에 항암 면역력에 최고로 좋은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아, 와. 거기다가
1: 네. 아, 또 있죠.
0: 오늘 진짜 이거는 보너스. 바이타민 C가 너무 좋잖아요.
1: 그렇죠.
0: 몸에 쫙 흡수가 잘 되는 세종 리포존 리포존 바이타민 C 네. 한 병을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 보너스로 드린대요.
1: 맞습니다. 네. 선착순 10분입니다. 네. 전화번호 213-383-8899번 213-383-8899번이고요. 전화는 한 번만 하시면 다 알아서 선착순으로 위통콜을 주신다고 하니까 네.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사장님 시간이 별로 네. 없지만 그래도 요즘 바이타민 3총사 요게 그렇게 인기던데요. 아. 좀 네, 세일 맞아요. 정보 좀 주세요.
1: 그렇죠.
0: 네.
2: 그렇게 할게요. 그 비타민 3총사가 세 가지 우리 회사의 제품 중에
1: 예.
2: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그리고 500억 유산균 우리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요즘 인기입니다. 세종 유산균 그리고 당뇨에 좋은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 각각 한 병에 가격이 똑같습니다. 35불인데
1: 네.
2: 보통은 5병에 한 병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옥 씨 특별 세일 정보를 달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0: 네,
2: 요거는
0: 네.
2: 10병을 구입하시면 선물로 5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뭐 믹스해서 구입도 할 수 있어요. 가격이 똑같으니까.
1: 와.
2: 그래서 10병을 구입 어제도 두 분인가 세 분이 유산균만 10병에 5병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1: 와.
2: 우리 지사에서 사장님 물건 없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시던데 비타민 3총사 필요하신 분들도 전화 주시면 똑같이 10병에 5병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우리 좋다. 마지막으로 오늘 스페셜 네. 세일 정보 주신 거 깔끔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볼까요?
1: 네.
2: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0분에게 드리는 세일은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세종 후코이단 이것도 한 박스에 380불인데 선물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1: 네.
2: 그리고 비타민 C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 드리는데요. 요거는 미국도 한국도 배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3총사입니다. 리포존 비타민 C 신제품이죠. 또 세종 유산균, 또 세종 여주 각각 5병에 1병

0: 3833-8899번으로 늦지 않게 서둘러 예약 부탁드리고요. 아, 대표님 오늘도 시간이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저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우리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1: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제가 방송 마지막 때 꼭 드립니다. 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두 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본사 데이비서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상담번호 213-383-8899, 213-383-8899입니다. 네. 건강을 잃으면 정말 소용없어요.
0: 그럼요.
2: 뭐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내 혈관 뚫어주는 송보감.
0: 아, 근데 진짜 먹으면 복용하시면 느낌이
2: 완전 달라요. 요즘 또 달라요. 에볼라 뭐 이런 바이러스 나오는데 네. 그 면역력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감기 때문에 너무 아픈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바로 세종 후코이단
0: 혈관을 뽕 뚫어줍니다. 아. 송보감 진짜 좋습니다.
2: 네, 거기다가 당뇨 있는 분 세종 여주도 좋고 리포존 바이타민 C 이런 것들 꼭 먹어줘야 돼. 유산균.
0: 유산균 500억이 살아있으니까
2: 응아를 못했는데
0: 네. 고개가 이모준씨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2: 너무 좋은 기회니까요. 몸을 지키는 이런 스페셜 세일 잊지 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213-383-8899 213-383-8899 굿모닝 차차차 네. 2부 이 시간은요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2: 한인사회의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2: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0: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오늘 윌리엄 위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를 우리 훈이 씨 설레이라고 제가 낭독해드릴게요. 네, 설레이지는 않나 봐요. 내 마음은 설레어라.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은 설레어라.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며 내가 늙어졌을 때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내 하루하루가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어지기를. 어땠어요? 설레인가요? 네. 무지개 같은 마음으로 설레이면서 살아라.
2: 무지개요. 어? 멋진데요?
1: 응. 그럼 하늘의 무지개를 보지 않고 윌리엄 워즈워드. 윌리엄 영국의 워즈워드. 유명한 분 많이 들어보셨죠?
2: 윌리엄 형 알죠?
1: 네. 윌리엄 형 알아.
2: 윌리엄 친하죠. 우리
1: 스타워즈만 아는 거 아니야? 우리 워즈워드?
2: 윌리엄은 네. 잘 친해요.
1: 네. 오, 아 그렇군요.
2: 괜찮네.
1: 네.
2: 레인보우인가요? 그 원어가? 제목이?
1: 그렇죠. 오.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2: 무지개라면서요.
1: 레인보우. 갑자기 무지개떡이 먹고 싶어요. 아 야, 진짜
2: 괜찮다. 네. 무지개떡 좋았다.
1: 뭔가 아이의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거에도 설레이고 기뻐하라 이런 것 같아요.
2: 근데 무지개는 볼 때마다 설레는 것 같아요 정말.
1: 아 진짜. 자 밖으로 나가시다 보면요 오늘 좀 흐리지만 좀 흐려요. 이따 또 햇살에 그렇죠. 또 비도 몇 방울 오면서 무지개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 설사 날씨가 흐리더라도 네. 여러분의 마음은 햇빛 반짝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탱자미역이었고요.
2: 지금 훈이훈이 한훈이었습니다.
1: 네 내일 만나요.
2: 안녕.
3: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4: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4: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4: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5: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4: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9: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12: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3: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4: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4: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15: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4: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15: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4: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1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8: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7: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9: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7: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9: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0: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2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2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2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24: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4: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5: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6: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융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주택 모기지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2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삶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스톰 제임슨의 명언입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작가 스톰 제임스는 행복은 삶에 도전하고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업무와 도전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돕는 협업 속에서 이미 우리는 이 행복의 조건을 채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면서 보람차고 행복한 수요일 만들어 가자고요.

0: 박상민의 중년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50대 후반이 되신 분들이라면 이 노래가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해피투게더 수요일에는 선미님께 빨간 장미를 드립니다. 예, 여전히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삶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박상민 목소리네요. 이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요. 목소리 너무 매력 있어요 라고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일주일 중 가장 피로가 쌓이기 쉽다는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또 징검다리잖아요. 딱 중간 왔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 저는 수요일 날 좋아합니다. 예. 오늘 문득 이렇게 거울 속에 지친 내 모습을 보셨다면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함께 나눈 이 명언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는 능력이다.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예,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정말 따끈한 커피 한 잔, 티 한 잔, 그리고 동료의 다정한 인사, 또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이런 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 아닐까요? 예,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응원합니다. 해피투게더 좋은 음악 함께 하시면서요. 그리고 좋은 정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오후 시간을 행복하게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의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7: 427-5500.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8: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중 쇼호스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네. 어서 오세요.
1: 에너자이저라고 하니까 좀 더 힘있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0: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네. 유튜브 댓글을 읽어보니까요. 원정 씨하고 제가 자매 같대요.
1: 오, 제가 영광.
0: 닮았다고.
1: 감사합니다.
0: 제가 영광이죠.
1: 아, 제가 영광이죠.
0: 이렇게 아리따우신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님. 참, 뵐 때마다 에너지가 넘치세요.
1: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헬스코리아가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헬스코리아가 여러분의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0: 시켜준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아니에요. 활력.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님 그 자체에서 네. 에너지가 막 발산되는 겁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셨어요.
1: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좀
0: 너무 예뻐요.
1: 보셔야 근데. 또 네. 우리 진행자님도 네. 얘기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 신상품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목 어깨 마사지기 소개해드렸는데
0: 체험을 해봤잖아요.
1: 네. 그래서 또 반응도 너무 지금 뜨겁고 거기에 같이 나온 요 신상품인데 요거는 두피 마사지기예요.
0: 그렇구나.
1: H솔루션 두피 마사지기입니다.
0: H솔루션 두피 마사지기인데 너무 깜찍하고 예쁘네요.
1: 디자인 너무 예쁘죠.
0: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컬러도 빨간.
1: 빨간 레드도 그냥 레드가 아니라 약간 고급스러운.
0: 펄도 들어갔어.
1: 네. 약간 옷 같다고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귀한 막 이런 보석 상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0: 네네. 고급스러워.
1: 근데 그립감도 너무 좋고요.
0: 네. 네. 고급스럽네요. 자, 눌러볼까요? 네. 여기 전원이 여기에 있어요.
1: 네, 여기 이제 보시면서 편리하다. 하시지만 보통 우리가 두피 마사지 할 때 머리에 갖다 대고 하다 보면 버튼 찾기가 막 힘들까 봐 네. 그 가운데 그냥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잖아요, 살짝. 네. 거기만 누르시면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0: 아니, 이 돌기가 네. 얘가 네 개가 있잖아요. 네, 얘가 네. 막 돌아가면서 인간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1: 그렇죠.
0: 손바닥에도 시원하다.
1: 근데 이게 압은 약간 강하면서 네. 실리콘 소재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 강하죠.
0: 어머나, 진짜 그러네요. 네. 아프지가 않아.
1: 저 부분 소재가 실리콘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받았을 때 두피에도 아하. 상처가 안 가고 네. 강하면서도 시원하게 이제 풀어주는 거죠. 네. 머리 되다 보니까 밝아지죠. 표정도 밝아지고 안색도 네. 달라졌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가 얼굴 마사지만 받고 와도 두피 막 시원하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네. 너 관리 받고 왔니? 막 이런 얘기하는데 집에서 요거 좀 사용하고 났더니 제가 아는

0: 동생이 이제 집에 놀러 왔다가 언니 저기 아침에 얼굴 마사지 받고 왔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 광채가 나.
0: 그러니까
1: 광채가 나고
0: 광채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화사해 보이는 거죠. 혈색이 이제 많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피 마사지기는 하나 가지고 계시면 수시로 이제 할수 있다는 거.
1: 너무 좋네요.
0: 간편하게
1: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0: 시원하고.
1: 너무 귀여워.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너무 귀엽잖아요.
0: 그게 이제 모디도 누가
1: 휴대용으로도 너무
0: 너무
1: 좋고.
0: 좋고 어디에서나 그냥 간편하게
1: 네,
0: 하실 수
1: 어디서나.
0: 있고
1: 어머, 그냥
0: 시원하죠.
1: 아무 데나 갖다 대면 좋을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목 뒤쪽도 하시고
1: 네.
0: 또 이런 뒤쪽 머리 이 뒤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1: 너무 시원해.
0: 네.
1: 너무 시원해요. 이 목을 또 주물러주는 효과가 있네요.
0: 그러니까
1: 저
0: 딱딱하게
1: 너무
0: 굳어
1: 좋아하는
0: 있는
1: 것
0: 건 뭐든지
1: 같은데요.
0: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네.
0: 그 굳어 있는 걸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몸을 하려면 그게 시원하게 안 돼요. 근데 요런 좀 장비빨을 세우시면서 또 제대로 된 두피 마사지기니까 다른 두피 마사지기 뭐 사용하시던 분들도 깜짝 놀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강하게는 한다 그래도 그 헤드 부분이 소재가 이제 뭐 실리콘이 아니거나 좀뭐 딱딱해서 좀뭐 마사지는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예,
1: 그렇죠.
0: 요게 뭐 부드러우면서 강한 요런 그 저희 H 솔루션 두피 마사지기 같은 거는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체험해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헬스 코리아입니다.
1: 네, 저는 머리 감을 때그 실리콘으로 된거 수돗물로 이렇게 머리 샴푸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꽤 괜찮거든요. 근데
0: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훨씬 좋죠.
1: 이거 진짜 강추.
0: 근데 이제 간편한 거죠, 이건.
1: 너무 마음에 드네요. 왜냐하면 하루에 피곤을 싹또 스트레스 받은 거를 두피 마사지를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고 또
0: 그쵸.
1: 아침에 잠이 설게. 일어나기 싫어. 그럴 때또잠 깨는데도 좋을 것 같아요. 침대 머리맡에 놨다가.
0: 맞아, 맞아.
1: 너무 좋네요.
0: 그러니까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희는 이제 처음에 제품이 딱 나오면 특히 헬스코리아 H 솔루션 제품들은 저희 뭐목 어깨 마사지기도 목 어깨에 사용을 하시겠지 했는데 배에다가도 사용하시고
1: 한번
0: 허벅지에도
1: 해볼까?
0: 하시고 근데 이제 또 두피 마사지기도 얘기하신 것처럼 목에도 하시고 배에도 하시고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 또
1: 어머, 너무
0: 그런
1: 좋은데요?
0: 팁을 또 여러 고객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1: 아니, 지금 배에다 살짝 댔더니, 좋아요.
0: 그 소화도 잘 되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1: 장운동에 좋은 것
0: 쥐어뜯는다 그러죠.
1: 같아요.
0: 손으로도 막 그렇게 하는데
1: 예.
0: 간편하게 자동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이제 충전식이니까 또 여러분들.
1: 네,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기 휴대용으로도 좋고. 두피 마사지기 오늘 신제품이라고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제가 리얼하게 머리에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보이는
0: 저희
1: 라디오라
0: 그런
1: 할 수가
0: 자료는
1: 없네요.
0: 또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실 수도
1: 아,
0: 있고
1: 그렇군요.
0: 유튜브에 헬스코리아 검색하시면은 나오고 또 저희 이제 홈페이지 헬스코리아샵.com 그러니까 구글에 한글로 헬스코리아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품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두피
1: 너무
0: 마사지
1: 좋겠어요.
0: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탈모.
1: 탈모 예방에도
0: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 숱이 자존심이다. 그런 얘기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유전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요 관리만 잘하셔도 진짜 머리카락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그런가요?
0: 물론 빠지더라도 다시 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두피 상태가 건강해야 되는데 마사지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는
1: 네.
0: 순환이 잘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 아하.
0: 두피랑 머리뼈 사이에 틈이 없어서 요 부분에 혈관들이 많은데 혈액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영양 공급도 안 되고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맞아요.
0: 피지도 많이 생기고 노폐물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1: 머리카락도 자주
0: 보면은
1: 빠지고.
0: 머리카락 빠지고 모발 상태도 안 좋아지게 되죠. 막 푸석푸석해지고 가늘어지고 이런데
1: 네, 맞아요.
0: 마사지로 그걸 풀어주게 되면 순환이 잘 되다 보면은 모발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요런 이제 탈모가 되더라도 바로바로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1: 그런 효과까지 있군요.
0: 두피 마사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뭐 저희가 머리에 좋은 에센스 같은 거 바를 때도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이 두피 마사지기 사용하시면 더 두피에 잘 발라지면서 스며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손으로
1: 그렇군요.
0: 하다 보면 그냥 머리카락에만 붙어 있고 두피까지 잘안 가는
1: 그쵸,
0: 경우도
1: 그쵸.
0: 많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에센스 제품에도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따로 있고 두피에 발라야 되는 게 따로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흡수시켜야 되는 게. 근데 이제
1: 네.
0: 그런 거 사용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디 남성분들뿐인가요? 우리 여성분들도
0: 맞아,
1: 정말 중년이
0: 맞아.
1: 되면 정수리에서부터 막 머리카락이 엄청
0: 맞아.
1: 빠지잖아요. 그래서 모발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두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피 마사지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이런 머리카락 빠짐이라든가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두피 마사지를 통해서 리프팅 효과까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얼굴 처짐과 붓기, 두피 긴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요? 얼굴이 붓는 것도
0: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걸로 풀어주라는 거죠. 두피 긴장이 되면 앞서 그렇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네. 살다 보면은 이게 두피에도 안 좋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 관리를 해야죠. 뭐든지.
1: 맞아요.
0: 그냥 그러고 방치를 하면은 그냥 계속 안 좋은 길로 더 악화가 되는 거고 그때 그때 풀어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네. 더 젊게 건강하게. 또 밝아 보이고 안색까지 좋으면 네. 만나는 사람한테도 좋은 기운을 건강한 기운을 또 퍼뜨리게 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자, 두피 마사지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네. 깜찍하고 휴대용 간편하고 네. 휴대하기 간편하고 어디서나 마사지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시원해요. 두피뿐만 네. 아니라 뭐 아무데나 갖다 대시면 마사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두피 마사지 이게 굉장히 우리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거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네. 얼마인가요?
0: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착한 가격. 출시 가격이 헬스코리아는 항상 제일 착한 가격입니다. 네. 50불 할인된 그러니까 이 50불 할인됐다는 건 이제 50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1: 네.
0: 요 출시된 요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 이제 요 기간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50불 할인된 가격 79불.
1: 79불?
0: 79불.
1: 오, 100불 안 되는 가격인데 네네. 가격도 79불. 진짜 좋네요.
0: 그래서 선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저희 지금 TV로는 아직 광고가 안 나가고 있는데도 헬스코리아는 네. 워낙 이제 오래된 고객분들 많으시잖아요. 헬스코리아 네. 이제 19년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 고객층들이 15년 이상 된 분들이시고 그냥 수시로 들리세요. 특히 이제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네네, 그런 네네. 마켓 가실 때마다 그냥 들어오셔서 마사지처가 집에 계신 분들도 또 한 번씩 받으시고 막 이러시는데
1: 네.
0: 그런 분들이 와서 보고는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1: 그리고 그러게요. 또 가격도 좋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선물용으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선물용 너무 좋고 나부터 써봐야죠.
0: 그렇죠. 나한테 하는 선물.
1: 그렇죠. 맞아요. 나한테 요거 하나 선물하면은 또 그 기쁨이 또 한 몇 달은 갈 것 같네요.
0: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달다 보니까 또 선물할 일이 많아서 헬스코리아 방문하셨던 분들이
1: 맞습니다.
0: 다른 거 좀 생각하고 오셨다가 요 제품으로 이제 가격 대비 그 효과가 클 것 같고
1: 네.
0: 또 받아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네. 선물하시더라고요.
1: 아, 아주 네. 좋습니다. 얼굴 라인까지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네.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리프팅 효과가 있으니까.
0: 네네.
1: 왜냐하면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이게 끌어올려주니까 위를 마사지, 예, 머리를 마사지해 주는 거니까 그런 효과 있을 것 같아요.
0: 수축 효과가 있죠.
1: 수축 효과, 네. 리프팅 효과. 네. 그래서 주름이 없으신가봐요.
0: 자주
1: 아니,
0: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런 신제품마다 다 해보실 거 아니에요. 네.
0: 나이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덕을 보는 거죠.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어리게 봐주시더라고요.
1: 그죠. 네. 많이 어리세요.
0: 아유, 아니.
1: 피부도 많이 어리시고 아유, 네. 예, 동안이십니다.
0: 네.
1: 자, 뭐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 해소에도 좋고
0: 네.
1: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다고
0: 그쵸.
1: 하셨고
0: 정신 맑아지고
1: 정신이 맑아지고
0: 네.
1: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마사지.
1: 미용 효과도 있고
0: 네.
1: 마사지 효과도 있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신제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이거 탐나네요.
0: 디자인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서
1: 디자인과 네. 컬러까지도 너무 예쁘게
0: 네.
1: 이렇게 나와서 너무 깜찍한 아이템이네요. 자, 오늘 요 두피 마사지 예, 활용 팁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0: 네.
1: 전화번호하고 좀 매장
0: 네,
1: 소개를 좀 해주세요.
0: 체험해볼 수 있어요.
1: 네.
0: 두피 마사지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목 어깨 마사지기 신상품들을 비롯해서
1: 네.
0: 마사지어 다 체험할 수 있는 매장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갤러 그러니까 웨스턴과 그 올림픽 선상에
1: 올림픽.
0: 있는
1: 예.
0: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있고 오른쪽에 있고요.
1: 네.
0: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인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1: 네.
0: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1: 네.
0: 플라자. 그러니까 거기 북창동순두부 있는 그 라인에 있어요. 인바운카 떡집 바로 옆이니까 가셔서 직접 가셔서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뭐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여러분들 이 화면 통해서 보셨잖아요.
0: 네.
1: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너무 컬러도 예쁘고 네. 너무 가볍고 네. 조그매서
0: 사용하기 편하다는
1: 네, 가방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여행 가기에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에서든지 두피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네. 거 아주 좋은 신제품 들고 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코리아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유명한 게 마사지.
0: 마사지요. 그렇죠.
1: 아, 마사지 최요. 진짜 디바 마사지 최요.
0: 디바는 뭐 넘사벽 최고
1: 마사지 최고 명품.
0: 그렇죠. 네. 네, 이 디바는 이제 네. 공연 만족도 부분에서는 최고예요. 마사지 체어계에서는 따라올 네네. 자 없는 여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0: 요거 이제 아직도 그 가격.
1: 그 가격
0: 진짜
1: 그대로.
0: 한 달에 180유로 플러스 택스에 네. 이 마사지 체어 집안에 들여놓으신다는 건 이거는 렌트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말도 네. 안 되는 가격인데 여러분들 소유가 되시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여기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이거 1500불 상당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까지 같이 드리는 기회는 놓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혜택을 네. 드리는 거예요.
0: 무료 배송에 풀 워런티 3년까지.
1: 네.
0: 네.
1: 189불, 187불 플러스 택스니까 이번 달까지 네. 5월 가정의 달까지만 요 가격대로 해주시고
0: 네.
1: 6월부터는 또 오른다면서요.
0: 그렇죠. 저희 네. 진짜
1: 오른다라는 말만
0: 네.
1: 아. 에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네, 김원정 네. 쇼호스트님 아주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0: 네, 여러분들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네. 저희가 감사드리죠.
1: 네, 디바 네. 마사지 체어 명품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그라비티 마사지
0: 네,
1: 체어
0: 그라비티 이제 뭐 대표적인 저희 대중적인 마사지 체어 처음 마사지 체어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더할 나위 없는 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제대로 관리를 해주는 마사지 체어입니다. 요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1: 그렇죠.
0: 한 달에 83불 플러스 택스로.
1: 그러니까요.
0: 다리랑 종아리까지 너무 야무지게 잘 네. 되고 온열로 네. 따뜻하게 풀어주면서 무중력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있는 마사지 체험입니다.
1: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뭐 48개월 무이자가 아이고야. 가능하다는 게 이게 네. 정말 매력 있어요.
0: 그렇죠. 무이자요.
1: 무이자가 어디 있어요? 딴 데 네. 가서
0: 이렇게
1: 구입하려고.
0: 길게.
1: 48개월이나
0: 네.
1: 네, 무이자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디바 마사지 체어는 원적외선 뭐 반신욕기 요거까지 네. 선물로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0: 그라비티도 선물을 또 바라셔서 저희 네.
1: 이것도 있어요.
0: 이지바이크.
1: 이지바이크. 이지바이크도 좋죠.
0: 이지바이크도 이제 250불.
1: 네.
0: 이거는 단독 상품으로 요것도 효도 선물로 5월 달에 좀 많이 나가요.
1: 아.
0: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역시 너무나 이제 또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네. 받았는데
1: 네.
0: 그라비티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 운동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입니다.
1: 네.
0: 발만 얹어 놓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밟아지면서 요거 진짜 인기 상품인데 그라비티 구매하시는 분들께 같이 사은품으로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아, 가정의 달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어쩌나요? 여러분들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 마사지 체어 하나 들여놔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 헬스코리아 매장으로 가셔서 체험해보시고 네. 상담 받아보시고 뭐 가져가시면
0: 네.
1: 뭐 평생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 장만하고 싶네요, 저도.
0: 네.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고
1: 그렇습니까?
0: 이제 더 시간을 망설이는 시간 좀 미뤘던 그 시간을 네. 오히려 이제 후회하는
1: 아.
0: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일단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망설이는 그 시간에 가서 체험을 하시는 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할까 말까 하는 것보다 일단 해놓고 후회하더라도
1: 네.
0: 가서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들 선택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1: 그쵸.
0: 저희 뭐 매장에 오셔서 한번 받으셨다고 해서 뭐 푸시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는 회사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실 겸 가보세요.
1: 네. 자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0: 저희는
1: 뭐 점심시간 때 뭐 이렇게 와서
0: 여러 번 오셔서 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네. 분들도 많아요.
1: 앉아서 좀 받아보시고 꾸준히 받아보시고 이제 네. 뭐 몇 달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다고요.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이 구입하시는 분들 뭐 48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고요. 83불 플러스 택스로 드리고 네. 거기에 플러스 이지바이크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디바 마사지 체어는 원적외선
0: 건식 반신욕기
1: 반신욕기 네. 선물로 드리고요. 187불 플러스 택스로 네. 5월 한 달 동안은 이런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리고 5월 또 이벤트가 있으시잖아요.
0: 저희 그쵸. 31일까지
1: 31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0: 제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고 뭐 예. 헬스코리아 어느 매장에 가시더라도 똑같습니다. 예. 이제 응모권 드려요. 그러니까 응모권 드리면 그걸로 응모하시면 이제 6월 10일 수요일인데 그때 이제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1등은 마사지 체어.
1: 네.
0: 그리고 2등부터 이제 3, 4, 5등까지는 뭐 5명, 10명 해서 또 네. 심한 상품이 경품이 있습니다.
1: 어, 지난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목, 어깨, 마사지기 10분께 상품.
0: 예, 네. 4등. 오늘 요 두피 마사지 5등.
1: 아, 5등이에요?
0: 5등께 10명.
1: 어, 10명. 네. 이것도 10명께 네. 드리는 선물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0: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거를 구매하고 응모권으로 응모를 했는데 요게 또 되면 어떡하지?
1: 어, 그럼 뭐 좋죠. 선물할 수 있고.
0: 되고 너무 좋죠.
1: 네. 네, 응모권을 많이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많이 또 응모할 수 있고 네. 또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1등이 마사지 최어.
0: 네. 네.
1: 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목, 어깨 마사지기 제가 해봤잖아요. 체험을 네. 해봤잖아요. 네. 이렇게 방송하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네, 그것도 너무 그냥 좋아. 기존에 타사 네. 제품 뭐 목, 어깨 마사지기랑 달리 얹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어, 목, 어깨 부분도 그렇고 뒤에 승모근, 견갑골까지 아주 제대로 꽉꽉 어, 저희가 엄지손가락으로 뒤 풀어주고 네 개의 손가락 감싸가지고 그냥 꽉꽉 주물러주는 그 효과를 거둘 네. 수 있는 마사지기고 또 손이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딱 그 스트랩으로 돼서 뒤쪽으로 딱 묶게 돼 있어서 밀착이 딱 돼서 그 마사지 위치가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 네. 밀착돼서 내가 좀 움직이더라도 그냥 네. 제대로 그대로 마사지는 전달이 돼요.
1: 우리 은영기 사장님은
0: 네.
1: 은영기 대표님은 이, 이런 아이템 전부 다 은영기 아이
0: 마사지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1: 대표님께서 다 이제 컨택하시는
0: 네.
1: 거잖아요.
0: 네네.
1: 어디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가져오시는지 관심이 모르겠어요.
0: 관심이 있고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사람이 성공을 한다.
1: 맞아요.
0: 근데 사장님은 정말 건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으셨대요. 마사지 받는 걸 너무 좋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가 그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죠.
0: 그래서 진짜 네. 19년이라면은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LA에서 이렇게까지 처음에 건강 지킴이 이제는 뭐 마사지 체어의 명가라고 하는데
1: 네.
0: 이렇게 그러니까 한결같지만 성장해온 회사일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대표님의 그런 이제 생각과 이게 철학이 묻어나는 거죠.
1: 그렇네요. 말씀도 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자, 네. 소피아님께서 유튜브 댓글창에 좋은 네. 제품인 것 같습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1: 탐나네요.
0: 한번 가서 직접 만나보세요. 네, 아, 만나보시고 좋네요. 해보시기 바라요.
1: 네, 네, 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0: 네.
1: 예, 끝으로 해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0: 어,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제일 중요한 건 어, 소중한 내 자신의 건강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네. 나의 어, 건강이라고 네. 하니까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헬스코리아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 이야기 네. 이런 따뜻한 웃음 주셨는데요. 헬스코리아 네. 대박나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두피 마사지기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헬스코리아 매장으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 호스트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 이민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5: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6: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벤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I found a love for me. 아,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에드 시런 노래였습니다. 퍼펙트 들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은요. 오늘의 뉴스 탑10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 또 오피니언 섹션도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은요 정말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간추려본 소식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AI 도입이 세계적인 일자리의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이 화상으로 참석한 올트먼 CEO는 2022년 챗GPT 출시 당시 자신과 경영진이 내놓았던 기술적 예상은 대략 맞았다면서도 AI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상은 상당히 틀렸다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가든그로브 화학 탱크 사고 이후 이 주택가 인근 위험 화학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환경보호청 EPA가 운영하는 온라인 지도를 통해 이 지역 내 화학시설 위반과 유해물질 관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방환경보호청이 화학시설 규정 준수 웹사이트에서는 우편번호 집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 내 EPA 관리 대상 시설들의 위치와 각종 환경,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는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LA 카운티 유권자들이 이 메이저

분야의 경우 메디케어 등 연방 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 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이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 가정 사이에서는 보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사회가 추진 중인 2026 월드컵 공동 응원전이 LA 시정부의 지원 속에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응원전 운영위원회는 26일 LA 한인타운 리버티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 된 LA, 하나 된 리드스라는 이 슬로건으로 한 응원전의 세부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합동 응원전은 한국 대표팀 조별 경기 일정에 맞춰서 세 차례 열립니다. 1차전인 체코전은 6월 11일 리버티 파크에서 열리고요. 페스티벌은 오후 2시, 경기는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2차전인 멕시코전은 6월 18일 서울 국제공원에서 개최되고요. 또 페스티벌은 오전 10시, 경기는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3차전인 남아공전은 6월 24일 리버티 파크에서 열리고 또 페스티벌은 오후 2시, 경기는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자, 위의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셔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이 뉴스 기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서영은이 불러준 개똥벌레였습니다. 좋네요. 자, 2026 월드컵 응원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와, 그 LA 한인타운 리버티 파크 윌셔 잔디 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윌셔 잔디 광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바로 앞에 그 잔디 광장 있잖아요. 그곳에서 응원전이 열립니다. 아마 한인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 된 LA, 하나 된 로얄티를 슬로건으로 한 응원전. 뭐 준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다양하게 이 운영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는 메인 스테이지와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고 응원단장인 뮤지컬 배우 최원현 씨를 중심으로 한이 공식 응원단과 공연팀이 현장 분위기를 이끌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 당일에는 뭐 경기 생중계 외에도 케이팝 공연, 뭐 태권도 시범, 뭐 길놀이 전통 공연,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됩니다. 미니 축구 게임, 뭐 페이스 페인팅, 또 포토존 등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참여형 프로그램이네요. 음식 부스도 마련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관람을 넘어서 지역 축제 형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윌셔 잔디 광장이 막 들썩들썩, 한인타운이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모이겠습니까?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참가자를 위한 배려도 포함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별도의 시니어 존이 마련돼서 고령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응원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각 경기마다 선착순 1,000명에게 응원 티셔츠, 응원용품이 무료로 배포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협찬 한국 왕복 그 항공권을 포함한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예,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자,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는 하루에 한번꼭 들어가 보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 지원실, IT, 홍보, 고객 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강화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3: 9불 99 가성비 갑의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5: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6: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5: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투게더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잔잔하게 깔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화로.
4: 제주화로로 간다.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5: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6: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7: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7: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8: 우메캔
9: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7: 감사한다면?
8: 사랑한다면?
7: 역시 우메캔!
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9: 888-941-3311 우메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깃발이 나붓긴다고. 바람에 깃발이 나붓긴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네, 그게 바로 감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0: 명곡이죠. 비틀즈가 불러준 Let It Be였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해피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샌디송님 들어와 주셨고요. D님, 또 켈리님 반갑습니다. 샌디송님은 여전히 바쁘세요. 자동차 점검 다녀와서 시니어 센터에서 비빔밥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와 한바탕 정리하고 나니까 반나절이 다 가버렸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무튼 부지런하십니다. 내일부터 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끝내야 해서 쉬는 날도 바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일을 찾아서 하시니까 바쁘시죠.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감동이 있다면 행복의 최고 정점일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무튼 피드백이 더 멋지다니까요. 네, 멋진 표현 올려주신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라는 피드백도 참 제게는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감동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뭐 강연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럴 때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의 뭐 수백 배가 넘는 다이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이돌핀은 우리 몸 안에 NK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오버하더라도 감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뇌를 속이면서 살자고요. 예, 우리 뇌는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웃는지 기뻐서 웃는지 뭐 기쁘지 않는데도 그냥 억지로 웃는지 이걸 구분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웃어야 됩니다. 입꼬리 올리고 소리 내서 예, 많이 웃으면서 살자고요.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하니까요. 자, 감동이라는 말, 느낄 감, 또 움직일 동, 느껴야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이네요. 한자풀이를 해보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라. 모든 움직임은 느낌에서 온다. 라고 예, 고 이어령 박사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느낄 감자에는 마음심자가 있고요. 느낄 그 움직일 동자에는 힘력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한자풀이로 하면 엄청난 뜻이 담겨 있어요. 감동, 마음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아요. 이 감동할 때마다 우리 몸 안에서 다이돌핀이 막 그냥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NK세포가 활성화돼서 안 좋은 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많이 웃어야 될 거고 많이 감동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2: 누구랑? 우리끼리?
1: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3: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4: golfpromi.com.
5: 무슨 장님 주말에 뭐해?
3: 골프.
5: 누구랑 해?
3: 프로랑
5: 어떻게 해?
3: 골프 프로미에서
1: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3: golfpromi.com.
6: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7: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8: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7: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8: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7: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8: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7: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4: 213-381-2424 213-381-2424.
1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6: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6: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5: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6: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9: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면서 오늘 옷을 어떻게 입을지, 우산을 챙겨야 할지 고민하지만요. 이 정작 내 마음의 날씨를 살피는 일에는 조금 서툰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데요. 오늘은 지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우리의 정신건강과 이 마음건강, 내 마음을 좀 다정하게 안아주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카우니 정신건강국에 최영아 프로모터님, 정명화 프로모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먼저 주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여러분 혹시 5월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5월 하면 뭐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뭐 예, 스승의 날, 네. 뭐 무슨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가정의 달로 알고 있지만 사실 5월은요. 정신건강 인식의 달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 이 유래를 보면요. 1949년도에 미국 정신건강협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어요, 날이.
0: 네.
1: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피지컬 헬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만 이렇게 중요시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0: 네.
1: 이 정신건강의 달을 기념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 그리고 또 스티그마를 낮추자 하는 다양한 뭐 행사라던가 이벤트, 강좌, 뭐 네, 워크숍 네, 네. 등 굉장히 커뮤니티 행사들이 많고요. 저희 LA 카우니 정신건강국에서도요.
0: 네.
1: 이 5월 한 달 동안 테이크 액션 이벤트라는 행사를 크게 했었어요.
0: 아.
1: 그래서 보통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중심으로요.
0: 네,
1: 여기
0: 네.
1: LACC, 그 다음에 PCC 뭐 등등 다양한 곳에서
0: 네.
1: 테이크 액션이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곳에 가시면은 정신건강에 관한 다양한 부스도 있고요.
0: 네네네.
1: 그다음에 음악도 있고 음식도 있고 뭐 볼거리, 놀거리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 행사를 하면서
0: 네.
1: 정신 건강의 달을 인식을 하자 하는 걸 이제 커뮤니티에 저희가 프로모트를 하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0: 오, 좋습니다.
1: 네네네.
0: 다양한 행사를 하고 계시네요.
1: 네,
0: 정말.
1: 맞습니다. 그래서 5월은 이제 정신 건강의 달에 이제 그거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건강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 자, 이런 네. 취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자, 5월 가정의 달인데 정신건강 인식의 달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예, 좀 주변도 살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1: 네.
0: 내 마음의 건강도 좀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
1: 네,
0: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정명화 네. 프로모터님 처음 네. 나와주신 거죠?
2: 네, 그러네요.
0: 너무
2: 네.
0: 아름다우세요.
2: 네. 네.
0: 예.
2: 이쁜 마음으로 봐주시니까 이쁘게 예.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2: 네네, 고맙습니다.
0: 네네네.
2: 예.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0: 네네네.
2: 근데 크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0: 네.
2: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병이 나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네, 예방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0: 네.
2: 현재 우리 한인 프로모터들이 하고 있는 프로모터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워크숍 같은 경우도 이런 예방의 한 부분이죠.
0: 네.
2: 또한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다 보이실 거예요. 홈리스라든가 약물 중독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홈팀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위급한 상황일 때 도와줄 수 있는 PMRT라는 팀도 있고요.
0: 네네네.
2: 그리고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또 제네시스라는 팀도 있습니다.
0: 아하.
2: 그리고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이 LA가 굉장히 넓잖아요.
0: 네네네.
2: LA 곳곳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 진단과 치료, 상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0: 네네네.
2: 그래서 리소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PRC 그런
0: 네.
2: 오피스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0: 아하.
2: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인펄슨으로 직접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0: 아하.
2: 그 외에 뭐 상담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가능한데요.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은 LA에 세금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네.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네. 여러분들
0: 무료라는 거.
2: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이런 네. 혜택들이 다 무료인데 그걸 몰라서 네. 이런 혜택들을
1: 네,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0: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많죠.
1: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0: 맞아요. 이런 모든 각종 프로그램들은 다 무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네, 네, 네. 네, 상담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네요. 자,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좀 많이 준비가 되어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예방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저희가 이제 정기검진, 이제 신체적인 정기검진은 자주 받으러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신데 정신건강에 대한 정기검진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아마 생각
0: 안 해봤습니다.
1: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0: 네, 네,
1: 그렇지만
0: 네.
1: 우리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듯이 스트레스 없으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0: 그렇죠.
1: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우울이나 불안한 증세, 고립감, 네. 외로움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느끼시는 부분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0: 생각을 그렇죠? 못 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카우니에서도 이런 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 건강 비타민을 챙겨 드신다
0: 네.
1: 또는 정기 검진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방 교육을 받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저희
0: 네, 네.
1: 프로그램에서도 주제가 31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정신 건강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무료라는 말씀.
0: 예.
1: 그래서 무료로 비타민 챙겨 드시고
0: 네.
1: 또 건강 검진 체크하신다 생각하시면서
0: 네.
1: 워크숍에도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와, 이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1: 네.
0: 오, 이런 프로그램도 참 준비가 잘 돼
1: 네,
0: 있네요.
1: 네, 네. 네. 네.
0: 그렇죠. 정신건강.
1: 혼자 뭐 개인이 듣고 싶으시면
0: 예.
1: 이미 하고 있는 온라인 워크숍이나 인퍼슨 워크숍에 이제 조인하실 수도 있고요.
0: 아하.
1: 또는 어떤 단체에서 교회라던가 아니면 종교기관 아니면 회사라던가 회사에서도
0: 네.
1: 직원 교육을 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런 교육이 필요하실 때 카우니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워크숍을 받으시고 또 서티피케이트도 받으시면
0: 아하.
1: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또 익스피리언스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0: 아, 그렇군요.
1: 네, 꼭 먹고
0: 그렇죠.
1: 알 먹고 네, 네. 일석이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무엇보다도 그냥 뭐 그냥 암암내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1: 그렇죠.
0: 인증된
1: 그렇죠.
0: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교육을 하기 때문에
1: 네, 네, 네,
0: 이 교육은 참 뭐 누가 들어도 굉장히
1: 네.
0: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나의 마음은 정말 건강한가? 나의 정신 건강은 어떤가?
1: 네.
0: 이거 한 번쯤 좀 진단해 보는 것도
1: 네.
0: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맞습니다.
0: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신 건강이 과거에 비해서 좀 요즘에는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1: 네네.
0: 부각되고 있고
1: 그렇죠.
0: 또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좀 앓고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1: 네.
0: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1: 네.
0: 현대사회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옛날과 좀 비교해봤을 때 요즘에는 네. 좀 어떤 실정인가요?
2: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말들 다 아실 거예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사실 예전부터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가 같이 가고 있던 거는 사실입니다.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정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했어요.
0: 네.
2: 뇌 과학은 신체 건강에 비해서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저 아 부산스럽다
0: 네.
2: 미쳤다 막 이상한 거 본다 이랬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개인의 문제인 줄만 알았던 것이 이제는 아 질병이구나 ADHD가 있어서 저렇게 부산스럽구나 또는 조현병이 있어서 저렇게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이죠.
0: 네.
2: 그리고 또 우울감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아 우울하다 그러면 감정이 그렇다.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것도 뇌에서 이제 호르몬, 케미컬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0: 네.
2: 그래서 이제는 뇌에 대한 질병 이런 것들은 뇌 질환으로 점점 인식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많이 그럼, 인식이 바뀌었네요.
1: 네,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2: 인식이 바뀌었죠.
0: 네.
2: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사회적 태도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0: 네.
2: 예전에는 그저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 치료받으면 되는 질병이구나. 우리가 팔다리 아프면 병원 가는 것처럼 네. 어떤 우울감이라는 것이 그냥 감정이 아니고 뭐 이상한 것을 보는 것이 개인의 어떤 잘못된 성향이 아니라 뇌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캠페인들 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요즘에는 드라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드라마에도 그렇죠. 구체적인 질병이라든가 뭐 병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예전에는 ADHD니 공황장애니 이런 병명 자체가 아예 퍼밀리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병명에 대해서 알고 또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함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려는 노력도 하시는 것 같아요.
0: 사실 공황장애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그럼 뭔가 호르몬 트러블일 수 있다.
1: 그렇죠.
0: 뇌질환에서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2: 그렇죠.
0: 이런 분들이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라는 곳. 굉장히 좀 많은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고 예방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좀 이쯤에서 좀 소개를 해주셔야 볼까요?
1: 저희 헬프라인으로 전화번호는요. 800-854-7771번이고요. 워크숍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 제 연락처로 213-523-9100번입니다.
0: 9100. 213-523-9100으로 전화하시면 우리 프로모터님께서 자세하게 상담도 나눠주시고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요즘 상담받으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고민을 또 이렇게 상담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1: 네. 동서고금 막론하고요. 참 인간관계가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0: 인간관계.
1: 이게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 이 인간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0: 두 사람 이상이면
2: 그렇죠.
0: 인간관계잖아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워크숍을 들으시고 아, 이 관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진짜요?
1: 왜냐하면 이제 강의 듣다 보면 본인 이제 과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게 되고 그럼 나 자신을 이제 좀 진솔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 관계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0: 근데요.
1: 어떤 관계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좀 파인딩 니모처럼 나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저희와 함께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ADHD도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약물에 대해서 자녀들 문제로 약물에 대해서 궁금증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공황장애. 공황장애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불안이나 우울장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0: 현대병.
1: 맞아요.
0: 좀 사회가 좀 세계가 정세도 그렇고 모든 게 불안한 그런 시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좀 불안감이 좀 증폭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사회적인 분위기도 뭐 아이스도 있고 분위기가. 또 경제적인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0: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살기가 막막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1: 불안해지죠.
0: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자,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 나 요즘에 조금 우울해. 자주 우울해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이런 이제 생각이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이게 가볍게 그냥 그러다 말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상담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2: 야, 정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게 정말 질병인지 마음의 정말 감정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들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도 일상의 삶을 잘 살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우울감 때문에 내가 학교에 못 가겠다 또는 직장에 못 가겠다 그러면 이것은 일상의 삶을 잘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분도 자주 바꾸고 바뀌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래서 바깥으로도 다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말 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걸 이제 만성으로 갈 수 있거든요.
0: 네.
2: 그리고 기능의 저하라고 얘기해서 학교도 못 가고 직장이 못 가는 어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은 사람들 간에 가족들 간에 문제가 되죠. 아니 학교도 안 가고 뭐 일하러도 안 가면 어느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악순환으로 점점점 나는 살 필요가 없나 보다 하는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아까도 최영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예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나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셀프케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된다 그럴 네. 때 또 나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0: 네.
2: 그런데 또 한국 분들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 이거 마음의 질병인데 지나갈 텐데 하면서 그냥 참는 분들도 계세요.
0: 아.
2: 근데 주위에서 너 왜 이렇게 학교 안 가니 너 왜 이렇게 집 일도 못하니 너 왜 밖에 안 나오냐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정도가 계속 그런 얘기 하신다면 신호가 왔다 생각하시고요.
0: 아.
2: 가까운 클리닉에 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좀 상담을 받아보기를
2: 네네.
0: 권해드리고 싶네요. 저도
2: 네, 그렇죠. 네네.
0: 근데 나 혼자서만 끙끙 앓으면 이게 해답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네. 더 고립될 뿐이고 마음이 더 괴로울 뿐이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뭔가 상담하기가 힘들다면 내
2: 그렇죠.
0: 마음을 좀 털어놓기가 힘들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좀 권해드리고
1: 그렇죠.
0: 싶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모르시는 분은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0: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나아요.
1: 소문도 걸려고.
0: 네. 그렇죠. 나의 감정 상태를 다 공개하는 그런
2: 네,
0: 느낌에
2: 네.
0: 아 이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2: 네.
0: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2: 네.
0: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나의 약점을 털어놓는다.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이런 거를 오히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서 충분히 네.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2: 그렇죠.
0: 한번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우리 프로모터님 전화번호 워크숍 문의 또 예방교육도 있다고 하니까요. 세미나 문의 이런 거 213-523-9100번입니다. 213-523-9100번으로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또 내 가족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2: 그렇죠.
0: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 네.
0: 이걸 잘 모르겠어요.
2: 네.
0: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1: 네.
0: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권위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1: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공감과
0: 공감?
1: 경청. 네, 공감과 경청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누구나 이제 주변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왠지 충조 평판을 하고 싶잖아요.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을 하고 싶거든요.
2: 그쵸.
1: 너 이래서 이런 것 같아.
0: 맞아요, 맞아요.
1: 자꾸 정말 티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막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막 자꾸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또 전문가도 아니고 정확한 진단명을 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정말 이 진단에 관해서는 전문가에 맡기시는 게 좋고 잘 경청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이 정말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데 위에서 쭉 내려다보시면서 야 너 거기서 뭐해 안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흔한 말로 우리가 비가 오면
0: 네.
1: 우산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같이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
0: 그렇죠.
1: 그게 공감이라고 하듯이
0: 그게
1: 정말
0: 건데.
1: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얼마나 힘들까 너가 오죽하면 난 너를 이해해. 내가 혹시 도와줄 게 있을까?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줘.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알려드렸던 헬플라인 번호를 꼭
2: 네.
1: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네.
1: 왜냐하면 전문가가 정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헬플라인 넘버를 주시면서 여기
0: 네.
1: 전화 한번 해봐. 800-854-7771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또는 정신 건강의 위기 상황일 때는 988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911처럼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는 988에 전화하시면
0: 네.
1: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위기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번호도 있고 다양한 리소스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급하시지 않으실 때는 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또 팔로우업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0: 네.
1: 우리 주변에 다양한 리소스가 있으시니까 꼭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800-854-7771번에 한국어 서비스 됩니다.
1: 네.
2: 영어로
0: 한국어
2: 전화
0: 서비스.
2: 네, 한국어 서비스 5번 누르시면 됩니다.
0: 아, 한국어
2: 네.
0: 서비스가 5번이 입니까?
2: 네,
0: 아,
2: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헬프라인
2: 네.
0: 전화번호 소개해
2: 네.
0: 주셨습니다. 800-854-7771
1: 네.
0: 해서 예, 이 5번 네. 네. 한국어 서비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도 ADHD 요 때문에 좀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부모에게서도 뭔가 문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그게 뭐 반드시 네. 부모에게서 그게 문제가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2: 그렇죠.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0: 아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자꾸 쉬쉬하게 되거든요. 숨게
0: 지적하고
1: 되고.
0: 그렇죠. 그게 그렇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지 않습니까?
1: 네. 그건 죄책감을 네. 심어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좋은 네. 그런 네. 그건 아니죠.
2: 네. 네.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ADHD를 가진 자녀, 그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행동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방식으로 자녀를 대한다고 해서 자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먼저 알고 변화된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런 ADHD나 행동장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페어런트 클래스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 워크숍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같이 알아보고 도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네. 숨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병은 또 서로 알릴 때 사람들이 어머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를 지원해주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아까 공감 경청 얘기해 줬는데요. 네. 그런 것을 같이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데 방법을 찾는다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거는 부모의 문제가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1: 네.
0: 거.
1: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런 말을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1: 네. 네, 맞아요.
0: 네, 그런 말은 정말 상처입니다.
1: 네. 네, 네,
0: 그렇죠?
1: 네,
0: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노인들의 건강 문제, 네, 정신건강 문제, 특히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1: 네, 시니어분들이 네. 겪으시는 정신건강 네. 문제도 많으신데요. 근데 이제 흔히 시니어분들께서는 아유 라떼는 뭐 전쟁도 뭐 겪고 뭐 오만 일을 다 겪었고 이거는 뭐 그 정도는 야 그거는 너가 그쵸?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뭐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결코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뇌건강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관리하시면 건강한 또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0: 어허.
1: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게 이제 뭐 고립감이라던가 외로움이라던가 아니면 시니어분들이 이제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면서 이 신체적인 건강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시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그리프 앤 로스라던가 주변에 정말 가까우신 분들이 뭐 돌아가셨다던가 이러면 또 같이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고
0: 상실감 때문에
1: 네, 상실감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고요. 다양한 정신 건강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도 이제 내가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뭐 이러시면서 적극적인 치료와 도움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웰빙 라이프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 나의 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잘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뇌 같은 경우에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거를 자꾸 새로운 거 도전하시다 보면은요 뇌가 더 뇌세포가 더 활발해지고 정말 그런 어떤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고 또 뇌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시고 또 새로운 곳에 도전해보시고 또는 여행도 가보시고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시니어센터에서 네. 우리 어르신들 네. 그 프로그램 네. 많이들 그쵸. 하시잖아요.
1: 네.
0: 활동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 보면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셔서 네네네. 좋더라고요. 자, 이 우리 노인들의 이제 시니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 문제 어떻게 예방하고 또 스스로를 좀 잘 케어할 수 있는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제 살짝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팁을 주신다면요.
1: 네, 좀 더 팁을 드리면은요. 네. 수면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좀 네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도 저희가 굿슬립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예. 하면 꿀잠을 잘 주무시는가 그런 것도 주제들도 있고요. 네. 뭐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 또는 네. 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 아니면은 취미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미닝풀한 워크를 하시는 또 봉사 활동이라던가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라 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시니어 분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정신과에서 약을 먹는다거나 네네. 정신과 질환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받잖아요. 그럼 네. 이게 다 리포트로 남는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처방을 안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환자라는 취급을 받을까 봐 아까 스티그마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낙인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2: 예, 우리가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 그런 낙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죠? 당뇨병 환자들이 저 사람 당뇨병 걸렸다 하고 주위에서 그러나요? 아무도 안 그러죠. 네. 그분이 평생을 약을 먹어도 말이죠. 그런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도 팔, 다리 아프거나 또는 당뇨병 환자인 것처럼 우리 몸의 한 부분인 뇌, 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기능이 어떤 부분이 아픈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우울증 초기 증상일 때는 약을 한 6개월 정도 먹고 완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약이 오랫동안 먹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신질환자들도 어떤 팔다리가 아픈 것처럼 어떤 당뇨 환자의 어떤 질환처럼 그저 치료받는 것이다 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픈 것일 뿐이니까요. 네. 뇌가 아프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팔이 아파 이런 것처럼 나 뇌가 좀 아프다는 진단받았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낙인이 없어지는 때가 되겠죠.
0: 정말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프로모터님 선생님만의 뭐 정신 건강 유지법?
1: 네. 네.
0: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나는 뭐 이런 비결이 있다. 나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면 네. 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1: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편이고요.
0: 긍정적으로
1: 웃으면서
0: 생각하라.
1: 뭐 어려운 일을 겪어도 웃으면서 지나가자.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게 있고요. 네. 또는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작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관계 연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좀 조금 더 오래 사시잖아요. 몇 년 더. 그 몇 년도 오래 사시는 비결은 저는 수다인 것 같아요.
0: 수다.
1: 예, 수다를 떨면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부담을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 가까운 분들과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집 탐방을 하면서 수다를 떠는 거. 떠는 거. 네. 그게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저는
0: 맞아요, 그런, 맞아요. 네. 아니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수다 떠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1: 정신건강 어떤 게 혹시 있으세요? 정신 건강 관리.
0: 저도 그런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뒷담화로 이어지면 좀 곤란하고.
1: 그렇죠.
0: 그것도 즐거운 수다는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어떤 얘기를 해도 편안한 네네. 그런 소통은 네네. 즐겁죠.
1: 그렇죠. 네.
0: 같이 그냥 어떤 얘기를 그냥 막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네.
1: 그런 수다를 떨 수 있는 창구가 LA 카운티 정신건강에 저희와 함께 같이 하시면 예. 이거는
2: 안전합니다.
1: 일석이조죠.
2: 그죠.
1: 안전하고 마음의 짐도 그렇구나. 내리시면서 그렇죠. 또 배우실 수 있는 기회고 또 관계도 개선되시고 정말 다양한 장점이
0: 일석삼조네요.
1: 있습니다.
0: 일석삼조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어디로 전화를 드리면 되냐면요. 213-523-9100번 워크샵 문의, 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뭐 예방 차원에서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듣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213-523-9100번으로 우리 프로모터님께 전화하셔도 네네. 되고요. 그리고 헬프라인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1: 네, 헬프라인은 800-854-7771번입니다. 네. 다양한 리소스와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네. 예. 해주신 말씀 더 있으세요?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예, 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한국 분들이 네. 어디에 갔을 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점 짜장면 집을 가면 짜장면을 통일 그러면 네. 내가 짬뽕 먹고 싶어도 차마 말 못할 때도 있거든요.
0: 오,
2: 그래서요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도요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중요한 말씀이네요. 또 이 말씀도
3: 네. 네.
0: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1: 네. 저 같은 경우는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네. 셋째도 예방이다. 네. 나중에 아프시고 나시면 너무 늦으시니까요. 아프시기 전에 네.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두 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44분, 네. 45분 가까이 되네요. 네. 자, 오늘 인터뷰를 나누면서 마음을 챙긴다는 건 결국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넘어지거나 지친다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달려왔다는 그런 증거일 테니까요.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살짝 그늘져 있다면 자, 스스로에게 좀 그동안 고생 많았어, 괜찮아, 괜찮아,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0: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샵.koreatimes.com입니다.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해비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폼에서 해비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54도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남동풍이 시속 7마일로 불고 있고요. 또 비 소식이 있었는데 확률이 20% 정도입니다. 오늘 대기질 지수는 평균 40으로 좋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56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01원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500원선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수당 4,500달러 선 초반까지 밀리면서 예,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 LA 가스값은요, 갤런당 5달러 60전, 예, 5달러 60센트에서 5달러 90센트 선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3: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4: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데일은 폭염이 며칠에 있어서였나요?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0: 절기가 바뀐다는데 막상 요즘은 또 여름 같지가 않죠. 자, 그런데 장을 보러 가면 노란 과일, 무더운 여름철에만 볼 수 있다는 참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이 참외는 여름철에만 볼 수 있었던 과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기온과 습도, 일조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설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참외 출하 시기도 확실히 빨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참외에 비타민C, 식이섬유 많아서 컨디션 관리, 장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의 참외를 가장 손쉽게 즐기는 방법, 그냥 먹는 거 말고요. 샐러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참외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에 얇게 저민다고 하죠. 그 정도로 얇게 썰어서 어린잎 채소, 양상추, 그리고 여기에 리코타 치즈를 곁들이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올리브오일을 베이스로 한 드레싱을 더한다면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까지 꽤 균형 있는 한 접시가 될 것 같습니다. 참외는 아삭한 식감 덕분에 장아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오이와 함께 간장 장아찌를 담가두면 입맛 없는 날에 밥 반찬으로 먹기가 좋습니다. 오이는 그 특유의 씁쓸한 맛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유의 산뜻한 단맛이 살아있어서 느끼한 음식과 먹으면 참 좋은 참외 장아찌 적극적으로 권해보겠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 참외를 햄하고 치즈랑 함께 와인 안주로 즐기는 분들이 그렇게 늘고 있는데요. 칼륨도 풍부한 참외, 그래서 나트륨 배출에 좋기 때문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그 짭짤한 안주들에 길들여져 있다면 이 참외 꼭 중간중간 신경 써서 집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일주일의 전환점이죠. 반이 지나가는 오늘 수요일. 아, 벌써 3시군요. 오후입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좀 힘을 내서 멋지게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 라디오 친구와 함께 여러분이 주시는 청곡들 또 작은 이야기들 또 제가 선곡한 몇 곡의 노래들 한 잔씩 나누시면서 잠시나마 이곳에 오셔서 기대셔서 우리가 추억의 시간으로 다녀오는 그런 스페셜 아워. 자, 지친 오후입니다. 이 지친 오후를 깨워줄 활력소가 필요한 시간이죠. 자, 라디오는 내 친구가 여러분의 바로 에너지 충전소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바람이 살살 부는 오늘 수요일, 오늘 하루도 파이팅으로 조금 늦긴 했지만 꽃바람과 함께 출발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꽃바람을 한번 신나게 불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오늘은 개근상은 H님이 타셨네요. 내 친구들 비비안님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어요. 군인님 우리들 어서 오세요. 꽃바람 부는 바람 중 최고의 아름다운 바람이죠. 그렇습니다. 꽃바람 살랑살랑 불면서 조금 떨어진 당 떨어진다고 그러죠. 당 대신에 에너지 떨어진 것을 조금 채워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권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의 절반인데 이번 주 연휴기 때문에 화요일에가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벌써 수요일인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내일이면 벌써 목요일이죠. 목요일 지나면 아 벌써 불타는 금요일. 어찌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까 하는 그런 또 그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 시간에는 여러분 아기다리 고기다리시는 우리 장요셉 단장님 아마 지금 벨리 집에서 모든 또 장비를 꽝꽝 싣고 여기까지 지금 아주 열심히 오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여쭙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여자분들 어렸을 때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또 바보같이 구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자분들이 얘기할 때 아유 저 미운사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유진아 씨가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0: 네, 잘 들으셨죠? 뭐 밉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얄밉기까지 한 사내들 잘 들으시고 오늘이라도 밉거나 얄밉지 않게 좀 잘 좀 여자들 속색이지 말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철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8시 출근하시겠네요. 통근버스에 계실 것 같고. 아, 신청곡 주셨습니다. 자, 오늘 1부 시간에는요, 아, 개인상의 또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변호사님, 우리 알렉스 차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정말 사는데 필요한 정보, 아주 유익한 정보, 꼭 필요한 정보, 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8: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0: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1: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0: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1: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 화면에서는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에는 개인 상해 및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변호사이시고 또 우리 LA를 기반으로 LA 및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의뢰인을 담당하시고 계시고 이 미군 출신이세요. 그래서 군 생활에서 쌓은 끈기와 책임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고 자 그리고는 빠른 응대 또 따뜻한 배려 그리고 필요할 때 강하게 싸우는 것을 모토로 하시는 그런 사무소입니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가 가능한 이중 언어 사무소. 자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인사가 너무 길었죠?
1: 네.
0: 그래도 자랑거리가 너무 많으세요.
1: 그렇죠. 네. 생각보다 많네요.
0: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변호사님 어떤 분야를 주로 담당하시나요?
1: 그러니까 지금 뭐 상해 고통사고랑 레몬법 네. 합니다.
0: 아 레몬법이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 레몬법이라는 거 저도 이제 대강은 들어봤는데 네.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대강 알기로는 그 같은 것이 자꾸 고장이 나거나 네. 그럴 때 내가 클레임을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네네. 그런 건데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1: 그러니까 레몬법은 네. 자동차를 새 차 아니면은 새 차를 리스하시든지 아니면 사가지고
0: 아.
1: 자꾸 고장이 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딜러십에 가서 워런티를 써가지고 고치면 고친데 못 고치고 아니면 너무 많이 가면은요.
0: 아.
1: 그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다시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0: 아.
1: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네. 페이먼트 한 거를 다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0: 아 페이먼트 한 걸요?
1: 예.
0: 아.
1: 그 자동차를 갖고 가고. 근데 그 법으로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제일 처음에 사서 1년 반 아니면은 18,000마일 전에
0: 네.
1: 딜러십에 자동차가 있어서 30일 동안 있었던지 근데
0: 아.
1: 그게 한 번만이 아니고 몇 번 가가지고 30일 될 수가 있는 거고요.
0: 아.
1: 아니면은 똑같은 문제로 네 번 가던지 아니면은
0: 아.
1: safety related로 두 번 가면 되는데 그
0: 아.
1: safety related가 무슨 말이냐면은 뭐 자동차가 갑자기 stalling 돼가지고
0: 네네네.
1: 뭐 토하고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로
0: 아.
1: 되면은요 두 번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문제로 한 네 번 되고 그러니까는 딜러십에 많이 가시는 분은 차가 이거 정말 레몬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은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새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를 했는데
1: 네.
0: 지금 말씀하신

0: 몇 번씩 가야 되고
1: 네.
0: 오래 걸리면은
1: 네.
0: 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사실.
1: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 법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 자동차를 다시 갖고 가고 페이먼트 만든 거를 다 다시 주는 거예요. 손님한테.
0: 아.
1: 근데 그게 뭐를 뺄 수가 있냐면 그 마일리지 리덕션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몇 만에 제치마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아.
1: 만약 차 사자마자 아니면 리 사자마자 문제가 있으면은
0: 네네.
1: 거의 다 돈을 받는데
0: 아.
1: 뭐 만 마일 1년 타다가 그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서 많이 좀 마일리지 리덕션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 쉽지만 사실 제가 만일에 그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1: 네.
0: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1: 네네.
0: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1: 그러니까는 레몬법을 하려면 좀 부지런해야 돼요. 고장 뭐 차가 뭐 체크 엔진 라이트가 나오든지
0: 예, 예.
1: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은 차를 꼭 딜러십에 갖고 와서 고쳐야 돼요.
0: 아,
1: 아니면 리콜이 있으면 꼭 같이 갖고 와서 그 차를 고쳐야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생각에 뭐 제가 만일에 그랬을 때 제가 혼자 갔을 때 그 자동차 회사
1: 네.
0: 그게 뭐 도요다가 됐건 뭐가 됐건 네. 간에 그 회사에서 그렇게 쉽게 안 해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 뭐 딜러십에 가서 고치는 거요? 아니면
0: 고치는 거 말고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1: 네.
0: 그걸 그렇게 뭐 제가 원한다고 그렇게 쉽게
1: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몇 년 했었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 매니팩처를
0: 아, 그래서 변호사님을 네. 통해서
1: 네.
0: 저를 대신해서 소송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1: 예, 예.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 새 자동차인데 자동차라는 게 뭐 워낙 고가잖아요. 돈이
1: 네.
0: 많이 드는데 근데 그게 뭐 차가 잘 굴러가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결함 때문에 내가 뭐 사고나 나거나 위험한 일도 당할 수가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게
1: 네.
0: 되는 경우는.
1: 네.
0: 아.
1: 근데 그러니까는 뭐. 법률에서는 좀 큰 문제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뭐 자동차에서 뭐 시끄럽게 소리가 난다는 난다고 뭐 몇 번 가면은요
0: 네.
1: 어쩌면 그 자동차 회사가 싸울 수가 있어요.
0: 아
1: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0: 네네.
1: 근데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뭐 무슨 문제인지도 봐야 돼요.
0: 아
1: 그러니까는 뭐 만약 뭐 타이어 프레셔 라이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0: 네네.
1: 그거는 뭐 몇 번 나와도 타이어 프레셔 라이트가 나오는 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0: 그렇죠.
1: 인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냥 귀찮고 그냥
0: 네네.
1: 뭐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 그렇게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케이스인지를 보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레몬법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1: 네.
0: 소송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사실 저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님께서 중간중간 알려주시나요?
1: 어떻게? 물론이죠. 물론 아.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 차가 꼭 계속 이제 문제가 있으면 꼭 갖고 가셔야 돼요.
0: 아.
1: 그동안도.
0: 아, 그동안도?
1: 네.
0: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뭐 변호사님이 다 도와주시지만 저 자신도 조금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1: 네.
0: 팔로업도 하고 다 챙겨보고 그동안에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꼼꼼하게 기록도 많이 해놔야
1: 그러니까는 기록을 꼭 갖고 가셔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0: 아.
1: 어쨌든은 어떤 분들 뭐 딜러십에 가서 그 리시트를 주거든요. 그게 리페어 오더라고
0: 네.
1: 그 서류를 주는데 그거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서류를 꼭 갖고 가셔야 갖고 있어야지 좋아요.
0: 아, 그렇군요.
1: 나중에 딜러십 가서 달라 그래도
0: 네.
1: 어쩌면은 그 풀 카피를 안 주고 뭐 뭐 서머리 뭐 이렇게 이때 왔다는
0: 네네네.
1: 것만 줄 수가 있거든요.
0: 아.
1: 그것보다 풀 다큐멘테이션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물론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레몬법은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1: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뭐
0: 아.
1: 회사들 다 틀려요. 오래 걸리는 회사들도
0: 아.
1: 있고 빨리 해결하는 회사들도 있고
0: 아.
1: 회사들 다 틀리고 이 성격이 다 틀리니까는요. 우리가 그 검토를 하고 말씀을 해야지 뭐 토요라, 테슬라, 뭐 BMW 다 회사가 틀려가지고
0: 아.
1: 또 현대도 틀리고
0: 아.
1: 다 틀리니까는 지금 뭐 여기서는 그 뭐 답은 못 하고요.
0: 네네.
1: 그냥 케이스인데 뭐 6개월 걸릴 수 있고 뭐 1년 넘게 걸릴 수도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레몬법에서 아까 좀 부지런하고 꼼꼼했는데 제일 그 중요한 서류가 어떤 서류들이죠?
1: 중요한 서류는 그러니까 물론 딜러십에 가서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아,
1: 그리고 그 딜러십에서 고치는 거를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은
0: 아.
1: 어쩔 땐 딜러십 갔는데 못 찾는다고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럼 그거를 꼭 찾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네. 어쩔 때는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0: 네네.
1: 여기 어디서 소리가 나야 되는 것도 다 뭐
0: 네네.
1: 얘기를 해야 되고
0: 네.
1: 꼭 그 딜러십에서 뭐라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는요. 거기서 꼭 부지런하고 거기 가서 컴플레인을 많이 해야 돼요.
0: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군요.
1: 네.
0: 자 사실 뭐 미국 살면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가끔 생기긴 있는데 원래 안 생겼으면 좋은데 그래도 생겨요 이리저리.
1: 네.
0: 근데 이 레몬법 같은 경우도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 비용에 대한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처음에 우리가 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1: 그러니까 비용은 그 자동차 회사가 내요.
0: 아 변호사님 비용을 네. 자동차 회사가 낸다고요?
1: 예. 그래서 이 법이 되게 좋은 게 손님은 안 내고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회사가 내가지고 되게 consumer friendly한 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언제 받냐면은 그 자동차를 다시 갖고 왔을 때.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주든지
0: 아.
1: 아니면은 이 자동차를 안 갖고 가는데 우리가 보상을 줄 수가 있다고 나올 수 있어요. 그
0: 네네네.
1: manufacturing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퍼센티지도 받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만일에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됐다 그런 네. 경우에 저도 이제 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0: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그 자동차 회사에서 받게 되겠죠.
1: 네네.
0: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1: 그러니까 현금 그러니까 책을 받아가지고
0: 아.
1: 거기서 뭐 만불을 받게 되면 거기서 퍼센티지 우리가 받고 손님이 뭐 퍼센티지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리를 뭐 아까 네 번이라고 그러셨나요?
1: 네네 네 번.
0: 아.
1: 그러니까는. 딜러십에 뭐 한 번 두 번 가면은 뭐 와 좀 많이 간다고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0: 네네.
1: 네 번 다섯 번 그 더 많이 가면 와 이 차는 정말로 많이 간다고 그 느낌이 생각이랑 느낌이 날 때는 우리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우리가 검토를 그 서류를 검토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겠지만 새 차를 사셨거나 리스를 하셨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이 되고 딜러 가서 말씀하신 대로 30일씩 차를 놔둬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우리 지금 나와 계신 알렉스차 변호사 사무실을 연락드리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51-3513 213-351-3513 전화 주시고 위치는 70실 윌셔 블루버드입니다. 46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어로도 가능하고 한국으로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변호사 비용은 제조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 주저 말고 213-351-3513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레몬법은 사실 새 차인 경우나 리스했을 때 이제
1: 네.
0: 적용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레몬법도 하시고 교통사고 상해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1: 네네.
0: 사실 상해는 경기와 관계없이
1: 네.
0: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1: 네.
0: 어쩔 수 없이 날 수 있는 게 교통사고 아니겠습니까?
1: 네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또 잠깐 질문을 하면 뭐 사실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물론 차를 아니 교통사고 나자마자
0: 네.
1: 차를 뭐 세이프티 한 데서 서가지고
0: 네.
1: 차를 많이 안 다쳤으면 차를 내려가지고 뭐 사진을 찍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사진도
0: 그렇죠.
1: 되게 중요하고요.
0: 네.
1: 다른 쪽의 인포메이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0: 아, 상대방 거.
1: 상대방.
0: 아.
1: 네, 왜냐면 상대방 뭐 라이센스랑 인슈런스랑
0: 네.
1: 뭐 레지스트레이션도 어쨌든 필요할 수가 있고요.
0: 네, 네.
1: 그리고 사진도 뭐 우리도 제 팀에 이제 상담할 때 사진을 달라 그러는데 뭐 하나 두 개를 주는 분도 있는데 몇 개 있는 분들도 더 도움이 되고요.
0: 많을수록 도움이 되는군요.
1: 네, 그리고 네. 뭐 대시캠 있을 때도 뭐 도움이 되고.
0: 아 요새 대시캠이 많이 도움이 됩니까?
1: 네. 왜냐면 그거는 확실히 누가 잘못하는 게 다
0: 그렇죠.
1: 보이잖아요.
0: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 미국도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아서 내가 혼자 클레임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혼자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이 많이 커지고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1: 그럼요. 왜냐면은 교통사고 나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아요.
0: 네네네.
1: 갑자기 갑자기 자동차가 또 고장 나고 고쳐야 되고
0: 네네.
1: 몸도 아프니까는 뭐 병원에도 가야 되고
0: 예예.
1: 일도 가야 되는데 그 일도 어쨌든 못 가고 그러니까 네네. 스트레스가 많은데 거기서부터 또 인슈런스 컴퍼니나 클레임해서 같이 그 거기서 상담하는 거는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0: 아.
1: 그리고 어저스트리 그 인슈런스 클레임 어저스트리 이거를 매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뭐 얘기를 해서 싸우려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고
0: 아.
1: 그쪽에서는 뭐 하자마자 전화 받자마자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고 뭐 어떠냐고 물어보는 네네네. 것보다 되게 그쪽에서는 프로페셔널이니까는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0: 아,
1: 그리고 혼자 사면 안 되고요.
0: 안 되고 예, 네. 예. 아.
1: 왜냐면 인슈런스 컴퍼니는 돈을 버는 컴퍼니이기 때문에 만약 합의를 할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안 줄라 그래요.
0: 아,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1: 예.
0: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보상받아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군요. 혼자서
1: 혼자서는 못해요 거의.
0: 아, 그랬군요.
1: 네.
0: 아, 이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1: 네.
0: 뭐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그 폴리스 리포트를 안 해주더라고요.
1: 네.
0: 뭐 많이 다치기 전에는
1: 네.
0: 뭐 별로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찰들이.
1: 그러니까 특별히 또 LA에서는요 폴리스 리포트 바뀌기 힘들어요.
0: 아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었다고.
1: 네. 근데 뭐 오렌지 카운티 아니면 뭐 CHP 뭐 하이웨이는 폴리스 리포트 받을 수가 있는데.
0: 아 그렇군요. 예.
1: 또 LA 사신 분들은 그 인슈런스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0: 예예 예, 그렇죠.
1: 예. 아. 또 경기가 나쁘고 그러니까는.
0: 예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꼭 직접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UM/UIM을 꼭 보셔야 돼요. UM이
0: 아.
1: UIM이 그러니까 인슈런스 없는 사람들,
0: 네네,
1: 모범
0: 그렇죠.
1: 없는 사람이 아니면 UIM 그 너무 안 되는
0: 네네.
1: 돈이 없는 사람 그거를 UM, UIM을 꼭 봐셔가지고 한 뭐 10만 불 아니면 그것보다 X보다 더 높이 UM, UIM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0: 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UM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Uninsured Motorist라고 네. 해서 상대의 잘못에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을 때
1: 네.
0: 우리 보험회사에서 상대 대신에 커버해주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맞나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UM, UIM이 10만 불 있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요새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인슈런스 미니멈이 3만 불이에요. 그래서 꼭 3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3만 불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사람.
0: 예,
1: 그래서 만약 3만 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사고가 커가지고 10만 네네. 불 케이스인데 다른 쪽에서 3만 불 받고 제 거를 써가지고 7만 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0: 아, 뭐 부족하면 제 UM을 써서
1: UM, UIM을 써서 받을 수 있습니다.
0: 전 그건 처음 알았네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UM, UIM이 25만 불이면은 거기서 많이 다치시면은 정말 25만 불까지 받을 수 있어요.
0: 아...
1: 다른 쪽에서 만약 10만 불에서 다른 쪽에 있고 제가 UIM이 25만 불이면은 크게 다치면은 다른 쪽에서 10만 불 받고 제 인슈런스에서 15만 불 더 받을 수, 아니 15만 불 더 받을 수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예.
0: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1: 네.
0: 이제 살다 보니까 보험료도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디덕터블도 좀 크게 하고,
1: 네. 물론이죠.
0: UM도 작게 하고.
1: 네.
0: 그러다 보면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정작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1: 못
0: 거죠.
1: 못 받죠. 근데 UM, UIM이 뭐 10만 불서부터 25만 불 오른다 그래도 한 달에 20불밖에 다. 안 붙어요.
0: 예.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도 확인해보시고
1: 네.
0: UM이 작으면 커버러지를
1: 네.
0: 올리는 게 유리한 거예요.
1: 네. 왜냐하면 물론 경기가 나쁠 때는 인슈런스가 뭐 한 세 번째를 가는 거예요. 세 번째를
0: 네네.
1: 그냥 스탑하는 게 인슈런스예요. 첫 번째는 밖에 안 나가서 먹는 거, 뭐 두 번째는 뭐 돈을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0: 예, 예, 예,
1: 그냥 인슈런스가
0: 예.
1: 되게 빨리 안 한 사람들 많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인슈런스가 없어가지고 차 사고 나면은요 정말로 그냥 힘들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사실 뭐 물론 자동차도 고쳐주고 병원도 다니고 피해 보상도 받지만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자동차도 내 차를 못 타고 렌트카 타야 돼서 불편하고.
1: 네.
0: 또 어떤 경우는 그 교통사고 이제 후유증이라고 그러죠.
1: 네.
0: 뭐 한참 지난 다음에 아프기도 하고
1: 네.
0: 뭐 일하는데도 힘들고 그게 보상 가지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어쨌든 피해를 입는데
1: 네.
0: 그래도 그나마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조금 덜한데
1: 네.
0: 어떤 경우는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1: 네.
0: 제가 지금 오늘 얘기 듣고 또 분명히 알게 된 게 어쨌든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1: 네.
0: 제 케이스를 도와주셔야 제가 나중에라도 피해를 네. 입어도 보상받을 네. 수 있게 또 네. 거기에 의존하는 걸로 UM이라는 커버러지를 충분하게 드러나야 변호사님이 저를 도와서 그렇게 보상을 받게 해줄 수 네.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뭐 캠슬러도 필요하고 코치도 필요하고 혼자서
0: 아,
1: 하기가 힘들잖아요.
0: 네, 네, 네.
1: 뭐 그래서 교회도 다녀서 뭐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는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정말로 누가 같이 손잡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꼭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똑같은 얘기로 레몬법도 그랬었는데
1: 네.
0: 교통사고도 사고가 나서 물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하더라도 또 변호사비 걱정이 되거든요.
1: 네.
0: 그 교통사고 변호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1: 또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도 그 케이스가 끝나가지고 돈을 받을 때 우리가 퍼센티지도 받아요.
0: 아 저는 안 내도 되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네. 제 보상금에서 네. 일정 금액을 계약한 대로 네. 거기서 제가 내면 되는 겁니다.
1: 네네.
0: 어 그러면 훨씬 마음의 부담이 덜하겠네요.
1: 예 예.
0: 어
1: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하는 거는 그 컨텐츠라고
0: 네.
1: 우리가 꼭 이겨서 돈을 받아야 아니, 꼭 손님이 받아야지 우리가 돈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0: 아, 아 그렇군요.
1: 예.
0: 이건 뭐 여담인데 만일에 그 뭐 자잘못을 판단해서 내가 잘못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있죠.
0: 어떤 경우.
1: 예, 예.
0: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님도 못 받으시나요?
1: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그런 케이스는 뭐 못 받을
0: 예.
1: 수 있죠 처음에.
0: 네네,
1: 그러니까 처음에도 우리가 좀 확실하게 돈이 될 수가 있는 케이스를 받아야지.
0: 예,
1: 만약에
0: 예.
1: 못 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면은요, 우리도 되게 힘들어.
0: 아 그렇죠, 당연히 예. 힘드시겠죠.
1: 네.
0: 아 그러시구나. 혹시 그 케이스 다루신 것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교통사고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1: 네, 케이스가 무슨 케이스냐면은요, 그 어떤 분이 그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0: 예.
1: 이 emergency room 가서 뭐 하루 이틀 자고
0: 예.
1: 뭐 CAT scan도 하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비용이 뭐 한 7만 불 나왔나 그랬었어요. 아니 medical bill이
0: 병원비가
1: 네
0: 예,
1: 7만
0: 예.
1: 불 근데 다른 쪽에서는 뭐 미니멈밖에 없어서 15,000 불에 있고 이분이 10만 불 있는 UM/UIM을 써서
0: 네네네.
1: 10만 불을 다 받았는데
0: 오.
1: 그것도 부족했었어요.
0: 오.
1: 그러니까는 10만 불 더 많고 뭐 25만 불 X가 있으면 더 좋은 게 그렇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랬으면 25만 불 다 받을 수 있었는데
1: 네.
0: 못
1: 예.
0: 받으신 거군요.
1: 왜냐면 근데 이분은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병원비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0: 아.
1: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뭐 돈이 뭐 20불 뭐 한 달에 20불밖에 안
0: 그렇죠.
1: 안 더 내면 되는데
0: 네.
1: 그렇게 생각을 못 물론 뭐 인슈런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0: 그렇지만
1: 그거를 UM/UIM을 꼭 보시면은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뭐 이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만일에 교통사고 났는데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아플 경우도 없잖아요. 있겠습니까?
1: 네.
0: 혹시 그 내가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사고 후에?
1: 그러니까는 그 교통사고 나서는 뭐 몇 달 후에 병원에 가면은요, 그 인슈런스 컴퍼니가 그거는 갭프가 너무 많다.
0: 아 너무
1: 너무 많으니까는 우리는 뭐 한 일주일 전에는 뭐 병원에 가서 체크업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해요.
0: 아 예,
1: 그리고
0: 예.
1: 뭐 교통사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안 아프지만 다음 날 아플 수가 있어요.
0: 아 그렇죠. 그 다음날 예, 훨씬 더 아플 예, 수가 있죠.
1: 그리고 뭐 몇 달 후에 아픈 거는 어쩌면 이 자동차 사고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있으니까는요.
0: 아 그렇죠.
1: 예예.
0: 예, 예.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또
1: 네.
0: 도움을 주신다면.
1: 네 요새 경기도 나쁘고 하지만은
0: 네, 네.
1: 또 가스값도 많이 있지만은 만약 교통사고 아니면은 레몬법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오피스 연락하면은요
0: 네.
1: 우리가 잘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51-3513 351-3513 주소는 707 윌셔 블루드버드 46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어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차가 똑같은 고장이 났을 때 레몬법 소송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흔히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 물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설명 들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213-351-3513으로 주저 말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단 것이 없네.
9: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10: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9: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10: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9: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1: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3: 2133885600 2133885600
14: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4: 융자나라 좋은 나라.
13: 융자라면 콜미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융자 나왔어요.
16: 우와 빠르네.
17: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9: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8: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9: 올림픽 골프니까.
1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네, 통계님 지금 출근하십니까? 아,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네, 우리 대구에 계시는 통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은이란 가수의 이젠 잊기로 해요. 이 노래가요, 여러분 아시는 응답하라 1988이란 드라마에서 삽입이 돼서 리메이크 됐던 노래죠. 예, 노래 좋으시다 우리 비비안님이 그러셨네요.

0: 이럴 때는 말이죠. 수정과나 식혜에다가 이 찹쌀 모찌떡 하나 먹으면은 기운이 나지 않을까. 또 먹는 얘기네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6: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5: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6: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5: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6: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5: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7: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8: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12: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11: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12: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11: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까 TK님이 신청해 주신 정태춘이 불렀던 시인의 마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 노래인데 오늘은 우리 김건모 씨가 불러준 시인의 마을이 있어요. 이것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죠. 거기서 우리 김건모 씨가 나와서 열창을 해줬던 버전인데, 우리 TK님이 가만히 보면 송골매도 40주년 콘서트 무슨 버전, 아주 굉장히 그 맛깔스러운 버전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또 가족들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1부 마감하고 2부에 우리 장요셉 단장님과 함께 뵙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2: 간다.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3: 이제 걱정 그만.
4: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5: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6: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7: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4: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8: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9: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4: 우메캔.
1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3: 감사한다면,
14: 사랑한다면
13: 역시 우메캔.
1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5: 888-941-3311 우메캔.
16: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7: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20: 매일 처음 보신
2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여러분, 예고해둔 대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한달 만에 뵙는 우리 장요셉 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조금만 가까이 오셔도 될것 같아요.
1: 네.
0: 네네네. 자, 지금 뭐그 열성 팬들이 많이들 기다리셨고, 또 우리 오늘 우리 권 교수님도 와 계시고,
1: 네,
0: 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우리 H님도 장 단장님 반가워요. 오늘 월매나 우리 심장을 울리실지 벌써 쿵쿵. 비비안님도 계속
1: 네,
0: 지금
1: 아이고.
0: 우리 비비안님은 광고를 했어요. 우리님도 어서 오세요. 곧 라이브가 시작이 돼요. 뭐 이러고
1: 네,
0: 광고하시고.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자, 한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아휴, 뭐, 한 달이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바쁘게
0: 유난히
1: 지냈어요.
0: 바쁜 한 달이었죠.
1: 네,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또더
0: 그러니까요.
1: 늘어요, 갈수록.
0: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 장요셉 단장님이 유튜브를 이제 다시 좀 재정비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비비안님도 그렇고 H님도 그렇고 TK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지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약한달 전쯤에, 한달채안 됐어요. 아주 이쁘게 포장해서 이쁘게 영상 만들어서 영어로 LA라고 치고 한국말로 노사사라고 치면, 체이가 불렀던 멍하니란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또 바람의 소원, 또 조항조의 정령까지 올려놓으셨고, 장요셉이라고 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유튜브가.
1: 네.
0: 아,
1: 장요셉, 멍하니, 뭐 바람의 소원, 정령.
0: 그런데 H님, 이 시간이 겁나게 기다려줘요. 겁나게 기다린대요. 귀 호강하는 시간, 이런 프로가 세상에 오직 하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분 설명드렸겠지만, 참그 축하할 만한 소식이, 그 멍하니라는 노래가 사실 그 체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제 경험으로도 가수가 이렇게 색소폰 연주를 많이 들어와서 경청을 하진 않는데, 고맙게도 유튜브 오픈한 지 4시간 만에 우리 채희 씨가 짝짝짝 하면서 응원한다고 댓글을 올려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1: 네.
0: 예.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1: 집에 가서
0: 네.
1: 열어보니까
0: 네.
1: 최희 씨가 제일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0: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뭐 보셨겠지만 멍하니 다른 사람 색소폰 부른 걸 봤더니 아무도
1: 하나도
0: 댓글이 안 올라왔어요.
1: 없어요. 최희 씨가 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저도 다 검색을 해봤어요.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비비안 씨가 또 최희 씨
1: 네.
0: 보더니 반가워서 최희 씨한테 찐팬이라고 구독한다고 재방송 선전하는데, 최희 씨가 바람의 소원도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또.
1: 최희 씨가 활약을 누구야? 비비안 씨가 활약을 많이 하셨고,
0: 그러니까요.
1: 로사, 로라 씨,
0: 예.
1: 또그 외에 또 한국에서 뭐, 제가 모르는 분 많이
0: 네네.
1: 들어왔어요.
0: 우리 또 비비안 님이 감사하다고 하셨대, 채희 님께서. 참. 아마, 저는 뭐 노래하는 사람이지, 연주하는 분으로서 그동안 연주해온 조금 보람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는.
1: 네, 보람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알다시피 우리 또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뭐 안타까운 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항상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또 유튜브에 댓글 많이 올려 주시고, 또 만일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이 구독, 좋아요 마음껏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6월 20일이죠. 또 SK 주최로 해서 우리가 자그만하게 또 노래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1: 가요제.
0: 예. 가요제인데 처음으로 아마추어 가요제에서 이제 밴드 구성식으로 해서 그 출전자들이 밴드에 맞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또 멋진
1: 그러게요.
0: 기획하고 있고.
1: 그분들이 난생 처음 해볼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공사가 다 망하셔요, 요새는 진짜.
1: 제가 교회까지 토요일 날 가서
0: 글쎄, 근데 뭐 벨리에 다니는 교회신데 이제 그
1: 거기
0: 학생들이 10명이 넘는다면서요.
1: 넘었어요. 지금 열댓 명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0: 야.
1: 지금 목사님한테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감당을 못할 거니까.
0: 네.
1: 예, 그리고 어제도 제가 고니 씨한테 영원히 사랑하리를 신청하면서 물건 사가지고 파킹장에서
0: 네.
1: 그때 막 저기 요청드린 거예요.
0: 우리 H 님도 운전하다가 파킹장에 들어왔대요. 이거 보려고 제대로 보고 댓글 써야 되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성인 것 같아요.
1: 어제 순철님이 네. 그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0: 아, 우리 순철님이요? 네. 굉장히 우리 지난 노래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향기 네. 있는 노래들을 네. 아주 많이 알고 계세요.
1: 제가 오늘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
0: 아,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다른 곡은 몰라 첫 곡으로는 멍하니는 지난번에 들어봤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올리신 그 체이의 원래 자기 히트곡이죠.
1: 네.
0: 바람의 소원.
1: 130만 뷰, 140만 네. 뷰.
0: 그러니까 제가 노래 교실 다니다 보면 바람의 소원을 아주 많이들 부르세요.
1: 네. 네.
0: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튜브 여러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지만 유튜브보다 또 라이브로 듣는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께 바람의 소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소원 멋지다고 비비안 씨가 그러셨네요. 자, 네,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들으셨죠? 예. 아이고 지금 뭐 우리 제시카님 그동안 통 못 오셨어요.
1: 제시카 장.
0: 예. 네. 오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래도 유튜브에는 다 저기 들어오셔서 네. 댓글도 네. 주시고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라이브 네. 하니까 네. 또 참석하시고 권 교수님이 장 단장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1: 네.
0: 하세요.
1: 네. 권 교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0: 네.
1: 꼭 오세요.
0: 예. 아 이거 둘째 픽업해서 지금 저녁 드시러 간다고.
1: 네. 네.
0: 그리고 자 이거 힐리민 힐리님이 매주 해달라고 그러고 수준이 겁나게 높다고 그러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그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지금 스튜디오 듣기에는 유튜브에 올린 거 다시 녹음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버전으로 이 버전이 훨씬 좋아요. 제 생각에 좀 네, 힘들어도 고민 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 감독님이 네. 하도 까다로우셔서 네. 저도 그거 녹음할 때 얼었어요.
0: 아 이 그거보다 네. 이 버전이 훨씬 좋아. 오늘이 훨씬 좋아.
1: 네. 갈수록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죠.
0: 아니, 나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우리 저 노래 자랑하는 날도 멍하니 말고 이걸로 갑시다. 이 노래가 더 훨씬 좋아.
1: 그래요?
0: 아 이게 훨씬 좋아요.
1: 오케이. 네.
0: 그냥 근데, 좋은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좋아요.
1: 멍하니도 해보고 제가 바람의 소원도 해보니까 네네네. 둘 다 좋아요.
0: 아 근데 이게 더 좋았어 오늘.
1: 더 좋아.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야.
0: 아, 이거 다시 녹음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그래요.
1: 아이고.
0: 자 이렇게 멋진 연주 들었는데 이제 사실 그래요. 저도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노래가 좀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좀 덜 되는 날이 네, 있고 그래요.
1: 네, 네.
0: 보니까 오늘 우리 단장님이 컨디션 베스트 같아. 소리가 너무 기름져.
1: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데.
0: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잠시 숨 좀 고르시고. 아이고 우리 로라님도 오셨네요. 어서 네,
1: 로라님,
0: 오십시오.
1: 로사님 예. 아주 다 예, 고맙습니다.
0: 예. 오늘 아주 전 식구 출동이시네. 아 예. 아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장 단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색스폰 라이브 연주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부동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 일았다.
7: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8: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7: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8: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7: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8: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7: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8: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9: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수어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5: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함께 우리 장요셉 단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로라님, 아 굉장히 바쁘시게 이 시간 기다리느라고 눈썹 빠지도록 오셨대요. 아이고 참.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잘 안 오시던 새로운 그 아이디의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저 로라님은 연주 들으려고 손에 안 잡히셨고, 해숙이라는 아이디 가지시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라이브 연주 너무 감사하고, 또 정임 박정임 씨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이 시간 기다렸는데 한 달이라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듣게 해서.
1: 그 누구시지?
0: 아 그러니까 저희 그 라디오는 내 친구 유튜브를 애청하시면서 댓글은 안 다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아. 그분 그 중에 한 사람 분이세요. 네네네. 오늘 라이브가 들어오셨고. 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고 사실 제가 뭐 숫자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 지금 그 들어오신 분들이 평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1: 네,
0: 많은
1: 감사합니다.
0: 분들이 참여하셔서
1: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0: 이제 우리 요셉 단장님 어깨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또 다른 곡 어떤 곡 가볼까요 이번에?
1: 예, 아까 그렇잖아요. 이제 프리에이 타면서 오다가 들으니까 보니 씨가 네. 오늘 바람이 살살 부신다고.
0: 아 오늘 바람에서 꽃바람 불었죠.
1: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불더라고요.
0: 예, 바람이 불었어요.
1: 그래서
0: 예.
1: 이제 아 내가 선택을 했는데 아 이게 이제 우리 번안 곡이지만 아 한남석의 바람에 실려.
0: 오 명곡이죠. 예, 명곡.
1: 그 외국 곡이잖아요.
0: 예예예예. 예, 예, 예.
1: 그거를 한번.
0: 자 그러면 해보고. 준비되시면 네. 가겠습니다.

0: 네, 바람이 실려 우리가 한암석 씨의 그 아주 중저음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색소폰으로 처음 들었는데 H님이 아파도 힐링되는 치유의 시간. 우리 좌한서님이시라고 또 매일 애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필요할 때마다 들어오시는데 이 곡을 색소폰으로 듣다니 감동이시라고.
1: 아유, 고맙습니다.
0: 그리고 또 멘트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혜숙님 저한테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이 노래 본인이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아주 새로운 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셔서 로라님 단장님 연주 너무 멋있어요 와와와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혜숙씨 바람에 실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성 깊은 연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참 이렇게 다른 달에 비해서 오늘 유난히 많은 분들이
1: 네,
0: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1: 네.
0: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런 좋은 선곡 사실 오늘 날씨하고 너무 어울리고
1: 네, 네.
0: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4시 반 정도 되면
1: 네.
0: 사람이 조금 지치는 시간이에요. 근데
1: 그렇죠.
0: 이렇게
1: 네,
0: 이
1: 네.
0: 시간에 이렇게
1: 딱 그 시간
0: 색소폰 라이브로 연주로
1: 네.
0: 저도 사실은 단장님하고 처음 인연을 맺으면서 아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라고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내 노래가 달라졌어요. 참 저희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잖아요.
1: 네.
0: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게 변형돼서 저녁에 연주하다 낮 시간까지 와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도 오늘에 제가 이렇게 보고 지금 댓글 보고 참여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 참 잘했다 싶기도
1: 네.
0: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정인박님이 현미 씨의 보고 싶은 얼굴이 가능하십니까라고 또 신청곡이 오셨는데 참 이렇게 우리 박정임 씨 처음 오셨는데
1: 네.
0: 그러면
1: 맨 마지막 곡
0: 마지막 곡으로 보고 네. 싶은 얼굴
1: 네,
0: 하죠
1: 예예예
0: 예, 예.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예예 예. H님이 또 보고 싶은 얼굴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이제 저희가 6월 20일 날 그 노래자랑에서 이제 LA 노래자랑 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그 시도하는 그 3인조 밴드와 함께하는 그 우리 참가자들의 노래 경연인데 아마 굉장히 제가 볼 때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하고 로라님 단장님 유튜브 계속 열어보면서 계속 새 노래 연주 있나 매일 본대요. 이거 어째요 이제 로라님 이제
1: 큰일 났어요.
0: 세계에서 지금 스탑 됐는데 어째요 이제 네.
1: 아 근데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0: 예.
1: 지금 녹음실이 이전 중이라고.
0: 글쎄요. 예. 네. 녹음실이 지금 이전 중이기 때문에 조금 텀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분명히 또 많이 올릴 겁니다. 아, 우리 또 SK 또 임종호 사장님, 단장님 멋져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시간에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내친 김에 다음 곡에 한 곡 더 할까요? 어떤 곡으로 한번 할까요?
1: 예, 한 번 더 할까요?
0: 네네.
1: 아, 이게
0: 네.
1: 1972년도
0: 예.
1: 민희라는 가수가
0: 아, 민희라 씨.
1: 민희라.
0: 예, 예.
1: 그 미소.
0: 아,
1: 이게 다 잊혀져 가는
0: 노래. 자, 단장님,
1: 노래예요.
0: 이 노래가
1: 네.
0: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1: 네.
0: 노사봉하고
1: 아.
0: 노사연하고
1: 아, 네.
0: 둘이서 듀엣으로 불러서 올린 음반이 있어요.
1: 아 있어요.
0: 네.
1: 그거 못 들었어요.
0: 외로운
1: 네.
0: 마음은 이 노래가
1: 네.
0: 우리 가족 스토리를 얘기하면
1: 아.
0: 옛날 어렸을 때는 원래는 노사봉이 노래를 훨씬 잘했어요.
1: 아.
0: 노사연보다
1: 아.
0: 끼도 많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1: 네.
0: 노사봉이 연예인이 될 줄 알았어요.
1: 아 그렇군요.
0: 노사연은
1: 네.
0: 별명이 좀 얼띠기였어요.
1: 아.
0: 왜냐하면 뭐 하면 맨날 울어요 그렇게.
1: 아.
0: 마음이 약해가지고.
1: 울보였구나.
0: 네, 그 끼도 없고 그래서
1: 네.
0: 원래 두 사람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고전 무용 부채춤을 췄었어요.
1: 아. 아.
0: 원래 노사봉 노사연의 어머니 그 가수현미 씨의 언니죠. 우리 큰 이모.
1: 아, 그 형제예요?
0: 네네. 네, 그러니까. 노사연 씨가 우리 이모 딸이에요.
1: 네,
0: 저하고
1: 네, 네.
0: 친한 사촌이죠.
1: 네, 알죠. 네, 네.
0: 그런데 이제 김화선 씨라고
1: 네.
0: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승희라는 그 무용가의
1: 네.
0: 수제자로서 원래 고전 무용했어요.
1: 야.
0: 그래서 그 따님들이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1: 야.
0: 족보가 그렇게 돼요.
1: 어.
0: 네, 그래서 이
1: 민희라랑은 어떻게
0: 또 SK 사장님 신청곡 라노비아가 들어왔어요.
1: 사장님.
0: 아이고 세인트님 어서 오세요. 세인트님은 네. 한국에 있는 제 고등학교
1: 네,
0: 동창.
1: 네. 세인트님
0: 너무 늦게 왔네요.
1: 통계님하고
0: 네, 마지막 연주 듣게 돼 다행이네. 아저씨 밑에 빨간 줄 뒤로 당기면 다시 보기 됩니다.
1: 네.
0: 네. 아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미소란 노래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죠.
1: 그러니까
0: 두 사람이 그 노래를 듀엣으로 많이 불렀어요.
1: 아, 노사연하고
0: 미소라고 노사봉치 노사연 노사봉 치면 유튜브에 나와요.
1: 아, 근데 못 들었는데.
0: 그리고 얼마 전에 순철 님이란 분이
1: 네, 네.
0: 지금 민희라 씨의 미소를 신청해서 제가 방송에서 틀은 적이 있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마침.
1: 오 마이 갓.
0: 자, 그러면 그 노래를 자, 한번 들어보죠.
1: 그러니까요. 그 네. 저기 그 에보니스의 그것도 네, 네. 잊혀져 가는
0: 그러니까요.
1: 노래인데 순철 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네, 네. 함께
1: 한번 해 보겠습니다.
0: 예.

0: 네, 아이고 참, 그 저는 뭐 익히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 노래 좀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숙님, 민이라 미소 좋은 곡 감미롭고 새롭네요. 역시 최고의 큰 박수 보냅니다. 우리 비비안님, 크 멋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 단장님도 그 우리 이 뭐야, 노사연 씨하고 노사봉 씨하고 미소 부른 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두 사람이 이 노래를 녹음한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중간 부분에 1절만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1: 네.
0: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또 가기로 하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절만.

0: 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를 라이브로 두 사람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죠. 아. 집에서 이 모임이 있는 날은 네. 노래 불러라 그럼 두 사람이 일어나서 네. 이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낯익은 노래인데 네. 마침 또 단장님이 이 노래를 색소폰 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네. 기분이 아주 네, 묘한 그런 기분이
1: 많은
0: 들었어요.
1: 많은 분들이 또 모르기도 할 거예요.
0: 그렇죠.
1: 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0: 아, 우리 순철님 드디어 댓글 올리셨네요. 훌륭한 연주 박수 보냅니다.
1: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로사님 바쁘셔서 단장님 멋진 연주 돌려듣게 할게요.
1: 고맙습니다.
0: 우리 SK 단장님, 단장님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그렇게 올리셨는데 네. 한국의 세인트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비안님은 밤새도록 들을 수 있다고 내일 오적 새벽 4시가 마지막 찬스 재방송하거든요.
1: 오, 내일 새벽 네. 4시까지 돼요?
0: 그러니까 비비안님은 새벽 4시에 가끔씩 들으세요. 예. 자, 힘이 드시겠지만 단장님 이렇게 너무너무 좋대는데 이거 라노비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라노비아는 색소폰을 위한 연주곡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슬픈 노래예요.
0: 네. 힘드시더라도 우리 단장님
1: 아, 힘들기는 않아요.
0: 예.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1: 근데 이제 연습을 못하고 와가지고 아이, 실수할까 봐
0: 마음으로 부시는 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네, 위해서 네. 자 가겠습니다. 네. 라노비아

0: 네, 아이고 우리 저 SK 사장님 덕분에 또 이렇게 멋있는 노래 들었네요. 단장님 원래 최고의 연주자십니다. SK 아이고. 사장님 지금 라카나다에서 듣고 계신데요.
1: 오마이갓.
0: 비비언님 100점 주셨고 H님 그리운 옛노래, 한국의 세인트님 오늘따라 저도 악기를 배우고 싶네요. 멋지네요. 해숙님 주옥같은 아름다운 곡 들으면서 힐링하고 즐거운 시간 떴다고. 로사님 다음 달 거 신청곡 들었어요. 다음 달 거. 아, 양현식의 귀연 부탁드린다고. 아, 예. 단장 귀연 적어놓으십시오. 예. 예, 예. 너무 행복합니다. 자 사실 뭐 사정이 저는 뭐 매주라도 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모시다 보니까 저희가 나누는 몇 마디 얘기보다는 또 연주 한 곡이라도 더 들려드려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어깨가 무거워진 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로라 씨, 로라님께서 또 새 곡 올려주세요. 또 우리 단장님도 로라님도 매일 유튜브 들어가서 뭐 올라왔나 보시니까 녹음실이 재정비 되는 대로 뭔가를 또 올려야 됩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1: 네.
0: 예, 자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신청해주신 우리 마지막 곡 보고 싶은 얼굴 함께하면서 이제 다음 달을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주시고.
1: 자,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희 씨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고 권희 씨의 건강을 우리 다 같이 빌어봅시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고 싶은 얼굴 여러분 하겠습니다.

0: 아, 네. 이렇게 오늘 순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샌디송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비비아님, 언제 들어도 쓸쓸하긴 하지만 우리 함께 들으니 더욱더 쓸쓸해지고 최고의 명곡이라고. 해숙님, 장단장님, 훌륭한 연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이게 보고 싶은 얼굴은 또 우리 고니
0: 네.
1: 씨가 또 요번에 또 만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색을 해서
0: 네.
1: 같이 쉐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1: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0: 로라님 단장님 감사합니다.

0: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2: 건강하세요.
0: 센터 메디컬 그룹.
3: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3: 정말? 어떤 건데?
7: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1: 유지승의 모닝뉴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1: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14: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11: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뉴스.
10: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1: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0: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1: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0: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1: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9: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20: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21: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2: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21: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2: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21: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2: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21: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2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

0: 그러므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0: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너무 여러분들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바람 부는 날 그래도 단장님이 오셔서 라이브 공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좀 지칠 뻔한 날이었는데 기운나는 그런 오후를 보낼 수 있어서 일주일의 절반 지나갔습니다. 모든 분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K 사장님 전화 주셨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안 돼서 음악을 못 드리고 광고 듣고 15로 들어가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6: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1: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실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물질과 영성 실용단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오실 때 다섯 문화 남긴 자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아예 한 성령을 받았어도 그거 갖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뭐예요? 수건에다 싸두고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예,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예, 하나님께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그걸 받는다는 것이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한 성령을 받았으면 이 성령의 우리 인생에서 이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는 그런 영적 예배를 사는 자와 그래서 열무 나를 남겨드리는 자와 그렇잖아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자의 모습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로 인한 그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열매들이 얼마만큼 맺어졌는가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많이 많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를 열심히 버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 너 정말 잘했다 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열 문화를 남긴 자 다섯 문화를 남긴 자 그 다음에 두 문화를 남긴 자 하나도 남기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문화를 가진 자가 한 문화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수건에 싸두지 말고 어디다 갖다 놨으면 별리까지 찾는다 그랬죠?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으면 내가 와서 별리라도 본전하고 별리라도 찾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별리를 찾는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기 적금을 들든지 하면은 그 돈을 누가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가서 사용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윤을 우리는 받는 거잖아요. 별리를 받는 건데 자, 이 얘기가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얘기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봤더니요. 이 열 문화 남긴 자, 다섯 문화 남긴 자는 열심히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이 한 문화, 다 한 문화지만 수건에 싸둔 자가 은행에 맡긴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가 직접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성령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니 당신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좀 봉사를 좀 하십시오. 재물로 좀 봉사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일에 이 사람이 수건에 싸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 참여를 했다 하면은 자기가 직접 액티브하진 않지만 패시브하게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이런 뭐나 하나님 원이 그런 못 남겼지. 액티브하게 이래서 못 남겼지만 그래도 별리는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참가하는 것도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이게 이제 별리를 찾게 하는 별리. 응?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돈 좀 내세요.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보태드리고 할렐루야. 응? 또 뭡니까? 응? 근데 거절하거나 그렇잖아요. 도와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 뭐야 다 수근에 싸두는 거죠. 싸두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 재능대로 주신 거에 대해서 달란트 심판도 하시지만 거기서는 뭐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맡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그 다음에 문화는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한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매를 맺어 드리려고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에서 최단의 열매를 맺어 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 한가 보죠.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예, 1절부터 2절. 173페이지 신약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릎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한 성령을 줬는데 다 한 문화식을 받아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더 깨끗게 하시느라. 여러분이 물과 불 속에 있는 이유가 더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물과 불에다가 넣고 지금 계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 안에 성령의 뜻을 쫓아서 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4장 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예,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예, 44절에서 예, 51절까지 예, 44절부터 시작.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충성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에 처해진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 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은 너희에게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으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하는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나누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눔과 성령과 나눔의 삶. 성령과 나눔의 삶.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나누고 사는. 뭐 제목에 다 드러나 있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면서 삽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영혼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훈련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예. 예, 8절부터 한번, 8절부터. 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면 그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복음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의 가정들이 때에 따라 양식을 필요로 할 때, 굶주릴 때, 하나님의 손을 그들에게 경험케 시키고 하나님을 주게 되면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반수기에 굳게 굳게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의 가정에 특히 잘해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나눔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대한 경고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제가 다 놔놨어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 11절. 예. 3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보시죠.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행위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행위가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11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청지기,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보니까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예. 근데 그 보니까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걸 그 때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술 친구들과 마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런 자에게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요리에 처하게 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은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하냐,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사람들을 맡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때는 뭡니까? 필요한 때죠. 필요한 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나눠주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 다음에 악한 종은요. 악한 종이 하는 건 뭐냐면 동무들을 때린다는, 필요한 때에 동무가 와서 좀 도와달라.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동무들을 그 필요한 때에 찾아오잖아요. 정말. 근데 그 동무들을 때린다는 거야. 때린다. 뭐 때리는 게 뭐냐면 진짜 매를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야, 너 곧다이 짓을 그렇게 했으니, 너 그렇게 했으니, 너 그렇게 굶는 게 마땅해. 오히려 정말 필요로 해서 도움을 구하러 온 자에게 오히려 너는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로 때리는 거죠. 말로.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마신다. 이 술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술은요, 꼭 술이라기보다는 술람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나서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런 말이죠. 이 포도주 술이거든요. 술은 뭐냐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고 있으면서 그거로 인하여 취하고 먹고 마시고, 오늘도 먹고 잔뜩 취하고 먹고 마시자. 자기의 술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런 자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누구냐, 육신대로 사는, 육신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데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취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악한 종. 나눠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악한 종들을 보면요, 그렇죠, 육신대로 사는 자들. 근데 이 자들을 보면요, 대개는 나눠줄 줄을 모르니까, 이 때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때리는 거 시비를 가립니다. 시비. 옳고 그름.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이고 관용이고 도와주고 나눔의 삶이고 자비와 양선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없는 게 네 마땅하다 이거야. 시비를 가립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런 자들이 때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구할 때 때리는 자가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나에게 옷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을 나눠주고 나에게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먹을 것을 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구분하라는 거죠. 때. 여러분, 때는요, 때는 여기 나오는 때를 보면 때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때는 그 집 사람들이 와서 필요를 한 때. 그렇잖아요. 필요를 한 때. 필요. 조시는 분이 있네요. 필요로 하는 때. 네. 필요로 하는 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봐서 양식이 없다. 그럼 양식을 줘야죠. 양식을.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저귀가 젖어서 막 애가 울고 있잖아요. 싸가지고 애는 똥 싸놓고도 울잖아요. 그러면 똥 싸놓고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 갈아, 깨끗한 걸로 씻기고. 그런 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때. 근데 이 양식은 또 먹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먹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릴 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또 먹일 수 있는 기적이 갈아줄 때가 언제입니까? 똥 싸놓고 울 때, 일을 저질러 놓고 웁니다. 싸워놓고 두 사람이 막 싸웠어. 막 그냥 구역 식구끼리 싸우고 서로 안 보려고 둘 다 안 나오네 구역 예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이런 것들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구분해서 우리는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때는 뭐냐?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올 때를 알면, 하나님은 근데 이 때를 숨겨놓으셨죠, 그죠? 이 때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이 때를 숨겨놓은 것이 참 감사한데, 왜냐하면 알면 5년 후에 온다, 5년 후에 몇월 며칠 딱 온다 그러면 한 4년간은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고 1년 동안은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많아요.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조금씩 생길걸요. 그 때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올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내일.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돼. 아멘. 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예 1절부터 6절까지 예 아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낮에 속한 자들은 8절 보니까 흉배를 붙이고 있는데 한쪽 가슴에는 믿음, 한쪽에는 사랑. 그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구원받는, 들려올림을 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참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뭐냐면 4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전혀 관심 없고 세상에서 먹고 놀고 취하고 그런 자들이 자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왜냐?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적같이 이러는 것은 누구에게 도적같이 이러냐면요, 자는 사람들. 근데 4절 말씀은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징조가 보이잖아요. 징조. 너희는 청기는 구분하되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는 구분하지 못하냐. 때와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언제 오신다는 말을 했지만 징조를 보고 우리는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징조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낮의 아들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 깨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서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처녀 비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앞으로 가봅니다. 이거 마치고 점심을 먹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좋은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처음에 달란트, 예. 그 다음에 머나, 그 다음에 뭘 봤습니까? 우리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다음에는요 열처녀 비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었을 때는 남의 걸 비유하지 말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머나는요, 한 성령을 받아서 최선으로 노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때에 따라 양식을 믿는 가정에게 더욱더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열처녀 비유에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자, 25장 다 같이 1절부터 13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열처녀는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근데 그 중에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고 기름을 따로 준비 안 하고 간 거예요. 등만 가져간 게, 일단 불이 켜진 등, 기름이 닿으면 꺼지잖아요. 시간이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이 불에 꺼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혜롭고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따로 담아갔죠,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바로 오는 그날에, 그 신랑이 오는 바로 그날에 기름이 충분해서 계속해서 불을 밝혀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다섯 처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기름과 등인, 등불, 불을 밝힘,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함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불을 밝히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준비는, 그렇죠, 성령 충만입니다. 내적인 충만, 늘 내 안에서 끊이지 않게끔 주님의 임재하심과, 내가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내적 충만, 그 다음에 외적인 충만, 은사로 충만한 거, 충만, 이 두 가지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 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현재의 헌신을 압도하는 미래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다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냥 팩트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첫 번째 깊이가 있습니다. 단순해요. 그러나 그 깊이가 훨씬 팩트로 그냥 얘기하고 묘사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도 이 비유는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소재가 예수님은 그냥 자연에서 가져오셨거든요. 당시에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농경사회 가운데에서 장사를 얘기를 해요. 그 이전의 비유에서는 밭의 비유를 하고 밭 가는 농부의 비유를 하고 일용직의 비유를 하고 새를 얘기하시고 물고기를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동원되는 그 소재들이 어린아이라도 다 이해할 수가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잡한 지식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극히 좋은 진주, 극상품의 이 진주도 이러한 주제를 같이 공유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봤던 밭에 감추인 비유와 그리고 오늘 극히 값진 진주의 이 비유를 보면은 언뜻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섬세한 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비유에서 이 농부는 그 보화를 그냥 우연히 발견했어요. 자기의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고서 감춰두고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 극히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하고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걸 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비유와 이 극상품 진주의 이 비유는 또 어떤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밭에 감추인 비유는 우연히 발견됐다고 하면은 오늘의 이 비유는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장사꾼은 비즈니스맨이죠. 이 사람은 이 진주를 항상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진주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진주는 그 자체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의 이 장사꾼은 이거를 찾아서 온 사방 팔방을 돌아다닐까요? 그는 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진주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에게 많은 기쁨, 다시 얘기하면은 장사꾼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더 좋은 진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기의 재화를 거기에 쏟아 넣어야만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왜 자기의 돈을, 더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장사꾼이 왜 이윤을 남깁니까? 그게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적이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맨의 제일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발품, 날품 파는 것을 그는 절대로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나띵에서 지금의 좋은 장사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즉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으니까, 발견했으니까 됐다 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신앙이 정지됩니다. 찾았어.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얻었어.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됐지. 그리고 더 이상 구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이 진주 장사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상품 진주예요. 극상품 진주. 예.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냥 어디 가다가 우연히 뭐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것을 그런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봉사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봉사를 하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저도 그랬습니다. 7, 8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10대가 됐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교회 한번 가려면은 그 어린아이의 그 발걸음으로 십리를 갔다가 십리를 와야 되는, 야산을 지나고 논밭길을 지나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10대를 거기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교회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도 좋지만은 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니까 저 자신의 그 사고를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은 다른데 뭐 부흥회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사 종류주의, 기적 종류주의, 그 잘못된 신학을 맹신하고 있었던, 그게 성경이라고 믿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모르게 당시에 이 80년대에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얼마나 많은 부흥회가 한국에 있었습니까? 그 부흥회를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내 영혼이 갈구하는, 목말라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기대감 속에서 다녔어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생각을 하니까 왜 그때 그렇게 다녔나, 누가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오히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부흥에 다니는 것을 막았습니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가서 잘못된 이 악한 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가지 말고 뭔가 검증된, 음식으로 말하자면 검증된 식당에 가서 꼭 자기 집에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지만은 왜 그렇게 다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대가 돼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서울에 직장 때문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서울의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건물도 최고로 화려한 그러한 대형 교회에 갔습니다. 와, 여기에 가면은 뭔가 그 더 좋은 진리의 말씀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좋은 시스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 전라북도 정읍 저 시골에서 장로님이 안경 돋보기 이만한 거 쓰고 그냥 글씨를 읽으면서 이 설교하는 그 설교나, 지방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고를 보고 읽는 설교나, 큰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나 보면은 조금 더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제 실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제 수준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수준 아시죠? 예, 아닌 것 같이 그렇게 계셔도 여러분 수준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는 겁니다. 제가 제 수준을 알아요.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분석할 만한 그런 아주 고도의 이 분석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을까? 지나놓고 보니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내 영혼은 아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부분은 없다, 저런 부분은 없다, 지금 세상에는 없다, 2000년 전에만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서는 영혼의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듣고서 이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목사님에게 뭐 안티 반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 바가 아니고,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그 깊이를 찾아서 갈구했던 것입니다. 같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의 이 동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 하나 빼놓고 남자 녀석들 가운데는 전부 다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명도 교회를 다니는 녀석이 없습니다. 그 수십 명 중에서 제가 다 전도한 친구들인데, 그런데 저는 그들이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그 당시에는 속도 좀 상했지만, 그러나 저의 이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보아는 분명히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를 발견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흙 속에 감추인 보아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묻어두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제정신이냐? 아니 저 밭에, 저 밭이 무슨 투자 가치가 있다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 밭을 저렇게 시세보다 높게 주고 사느냐? 당연히 보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비난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진주는 그렇지 않죠. 진주는 그 진주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보석입니다. 그러나 진주라고 해서 다 같은 진주입니까? 만일에 진주가 다 같은 진주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장사꾼이 나올 리도 없겠죠. 진주 장사꾼 가운데서 더 나은 이윤을 남기는 사람도 없겠죠. 모든 진주가 같으니까. 그러나 진주도 겉모양으로는 진주이지만은 그러나 그 퀄리티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진리, 성경 말씀은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뭐 더 나은 진리가 있고 덜 된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 내신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서 더 나은 진리가 있고 덜 된 진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담고 있는 그 자체를 퀄리티로 이해하는 데에는 각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만 필요한 만큼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진주가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를 아는 전문가는요, 진주를 보면은 아 이거는 관심도 없어. 왜? 이걸로는 장사해봤자 이건 푼돈밖에 남기지 않거든요. 내가 이 푼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돈을 들어가면서 내 인생을 바쳐가면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느니, 이런 것은 나는 관심도 없어. 더 나은 진주가 없을까? 이 진주 장사는, 예, 진주가 나온다고 하는 곳이면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는 어디든지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에게 이 진주는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안목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생길 리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주 장사와 같이 바로 여러분도 진리의 탐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탐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안주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안주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왜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과연 천국의 가치가 천국의 입장권을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주장사는 뜨내기 손님이 아닙니다. 그는 값진 것을 보면은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 진주, 저 진주나 이 진주나 비전문가는 그걸 모르겠죠. 아 진주는 진주이지. 그러나 더 좋은 극상품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전문가의 눈에는요 어떻습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종교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영적인 이 찾음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 후에야 저는 알게 되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 때에 내일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 어느 목사님이 부흥집회한다면은 저는 시험 상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방해할 것이니까 예,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예, 공부하러 간다고 해놓고. 왜냐하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는데 그 말씀에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가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아니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더 이상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묵상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왜?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아니 뭐 진주는 진주지, 진주에서 무슨 더 나은 진주가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극상품이 있고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그 슈퍼피셜한 이러한 천국에 이르는 진리, 그 도,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입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법의 신비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예배하고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전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장사꾼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더 좋은 진주를 찾으면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은 그것이 자기의 삶에 풍요와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더 좋은 진주를 찾아서 진주가 좋은 진주가 나오는 곳이라고 하면은 진주의 생산지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그는 자기의 수고를 마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귀중한 생명과 같은 그 재화를 지니고서 그곳을 찾아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변하지 않는,

0: 본질이 그냥 빠진 채 그냥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꾸미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다 거기를 와취하고 그 고소에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은 다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수준이 다그 수준이 그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장사꾼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아니, 그런 곳에 눈을 둘 리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다 알아보는 거기에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눈, 안목을 가지고 이 좋은 진주를 찾아서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진주를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한 이후에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다. 내가 찾고자 했던 것들이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껏 모아놨던 내 모든 재화를 이거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것만 자기의 지금 있는 수중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남은 삶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그냥 편안하게 수구적으로 인생을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왜이 사람은 좀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투자할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고 나면은 투자한 것 대비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횡재거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겨우 그냥 몇푼 남기고자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갖고 그 극상품 진주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파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친 거예요. 이러한 안목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상급을 발견할 줄 아는, 이것을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균형 잡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예, 어디를 쳐야만이, 또 어디를 가야만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바로 이러한 이 진주 장사가 구하는 듯한 이러한 극상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자기가 알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와 상급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영적 성장의 그 역동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진리의 탐구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신 목사님은 LA 소망 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오늘 1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 하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거나 좀 만져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렇죠. 뭐 대단한 사람이 오면 뭐 좀 안수기도도 받고 싶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좀 안수기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모에게 데리고 오는데 15절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15절에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도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 금하지 말라 이런 걸 보면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15절에는 특별히 누가는 어린 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특별히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15절에 일부러 어린 아기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어린 아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의 어떤 특징? 여기 아기라고 하는 그럼 젖 먹는 유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 가느냐? 어린 아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기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무기력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고서는 그게 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100%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기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기는? 네.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젖 먹을 때. 아기가 뭐 돈 100만원을 준다고 뭐 100불을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 오늘 누가는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일부러 아기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아기 같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쭉 내용을 보면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하기도 바쁜데 이 아기들까지 자꾸 데리고 심지어 아기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세상 말로 머리 끝까지 오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경우가 많은데 노하시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예수님 화를 내게 하는 경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고집대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에서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다. 여기서 합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을 쫓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녔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쫓아다녔으니까 하나님의 합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요, 열심히 했는데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열심히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회사에서도 요즘 그런다 그러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잘해야지. 회사에 도움이 돼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지도자, 목회자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책망받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가? 오늘 이어서도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아들이라?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하면 그걸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심을 자꾸 해요. 믿는다고만 갑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뭘 해야죠. 믿는다면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걸 믿어야 돼요.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하. 의심이 없어. 그대로 믿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위에서 뛰어내려 그래도 뛰어내린대잖아요. 약인데도 먹어. 먹어 맛있어. 그럼 아이들도 맛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저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어릴 때 저도 순진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냐 하면 제가 1982년도 아마 대한민국에 프로야구 창단 원년이에요. 그 애가. 그때 프로야구 각 구단이 어린이 회원을 모집했어요. 어린이 회원. 그래서 그때 당시 5,000원을 내면 그 구단에 티셔츠도 주고 뭐 야구용품도 주고 그래서 만원어치를 줬어요. 그래서 전 남자애들이 다 프로야구에 어린이 구단에 가입하려고 그때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MBC 청룡이 있었어요. MBC 청룡. 저는 당연히 MBC 청룡을 이제 가입을 하려고 나를 잡아서 딱 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신세계 백화점 가서 그때 줄 섰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요. 백화점을 빙빙 도는 거예요. 아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 얼마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들은 막 부모님 손잡고 왔는데 저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저 혼자 5,000원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순서가 안 될 것 같아. 너무 사람이 많아. 막 마음이 너무 두려운데 그때 정말 천수와 같은 아저씨가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부모랑 같이 안 왔냐는 거예요. 부모랑 같이 혼자 왔다 그러니까 야, 좀 있으면 이거 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너까지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그 5,000원 아저씨한테 주면 아저씨가 앞에 가서 그걸 가입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 눈을 봤는데 눈이 선해 보였어요. 5천 원을 드렸어요. 이런 아저씨가 있나, 이렇게 좋은 아저씨가 있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내 순서가 왔는데도 아저씨가 안 와. 해가 져가는데도 안 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다가 아버지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갔더니 다 끝났대요. 서울인데 MBC 청룡을 못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서울을 못 들었으니까 경기도라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비베어스를 찾아갔더니 거기도 끝났대요. 다 조사해보니까 어디만 남았냐? 삼성 라이언즈만 남았대요. 대구지요? 거기가 대구. 거기만 들었어요, 제가. 동네 애들이 다 MBC 청룡 입고 다닐 때 저는 삼성 라이언즈 입고 다녔어요. 뭔 얘기입니까? 애들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바보 같아야 될 수가 있어요. 순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대로 믿질 않아요. 그 예가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아르콘의 뜻은 통치자, 군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뭐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아마도 당시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71명이 한 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는 어마무시한 통치기관이에요. 뭐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뭐 적어도 상원의원 같은 그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관리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태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면 당시에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큰 부자라고 하면 보통 부자가 재벌 중에 보통 재벌이 아니에요. 젊은데 관리에 부자에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이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가 뭐 직분이 높고 출세하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영생에 관심 있을까요? 보통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전대에 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은 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란 얘기입니다.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그 가운데 선하다는 얘기는 최고로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위대한 랍비시요.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선한 선생님, 이거는 위대한 랍비어, 이런 얘기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한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데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막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야, 얘가 뭐 사람을 좀 알아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네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이 청년의 기준은 뭐냐,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짜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이 청년의 선함의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을 잘 가르치니까 선한 선생이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영생은 얻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청년이 나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근데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청년이 내가 선한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선생님이요, 난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나는 지금 젊은 나이지만 높은 관직,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 큰 부자입니다. 내가 뭘 더해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넌 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뺍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보화 얘기를 하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두 제자도 그냥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얘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르면,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장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청년을 인정하셨어요. 정말 사랑할 만한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너가 지금 영생을 구하는데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천국에 가서 너를 하늘의 보화를 내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진짜 내가 영생을 바라면 하늘의 보화를 택하겠죠. 근데 이 청년이 말로는 영생을 바라고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얻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간구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은데 왜 천국의 보화는 관심이 없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청년과 똑같습니다. 다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다 영생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천국의 보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말만 뿐이지 마음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네가 가진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에 너의 모든 마음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다 숨겨져 있다. 네 모든 게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100가지를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100가지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요,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린 부족한 걸 찾아야 돼. 내 모든 게, 나의 모든 욕심이, 내 모든 게 숨겨져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걸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성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갈 때 그럴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내 직분이 이만큼 올라갔는데요. 나 이만큼 복받은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업적 남긴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성령 체험했는데요. 나 이만한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네가 숨겨져 있는, 네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것. 근데 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큰 부자의 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얼마나 감사한지. 큰 부자는 뭐예요? 근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큰 부자가 없음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볼 땐 큰 부자 없어 우리 가운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나같이 시작. 네, 오늘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신앙생활은 밭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근데 밭을 갈다 보면, 꾸준히 갈다 보면, 열심히 갈다 보면, 깊이 갈다 보면 무엇을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고 이게 천국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밭을 갈아야 됩니다. 누가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갈고 애쓰고 깨고 뒤집어서 이 보화를 발견할 때, 그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이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갈지 않아서 이 보화를 찾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와, 충격이죠.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게 생각합니까? 못 들어가죠.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들어가요? 부자는 그만큼 천국 가기가 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천국의 입구에서 내세울 게 많은 사람, 아까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 나 돈 많으니까, 직분 높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해놓은 게 많으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못 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부자가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 입구를 막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은 다시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가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기에 세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뭐 사실 버린 것도 많지도 않죠, 그죠? 뭐 그물과 배 정도 버렸는데 이게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뭔 상급이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늘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짐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다 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이 땅에서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받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한 자는 여러 배를 받는데 어떤 가족을 얻습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얻잖아요. 교회를 얻잖아요. 우리가 다 형제자매잖아요. 육신의 피로 난 형제자매가 아니라 우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형제자매잖아요. 여러 배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교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믿음의 가족의 축복을 받고 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영생도 얻고 하늘의 보화도 얻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하십니다.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아기와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의 행위가 아닌 뭐 직분, 내가 율법 잘 지켰어요, 과거에 이랬어요,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체험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두 손 들고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순수하게 순진하게 십자가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막는 내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순수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맞는 아직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그걸 꺾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천국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아하레이, 모트, 캐도심, 죽은 뒤에 거룩하라란 제목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아레이 모트는 뭐였어요? 죽은 후에죠? 우리 한번 볼게요. 죽은 뒤에, 죽은 후에 캐도심 거룩하다. 거룩하라. 우리 레위기 16장 1절과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여호와 앞에서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네,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16장은요 지금 여기에서 본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 어디에서 나오죠? 쉐미니 여덟 번째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시작인데 갑자기 죽어버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여덟 번째 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직무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이 내려왔잖아. 영광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9장 24절에 내려왔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마지막 절에. 그 다음에 10장 1절에 가가지고 이게 각자 자기 향로에다가 그 이상한 불, 다른 불을 들고 분향하다가 칵 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중 16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10장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여기서 또 들춰내는 거예요. 또 들춰내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16장은요 이제 이 죽은 뒤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 하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속죄 헌물로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뭐 순양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론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속죄 헌물은 숫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야 하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헌물로. 그런데 순양이나 숫소가 아니라 염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구원의 근거 뭐 어떻게 됐다고요? 대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여호와를 위해서 잡아서, 네, 죄를 전가하고 잡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린단 말이죠. 일곱 번을 뿌려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온이 한 분, 한 사람. 그리고 언제나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나요? 아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냥 법궤만 있나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좌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 그게 시은좌예요. 뭐예요 그거는? 은혜로 덮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들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덮지 않으면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은좌라고 하는 것, 속죄서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뒤에 구원의 근거예요. 이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자, 17장에는 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먹지 마라. 피에 대해서. 이거는 피는 무엇에 뭐다?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쫙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성적 타락, 근친상 간에 막 그 막 아주 읽기 진짜 불편한, 아주 그냥 정말 읽기 불편한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또 뭐가 있느냐? 수간이라고 하나요? 동물과. 그리고 또 몰래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친 그런 사건이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여기에도 적었는데요. 4번에 그 거룩의 완성은, 캐도심의 완성은 무엇이다? 이웃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구약 말씀에 캐도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결론 끝났잖아. 캐도심에. 근데 20장이 또 나와요. 20장이 또 나오면서 아주 읽기 불편한 18장과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거기에. 몰렉에게. 근데 이제 18장에서는 막 근친상각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20장에서는 뭐부터 나오냐면 몰렉부터 나와요. 몰렉에게 너의 자녀를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16장에서 20장까지 다 끝났죠. 요거를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서 네, 가보도록 할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여호와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의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는 긍휼의 자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속죄소, 시은좌예요. 예. 거기에 왜 오지 말래요? 아무 때나 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외에는 나타나지 마라, 오지 마라. 그리고 나타나면 너는 죽는다. 아, 그 얘기예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해놨는데요. 내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그곳 시은좌,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살까요? 안 살까요? 죽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니까요. 죽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내 방법대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나답과 아비우가 자기 방법대로 나간 거거든요. 아,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향로에다가 불을 들고 나갔다니까요. 근데 누구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만나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와라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나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우리 아우 하나님 만났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게 정말 내 방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건지 그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나가가지고 받았어. 그럼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건 어디로 가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내 육신 살아있는데? 아니요. 나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맞습니까? 하고 계속 쫓아가. 내 확신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면은요, 내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내 영이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은 얼마나 주의 영으로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시작. 또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아사셀의 염소를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속죄 염소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아까 죽은 뒤에 얘기해볼게요.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향로 들고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나아가면 죽어버린다니까요. 지성소까지 갈 수가 없어요. 육신, 아까 우리가 육신 나는 살아있는데? 육신이 아니라 뭐가 죽는다고요? 영이 죽는다고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자아가 죽었어. 그건 어때요? 우리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대속죄일 두 마리의 염소를 어떻게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 내 자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죽어야 어디로 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대제사장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제사장이라고요. 지금 지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었어요? 휘장이 쫙. 그래서 그 지성소는 어디에 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요, 내가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벌벌벌벌 살아있다면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성소가 있으면 뭘 해? 내가 나대로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내 계획대로 사는데, 내 노력으로 사는데,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해야 돼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그 모든 노력들, 그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팍 죽여버려야 된다. 있죠? 우리가 내가 죽은 후에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아레이모트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자신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그것이, 그 모습이 죽은 후 내가 나의 모습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떤 성취감으로, 나의 만족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 그거를 죽은 아레이모트, 죽은 후에 어디요? 아까 16장 2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번 토라포션에는 아레이모트에서는 그것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염소 이야기 한번 했죠.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볼게요. 이 한 마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자, 단 한 번. 자,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매해마다 이 대속죄를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히브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누구세요? 예수야. 오늘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단 한 번에, 단 한 번의 그 사건,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 마리는 뭐예요?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아사셀에게 또 모든 죄를 전가하죠. 그죠? 우리 두 마리 염소에는 중요한 단어, 지금 금방 제가 사용한 단어, 뭐요? 전가예요. 전가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안고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사셀의 염소에게 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 올 수도 없는 광야에 갖다 버립니다. 내보내버려요. 자, 읽어볼게요. 10편. 봉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진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게 아사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건 뭐냐면요, 죄를 안고 나갔어요. 내 죄를 가지고 나갔어요.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예수야로 인해서 구별되어졌어요. 그것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요? 아,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신약에서 있을 그 일들을 구약에서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멈춤이라고 하는 것, 그 박사가, 뇌과학자가, 머리, 우리 뇌 구조가요, 누가 그러셨죠? 우리 홍보사님이 그러셨나? 잠잘 때 막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고 공간이 이렇게 저기가 만들어진다. 우리 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도 같다라고 제가 느껴진 거예요. 근데 느껴진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인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죠? 읽을 때 막 열심히, 내가 몇 시간 앉아서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니까 그나마 알아지는 거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기억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기억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또 뭐가 기억되어지는지 아세요? 쓰는 거예요. 쓰고 그것을 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1시간이고 뭐 30분이고 괜찮아? 기도하고 나면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도 왜 하는데요? 내 속 시원해지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스트레스 풀라고 기도하십니까? 소리 빡빡 질러가면서? 아니잖아요. 그게 멈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멈춤은요 게을러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에요.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하여 염소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또 광야로 그 염소를 보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곧바로 해산! 이러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기다려요. 걔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냈는데 얘가 와버리면 어떡해. 분명히 안 올 거 알아. 왜냐하면 모독의 다리를 하나 분질러가지고 보내버리거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랍비들이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가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절벽 같은 데다가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리 하나 분질러졌는데 절벽에서 떨어졌어. 얘가 올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못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영적으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멈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막 무엇인가를 해놓고 막 조급해. 사진 보내놓고 얘 빨리,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다시 눌러봐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꼬여요. 더 늦어지는 거 아십니까? 더 늦어져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 그랬다니까요. 어저께 밤에, 제가 어저께 좀 LA를 갔다 오느라고 늦게 집에 10시 반에 도착을 해서 이제 교회 이거 하느라고 자막을 좀 올리려고 팀 뷰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넣는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야. 아예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끄고 다시 시작했어요. 되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알았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내가 조급해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함께 아까운데 나 죽었다니까. 아래 못했다니까. 맨날 그래요. 자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소멸될지어다 막 이러고 한다니까요. 근데 안 돼. 그건 역시 나의 조급함.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이 조급함까지도 멈춤, 중단, 스탑 시켜주십시오. 아래의 모트 가운데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또 있어요. 내가 주인 된 거 있죠. 그것까지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죠? 아사셀의 염소를 어디다가 저기 했어요? 절벽에, 광야에다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우리 저기가 뭐죠? 책이 민수기가 뭐예요? 광야잖아요.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이 광야다. 아멘. 누가 그러셨어요? 아멘. 아, 광야 맞다니까요. 광야에 왜 보내는데요? 네, 멈춤의 시간이에요. 광야에 핸드폰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핸드폰 갖고 있어요. 안 심심하다니까요. 못 심심해요. 막 없으면 경기 일으켜요. 불안해요. 불안한 게 경기 일으키는 거예요. 광야요. 멈춤의 시간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아레모트 죽었다. 죽은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 궁금해하는 것조차도 죽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마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지난주에도 두 마리 얘기했죠. 뭐였죠? 새 두 마리 얘기했죠.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에서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려보내는 새가 있었죠. 그 새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날려보냈어요? 네. 발에 피 찍는 거. 그거 지난주에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백항목 얘기하고 우슬초 얘기하고 주홍색 실 얘기했는데 피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피를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한 마리는. 그죠? 한 마리는 자유함이에요. 예수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로 죽었어요. 비둘기 한 마리 죽었어요.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자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보혈이요. 예수아의 보혈이 찍혀져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십니까? 우리 발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아의 피가 적셔져야 우리가 진짜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둘기 두 마리, 염소 두 마리, 이거는요, 예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예수아의 보혈, 자유함, 죄로부터, 아사셀의 염소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19장 2절,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키도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아레이모트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키도심으로 왔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타찌리아가와 메조라가 같이 간다 그랬죠. 왜 같이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타찌리아에서는 모의 진단, 죄의 진단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게 나병이다 라고 하는 진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진단으로 끝나면 안 되고 메조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까? 새 두 마리 정결하게 하는 것, 회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죄의 진단이 있다면 있었고 그 다음에 회복까지 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레모트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레모트는요 지금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적이죠. 그죠? 수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죽은 걸로, 너의 자아가 죽은 걸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죽었으면 어떻게 생활 가운데에, 너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인데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 전에 뭐라고요? 부모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이고요,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인 즉 하나님 사랑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 누가 얘기하셨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자, 이웃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가난한 사람, 뭐 부빌 곳 없고, 뭐 뒤에 백 없는 사람은 그냥 압제하는 그런 재판 하지 마라. 그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웃사랑 이퀄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20장 볼게요. 1절에서부터 읽을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게 속한 자든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아멘. 아멘. 몰렉이 뭐예요? 예, 네, 이방신이죠. 이방신에 바알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방신에 지금 뭐예요? 자식,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내가 자녀가 빠나 그 중에 하나 그냥 이 씨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 씨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밖에 안 없으니까 안 돼! 난 많으니까 하나 정도는 드려도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수 없죠. 왜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녀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사단에게, 이방신에게 그걸 갖다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3절에서 보니까 뭐 죽이라 어쩌라 뭐 3절에서 보니까 모세기 저 노란 거 볼게요. 이는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주어서 뭐 했다? 성소를 더럽혔다. 내 거룩한 이름 성호죠.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다. 더럽혔다. 내 아이를 줬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표현할까요? 성소가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소라니까요. 성전, 성소. 그런데 나만 성전이고 성소입니까? 여러분들 다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다예요. 여러분들 손주 있죠? 손주들 다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소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근데 그를 지금 누구한테 줬다고요? 몰렉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욕되게 했다. 내거 아니야, 당신 가져? 근데 그게 사단이야.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없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냥 드렸던 그 어떤 가정에 그 집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보고도 못본 척한 주변에 있는 백성들.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병이 든다니까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4절부터.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줄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봤어. 몰렉에게 주는 걸 알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몰렉과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들 백성 가운데서 행음했대요. 모른 척했는데 그거를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저기 몰렉에게 준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봤다고요. 어떻게든 알았다고요. 내가 안 봤어도 누가 봤어? 몰렉에게요. 자기 자식 줬어요. 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내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로 치래요. 돌로. 돌로 쳐서 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아요. 현대사회에 올수록 아, 내일 아니니까 아뭐 이렇게 오지랖이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에 저촉이 되어진다. 그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 아니요, 말해야 해요. 그건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그 악한 영, 걔를 끄집어내야죠.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난 나까지 병들까 봐. 내 영이 약하면 병들 수 있어요.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 옆에 감기 든 사람이 있으면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감기 안 걸리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가 걸려요. 그죠?

0: 나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주님 하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이렇게 나에게 나의 그 영이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누구를 만나든 뭐를 만나든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이 20장과 18장에 정말 이 근친상간부터 정말 읽기 너무 힘들어요. 이 몰렉, 수간, 이런 간음,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음행으로 보고 계세요. 그게 영을 죽일 뿐만 아니라 육신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죄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 외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품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인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붙여주실 거예요. 아래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알았다면 태도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의 비공식 초안이 입수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이란 측이 입수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초안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푸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철수 대상이 중동 내에 미군 기지에 주둔한 기존 병력까지인지 아니면 전쟁으로 추가 배치된 전력만인지는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고요. 이란은 그 대가로 양해각서 체결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성사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구속력을 갖춰서 양해각서가 승인될 것이라는 보도를 이란 측에서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은 즉시 부인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거듭 말하면서요. 어제 백악관 내각회의를 주재했죠. 이 자리에서도 이란이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미국과 이란이 추진 중인 단계적인 휴전 그리고 핵협상 과정에서 이란 재건 계획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외교가에서는요, 이란이 요구하는 미국의 전쟁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미국 주도의 재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안 형태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참여하는 재건 기금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 배상금의 대체제 성격을 띨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란 강경파 진영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자금 집행과 사용처를 통제할 수 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제한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두고도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으로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민족의 가한 침략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라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검토하는 내용만으로는 이란의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자금 사용처에 조건을 달거나 국제 재정 지출 방향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 결국 미국의 영향력 확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카타르 등에 묶여있던 동결 자금 해제를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로 제시해왔는데요. 실제 2023년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약 60억 달러는 스위스를 거쳐서 카타르 계좌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자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다시 사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당근과 채찍 전략인가요? 며칠 전에도 꽤 접근했다,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미군을 방어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란의 폭격을 가한 미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양해각서 내용도 보도되고 좀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울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이고요. 이란 외신에 따르면 새벽 1시 30분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동쪽에서 세 차례에 걸친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에 몇 분 동안 이란 방공망이 가동이 됐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요, 미군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교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란의 한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드론 여러 대도 요격해서 격추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5일 이란 남부 지역에서 폭음이 울린 이후 사흘 만의 일인데요. 당시 미군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에 공격을 단행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란은 즉각 보복을 예고했지만 이후에 보복 공격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빨리 이번 전쟁을 끝내야 되겠지만 정말 더 확실하게 빨리 끝내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영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장기화는 러시아군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정보기관의 버틀러 국장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제3국이 얘기한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사국은 그동안 상대국 사상자 추산치까지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왔는데요. 자국민 사상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월에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를 약 5만 1,000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누적 사상자 수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 BBC 뉴스 러시아어판이 러시아 독립매체인 메디아조나 등과 협력해서 집계한 러시아군 전사자는 현재까지 22만 3천여 명입니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공식 발표, 언론 보도, 또 SNS, 묘지 추모비 등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들을 꼽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팀은 실제 사망자 규모가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군사 전문가들도 이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망자는 전체의 한 50% 수준일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러시아군 전사자가 예, 이 영국 정보기관 기관장이 얘기한 것처럼 많게는 5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전쟁은 정말 극소수에게는 희극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수에게는 비극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생각만큼 크게 붐업되는 것까지는 않고 그렇다고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고요. 뒤늦게 뛰어든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그래서 사면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드가요. 당초 전기차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던 배터리를 아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전력 유틸리티 기업과 대규모 산업 고객사를 위한 ESS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무려 20억 달러가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드는요,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포드 강세론자들은 에너지 사업부 출범이 미국 내 AI 열풍과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드 주가도 반응을 했는데요. 이달 초 모건 스탠리가 에너지 사업 가치가 1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추산한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만 30% 가까이 올랐고요. 이제 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포드의 주가 급등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죠. 자동차 외 사업을 기반으로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인 사례는 최근에 자율주행차와 로봇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테슬라가 유일할 겁니다. 네, 자동차만 만들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포드의 이 같은 수익원 다각화 움직임은 이 자동차 업계가 고전하는 가운데 나와서 많은 다른 자동차 업계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포드가 에너지 사업에서 수익을 본격적으로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규제 변화 또 수요 둔화 등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했던 많은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죠. 중국의 CATL과 포드가 직접 협력한다는 점에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시간과 켄터키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저비용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중국의 기업 자체는 미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력은 포드에게 아주 중요한 경쟁 우위와 직접적인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먹고 마시는 한국 먹거리 얘기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립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5: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자.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9: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0: 혼자 불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11: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2: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1: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2: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1: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2: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노이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은과. LA 최고의 바비큐 쿠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풀무원이 미국 시장에서는 현지화 전략과 건강식 트렌드에 힘입어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에서만큼은 매출 감소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풀무원은 일본 생산시설 통폐합에 나서면서 수익성 회복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자, 풀무원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6,669억 원으로 그런데 일본 법인 매출만큼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12%나 감소했습니다. 풀무원이 진출한 해외시장 가운데 일본만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일본은 두부가 이미 일상식문화에 깊게 자리 잡은 나라여서 현지 식품업체들도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점유율 확보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 사업은 상대적으로 성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한 뒤 두부 중심의 신선식품 사업을 확대해왔던 풀무원. 짧은 유통기한에 따른 폐기 비용과 물류비 부담으로 사실 초반에는 장기간 적자가 지속됐는데요. 이후에 냉동만두, 냉동간편식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면서 비용 구조를 개선해왔고 그 결과 지난해부터는 흑자 전환에 들어선 것입니다. 네, 한국의 주점 프랜차이즈가 앞다퉈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역전 FNC가 운영하는 역전 할머니 맥주. 네, 지난 9일 플러튼에 미국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 줄여서 역전 할맥인데요. 한국에 1,000개가 넘는 점포가 운영되고 있고요. 역전 할맥 참 이름도 잘 짓죠. 네, 플러튼에는 대학가 상권과 인접한 지역에 문을 열면서 슬러시 방식의 맥주와 한국식 안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 이 이름도 기가 막히네요. 살얼음 맥주로 유명한 인생 맥주입니다. 인생 맥주. 지난 2월 부에노파게 첫 매장을 열었는데요. 개점 첫날부터 방문객이 몰리면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인생 맥주 운영사 측은 월 매출이 30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면서 K문화가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식 술집 역시 프리미엄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뭘 해도 한국, K만 붙으면 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미국 내에 사실 오래전에 진출했던 맥주 화이트 진로가 있죠. 네, LA 다저스와 15년째나 협업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가 이번에 진로 LA 다저스 한정판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LA 다저스와 맥주 한정판 제품을 세 차례 선보인 바 있는데요. 이번에 소주 제품으로 나오는 것 처음입니다. 참이슬 프레쉬와 과일 소주 6종으로 다음 달부터 LA 지역 주요 한인마트와 로컬마트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이트 진로는 미국에서 특히 스포츠 마케팅을 중심으로 브랜드 선호도를 꾸준히 높여오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와의 15년 인연도 그렇고요. 메이저리그 사커 팀이죠. 뉴욕 레드불스의 공식 후원사기도 합니다. 이 같은 마케팅 노력에 힘입어서 하이트 진로의 미국 소주 수출액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무려 연평균 성장률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LA 다저스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은 가끔 경기 보면 계속 이기더라고요. 뭐 그 멤버를 가지고 안 이기면 이상하겠지만 특히 그 중심에는 일본인 투수와 일본인 타자가 있습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 이 메이저리그 보는 맛이 정말 쏠쏠하겠다 싶고요. 반면에 우리로서는 요즘 조금 아쉽네요. 물론 이제 뭐 이정우 선수, 김하성 선수, 김혜성 선수도 그렇고 송성문 선수도 샌디에고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아, 류현진 같이 박찬호 같이 좀 투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카고 컵스와 마이너 계약을 체결한 또 한 명의 일본인 야구선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이 특이합니다. 고연봉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금융회사에 입사가 떡하니 확정됐는데요. 이를 포기하고 야구선수의 꿈을 향해서 도전한 것입니다. 최근 시카고 컵스와 마이너 계약을 체결한 스네마스 고타로라는 선수인데 네, 일본에서 명문대학교로 알려진 게이오대 출신 외야수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고 아버지 때문에 미국에 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뉴욕에서 생활했다고 하네요. 이후에 귀국해서 고등학교 그리고 명문 게이오대에 합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구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나갔던 스네마스는 대학교에서도 계속 야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공부 쪽으로 뛰어났던 그는 졸업 후에 미국 금융업계 대기업인 골드만삭스 입사가 내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같은 시기 컵스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고요. 고민하다가 네, 지난 1월에 컵스 유니폼을 입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네마스는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20대야말로 가장 많은 체력을 쏟아부어서 목표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겠느냐. 가장 큰 도전이겠지만 이 시기에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하게 됐다라고요.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하게 되고 또 내가 어디서 뛸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동경해오던 무대를 목표로 노력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 이란이 미국의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양보는 하지 않으면서 경제 제재의 해제는 얻어내겠다라는 소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하나는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경제를 위해서 금융 제재 해제를 완전하게 얻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데에 그렇게 충분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양보는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전량을 미국에 넘겨야 한다는 이 과거의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 핵물질 폐기를 이란 내에서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이란은 더욱 의기양양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의원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란은 경제 제재는 크게 풀어내고 핵 문제는 적당히만 양보하는 소위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엘 캐피탄 암벽을 7살짜리 소년이 등정에 성공해서 최연소 신기록을 썼습니다. 올해 만 7살인 조이 에버모어는 자신의 7번째 생일을 맞아서 해발 2,308m의 엘 캐피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성공이 있기 전까지 최연소 등정 기록은 그의 형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등정으로 그의 형 샘 에버모어가 2022년 8살 때 세웠던 종정 최연소 기록은 경신됐습니다. 조이 에버모어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올랐습니다. 그는 수천 피트 상공에서 로프에 매달린 채 암벽을 완벽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지자 요세미티 계곡에 모인 팬들은 아래에서 조이에게 큰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엘 캐피탄은 1958년 이전까지는 등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암벽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해 암벽 등반가 워렌 하딩이 첫 등정에 성공하기까지 45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기록에 따르면 1905년 이후 엘 캐피탄 등반 도중에 최소 31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추락과 하강에서의 실수 또 낙석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아찔한 절벽과 높은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이 엘 캐피탄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암벽 코스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기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17: 여섯, 일곱, 엄동 엄동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 이제 걱정 그만.
2: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3: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4: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5: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6: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7: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8: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집 세계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4월 14일에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어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써머신을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 후원사가 아닙니다.
1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3: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4: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6: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1: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 노동계가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파업에 대한 걱정이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었죠. 카카오 노사가 협상이 진행 중인데 1차가 결렬됐고 2차를 앞두고 있는 긴장된 상태다. 결국 2차도 결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벌써 파업에 돌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 현장의 핵심 장비인 타워 크레인이 일제히 멈춰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이 공동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장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공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네, 어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또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총파업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전국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작업 중단 그리고 타워크레인 점거 투쟁 지침을 내렸고요. 현재 전체 조합원 3,100여 명 가운데 근무 중이던 1,800여 명이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2,100여 개 가운데서 약 85%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총파업은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상 결렬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양대 노총은 처음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해서 임금총액 15% 인상,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을 사용자 단체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총 10여 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사후 조정도 21일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파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 총파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막상 현장 노동자들의 얘기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네요. 네, 파업이 좋다 나쁘다 평하기 이전에 이 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증시도 그렇고 또 몇몇 기업들의 성과급도 그렇고 너무 부의 쏠림, 이 돈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한 자원이 있지도 않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의 힘이었는데 그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이제 한국은 끝났다라는 예 이런 말까지도 몇 년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글쎄요. 정말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말까요?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생 흐름에 조금이지만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월별 출생아 수도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도 반등하면서 네, 정부와 전문가들은 추세 전환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75,0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 14.8% 증가한 수치네요. 또 1분기 기준으로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과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자, 출생아 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기준으로도 21개월째 증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합계 출산율도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3월의 합계 출산율 0.93명입니다. 석 달 연속 0.9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뭐 낙관하기에는 아주 이릅니다만 그래도 0.9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신호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도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남, 세종, 충북, 울산, 강원, 충남, 경남, 경북, 경기, 제주 10개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한 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곳은요. 서울입니다. 네,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즘 인구 소멸 도시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도시들이 바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곳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네, 출생아 수는 여기에서 많이 증가하더라도 결국 키워서 어느 정도 학교로 보낼 때가 되면 예, 경기도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오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출산율 자체는 낮은 서울이지만 바로 여기서 청소년기, 성인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많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의 집중화, 반대로 지방도시는 점점 사멸되고 있는 것들, 이런 환경이 또 이 소식과 맞물리게 되는 거겠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이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쉬었음, 쉬고 있음 청년인 20대 후반 인구가 3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이 노동시장에 불참하는 20대 후반 규모가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커졌습니다. 지난달 20대 후반 비경제활동 인구가 78만 4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3만 7천 명 증가한 수치고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충격이 컸던 지난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반면 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 다니는 인구가 1년 사이 1만 3천 명이 늘었는데요. 고용 한파와 취업난이 길어지자 학교에 머무르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 가운데 하나죠. 런던 마라톤. 올해는요, 역대 최다 수준인 무려 110만 명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20대 신청자가 지난해에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젊은 세대의 러닝 열풍, 지금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는 틱톡 같은 SNS에서 달리기 정보를 공유하는 콘텐츠들도 많이 늘어나는 게 한 몫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요, 달리기 인구만큼이나 달리기 관련 부상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러닝 인플루언서들이 초보자에게는 맞지 않는 훈련법을 소개해서 부상 위험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적인 운동 노하우를 전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무리한 조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틱톡 사용자는 몸이 아파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고통은 참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픔은 잠깐이지만 성과는 오래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절뚝이면서도 뜁니다. 자, 이런 걸 접하면 나 역시 잠시 쉬고 싶었는데 아 그러면 루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컨텐츠가 개인별 체력 차이나 부상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 온라인에서 본 화려한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곧바로 마라톤 준비에 뛰어드는 사례. 네, 몸은 만들지 않고 그 성취감이라는 마음만 한가득 만들어낸 결과물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무릎, 정강이, 허리 통증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자, 장거리 달리기는 일단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근력 강화 운동도 필요하고요. 숙면,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관리, 병행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마라톤 분명 매력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사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요. 얼마 전에도요, 저희 방송국에 한 마라톤 팀이 나와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얘기했는데 아우 정말 매력 있던데요. 자,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이렇게 경험 많은 리더들이 이끄는 마라톤 모임이 많으니까 꼭 이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4: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1: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간한 2026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 자산 운용업계가 유치한 역외 자산이 2조 9,500억 달러로 스위스의 2조 9,400억 달러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홍콩이 이렇게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사이 역외 자산 규모가 10.7% 늘어나며 스위스의 증가율 7.6%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홍콩의 약진 배경으로는 현지 주식시장의 회복으로 본토 기업의 역외 자금 조달이 활발해진 점,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 제조업이 지배력을 유지한다는 점이 꼽힙니다. 홍콩에 묶인 역외 자산의 약 60%는 중국 본토에서 유입됐습니다. 역외 자산 관리 허브 순위에서 3위에서 5위까지에는 싱가포르, 미국, 영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인 싱가포르는 당초 홍콩과 함께 아시아권 자본 유입의 양대 수혜자로 꼽혔지만 대형 자금 세탁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규제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 자산가에 대한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번 변화는 글로벌 자산 흐름 자체의 지각 변동과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세계 민간 부의 총 규모는 333조 달러에 달하며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관세 충격과 거시경제 불안 속에서도 부유층 자산이 꾸준히 팽창한 결과입니다. 관계자는 결국 중요한 건 고객과의 근접성이라며 글로벌 자산 허브가 아시아와 서구 권역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계 대형 은행들도 본진을 넘어 아시아 거점으로 빠르게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수도권과 맞닿은 지바현 앞바다에서 규모 8.5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5만 7천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일본 지방정부의 피해 예측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바현이 보소반도 동쪽 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규모 8.5의 강진 피해를 공식적으로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예측 결과에 따르면 보소반도 동쪽 태평양 해역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바현 태평양 연안에는 최고 12m가 넘는 대형 쓰나미가 들이닥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 당국은 겨울 새벽 시간대에 지진이 발생하고 주민 대피가 늦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 사망자는 약 5만 7,2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지진 직후 주민들이 즉시 대피에 나설 경우 사망자는 약 8,200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당국이 반복적으로 이 조기 대피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건물 피해 규모도 막대했습니다. 강진과 화재, 쓰나미 영향으로 약 11만 동 이상의 건물이 전파 또는 소실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재난 발생 2주 뒤에도 약 80만 명 이상이 피난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남관동 지역에서 앞으로 30년 이내에 규모 7급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70%로 보고 있습니다. 지바현은 이번 예측에 최신 내진 설계 현황과 고령화에 따른 재택 인구 증가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3: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MOU 체결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해당 조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란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일부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이란 인근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대신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행량을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그 주요 골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어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로 명명된 종전 MOU 비공식 초안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주변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철수 대상 병력이 전쟁으로 추가 배치된 전력에 국한될지 아니면 중동 내 기존 미군기지 병력까지 모두 포함될지는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미국 군사전문 매체가 이를 한국 해군 리역의 중대한 전환점이다라고 크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 더 워존 줄여서 DWZ는 어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두고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틀 전 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직접 개발하고 직접 건조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처럼 핵무기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정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과 진행한 이 관세 협상 때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해외 군사 전문 매체가 크게 주목해서 보도한 것입니다. 이 TWG는 그동안 한국이 민간용 원자로를 직접 개발해왔기 때문에 이를 군사적 목적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했습니다.
12: 5월 28일 오늘은 미국에만 있는 내셔널 햄버거 데이입니다. 네, 기념일 자체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처음 지정됐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햄버거를 너무나 사랑하는 미국인들이라면 마케팅이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날 만들지 않았을까 싶죠? 비공식 기념일입니다. 자, 햄버거라는 음식 자체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미국의 역사와 여러 지역의 원조 공방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먼저 19세기 독일 함부르크 지역에서는 소고기를 갈아 양념한 뒤 구워 먹는 함버그 스테이크, 예, 이게 유행했는데요. 당시 이민선을 통해서 이 요리가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0: 있습니다. 뉴욕 조가또 빠질 수 없죠? 1885년 역시 맨체스 형제가 당시 박람회에서 돼지고기 소세지 샌드위치를 팔고 있었대요. 그런데 재료가 떨어지니까 급하게 소고기를 갈아서 패티려 만들고 빵에 끼워 팝니다. 마침 그 지역 이름이 뉴욕주 함부르크여서 햄버거라 명명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커네티컷주에서는요, 루이스 라센이라는 사람이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당시 바쁜 공장 노동자를 위해서 자투리 소고기를 갈아서 구운 뒤 식빵 사이에 끼워준 것이 최초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의회 도서관에는 공식적으로 이곳을 미국 최초의 햄버거 판매처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있어서 특이합니다. 자, 지금도 이 가게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을 고집해서 케첩은 절대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이름과 패티 아이디어는 독일이 줬고 이것을 샌드위치로 완성한 것은 미국인들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지요. 자, 미국인들이 얼마나 햄버거를 사랑하는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소비하는 햄버거가 약 500억 개에 달한다는데요. 자, 12억 인구 가운데 아주 어린이들 뭐 이렇게 빼고 한 10억만 잡자고요. 10억 명이 500억 개. 그러니까 한 사람당 1년에 50개를 먹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한국인들의 경우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은 피하고 싶은 피해야될 음식으로 알고 있어서 멀리하게 되는데 자 오늘만큼은 마음 편하게 길티 필링 느끼지 말고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많은 햄버거 전문점들이 오늘 디스카운트 좋은 서비스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을 예정입니다. 오늘 바빠서 아니면 속이 안 좋아서 혹시 놓치시면 괜찮아요. 오는 9월 18일은요. 치즈버거 데이입니다. 정말 미국인들의 버거 사랑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네,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하늘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미지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1: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역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 여러분 오늘은요 하지부종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하지부종이 얼마나 부었는지 점검해 보려면요 안쪽 복숭아뼈 있는 그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되는데 이 부분이 근육이 없고 뼈 위로 바로 피부가 덮여 있을 때 눌렀는데도 푹 들어가서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 이러면 정말 많이 부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신발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걸을 때 천근만근 다리가 무거우며 또 신발 밑창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하고 발바닥은요 따끔거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발목 부종 특히 이 발부종은요 대개 원기 및 신장의 양기가 허약한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는데 자 신장의 양기는요 체내에 있는 수분을 끓여주는 역할을 하고 아래에서 내려오는 수분이 위로 잘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장기인데 그래서 이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면 몸 안에 습기가 많아지고 축축한 상태가 되고 그 축축한 기운이 아래로 몰리게 되니 다시 다리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부종뿐만 아니라 손발 역시 차가워지고 얼굴이 하얘지고 추위도 잘 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머리도 좀 멍한 상태 그래서 소화 또한 안 되고 대변 또한 묽어지고 소변은 자주 마려워지고 또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일도 잦아지고 또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몸은 축 늘어지고 기운도 없어서 꼼짝하기 싫어지는 것이 이 다리 부종 얘기입니다. 하지 부종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 하지 부종을 모르는 사람들 자 왜 이렇게 게을르냐 왜 늘어져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양방에서는 이뇨제를 처방하는 것이 이 다리 부종인데 이뇨제는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몸에서 물을 빼낼 것이 아니라 신장에 양기를 북돋아서 수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원인 치료가 되는데 자 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진대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약을 쓸 때 우리는 황기나 인삼, 백

0: 백출 같은 보기약을 쓰고 기지 건강 부자 같은 이러한 보양약을 써야 몸 안에 신장의 화력이 세지기 때문에 즉 수분이 하지에 정체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지부종 역시 이 허리호방듬이 참 잘 듣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강병선 하지부종 하면 하지부종을요 허리호방듬으로 그런 나은 사례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즉 이 하지부종의 최고의 명혈은 이 신유, 신유라는 자리에 침과 뜸을 뜨게 하고 또 허리 3번, 4번, 5번 요추에 뜸을 뜨게 하고 침뜸병원에서는요 이 오방뜸 옆에 침을 놓고 그리고 엉덩이 둔자, 둔 엉덩이에서 가장 아픈 곳을 잡아서 약간 긴 침으로 짜릿하게 정기적인 자극, 즉 자골신경총을 자극해주면요. 하지부종은요. 참 빠르게 아주 정상으로 돌아오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5: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4: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5: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4: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6: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4: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6: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7: 배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1: 융자라면 콜미.
12: 213-388-5600. 213-388-5600.
13: 융자 나왔어요.
14: 우와 빠르네.
15: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6: 우메캔
17: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5: 감사한다면
16: 사랑한다면
15: 역시 우메캔.
16: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7: 888-941-3311 우메캔.
1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9: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8: 선택하세요 품질을,
1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8: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는 사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다시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공습을 가하면서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이란 정부도 미군 공격에 강력히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폭파 위협을 받은 오만의 연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Y10입니다.
4: 현지 시간으로 25일 늦은 밤 공습에 이어서 이번이 사흘 만입니다. 이란 방관형 파르스 통신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항구 도시 반다라바스 인근에서 세 차례 연달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상선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이란 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공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란 드론 4대를 격추하고 다섯 번째 드론 발사를 앞둔 지상 관제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순전히 방어적인 조치였으며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도 군 소식통을 인용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공습이 재개해 이란 혁명수비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타스님은 오늘 새벽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발원지인 미 공군기지를 표적삼아 공격했다는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에스말 바가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군사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군의 공격 행위가 이란의 영토 보전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상대로 미국의 침략 행위에 책임을 묻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만을 상대로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나서면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바가이 대변인은 오만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유엔 회원국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은 국제사회에서 무법과 횡포가 난무하는 징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어떤 제재 완화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사무총장은 이란이 미국의 모든 동결 자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이란의 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미 중부사령부는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주체로 이란을 꼭 집어 진복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동부 표준시 기준 5월 27일 오후 10시 17분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쿠웨이트군이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란 정권의 이번 극악무도한 휴전 위반 행위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명백한 위협이 되는 자폭 드론 5대를 발사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였다며 이들 드론도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됐고 미군은 반다르 아바스 이란 지상 통제기지에서 시도된 여섯 번째 드론 발사 역시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부사령부와 영내 파트너들은 이란의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에서 우리 군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신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도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쿠웨이트 영토를 겨냥한 이란의 범죄적 공격을 가장 강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이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를 공습했다며 이 공격의 원점인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표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종전 담판을 하면서도 군사 긴장을 끌어올리는 와중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기관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과 이 기관에 협력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특별 지정 국민 및 차단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설립한 기관으로 통항 승인 과정에서 선박당 최고 200만 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외 자산 통제국의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 거래가 금지됩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이란 정권이 낡은 유조선으로 구성된 비밀 함대를 동원해 이른바 해상 무법 수역에서 중국에 수개월째 원유를 판매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란산 원유의 주요 환적지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을 취재한 결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선박 간의 석유 환적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해역은 중국과 이란 해역의 중간쯤인 잔잔한 바다로 이른바 동부 외항 경계로 불리면서 사실상 해상 무법지대로 통하는 곳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곳에는 제재 대상인 이란산 석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들이 중국 정유소로 향하는 선박들의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박들은 선체에 새겨진 이름을 가리기 위해 방수포 등을 늘어뜨리고 검은색 페인트로 식별번호를 지웠습니다. 환적을 위해 한 선박이 제재 대상 석유를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어 출처를 모호하게 만든 뒤 이란의 최대 고객인 중국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밀 석유 환적은 이란 정권의 저력과 더불어 미국의 압박에도 이란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극명히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종전 합의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포기만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란은 당장 모든 자금을 해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역시 돈 문제가 최대 걸림돌입니다. Y10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농축 우라늄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내각 회의에서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제재 완화도 없고 풀어줄 돈도 없다며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협상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합니다.
6: We'll keep control of that money. When they behave properly and when they do what's right, we'll let them have their money.
5: 당장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리 바게리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란의 모든 자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해외에 묶인 24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협상장에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제재 완화 규모와 방식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돈 문제가 종전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1250만 불, 1250만 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주 7일 24시간
9: 3237828600 32378286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3: 집 세계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저장 탱크 과열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모든 대피령을 해제하고 주민 귀가 조치를 시작했지만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행정 대응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재난 대응 체계 미흡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든그로브와 스탠튼 일대에 내려졌던 대피령을 공식 해제했습니다. 당국은 문제가 된 GKN 에어로스페이스 시설 내 화학물질 저장 탱크 폭발 위험과 대규모 화재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사실상 제거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피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 대응 미흡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시의회에서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시와 관계 당국의 초기 대처 과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앙화된 소통 체계가 부재했고 대피소는 과밀 상태였으며 호텔 비용, 이동 비용까지 겹치면서 이미 어려운 가정에 더 큰 부담이 됐다라고 한 주민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왜 이런 위험시설이 주거지 가까이에서 운영되고 있었는지 몰랐다며 시설 운영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가든그로브 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초기 대용 비용이 약 72만 8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방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대량의 물과 장비, 인력 투입 비용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GKN 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과 사업자들은 손실보상과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 절차에 참여했거나 개별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업계에는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의가 20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히는 등 상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향후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가 홍채 스캐너 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이 구금한 이민자들의 생체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 축적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PR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홍채 인식 전문업체 BI2 테크놀로지와 2,500만 달러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을 국토안보부가 이 업체와 맺었던 기존 계약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액수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계약을 통해 1,500대 이상의 홍채 스캐너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홍채 데이터 저장 데이터베이스 접근권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 단속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여성 메이아스 카레세스는 지난해 가을 시카고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이민단속 요원들의 급습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장 요원들이 총을 겨눈 채 집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메이아스는 충격으로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요원들이 자신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카메라를 향해 눈을 크게 떠야 신원이 확인된다라고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시카고대 이민자 권리 클리닉 책임자 법학교수 니콜 할렛은 단순 얼굴 촬영이 아니라 홍채 스캔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LA 한인사회 인사들이 현직 LA시 검사장인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의 재선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한인 인사들 일부는 더 보라 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토 검사장의 재선 캠페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장기 체납한 부모들 대상으로 미국 여권을 강제 취소하는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6월 1일부터 수천 명에 달하는 양육비 미납 미국인의 해외 출국길이 막히게 됩니다. 국무부는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체납한 미국인 부모들의 여권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채무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외여행 및 출국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강력한 여행 문서 취소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화훼법을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국무부의 이번 여권 무효화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정확한 숫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초기 단계에서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체납자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타겟이 된 10만 달러 이상 체납자군은 전국에서 50명 미만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7만 5천 달러 이상 체납자로 범위가 넓어지며 궁극적으로 법적 기준인 2,500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미납한 비양육 부모 350만 명 전원에게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될 방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정의진흥협회가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서 발표한 오렌지 카운티의 이해, 우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변화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인구는 80만 명을 넘어 오렌지 카운티 전체 인구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시안 인구는 2010년부터 20년 사이 무려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텍의 주요 거주 도시는 얼바인, 가든그로브, 애너하임, 웨스트민스터, 플러튼 순으로 제시됐습니다. 세부 집단별로 한인의 경우 이민자 비율은 56%로 아시아계 평균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이 푸드스탬프인 캘프레시의 근로 의무 규정 강화와 관련해 이웃케어 클리닉이 면제 대상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6월 1일부터 18세에서 64세 사이 내 일부 성인은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자원봉사, 교육, 훈련, 공공근로 참여를 증명해야 캘프레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기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장애인이나 SSI 수급자, 14세 미만 자녀 양육자, 임신부, 실업급여 산재, 장애 지원 대상, 건강상 사유로 근로 불가자, 장기 노숙자 등 다양한 면제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환자 지원 서비스부의 제임스 안 디렉터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합법 대마초 판매로 올 한 해 석 달 동안에만 2천억 달러, 2억 달러가 넘는 세금이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당국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대마초, 이 마리화나 소매업체들이 납부한 소비세는 약 1억 4,300만 달러, 판매세는 1억 400만 달러로 집계돼 전체 세금 수입의 총 2억 4,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아직 처리 중인 세금 신고분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마리화나 판매로만 2억 4,800만 달러, 돈도 돈인데 지금 캘리포니아에 마리화나를 기호용품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18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이후 지금까지 거둬들인 누적 세금 수익은 총 81억 달러가 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마리화나 판매로 확보한 막대한 세수를 보육시설 지원과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참 아이러니하죠? 마리화나를 판매해서 낸 세금으로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에 그 돈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학 연구와 환경 보건 사업 등 주전역의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주정부는 밝혔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북중미 월드컵 LA 개최위원회가 대회 기간 운영될 공식 팬존 10곳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LA 시장실과 LA 공원 레크레이션 관리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무료 경기 상영 이벤트도 함께 발표하면서 LA 전역을 약 40일간, 정확히 39일간 거대한 축구 축제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펼쳐지며 복합 문화 공간인 공식 팬존과 각 지역 공원의 무료 중계 영상을 통해 LA 시민들은 도시 어디에서나 월드컵의 열기를 생생하게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막 주간에는 LA 메모리얼 컬러시움에서 FIFA 팬 페스티벌이 개최되면서 축제 분위기 서막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 지금 각종 이 단체가 주관하는 팬존 뿐만이 아니라 올림픽 합동 응원전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열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보시면 어디서 축제가 열리고 어디서 팬존이 열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요. LA 시 웹사이트를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제46회 백상배 미주오픈이 대회 운영의 공정성과 참가자 수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익환 심판위원장은 백상배는 한인사회 골프 역사와 궤를 갖추어온 권위 있는 대회라며 미국 골프협회 룰을 철저히 적용해 최고 수준의 대회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PGA A클래스 등록 선수이자 남가주 골프협회 감독관 출신인 전 위원장은 6년째 백상배 심판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6월 4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6월 4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일반부와 시니어부, 여자부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전 위원장은 올해 참가자 수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뚜렷하다며 특히 일반부는 최연소 참가자인 14세 유망주부터 대학 선수 출신까지 다 코스들이 많아서 6언더, 7언더판 정도는 기록을 해야 우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니어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자부 경쟁에 대해서도 해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준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USGA 룰과 로컬 룰이 이번 백상배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며 스코어 카드 오류 실격 처리됩니다. 또 경기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심판위원장을 호출해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가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극단적 선택이 동반된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노스힐스의 한 주택가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성인 남녀 2명과 어린이 2명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성인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확인됐으며 어린이들은 대여섯 살 안팎의 남자아이와 생후 4개월 된 영아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관계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이들이 한 가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용의자를 쫓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내부자가 저지른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최초 총격 촉발자가 누구인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우스 LA의 한 주택에서 대규모의 불법 폭죽 더미가 발견돼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우스 LA의 한 주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집안에 가득 쌓여있던 엄청난 양의 불법 폭죽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폭죽의 가치가 최대 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폭죽들을 수거하기 위해 대형 트럭 5대가 동원됐으며 수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폭발 사고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주변 도로가 전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피했던 주민들은 수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정폭력 혐의로 한 명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폭죽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허가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폭죽 제조와 판매, 보관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도 인근 지역에서 불법 폭죽을 폐기하려다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다친 바 있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마약 단속국과 특수기동대, 스와트이 투입된 대대적인 마약 단속 작전이 벌어져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로스앤젤레스 샌페르난도 벨리의 웨스트힐스 지역에 무장한 특수기동대원들과 장갑차가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연방 마약단속국과 소방당국의 위험물질 대응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기습 단속이었습니다. 당시 인근 폐쇄회로 TV에는 전술 장비를 갖춘 수십 명의 요원들이 주택가를 수색하고 확성기로 용의자를 압박하는 긴박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목격자들은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집 안에서 여러 장비와 물품을 밖으로 빼냈다고 전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 이 주택 앞마당에는 불법 마약 제조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품들이 무더기로 쌓였고 문 앞에는 불법 마약이나 위험 화학물질 제조실을 압수했다는 경고장이 붙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집에서 치명적인 마약인 펜타닐을 만들어 유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속 직후 집주인은 연방당국에 체포됐으며 당국은 압수된 물품을 토대로 구체적인 마약 제조 규모와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바인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석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SUV를 몰던 9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9시쯤 어바인 센터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95세 여성이 몰던 토요타 SUV 차량이 빨간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녹색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닷지 픽업트럭이 이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트럭이 옆에 있던 테슬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90대 여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다행히 피해 차량인 픽업트럭과 테슬라 운전자들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의 신원을 유족에게 먼저 통보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타아나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소식이 늦게 전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9시 30분쯤 산타아나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51세 남성 레이 플로레스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사흘 만인 지난 화요일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의 예비 조사 결과 숨진 플로레스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서쪽으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음주나 약물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숨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맹견을 풀어 공격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산타모니카의 대표적 보행자 거리인 삼가 프로메나드 인근 교차로에서 끔찍한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타 내의로 신원이 밝혀진 용의자가 차를 몰고 가다 멈춰 서더니 길을 건너던 남녀 커플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차에서 내린 용의자는 이들을 쫓아가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고 급기야 차에 태우고 있던 대형 맹견까지 데려와 피해자들을 공격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맹견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부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는 곧바로 차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이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반유대주의 감시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를 치명적인 무기에 의한 폭행과 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다룰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 고객이 직원을 향해 음식을 통째로 내던지는 이른바 음식 갑질 소동이 벌어져 현지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산타아나의 치폴레 매장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주문한 음식을 양손으로 들고 있더니 갑자기 직원의 가슴을 향해 정면으로 강하게 내던졌습니다. 음식 그릇에 정통으로 맞은 직원은 옷 전체가 음식물로 뒤범벅이 됐고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소동은 여성이 주문한 음식을 두고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히스패닉계 여성으로 추정하고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숨가쁜 사건 사고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도 넘은 갑질 행태가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상은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 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한국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6: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5: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6: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5: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7: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8: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 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9: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8: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 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 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9: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1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2: 류마티스 관절염.
13: 어깨와 허리 통증.
1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2: 진통제 없이
1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지방선거 이제 6.3 지방선거 역시 한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도 몰라 모자라 박근혜 어게인에 나섰다면서 우리는 더 결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로 똘똘 뭉쳐 승리하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1: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곳곳을 돌며 강력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경합지로 꼽히는 강동과 동작, 마포 등 한강벨트를 연이어 찾아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 국민의 대결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2: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윤 어게인도 모자라서 박근혜 어게인, MB 어게인으로
1: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부정부패하고 탄핵당한 대통령 3명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결집하면 우리는 더 똘똘 뭉쳐 결집해 승리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국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한다면 이기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1: 민주당 지도부 투톱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와 전북을 차례로 찾아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투톱이 발로 뛰는 사이 사무총장은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전북 등 6곳은 여전히 접전이라고 위기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접전 양상인 전북 지역에서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용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김 후보는 현금 살포로 제명된 사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마치 뭐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이 작태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1: 한때 15-1 압승 얘기까지 나왔던 지방선거 판세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진보 진영 결집과 동시에 중도층 표심까지 공략하는 민주당 선거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아내는 선거로 규정하며 정권 견제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체 판세 분석 결과 8곳에서 접전이라며 막판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YTN입니다.
4: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이틀간 유세 일정을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고향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스타벅스 논란을 재차 소환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커피를 사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산당이라고 부릅니다.
4: 선거 막판 여론전에도 불을 댕겼습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 후쿠시마 괴담 만든 정당이다. 사람 패는 사람이나 대부업자들도 공천받았다는 등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통째로 뭉갤 거라며 공소 취소 막는 선거다.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5: 재판도 받지 않고 전국을 저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고.
4: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보다 30분 앞서 대구 경북 신공항 예정 부지를 찾아 결의문까지 읽으며 막판 대구 민심 다독이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판세 분석을 통해 텃밭인 대구와 경북은 확실한 우세로 서울과 부울경, 충청과 강원 등 8곳을 경합 혹은 경합 우세로 분류하며 지지층의 한 표를 다시금 호소했습니다.
6: 전국의 국민의힘 2,730여 명의 후보들과 함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4: 지난 주말부터 전국을 광폭 행보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엔 강원을 찾아 김진태 후보를 비롯한 강원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습니다.
7: 강원 도민 여러분이 부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4: 선거 막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전면 등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보수층의 발길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입니다.
8: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9: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그거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8: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 건의로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며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과 다른 증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10: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8: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처럼 허위로 만든 표지를 보관하고 폐기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6: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8: 99세까지 팔팔하게.
2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3: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2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23: 정말? 어떤 건데?
26: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2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2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2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2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상무부는 올 1분기 미국의 국내 총 생산 증가율 잠정치가 1.6%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대비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데다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민간 투자 및 개인 소비가 속보치 대비 하향 조정된 게 전체 상향률 하향의 배경이 됐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으로 4월 들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4%가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가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대표 지수와 근원 지수 모두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쿡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쿡 이사는 스탠퍼드대 행사에서 위험평가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향후 몇 달 내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5년간 계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가격과 임금 결정에 반영되는 양상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식량 불안 현상이 눈에 띄게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식과 주택자산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고물가와 정부 지원 축소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지면서 이른바 K자형 경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올 2월에 실시한 소비자 기대 조사를 분석한 결과 식량 불안 지표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6월과 비교해 눈에 띄게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여유가 없다고 답한 가구 비율은 2020년 6월 4%에서 최근 10%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응답 가구 4%는 실제로 음식 살 돈이 없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거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이런 식량 불안 현상은 유색인종과 소득, 교육 수준이 낮은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K자형 구조의 상단은 높은 수준의 순자산 증가를 반영하지만 하단은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축을 인출해야 하는 중저소득층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개정을 위해서 오는 7월까지 멕시코와 세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정부는 오는 28일과 29일, 오늘과 내일 이틀간 멕시코 시티에서 경제 안보와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을 주제로 한 개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에는 워싱턴에서 2차 회담, 7월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3차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몰 조항에 따라 6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올 7월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1차 협상에서는 캐나다가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카드로 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캐나다를 고립시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미국의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는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차세대 조기 경보기 도입

0: 유럽 방위 상언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페라리 좋아하시죠? 이태리 명품카, 뭐 남성들의 소위 드림카, 야, 내 죽기 전에 한번 타봐야 될 텐데, 뭐 이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슈퍼카, 스포츠카 좋아하시는 분들의 꿈의 자동차 페라리입니다. 이 이탈리아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가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도 저게 어디 우리 페라리냐,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페라리 주식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붉은 천을 벗기자 모습을 드러내는 페라리의 첫 전기차 루체.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시승하도록 교황의 여름 별장에 신차를 가져왔습니다.
2: Is this the first four-door Ferrari?
3: First five-seater.
2: First five-seater.
1: 페라리는 전기차에도 스포츠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나온 페라리 전기차 값은 대당 10억 원. 한정판 슈퍼카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자동차입니다. 시속 100km까지 단 2.5초 걸리는 데다 1000마력이 넘는 힘을 자랑합니다. 디자인은 애플의 전성기를 이끈 조니 아이브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페라리답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혹평이 쏟아졌고 10억짜리 애플카라는 비아냥도 터져나왔습니다. 루체 공개 이후 주가는 8% 넘게 급락하며 시장의 실망감을 반영했습니다. 20년간 페라리를 이끌었던 전 회장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새로운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기존 우수 고객에게 구매 우선권을 주던 관행까지 깨기로 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심장 근육 조직이 일부 죽어도 다시 새 조직을 만들어내고 또 죽은 세포는 흡수되면서 재활용이 됩니다. 심혈관은 20%에서 30%가 막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내시다가 운동하실 때 예전보다 숨이 가쁘다거나 간혹 어지러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 시간에 말씀드린 심장병 증상들이 반복되고 특히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또는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이 가족력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주요 원인으로 관상동맥 색전, 관상동맥 혈전, 심혈관 내막염증이 있습니다. 또 비세균성 류마티스성이 있고 다른 질병이 합병증으로 심혈관 내막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확실한 진단을 받지 못하여 병을 키우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낭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홀 픽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 의술로 심장병의 증상들을 해석해 보면

0: 하면 어지럽고 땀을 잘 흘리고 꿈이 많고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맺힌 것 같아 한숨을 자주 쉽니다. 중리학이 바이블과 같은 황제 내경련은 한웨이 신즈예, 땀은 심장의 진액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신다면 심장병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경우에 심장을 보호하고 오혈을 없애면서 뇌혈관 질환이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한약을 지어드리면 땀이 멎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빨리 개선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까지 10번에 나누어 각종 심장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증 따라하기 강병선침증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증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3: 누구랑? 우리끼리?
2: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4: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를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5: golfpromi.com
6: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4: 골프.
6: 누구랑 해?
4: 프로랑.
6: 어떻게 해?
4: 골프 프로미에서.
2: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4: golfpromi.com
7: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8: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융자 나왔어요.
12: 우와, 빠르네.
1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7: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 3-1669 AM 1600시
18: 라디오쇼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의 이란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는 사이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또다시 미군이 공습을 가하면서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이란 정부도 미군 공격에 강력히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폭파 위협을 받은 오만의 연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1: 현지 시간으로 25일 늦은 밤 공습에 이어서 이번이 사흘 만입니다. 이란 방관형 파르스 통신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항구 도시 반다라바스 인근에서 세 차례 연달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협에서 미군과 상선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이란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공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란 드론 4대를 격추하고 다섯 번째 드론 발사를 앞둔 지상관제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순전히 방어적인 조치였으며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도 군 소식통을 인용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공습이 재개해 이란 혁명수비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타스님은 오늘 새벽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발원지인 미 공군기지를 표적삼아 공격했다는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에스말 바가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군사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군의 공격 행위가 이란의 영토 보전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상대로 미국의 침략 행위에 책임을 묻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만을 상대로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해협 통제에 나서면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바가이 대변인은 오만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유엔 회원국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은 국제사회에서 무법과 횡포가 난무하는 징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어떤 제재 완화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사무총장은 이란이 미국의 모든 동결자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이란의 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한편 중부사령부는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동부 표준시 기준 5월 27일 오후 10시 17분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쿠웨이트군이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란 정권의 이번 극악무도한 휴전 위반 행위는 이란군이 호르무즈해 안팎에서 명백한 위협이 되는 자폭드론 5대를 발사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였다며 이들 드론 역시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부사령부와 영내 파트너들은 이란의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에서 군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신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도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미군이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를 공습했다며 이 공격의 원점인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표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종전 담판을 하면서도 군사 긴장을 끌어올리는 와중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기관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페르시아만 해협청과 이 기관에 협력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설립한 기관으로 통항 승인 과정에서 선박당 최고 200만 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자산통제국의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가 금지됩니다. 미국 제재에도 이란 정권이 낡은 유조선으로 구성된 비밀 함대를 동원해 이른바 해상 무법 수역에서 중국에 수개월째 원유를 판매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의 주요 환적지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을 취재한 결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선박 간의 석유 환적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해역은 중국과 이란 해역의 중간쯤인 잔잔한 바다로 이른바 동부 외항 경계로 불리면서 사실상 해상 무법지대로 통하는 곳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곳에는 제재 대상인 이란산 석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들이 중국 정유소로 향하는 선박들의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적을 위해 한 선박이 제재 대상 석유를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어 출처를 모호하게 만든 뒤 이란의 최대 고객인 중국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이란산 원유를 운반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노후 선박 카탈레나 7호가 검은색 페인트로 이름을 가린 다른 선박과 두꺼운 호수를 연결해 석유를 옮겨 싣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비밀 석유 환적은 이란 정권의 저력과 더불어 미국의 압박에도 이란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극명히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종전 합의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포기만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란은 당장 모든 자금을 해제하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 돈 문제가 역시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농축 우라늄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내각 회의에서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제재 완화도 없고 풀어줄 돈도 없다며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협상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합니다.
12: We'll keep control of that money. When they behave properly and when they do what's right, we'll let them have their money.
7: 당장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리 바게리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란의 모든 자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해외에 묶인 24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협상장에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제재 완화 규모와 방식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돈 문제가 종전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5월 28일 목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1: We will fight for you.
2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2: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23: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24: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5: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24: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5: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달의 거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24: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에?
25: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24: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5: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24: 상큼함에 달에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에.
2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7: 바로 지금입니다.
0: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 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밀집지 가든그로브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 과열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모든 대피령을 해제하고 주민 귀가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행정 대응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재난 대응책의 미흡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태는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잡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 행정 대응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시의회에서 열렸던 지난 26일 회의에 수백 명의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시의회에 들어오기도 했었죠. 특히 대피자 수용시설 부족, 정보 전달 체계 혼선, 그리고 대피기간 중 숙박비 급등과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 폭리 문제 등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가든그로브 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초기 대응 비용 약 72만 8천 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72만 8천 달러에는요, 소방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수백만 갤런의 물, 장비, 인력 비용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체 비용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이 비용 부담이 어느 기관이나 기업에 귀속될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GKN 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200건 이상 손해배상 관련 문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홍채 스캐너 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구금한 이민자들의 생체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 축적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NPR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홍채 인식 전문 업체 테크놀로지스와 2,500만 달러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계약을 통해 1,500대 이상의 홍채 스캐너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홍채 데이터 저장 데이터베이스 접근권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채는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를 지니고 있어 지문처럼 신원 확인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생체 정보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 위원들은 이민단속 및 추방 작전 과정에서 대상자 신원과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홍채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장기 체납한 부모를 대상으로 여권을 강제 취소하는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당장 6월 1일부터 수천 명에 달하는 양육비 미납 미국인들의 해외 출국길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체납한 미국인 부모들의 여권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채무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외여행, 해외 출국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강력한 여행 문서 취소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화훼법을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8일에 발효된 개정 규칙에 따라 10만 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들의 여권이 1차 취소된 바 있습니다. 또 6월 1일부터는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돼 체납액이 7만 5천 달러 이상인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여권이 본격 취소될 예정입니다. 6월 1일부터 7만 5천 달러 이상 체납자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적 기준치인 2,500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미납한 비양육 부모 350만 명 전원에게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여권이 무효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정의진흥협회가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발표한 오렌지 카운티의 이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계 인구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80만 명을 넘어 오렌지 카운티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시안 인구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무려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태계 주요 거주 도시는 얼바인, 가든그로브, 애너하임, 웨스트민스터, 플럴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인 이 캘프레시 근로 의무 규정 강화와 관련해 이웃케어 클리닉이 면제 대상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기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이웃케어 클리닉 측은 밝혔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측은 환자 지원 서비스부 제임스 안 디렉터에게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 푸드스탬프 캘프레시 면제 대상인지 확인을 요하는 사람들은 이웃케어 클리닉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로 올 한 해 첫 석 달 동안에만 2억 달러가 넘는 세수가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당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마리화나 소매업체들이 납부한 소비세는 약 1억 4,300만 달러, 판매세는 1억 400만 달러로 집계돼 전체 세금 수익은 총 2억 4,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처리 중인 세금 신고분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실적보다는 소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18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이후 지금까지 거둬들인 누적 세금 수익은 총 8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마리화나 판매로 확보한 세금을 보육시설 지원,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 아이러니하죠? 네. 마리화나를 판매해서 거둬들인 세금이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연구와 환경보건사업 등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벤츄라카운트에서 올해 처음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벤츄라카운티 보건당국은 야생 조류 한 마리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최종 확정은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로부터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벤츄라카운티에 이 바이러스가 토착화된 만큼 앞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된 새가 발견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모기 번식지를 집중 수색하고 있으며 모기 유충이 발견되는 대로 방역 소독 작업에 나선다라는 방침입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를 통해 전파되며 사람뿐만 아니라 말 같은 이 동물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오르고 비가 자주 내려 모기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힌 보건당국은 마당에 고인물을 없애고 외출 시에는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당국의 승인을 받은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가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극단적 선택이 동반된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노스힐스의 한 주택가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성인 남녀 2명과 어린이 2명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성인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확인됐으며 어린이들은 6살 안팎의 남자아이와 생후 4개월 된 영아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관계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이들이 한 가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용의자를 쫓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내부자가 저지른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최초 총격 촉발자가 누구인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우스 LA의 한 주택에서 대규모의 불법 폭죽 더미가 발견돼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우스 LA의 한 주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집안에 가득 쌓여있던 엄청난 양의 불법 폭죽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폭죽의 가치가 최대 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폭죽들을 수거하기 위해 대형 트럭 5대가 동원됐으며 수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폭발 사고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주변 도로가 전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피했던 주민들은 수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정폭력 혐의로 한 명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폭죽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허가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폭죽 제조와 판매, 보관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도 인근 지역에서 불법 폭죽을 폐기하려다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다친 바 있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마약 단속국과 특수기동대, 스와트이 투입된 대대적인 마약 단속 작전이 벌어져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로스앤젤레스 샌페르난도 밸리의 웨스트 힐스 지역에 무장한 특수기동대원들과 장갑차가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 연방 마약 단속국과 소방당국의 위험물질 대응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기습 단속이었습니다. 당시 인근 폐쇄회로 TV에는 전술 장비를 갖춘 수십 명의 요원들이 주택가를 수색하고 확성기로 용의자를 압박하는 긴박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목격자들은 방독면과 보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집 안에서 여러 장비와 물품을 밖으로 빼냈다고 전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 이 주택 앞마당에는 불법 마약 제조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품들이 무더기로 쌓였고 문 앞에는 불법 마약이나 위험 화학물질 제조실을 압수했다는 경고장이 붙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집에서 치명적인 마약인 펜타닐을 만들어 유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속 직후 집주인은 연방당국에 체포됐으며 당국은 압수된 물품을 토대로 구체적인 마약 제조 규모와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바인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석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SUV를 몰던 9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9시쯤 어바인 센터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95세 여성이 몰던 토요타 SUV 차량이 빨간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녹색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닷지 픽업트럭이 이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트럭이 옆에 있던 테슬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90대 여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다행히 피해 차량인 픽업트럭과 테슬라 운전자들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의 신원을 유족에게 먼저 통보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타아나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소식이 늦게 전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9시 30분쯤 산타아나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51세 남성 레이 플로레스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사흘 만인 지난 화요일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의 예비 조사 결과 숨진 플로레스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서쪽으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음주나 약물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숨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맹견을 풀어 공격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산타모니카의 대표적 보행자 거리인 삼가 프로메나드 인근 교차로에서 끔찍한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타 내의로 신원이 밝혀진 용의자가 차를 몰고 가다 멈춰 서더니 길을 건너던 남녀 커플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차에서 내린 용의자는 이들을 쫓아가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고 급기야 차에 태우고 있던 대형 맹견까지 데려와 피해자들을 공격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맹견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부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는 곧바로 차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이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반유대주의 감시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를 치명적인 무기에 의한 폭행과 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다룰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 고객이 직원을 향해 음식을 통째로 내던지는 이른바 음식 갑질 소동이 벌어져 현지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산타아나의 치폴레 매장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주문한 음식을 양손으로 들고 있더니 갑자기 직원의 가슴을 향해 정면으로 강하게 내던졌습니다. 음식 그릇에 정통으로 맞은 직원은 옷 전체가 음식물로 뒤범벅이 됐고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소동은 여성이 주문한 음식을 두고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히스패닉계 여성으로 추정하고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숨가쁜 사건 사고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도 넘은 갑질 행태가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상은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 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재외동포청은 김경엽 청장이 세계한인총연합회가 주최한 대륙별 회장단 초청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한인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미주와 아시아, 중남미 등 각 지역 한인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청장은 한인사회와 모국 간의 연계 강화와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한인회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한인회장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한인회가 동포사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이 2026년 연례 주주총회를 다운타운 본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주총에서 이사진 선임, 경영진 보상, 외부 회계감사 법인 선정 등 3개 안건이 모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은행이 주총서 공개한 프락시에 따르면 바닐리 행장은 지난해 총 보수 255만여 달러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저력을 미국에 알리고 동시에 미주 이민사회 역사 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전시회가 LA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미술협회가 주최하고 가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회와 함께 공동 주관하는 제3회 K-아트 현대작가 캘리포니아 기획 초대전이 오는 6월 6일 토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LA 한인타운 소재 EK-아트 갤러리에서 진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는 캘리포니아 라이프, 강원 라이프를 부제로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화가 45인이 참여해 서양화와 한국화, 조각 등 120여 점의 엄선된 대작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문화 교류와 함께 전시 수익금을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이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자선 골프대회에서 불거졌던 홀인원 상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원만히 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9: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8: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9: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8: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1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민세관 단속구 구금시설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맞은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이 위험에 노출된 미국인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주관하는 국토안보부 수장 마크웨인 멀린 장관을 향해 이번 일은 결코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멀린 장관에게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미국인들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박했냐면 멀린 장관이 김 의원이 최루가스를 맞은 뒤 엄살을 부리고 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생원단속국이 구금시설의 열악한 상황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갑차와 무장요원들을 투입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요원들이 군중을 향해 최루탄과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했고 민간인들이 제압당하고 구금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여든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그 팔순잔치에 UFC 경기를 백악관에서 한다라고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과정에서 발언이 갈수록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른바 정신건강을 둘러싼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위해 워싱턴 DC의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해만 MRI 검사를 받으려고 센터를 방문한 뒤 반년 만입니다. 트럼프는 검사를 마친 뒤에는 모든 결과가 완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MRI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며 건강 관련 의혹을 일축했지만 신체 어디를 찍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 What part of your body was the MRI looking at?
3: I have no idea. It was just an MRI. What part of the body? It wasn't the brain because I took a cognitive test and I aced it.
1: 하지만 큰 소리에도 불구하고 여든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건강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툭하면 손에 멍이 들고
3: Take aspirin if you like your heart, but don't take aspirin if you don't want to have a little bruising.
1: 공식 회의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 목적과는 관련 없는 주제로 발언을 허비하는 일이 잦다며 특히 정신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But they said to me, would you like to take a cognitive test? I said, is it hard? They said, yes. I said, well, I'm a very smart person.
1: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 인지검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앞으로 더는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지난달 초부터 공석인 육군참모총장의 피텍사스 국방부 장관 측근이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라네브 육군참모차장이 지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지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까다로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그가 육군참모총장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관계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랜디 조지 전 육군참모총장은 4월 초 급작스럽게 물러났으며 이는 헤그세스 장관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네브 차장은 조지 전 총장 퇴임 후부터 총장직을 대행해 왔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024년 대선 민주당 후보 교체 결정적 계기가 된 그해 6월 대선 후보 토론 당시 남편이 뇌졸중에 걸린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토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조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겁이 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고 토론을 보면서 맙소사 뇌졸중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며 정말 죽을 정도로 무서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2024년 6월 CNN 주최로 진행된 이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간의 TV 토론에서 바이든은 여러 차례 말을 더듬고 맥락에서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상대 발언 때 멍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여서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을 증폭시켰던 바 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미국 인사를 만나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합의한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전략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미 관계는 양자 관계 범위를 넘어서 세계 평화와 인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중미 관계를 실현하는 것은 국제사회 공동 기대이자 양국이 져야 할 책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어 최근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양국 정상은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을 진행해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APEC 정상회담은 올해 11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G20 정상회의는 역시 올해 12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왕 부장은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은 양립할 수 없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세계 공동 성명을 준수해야만 대만 해협의 평화를 보장하고 충돌과 대결을 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비공개 검색 데이터를 베팅해 비공개 검색 데이터를 베팅에 활용해 120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미켈레 스파뉴올로는 구글이 제한된 수의 직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비공개 검색 데이터에 기반해 미래 예측 베팅 플랫폼 플리마켓에서 거액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플리마켓에서 알파라군이라는 계정명으로 올해의 검색어 결과 관련 베팅 25건에 약 270만 달러를 걸어 120만 달러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 돈을 벌자 바로 조사가 들어갔고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이 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프렌즈로 사랑받았던 배우 고 매슈 페리에게 마약류를 과량 주사한 비서가 징역 3년 5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매슈 페리의 비서 케네스 이와마사에게 징역 3년 5개월, 2년간의 보호관찰, 벌금 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부가 델시 로드리게즈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대한 마약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이애미 연방검찰에 로드리게즈 임시 대통령에 대한 형사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드리게즈 임시 대통령은 다른 베네수엘라 고위 인사들처럼 미국에서 기소된 적은 없지만 마약 단속국의 오랜 추적 대상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마약 단속국 등 수사기관은 로드리게즈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의 마약 밀매, 금 밀수,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유럽은 벌써부터 폭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역대 최악의 더위가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1: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던 지난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높았습니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마지노선인 1.5도선이 무너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은 더 덥습니다. 세계기상기구 분석 결과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가 2024년 최고 기온을 넘어설 확률은 86%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이 2024년 기록을 넘어설 확률은 92%, 우리나라는 68%에 이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과거 평년보다 1.48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구 평균 상승폭의 두 배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빠르게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4: So the science is very clear. The climate is warming. And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s are continuing to rise. And it's very clear that we need to take urgent action to reduce this as much as possible.
1: 세계 기상기구는 특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내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온 상승은 다양한 형태로 재앙을 불러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 여름철 집중호우의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북극 기온은 전지구 평균보다 3.5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럴 경우 북극 한파를 가두던 제트 기류가 출렁이면서 겨울에는 극단적인 기습 한파가 덮칠 수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0: 지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에서 1.6%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상무부는 올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가 1.6%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2.0% 대비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데다가
5: 다우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12: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11: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0: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1: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omensopen.com에서 티켓을 예매하세요.
2: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3: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인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오타니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죠. 네. 어제 경기에서 4-1로 승리를 거두고 오타니 선수가 네. 시즌 5승째를 챙겼습니다. 어제 희한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오타니 선수 안타를 하나도 맞지도 않았는데 1실점을 했습니다. 6이닝 1실점. 네. 볼넷 내준 게 이제 화근이 됐죠. 그러면서 1실점을 했는데 무안타 1실점이에요. 재밌는 기록입니다. 6이닝 1실점, 아직 평균 자책점은 1을 넘지 않았습니다. 오타니 선수 과연 이번 시즌에는 사이영상과 MVP를 동시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 보는 재미 뭐 쏠쏠합니다. 그리고 어제 4-1로 승리를 거두면서 1회 선두 타자 홈런을 친 것 역시 오타니였습니다. 놀라운 선수죠? 놀랍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쩐의 전쟁 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조 머리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선수 노조는 이번 노사협약에 연봉 총액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구단에 맞서서 최저 연봉 총액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최저 연봉 총액제는 일정액 이상의 돈을 쓰지 않는 짠돌이 구단에 경쟁 공정성 세금을 물리자는 취지로 선수 노조는 도입 첫해 기준액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빅리그 연봉 통계 전문 사이트 코치 컨트랙트에 따르면 올해 팀 연봉으로 1억 5천만 달러 미만을 쓰는 팀 11곳이나 됩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30개 구단이 셀러리캡 도입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잡아당기는 줄의 강도 뭐 팽팽해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월드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은 가운데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이 FIFA를 상대로 티켓 부정 판매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제니퍼 데번포드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FIFA의 월드컵 티켓 판매

새벽빛 편지에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내용이 나와서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오피니언 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한국일보 웹사이트 오피니언 섹션을 보시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새벽빛 편지 유튜브 검색창에 한글로 새벽빛 편지라고 치면은 또 이 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5: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4: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5: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4: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0: 여보 여보, 나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데.
8: 뭐라고? 갑자기? 왜 그러는데?
10: 놀랐어? 미안, 장난이야. 사실은 소반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향에 심쿵했어.
8: 올림픽이랑 놀턴에 위치한 소반의 향기에 한국 연예인과 헐리우드 셀럽들도 이끌려온다지.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까지 한 상에 나오면 밥 세 공기 순삭이지.
8: 정갈한 반찬의 깊은 장맛, 올림픽과 놀턴에 위치한 소반 한식당.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1: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월드컵 관련 흥미로운 소식을 좀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열리자 미국식으로 바뀌는 월드컵 스토리입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북중님이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서 이번 대회는 39일 동안 104번의 슈퍼볼이 열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총 39개 경기가 열리는데 매 경기를 슈퍼볼처럼 해프타임 쇼와 중간 광고 방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계 축구계의 수장이 월드컵의 의미를 미국 프로 풋볼 경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다음 달 11일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은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슈퍼볼 중계처럼 경기를 중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각각 45분씩 진행되는 전반과 후반에 중간 휴식 시간을 만들어서 광고 영상을 송출합니다. 전반에도 한 번, 후반에도 한 번씩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해프타임에는 즉석 선수 인터뷰가 진행되고 결승전 때는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불러들여서 대규모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미식 축구, 이 풋볼, 그리고 야구, 농구, 아이스 하키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프로 스포츠에서 아주 익숙한 장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에서는 처음으로 전반 22분에, 그리고 후반 22분이 지난 그때 경기를 중단하고 3분간 수분 보충 시간을 도입했습니다. 즉, 전반전 22분쯤이 지나면 심판이 경기를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3분간 쉬면서 선수들은 코치나 감독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물도 마시고 설명도 듣고 그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후반 시작하고 22분이 지나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광고를 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축구가 미국의 프로농구나 프로풋볼처럼 네 쿼터, 4쿼터 경기가 됐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방송사가 그 휴식시간, 즉 수분 보충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휴식시간에 광고를 편성해서 방영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이 밖에도 미국 스포츠 팬들에게 익숙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역시 월드컵에 대거 도입됩니다. 우선 매 경기 전반이 끝난 뒤에 해프타임에 즉석으로 경기에 뛴 선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축구 경기, 지금까지 월드컵 경기에서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포맷이죠. 그런데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서는 자주 볼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메이저리그는 경기 도중에 특정 선수에게 이핀 마이크를 옷에 채우고 가벼운 인터뷰를 하는 마이크드 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결승전에는 마돈나나 BTS 등이 세계적인 팝스타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미국식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축구 팬들은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기대감은 그렇게 해서 수익이 오르게 되면 선수들의 연봉도 오르고 경기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반면에 우려감은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축구는 45분 내내 쉴틈 없이 경기가 진행되면서 박진감 넘치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점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북중미 월드컵은 바가지 월드컵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은 가운데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이 FIFA를 상대로 티켓 부정 판매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 주 법무장관들은 어제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FIFA의 월드컵 티켓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하겠다라며 FIFA 측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이 소환장까지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누구도 바가지 가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팬들은 자신이 구매한 티켓이 실제 좌석과 일치할 것이다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각주 법무장관들이 이같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주 설명에 따르면 FIFA는 최초 티켓 판매 당시 경기장을 1, 2, 3, 4 구역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1구역을 그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공지하고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축구 팬들이 그렇게 알고 티켓을 구매한 그 이후에 FIFA는 각 구역 내에서 가장 좋은 좌석으로 구성된 새로운 구역, 프론트 구역이라는 새로운 구역을 추가로 만들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이를 판매했습니다. 뉴욕지는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구역이 생기기 전에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자기들이 구매한 그 해당 좌석이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높은 가격에 돈을 내고 티켓을 구매했다. 하지만 그렇게 구매한 이후에 그보다 더 좋은 좌석이 나왔으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티켓 구매자는 자신이 결제한 구역과 다른 구역의 티켓을 받기도 했다라면서 주정부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법무장관은 2026 월드컵 티켓 가격이 역대 모든 월드컵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것에 대한 그 배경 조사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 공동 주최로 진행됩니다. 개막전은 다음 달 11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고 결승전은 7월 19일 뉴저지주에 있는 매드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올해 월드컵은 이렇게 3국 공동 개최로 축제 분위기도 분산되는 상황인데 티켓값은 폭등하고 있으면서 현지 체류 비용도 올라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바가지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티켓 가격도 수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소위 유동 가격제를 채택한 때문에 이 결승전의 티켓 가격은 픽스된 프라이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최고 11,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22년 비싸다고 유명했던 카타르 월드컵의 결승 최고가 티켓 가격, 카타르 월드컵 대회 최고 가격과 비교하면 무려 7배나 오른 그런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비싸다라고 소문이 났던 2022년의 카타르 월드컵은 저리 가라. 그보다 훨씬 비싼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북중미 월드컵이 아니라 바가지 월드컵이다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풀무원이 미국 시장에서는 현지화 전략과 건강식 트렌드 등에 힘입어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시장에서는 매출 감소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풀무원은 일본 생산시설 통폐합에 나서면서 수익성 회복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풀무원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6,6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인 매출은 전년 대비 12%나 감소했습니다. 풀무원이 진출한 해외 시장 가운데 일본만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은 두부가 이미 일상 식문화에 깊게 자리한 그런 나라여서 현지 식품 업체들도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 점유율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사업은 상대적으로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지난 1991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두부 중심의 신선식품 사업을 확대해왔지만 이 짧은 유통기간에 따른 폐기 비용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냉동만두, 냉동간편식 등으로 제품 종류를 넓히면서 비용 구조를 개선했고 그 결과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강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LA 다저스와 협업해서 진로 LA 다저스 한정판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앞서 LA 다저스와 맥주 한정판 제품을 세 차례나 선보인 바 있습니다만은 소주 제품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이슬 프레쉬와 과일 소주 6개 종류로 이제 다음 달부터 LA 지역 주요 한인 마트와 로컬 마트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미국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중심으로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와 15년째 협업하고 있고 또 메이저리그 사커 뉴욕 레드불스의 공식 후원사입니다. 이 같은 마케팅 노력에 힘입어서 하이트 진로의 미국 소주 수출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무려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점 프랜차이즈가 앞다퉈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역전 FNC이라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운영하는 역전 할머니 맥주는 지난 9일 플러튼에 미국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 줄여서 역전 할맥이라고 한국에선 부르고 있는데요. 역전 할맥은 한국에 1,00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슬러시 방식의 맥주와 한국식 안주를 판매합니다. 회사 측은 한국 내 매장에서 운영해온 메뉴를 플러튼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살얼음 맥주로 유명한 인생 맥주도 지난 2월 부에나팍의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인생 맥주가 아니라 인생 맥주입니다. 제가 발음을 세게 한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 인생 맥주는 개점 첫날부터 부에나팍에서 방문객이 몰리며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고 있습니다. 인생 맥주 운영사 측은 월 매출이 30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라며 K문화가 관심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한국식 술집도 소위 프리미엄 술집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수도권과 맞닿은 지바현 앞바다에서 규모 8.5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5만 7천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일본 지방정부의 피해 예측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바현이 보소반도 동쪽 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규모 8.5의 강진 피해를 공식적으로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예측 결과에 따르면 보소반도 동쪽 태평양 해역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바현 태평양 연안에는 최고 12m가 넘는 대형 쓰나미가 들이닥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 당국은 겨울 새벽 시간대에 지진이 발생하고 주민 대피가 늦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 사망자는 약 5만 7,2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지진 직후 주민들이 즉시 대피에 나설 경우 사망자는 약 8,200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당국이 반복적으로 이 조기 대피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건물 피해 규모도 막대했습니다. 강진과 화재, 쓰나미 영향으로 약 11만 동 이상의 건물이 전파 또는 소실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재난 발생 2주 뒤에도 약 80만 명 이상이 피난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남관동 지역에서 앞으로 30년 이내에 규모 7급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70%로 보고 있습니다. 지바현은 이번 예측에 최신 내진 설계 현황과 고령화에 따른 재택 인구 증가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서 국제선 항공 운항과 외국인 입국 수속 자체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다라고 거듭 경고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단순히 세관과 입국 시 심사의 인력 축소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국제선 항공편 처리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까지 준비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LA공항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공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도 연방정부가 아직 실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은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조치에 나설 경우에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들의 국제선 운항과 관광산업, 항공산업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항으로는 LA공항을 비롯해 뉴욕의 JFK 국제공항,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모두 민주당 성향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장기 체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미국 여권을 강제 취소하는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6월 1일부터 즉 다음 달 1일부터 수천 명에 달하는 양육비 미납 미국인의 해외 출국길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체납한 미국인 부모들의 여권을 국무부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채무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외여행 및 출국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미 지난 8일 발효된 개정규칙에 따라서 10만 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들의 여권이 1차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단속 기준을 한층 강화해서 체납액이 7만 5천 달러 이상인 미납자들을 대상으로도 여권을 본격 취소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홍채 스캐너 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채는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를 지니고 있어서 지문처럼 신원 확인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생체 정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실제로 ICE 요원들은 이민 단속 및 추방 작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신원과 배경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홍채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민 단속국이 구금한 이민자들의 생체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 그리고 축적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자선 골프대회에서 불거졌던 이 홀인원 상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홀인원 상금 지급 요청을 대리했던 크리스틴 정 변호사와 주최 측인 곽도원 도산기념사업회장은 어제 LA 한인타운 모처에서 화해의 자리를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이번 논란이 소통 과정에서의 오해와 안내 오류 등이 겹치면서 상황이 확대된 면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만히 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홀인원 상금은 2만 달러였는데 홀인원을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해결을 통해서 그래서 2만 달러를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2만 달러 그저 안 받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선에서 절충했다라는 것인지 정확한 합의 내용을 당사자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LA 지부 즉 옥타 LA가 지난 19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재 오크쿼리 골프클럽에서 옥타 발전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주 회장을 비롯한 옥타 회원과 외빈 등 160여 명의 골퍼와 40여 명의 봉사자 등 총 200여 명이 참가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조성된 기금은 장학금과 차세대 육성 등 협회의 사업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7일 토요일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서른도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홈쇼핑 월드와 아주관광에서 티켓 판매 및 차량 제공 등이 지원됩니다.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 공연과 관련해서 청취자들의 문의가 급증하자 홈쇼핑 월드와 아주관광에서 티켓 판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월드는 팔가와 세라노코너 LA 매장과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매장에서 그리고 아주관광은 본사에서 역시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일보 웹사이트 내 이 한국 홈쇼핑에서는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번 서른도 공연은 친구나 소모임 단위의 구매도 늘고 있고 특히 부모님 선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운전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아주관광의 대형 버스를 이용한 차량 제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공연 당일인 다음 달 27일 토요일 낮 12시에 올림픽과 카탈리나 코너 아주관광 본사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같은 시간에 한남 체인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관련 문의는 저희 라디오 서울 323-935-060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과의 기싸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윈 리입니다.
6: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9: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0: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11: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2: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1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핵심적인 난제를 뒤로 미룬 채 소위 알맹이 빠진 맹탕 타결을 시도하다가 결국 막판 기싸움에 지금 부딪혔다라는 그런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이 각자의 실리만 챙기려던 이 두 나라의 동상이몽이 충돌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란은 뭘 챙기려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뭘 챙기려 하면서 서로 기싸움을 이렇게 심하게 벌이고 있는 건지 YTN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YTN 리포트 그 뉴스 첫머리에 아마 그 다단계 타결 방식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핵심 쟁점은 일단 뒤로 미루고 당장 타협이 가능한 그런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합의해 나가자라는 그런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 겁니다.
15: 타결이 임박했다던 협상에 급제동이 걸린 건 핵심인 핵 폐기를 미뤄둔 채 실리만 쫓던 다단계 타결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당장 숨통을 틔울 120억 달러 동결 자산만 먼저 챙기고 핵심인 핵폐기 단계에선 버티겠다는 속내였습니다. 하지만 실리만 내주고 핵은 통제하지 못하는 가자지구식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선제적 자산 해제는 없다며 핵과 돈을 다시 연계했고 농축 우라늄에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도 절대 안 된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16: Well, I'll tell you the primary urgency. If I said this, it wasn't covered properly. But the primary urgency is that we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15: 이란의 단계적 셈법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협상 막바지에 판을 통째로 흔들어 멈춰 세운 것입니다. 여기엔 최근 텍사스주 공화당 경선에서 신트럼프 강경파 후보가 낙승하며 당내 주도권을 완벽히 장악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습니다. 조기 종전 성과에 쫓겨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껍데기뿐인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셈입니다. 결국 철저한 핵 통제 없이는 타결도 없다는 미국과 선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이란의 대치로 협상은 다시 교착됐습니다.
17: And we'll see over the next few hours and days whether progress could be made. I just want to remind everybody, Mr. President, you know this well. You have other options available to you if that doesn't work.
15: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재개방 신호가 흐려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던 국제유가와 금융시장도 다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대신 냉혹한 현실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은과 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핵폐기를 덮어둔 채 눈앞에 이익만 쫓던 양국의 동상이몽은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치열한 막판 수싸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이어서 영부인이 봤을 때 대통령 남편은 뇌졸중 환자 소리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 2024년 대선 민주당 후보 교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그해 6월 대선 후보 토론 당시 남편이 뇌졸중에 걸린 것으로 생각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 바이든 여사는 오는 31일 방영 예정인 CBS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토론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 전에도 또한 그 후에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덜컥 겁이 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어서 토론하는 걸 보면서 오 마이 갓, 그에게 뇌졸중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었다라며 정말로 죽을 정도로 무서웠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애틀란타에서 CNN 주최로 진행됐던 이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간의 이 TV 토론에서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을 더듬고 맥락에서 어긋나는 엉뚱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상대가 발언할 때, 즉 트럼프 당시 후보가 발언할 때 그저 멍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여서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을 크게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이 토론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 결국 후보 교체론이 들불처럼 일었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그해 7월 24일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작년 5월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밝혔고 또 작년 9월에는 피부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토론회를 보고 영부인이 뇌졸중을 의심할 정도였었다라고 말했지만 현재 뇌졸중 문제에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하면서 그는 왜 그렇게 멍 때리는 모습, 멍한 모습을 보였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 이어서 가짜 영상에 칼 빼든 유튜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유튜브가 AI로 생성한 가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AI 콘텐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 AI 식별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AI 표시를 부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영상이 AI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면 여기 밑에 AI라는 표시를 부착해서 영상을 방영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게시자가 자율적으로 직접 그렇게 AI 표시를 하거나 직접 동영상 게시자가 밝히도록 해온 어찌 보면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유튜브가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에서 자동 방식으로 전환된 셈입니다. AI 표시가 부착되는 위치도 더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겨서 부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실제처럼 사실적인 영상이나 AI 생성 영상 비중이 높은 그런 콘텐츠의 경우에 일반 동영상은 영상 바로 아래 설명란 위쪽에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는 영상 위쪽에 이 오버레이 형태로 AI라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이나 비사실적인 영상 또는 가벼운 AI 편집이 가미된 그런 콘텐츠는 설명란을 펼쳐야만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대놓고 AI라는 표시를 써붙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AI가 만든 건지 아니면 실제 영상인지 구분이 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현실감 있게 만들어진 그런 AI 영상, 정말 구분이 안 되는 그런 AI 영상은 이건 AI라고 유튜브가 딱 AI 마크를 크게 딱 붙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간이 직접 만든 것과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AI 생성 영상이 범람하면서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콘텐츠 표시 체계를 하나씩 쉽게 구분하기 쉽게 마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두에 유튜브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도 최근에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자동 표시 기능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제 AI가 너무 구별이 안 되니까 스포티파이는 물론이요 유튜브도 구별하기 쉽게 아예 AI 딱지를 크게 붙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민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8: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6: 이어서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늘어나고 있는 자살자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으로 아이스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민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금자 숫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아이스 자료, 또 부검 보고서, 그리고 경찰 기록 등을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소 10명의 아이스 구금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지난해 10월 이후 사망자 숫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숫자들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AP통신은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다 수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거 아이스 자료에 따르면 통상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구금자는 1명 또는 제로, 0명 정도였습니다. 1년에 많아야 1명 아니면 보통 0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년도 안 돼서 10명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스 내에서 자살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9명은 히스패닉계였고 1명은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대상자를 최악 중에 최악이다, 그들은 정말 최악이다 라고 규정했지만 이들 가운데 7명, 즉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명 가운데 7명은 미국 내 범죄 기록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미주리주 펠프스 카운티에 있는 아이스 시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콜롬비아 출신 브라이언 가르손도 페인트공과 음식 배달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라고 그의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말한 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는 숨지기 한 달 전 우연히 얻은 도난된 크레딧 카드를 갖고 전자담배점에서 전자담배 하나를 사려다가 적발돼서 경찰에 체포된 뒤에 아이스 구금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아이스 시설에 구금된 후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진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격리 4일째 되는 날 구금 시설 직원들에게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지만 결국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중국인인 제 차오펑은 지난해 여름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아이스 구금 시설로 옮겨졌을 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제의 변호사는 그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지 5일 동안 정신건강치료를 받지도 못했고 또 시설 내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서 의사소통도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스 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것은 행정부의 공격적인 정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당국의 관리 시스템의 실패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구금시설 앞에서 시위대와 당국 간의 중재를 하려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은 이 앤디 김 의원의 케이스도 이를 입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무려 3조 달러의 일론 머스크 제국이 탄생한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합병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어제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아예 하나로 묶는 방안을 주변 인사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내부에서도 두 회사의 결합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전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로 보이고 있는 이 두 회사의 결합 배경에는 인공지능, 이 AI 인프라를 공유하면 서로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전력과 컴퓨팅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전력과 냉각 문제 등을 해결하며 고성능 AI를 구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우주 궤도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고성능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두 회사가 직면한 기술 과제가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초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를 흡수 합병하면서 몸값을 1조 2,500억 달러로 불린 스페이스X는 이제 약 2주 뒤면 나스닥 시장에 대비합니다. 즉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 역시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이 성사되면 시총 무려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초대형 기술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장이 현실화되면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 10곳 중에 두 곳을 동시에 이끄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론 머스크 제국을 만들게 되는 셈입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 가운데 하나죠. 런던 마라톤. 올해는요, 역대 최다 수준인 무려 110만 명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20대 신청자가 지난해에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젊은 세대의 러닝 열풍, 지금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는 틱톡 같은 SNS에서 달리기 정보를 공유하는 콘텐츠들도 많이 늘어나는 게 한 몫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요, 달리기 인구만큼이나 달리기 관련 부상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러닝 인플루언서들이 초보자에게는 맞지 않는 훈련법을 소개해서 부상 위험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적인 운동 노하우를 전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무리한 조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틱톡 사용자는 몸이 아파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고통은 참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픔은 잠깐이지만 성과는 오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절뚝이면서도 뜁니다. 자, 이런 걸 접하면 나 역시 잠시 쉬고 싶었는데 아 그러면 루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콘텐츠가 개인별 체력 차이나 부상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 온라인에서 본 화려한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곧바로 마라톤 준비에 뛰어드는 사례. 네, 몸은 만들지 않고 그 성취감이라는 마음만 한가득 만들어낸 결과물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무릎, 정강이, 허리 통증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자, 장거리 달리기는 일단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근력 강화 운동도 필요하고요. 숙면,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관리, 병행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마라톤. 분명 매력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사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요. 얼마 전에도요, 저희 방송국에 한 마라톤 팀이 나와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얘기했는데 아우 정말 매력 있던데요. 자,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이렇게 경험 많은 리더들이 이끄는 마라톤 모임이 많으니까 꼭 이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5: 유지승의 모닝 뉴스
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5: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4: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5: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4: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5: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4: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5: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1: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1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이란이 미국의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양보는 하지 않으면서 경제 제재의 해제는 얻어내겠다라는 소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하나는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경제를 위해서 금융 제재 해제를 완전하게 얻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데에 그렇게 충분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양보는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전량을 미국에 넘겨야 한다는 이 과거의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핵물질 폐기를 이란 내에서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이란은 더욱 의기양양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의견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란은 경제 제재는 크게 풀어내고 핵 문제는 적당히만 양보하는 소위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엘 캐피탄 암벽을 7살짜리 소년이 등정에 성공해서 최연소 신기록을 썼습니다. 올해 만 7살인 조이 에버모어는 자신의 7번째 생일을 맞아서 해발 2,308m의 엘 캐피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성공이 있기 전까지 최연소 등정 기록은 그의 형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등정으로 그의 형샘 에버모어가 2022년 8살 때 세웠던 종정 최연소 기록은 경신됐습니다. 조이 에버모어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올랐습니다. 그는 수천 피트 상공에서 로프에 매달린 채 암벽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지자 요세미티 계곡에 모인 팬들은 아래에서 조이에게 큰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엘 캐피탄은 1958년 이전까지는 등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암벽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해 암벽 등반가 워렌 하딩이 첫 등정에 성공하기까지 45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기록에 따르면 1905년 이후 엘 캐피탄 등반 도중에 최소 31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추락과 하강에서의 실수 또 낙석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아찔한 절벽과 높은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이엘 캐피탄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암벽 코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연준의 리사 쿡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사 쿡 이사는 위험 평가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몇달 내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된다면 당분간 금리를 또 동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5: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5: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5: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3: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5: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6: 부당 찜튼의 명가 김영석 찜튼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튼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0: 보험으로 LA 323-733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자, 오늘까지는 오전에 구름과 해무가 좀 끼는 소위 어제 말씀드렸죠. 5월의 회색빛 메이 그레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전에도 좀 더 맑은 그런 하늘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 72도, 내일 73도, 토요일 78, 일요일 81도로 예상됩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셨나요? 굿모닝. 와,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 아, 5월도 며칠 안 남았네요. 탱자 한미옥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인생에서 진짜 행복을 맛보려면 타인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찾고 그걸 실천해야 한다. 봉사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아우 마음도 무거워지고 아우 요즘같이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봉사야 이러시는 분도 분명 계시죠? 하지만 슈바이처 박사님이 말씀하신 봉사가 어디 꼭 거창한 것뿐이겠습니까? 아침에 눈 마주치는 이웃에게 굿모닝 하고 먼저 환하게 웃어주는 거, 또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잠시 잡아주는 거,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 다들 그렇죠. 이심 점심. 점심이 아니고 전심이죠. 점심이 벌써 땡기네. 아유,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응원 한 자락 보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봉사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침에 오는 길에요, 잔디를 마구 깎으면서 아파트 앞에 정원을 가꾸는 가드너 한 분이 그 풀가루를 뒤집어 쓰고 하는데 저도 이제 잠시 쉬고 계셨어요. 저도 뛰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굿모닝 하고 인사하니까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마음 속에서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이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쿠키 바로 오레오가 우리 BTS와 손잡고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한정판 오레오 BTS 쿠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보나마나 초콜릿 까만색 오레오 쿠키는요, 바로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뀌죠. 6월 1일부터 발매한대요. 이 맛은 무슨 맛이냐? 호떡! 호떡 맛이라고 합니다. 오늘 LA가 그냥 어우 추워. 저도 패딩 입고 왔거든요. 아우 추워. 호떡 하나 드실래요?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에피파니, BTS의 에피파니 들으셨어요. BTS 덕분에 어려운 단어 이 뜻이 뭐야? 이렇게 공부도 하게 되죠. 에피파니 그러면 문득 신에서 신께서 내려주신 은총 같은 깨달음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에피파니 그러면 이 가사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뭔가 깨달음, 뭔가 중요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부터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지우고 살아왔던 그 고뇌의 아픔을 벗어던지고 무엇보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 사랑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피파니 바로 귀한 존재의 나타남, 신이 고뇌하는 인간 앞에 어느 날 문득 깨닫게 해주는 순간을 뜻한다고 그래요. 에피파니. 뭘 파니 오늘도? 아니 호떡 파는 데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우리의 호떡과 또 그 있잖아요. 그 오방떡. 풀빵, 응? 붕어빵. 왜 붕어빵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방떡, 풀빵까지 다 찾았네. 아무튼 오레오가 전 세계적인 브랜드 쿠키잖아요. 오레오 BTS 역대급 글로벌 콜라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요,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화려한 화산 보라색 퍼플리라는 웨이퍼를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K 길거리 간식의 세계화로 어린 시절 BTS 멤버들의 추억이 담긴 맛으로 직접 아이디어를 낸 호떡 맛이 이 달콤한 슈가와 시네몬 향이 어우러진 크림으로 한국의 길거리 정취를 전 세계 스낵 코너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쿠키 안에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각 멤버들의 이름도 있지만 BTS 공식 응원봉 아미보 밤이죠. 저도 이거를 그때 한 70불 주고 샀나. 웬만하면 돈 안 쓰는데 막 그 너무 좋다 이러면서 사게 돼가지고 얼마 전에 집 정리하면서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아직도 들고 있는 아미봉도 이 쿠키에 새겨져 있고요. 또 특히 세 개의 쿠키를 특정 순서로 조합하면 팬들에게 전하는 비밀 메시지가 완성되는 그런 수집가적인 재미까지 더했다고 그러는군요. 출시와 함께 어떤 디지털 캠페인도 진행이 되고 해서 이 또 우리의 BTS의 BTS 오레오 쿠키 미국에서 정말 우유에 찍어 먹으면서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거는 껴서 따로따로 먹고 싶어서 오레오 쿠키의 경우는 이제 크림 떼고 좀 단 거를 싫어하니까 초코파이도요 이렇게 빵만 먹고 안에 머시멜로 크림 따로 먹고 또 따로따로 있는 거는 또 섞어 먹고 왜 이렇게 청개구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레오 BTS 쿠키 6월 1일부터 출시가 된다고 합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뭔가 움직이는 게 우리 몸에도 그렇게 좋고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함께하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켄조의 사람과 스포츠라는 시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미녀 댄싱 퀸 에어로빅 강사 한 분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좀 움직이면서 음악과 함께 신나게 좀 힘을 내볼까 하는 그런 시간 잠시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제가 간단한 인사 하다가 여러분 그거야말로 봉사입니다 말씀드렸더니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방송 부탁해요 라고 우리 N씨가 가장 먼저 인사 주셨고요. 심장님 럭키비키님 인사 주셨습니다. 이렇게 쌀쌀하면서 우산 들고 나올 뻔했어요. 이런 날은 더욱 따뜻한 인사가 필요해요.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이상하게 보죠. 저 아세요? 뭐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과 굿모닝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끼리는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벗어던지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마켓에서 마주치면 서로 좀 따뜻한 인사를 건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끔 뒷분이 제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뒷분이 소주 두 병에 바나나 두세 개 이렇게 들고 어르신께서 계산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분 것까지 뒷분 것까지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돈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따뜻한 마음 나눔은 더욱 좋은 주말이 가까워지는 목요일 굿모닝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 날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6: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5: 두 번째 참가자.
7: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5: 세 번째 참가자.
8: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5: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 홈쇼핑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

0: 오늘도 우리는 움직여야 산다. 매주 목요일의 남자 켄조님 오셨습니다. 스포츠와 사람들.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네. 여러분 또 몇 주 만에 뵀는데 또 반갑게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네. 이렇게 흐리지만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이런 날씨가 네. 어떻게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자주 있을 수가 있죠?
0: 그쵸?
1: 오늘 또 이렇게 화사하게 네. 멀리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네. 초대 원시키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레이첼 씨.
2: 네, 안녕하세요. 저 부에나팍에서 저희 댄싱퀸 에어로빅 운영하고 있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니, 에어로빅 이름이 네. 댄싱퀸이에요?
2: 네.
0: 그럼 킹들은 못 갔네.
2: 네, 남자분들한테도 문의가 오긴 하는데요.
0: 네.
2: 저기 얼굴이 좀 잘생긴 사람만 된다고 말씀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네. 종류별로 다 들어가고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스트레칭부터 해서 네. 그다음 워밍업 한 다음에 근력 운동이 또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유산소만 하면 부족하니까 50대 40대는 그렇죠. 근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스쿼트라든지 근력 운동이 중간에 들어가고 나머지 댄스를 하는데 댄스는 이제 그 K-팝이나 힙합이나 네. 뭐 모든 종류별로 다
1: 뭐
2: 들어갑니다.
1: 운동량이 거의 짐 다녀오는 정도의 진짜 칼디오 네. 정도 충분하겠는데요?
2: 사실은 제가 해본 운동 중에 에어로빅이 네. 제일 빡센 것 같아요.
1: 아,
2: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네. 끝나고 나면 머리까지 다 젖어서 이렇게 머리 한번 탁 틀면 그 땀이 확 그냥 될 정도로 네. 정말 속옷까지 다 젖습니다.
1: 뭐 도파민이
2: 그러니까는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1: 그러시구나.
0: 아니 실제 본인도 한 20파운드가 빠지셨다고요?
1: 여러분들 네, 지금 화면으로 네. 보시는 분들은 네. 20파운드가 빠지시는 우리 강사님의 얼굴을 보시면
0: 네.
1: 야 이거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2: 네. 아 저도 제 친구들은 잘 알아요. 옛날에 뚱뚱했던 시절을.
0: 네.
2: 근데 제가 에어로빅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안 했을 때는 쪄요. 네. 찌면 막 20파운드가 아니라 30파운드도 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 아 산타 할아버지보다 내가 배가 더 나왔구나 싶을 정도로
0: 공감해 공감해.
2: 네. 아 이게 네. 친구하겠다 산타 네. 할아버지가 나랑 그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산에 가서 뜸박질도 해보고
0: 네.
2: 오만 가지를 다 해봤는데
0: 네.
2: 에어로빅이 살이 제일 빨리 빠져요. 그래서 에어로빅 하고 1년 정도 지나니까는 딱 날씬해지고 되게 예쁘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지금도 그 날씬한 몸매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회원님들도 지금 네. 한 3개월밖에 안 되신 분들도 네. 한 15파운드 빠지신 분도 계세요.
1: 요즘에 저희가 홈트라고 홈 네.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 네. 같은 거 있잖아요.
2: 네.
1: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음악만 틀고 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댄싱퀸에서 하시는 부분은 여러 장르를 하신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2: 나이대는 50대가 제일 많아요. 지금.
1: 그래요?
2: 네. 그리고 40대, 30대, 60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40, 50대가 네.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을 시작하기에는 40대가 제일 적당하긴 해요. 근데 60대에 시작하시기에는 네. 좀 빡세요. 그래서 네. 운동을 계속 하셨던 분인데 60대에 오시는 거는 괜찮아요. 70대도 괜찮아요.
0: 네.
2: 계속 하셨던 분은. 근데 집에서 숨만 쉬었다가 에어로빅을 딱 하시면
1: 힘드시면.
2: 벌써 헉 하죠.
0: 무리가죠.
2: 예, 무리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오셔도 그냥 무리해서 다 따라하지 말고 조금씩 따라하면서 하면 될 텐데
2: 좋은 얘기예요.
0: 네,
2: 맞아요.
0: 근데 이게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스쿼트도 하고 몸도 풀고 하면서 체형 교정 효과도 있겠습니다.
2: 네네네. 특히 어깨가 굽으신 분들이 많아요. 50대, 60대 되면은.
0: 네. 아,
2: 그런 그쵸. 분들이 어깨가 네. 딱 펴지면서 자세 교정이 되면서 되게 예쁘게 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에어로빅은 평생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날씨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0: 아, 여성분들도 피부 타는 그렇죠. 거 걱정하는데
2: 네, 네. 그게 되게 좋고 네. 그다음에 일단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네. 꾸준히 가게 돼요.
0: 네.
2: 그리고 저렴해요. 강사가 있는 스포츠 중에 제일 저렴하다고 보면 돼요.
1: 네.
2: 그러니까
1: 그래요?
2: 평생 운동이라서 보통 에어로빅 30년 된 데 가보면은 회원들이 보통 25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그런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70대, 80대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네. 굉장히 동안이고 몸매도 예쁘고
0: 네.
2: 그렇게 젊게 늙는다는 걸 가서 보시면은 증명이 됩니다.
0: 네. 저희 언니도 한국에서 네. 에어로빅을 세댁부터 해서 지금까지예요.
2: 네.
0: 뭐 3, 40년 했죠?
2: 예. 네. 와.
0: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빠지시는 날은 앞에서 지도하더라고요.
2: 예, 네, 맞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앞에서 네. 리더로 선생님 네. 대신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그리고 저기 생로병사 KBS 생로병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제 두 그룹이 나눠졌어요. 한 그룹은 그냥 보통 운동을 시키고 한 그룹은 댄스를 시켜봤어요.
0: 네.
2: 6개월 후에 뇌의 회백질과 해마가 더 늘어났어요. 커졌어요. 그 뜻은 모든 운동 중에 에어로빅이 유일하게 네. 치매 예방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네. 아, 우리 심장님이 에어로빅도 살이 많이 빠지네요. 20파운드 와우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 정근 씨가 우리 선생님 너무 예뻐요.
1: 그렇죠.
2: 감사합니다. 네.
0: 진짜 에어로빅 하면 다 이뻐지나 봐요. 귀여우시네요. 장소가 궁금해요. 어딘가요? 가서 배워보고 싶어 하셨어요.
1: 장소는 어디예요?
2: 장소는 네. 지금 소스몰에서 하다가 거기가 네. 지금 방

0: 기간이라 조용히 해야 돼서 잠시 그 옆에 항공무용장으로 네. 옮기긴 했는데 아, 네.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 뭐 옮기는 방학이라 아이들 공부하니까 이제 네네. 음악 때문에.
0: 아, 왜냐면 거기가 이게 학원이랑 완전히 붙어있는
1: 스튜디오라서. 근데 이사하기도 너무 좋겠어요. 음악만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아주 네. 간단하죠.
2: 네. 연락처 네. 좀 주세요. 연락처.
0: 연락처는 네. 213에 네. 610에 네. 9808 213-610-9808
2: 9808 네. 아니 우리 레이첼 씨가 본인이 진짜 산타 할아버지랑 막상막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왜 예. 본인이 에어로빅 강사하시면서 원래 예, 예. 왜 운동을 쉬시고 그렇게 살을 찌우셨어요? 아, 원인이
0: 저는
2: 뭐예요?
0: 에어로빅 강사는 저기 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네. 예전에 어렸을 때 한 적은 있는데 네. 원래 제 직업은 영어 학원을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아. 또 해외여행 인솔자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해외로 많이 이제 여행 다니고 했었는데 네. 에어로빅은 이제 제가 그냥 회원으로 다녔었던 거죠. 네. 계속. 네. 그러다가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기 해외여행 인솔자 할 땐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네.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하도 그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오십견이 심하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박수도 못 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럴 정도로 어머. 제가 8년을 그렇게 알아왔다가 에어로빅하고 3개월 만에 나와버렸어요. 와. 근데 저희 회원 중에도 50견 지금 나은 사람이 있어요. 3개월 만에. 근데 50견은 정말 에어로빅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50견은 저기 그 운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 네. 노화가 와서 오는 증상인데 네. 많이 팔을 휘둘러야 돼요. 네. 근데 에어로빅이 팔을 엄청 휘둘러요. 네. 그래서 안 나올 네. 수가 없어요. 근데 네. 50견 걸리신 분들은 다 나아요. 아. 근데 그 어깨에 네. 그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움직이면 안 되고 그거 말고 50견.
2: 50견. 네. 네. 그리고 배 나왔다 이런 분.
0: 배 나온 데는 진짜 최고예요.
1: 네. 가셔가지고 그것도
0: 보통 보세요. 네. 50대나 40대 분들은 살이 이렇게 찌지 않았어도 배는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배는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에어로빅에서 배가 안 나오게끔 하는 복근 운동이 있어요. 굉장히 빡센 운동.
1: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0: 맞아요.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그거를 하면 네. 배가 쏙 들어가요. 근데 네. 이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이게 한 6개월부터 1년 지나서 처음부터 들어간 사람도 있기는 해요. 빡세게 네. 하는 사람. 근데 초보자들은 빡세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것도 쉬운 네. 것 같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5개월 정도 지나면 빡세게 하고부터 그때부터 싹 계속 빠지는데 중요한 네. 건 빠지고 난 뒤 요요 현상이 없습니다. 에어로빅 계속 하시면 아. 절대로 안 짜요.
3: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근데 제 저만 빠져서 그래요가 아니라 네. 정말 에어로빅 한 사람들 살 안 빠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 빠지는 사람들은 저 안 네. 빠지는 사람들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
3: 방송 네. 들으신 분 중에 나는 몸치고 박친데 네. 이게 에어로빅이 저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분들이 네. 우리 강사님은 어떻게
0: 지금
3: 추천하실지.
0: 회원님들도 몸치고 박치고 초보인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는 분들이 90%고 경력자는 한 10%밖에 안 돼요.
3: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따라하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은 또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다 작품이 나가 있고 네. 뒤에서 어리버리 따라하시잖아요. 그 어리버리 따라하시는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 똑같이 돼요. 네, 그 기간만 좀 참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에어로빅은 5개월만 참으면 평생 간다. 야. 그게 네. 제 이론입니다.
2: 좋네요. 그게 몸도 몸이지만요. 네. 치매 예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무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0: 그쵸.
2: 따라하지만.
0: 그렇죠. 그래서 치매 예방 유일하게 치매 예방되는 운동입니다. 그게 네. 조사에서도 나왔어요. 아. 그리고 다른 운동은 반복하잖아요. 네. 네. 특히 오른손 사용이 많잖아요. 골프나 뭐 테니스나
3: 그렇죠. 한쪽
0: 뭐 한쪽으로만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네. 에어로빅이 좋은 게 왼쪽 오른쪽 다 공평하게 해요.
2: 뭐 온몸을 다 쓰잖아요.
0: 네. 그리고 전신 운동이고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근력이나 동작까지 네.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전신 운동으로서 여자들한테 최고입니다. 사실은 남자 네. 운동에 워낙 빡세서. 네. 근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게 됐고 뭐 짧은 네. 치마 입고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뒤에서 보면은 좀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이돌급만 받고 있어요.
2: 아니 요즘은 어떤 복장으로 에어로빅을 하나요?
0: 그게 다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네. 다 달라요. 선생님이 네. 예를 들어 네. 레깅스만 입으시면 뒤에 회원들도 다 레깅스예요.
3: 아, 그렇구나.
0: 그리고 선생님이 네. 힙합 바지를 입으시면 뒤에 아. 다 힙합이에요. 아. 근데 저는 테니스 네. 치마를 많이 입어요. 짧은 치마. 네. 그게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제일 그렇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마를 입다 보니까
1: 빨래하기도 좋아. 좀
0: 맞아요. 잘 마르고 냄새도 안 나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또 테니스 치마를 많이 입기 때문에 네. 회원님들도 지금 테니스 치마로 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선생님 따라갑니다.
3: 네, 네. 패션도 따라가는 거예요.
1: 네. 너무 좋네요. 통이라 그거 그대로 입고 예를 들어서 라켓 들으면 밖에 나가서 뭐 테니스, 피클볼 다 할 수 있네 하다가.
0: 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피클볼도 사실은 치는데 피클볼 칠 때 그 에어로빅복 그대로 입고 가고 테니스 칠 때도 그대로 입고 가요.
3: 네.
0: 정말 따로 살 필요 없이 맞아. 그냥 그대로. 잘 아시네요.
1: 머리띠는 안 두르나요? 옛날처럼?
0: 머리띠 두르는 사람은 없어요. 네. 네. 원래 근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두르는 거고 네. 근육을 잡아주기 위해서 쫄 옷을 입는 거예요. 원래 한국에서도. 네. 그게 사실은 필요한 복장인데 촌스러워서 그렇게 안 입는 거죠.
1: 네.
0: 근데 사실은 에어로빅이 모든 운동 중에 부상이 가장 적어요.
3: 그렇죠.
0: 예, 저는 네. 테니스 치고 팔꿈치 무릎도 아프고
1: 저도
0: 예, 서든
1: 인대 나가보고
0: 네, 서든 무브가 있어서
1: 네, 맞아요.
0: 예, 발목도 네. 다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에어로빅이 부상이 아예 없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가장 적은 운동입니다. 안전한 운동.
1: 안전하게.
0: 네. 네. 네. 그리고 뭐 에어로빅 하다가 팔이 삐끗했다. 그거는 평소에 팔이 문제였던 거예요. 에어로빅 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1: 네. 네. 50견도 났는데요.
3: 아,
1: 우리 테니스 코치 켄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우리가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네. 에어로빅이 사실 저희는 네. 피트니스에서 저희 남자들이 어떤 운동하냐면 그 네.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이 네. 댄스 음악과 함께 이렇게 웜업 식으로 저희는 10분, 15분씩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1: 네. 네.
3: 그때 저희는 같이 근력 운동을 많이 했는데 에어로빅은 음식 순전히 이제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스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네. 저는 이모셔널리도 되게 참 좋은 그런 운동이구나. 왜냐 네. 같이 즐기면서 네. 같이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할 수가 그쵸. 있다라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0: 되게 좋은 지적이에요.
1: 네.
0: 정말 우울증에 최고예요.
3: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네. 집에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진짜 고민거리. 근데 에어로빅 할 때 딱 잊어요.
1: 아.
0: 그리고 딱 하고 나면 그게 아무 네.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1: 아,
0: 집에 갈 때.
1: 야, 진짜.
0: 네.
3: 남편이 아름답게 보이시는구나.
0: 네.
3: 집에 가면.
1: 아,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인가 봐요. 심장님께서 저 피클볼 치는데 그거 그대로 입으면 되겠네요. 사실 그 쫄쫄이 바지가 너무 입는 게 힘들어서 못 하고 있었어요.
3: 맞아요.
1: 우리 영 플레밍 씨가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물만 가지고 가면 될까요? 하셨어요.
0: 준비물은 네. 물, 그다음에 네. 깨끗한 운동화 갈아 신으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1: 아,
0: 수건,
1: 그
0: 예, 땀수건. 네.
1: 땀수건. 저는 댄스 정말 못하는 몸치인데요. 저 같은 몸치도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0: 좋은 지적이에요. 몸치가 네. 사실은 이 에어로빅 하면서 댄스가 늘어요.
1: 네.
0: 그리고 1년 정도는 사실은 초보 기간이라고 보면 네. 돼요. 그리고 네. 1년이 지나면 이게 조금 네. 조금씩 반복되는 동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0: 나중에는 쉽게 따라하게 되고 3년 정도 되면은 네. 웬만한 동작은 물론 어려운 것도 많아요. 에어로빅도. 근데 웬만한 네. 동작은 다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몸치 치료에 최고예요. 그냥 나는 그냥 가서 출석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꾸준한 운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다 말다 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1: 네.
0: 그냥 저는 나는 월수금을 꾸준히 간다. 그 마음을 갖고 만약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죽어요. 가서 네. 중간에 쉬시면 돼요. 그거는 네. 자기 재량껏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쵸. 까다롭지가 않아요.
1: 네.
0: 골프 같은 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예민하잖아요.
1: 그쵸.
0: 조금만 이렇게 네. 폼이 잘못되면 공이 딴 데 가고 그러는데 에어로빅은 왜 너 이렇게 동작해 이런 게 없어요. 자기 그쵸. 재량껏 하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재량껏 하시면 되고
1: 네.
0: 몸치 지금 탈출에는 최고입니다.
1: 몸치뿐만 아니라 박치도
0: 네네네. 네.
1: 그래서 저기 노래방 가면요 에어로빅 하시는 분은 거기서 에어로빅
0: 아니 너무 잘하세요.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은 앉아있질 않아요. 일단 네. 나가서 다 쳐요.
1: 네.
0: 네, 맞아요.
1: 그거 얼마나 인생이 즐거우시겠어.
0: 그쵸. 네.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1: 네. 지금 하시는 곳이 오렌지 카운티만 있으신가요? LA는 없으시고.
0: 예, 네, LA는 안 하고 네. 있습니다.
1: 나중에 하나 차리셔도 되겠어요. 네. 집으로 또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3: 맞아.
1: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다.
3: 맞아.
0: 지금 네. 그 부에나파크에서 하는 거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네. 그쪽으로
1: 지금 현재 수업 스케줄은요?
0: 월수금 오전 네. 10시
1: 네.
0: 그다음에 저녁에 월수금 7시입니다. 저녁은 7시 오전은 10시입니다. 10시? 월수금.
1: 아, 아 좋아요.
3: 각자 이제 사시는 지역에서도 꼭 네. 이제 오렌지 카운티 아니어도
1: 네.
3: 방송 들으시고 아 나도 이번 여름부터 한번 에어로빅 나를 위해서 한번 네. 도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 근데 배가 너무 나온다. 네. 응? 산타,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랑 네. 맞먹겠다 하시는 분, 또 몸이 아파서 50견이 오시는 분, 또 우울증이 스물스물 이상하게 의욕도 없고 밥맛도 네. 없고 잠도 안 온다 이러시는 분은 가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
3: 네,
2: 느낌이
3: 맞아요.
0: 드네요. 그리고 네. 저의 특별한 장점 말씀 드릴 시간이 될까요?
2: 네, 네.
0: 저희 에어로빅이 뭐 아시다시피 자리 텃세가 되게 심해요.
2: 제가 한마디요. 네. 그런데 갔을 때 네. 초보인데 처음 온 사람들이 앞줄에 서면 막 밀리더라고 뒤로.
0: 아유 저기 싸움 나죠. 엄청 나요.
3: 제 눈치 왜냐면 없구나.
0: 네. 왜냐면 네. 에어로빅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주 가고 매일 가고 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서야 이 운동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한 오래된 네. 데 가면은 네. 10년 되신 분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여행 가서 한 달간 비워 있어. 그럼 그 자리 쓰잖아요. 누가
2: 네.
0: 쓰면 그 사람이 여행 왔어.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아.
0: 그리고 일단 초보자들은 맨 뒤에서 안 보이는 선생님도 안 보이는 자리에서 최소한 1, 2년, 3년까지는 해야 돼요. 그리고 네. TO가 생기면 앞자리 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 텃세가 심해서 경찰도 부른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아 진짜로. 그리고 뭐 소리 지르고도 싸우고도 해요. 근데 네. 저는 그거가 너무 싫어서 네. 아예 자리 네. 로테이션 제도를 했어요.
2: 아~
0: 팀별로 네. 주 팀별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그것도 공평하게 월수금 딱딱 정해가지고 자기 네. 자리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2: 아~
0: 그러니까 자리 터스에 대한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저희 에어로빅에서는.
2: 네. 네. 네. 그게 바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그거 말고 또 뭐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이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0: 네. 그게 저희 에어로빅의 다른 에어로빅과 다른 이점이고
2: 자리 로테이션.
0: 특히 에어로빅이 네. 잘 맞으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짐에 다녀요. 운동한다고.
2: 네.
0: 근데 너무 지루해서 하다 말아요. 그리고 네. 필라테스 가요. 재미없어서 또 하다 말아요. 요가 갔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지루해. 네. 이것저것 해봐도 또 안 돼가지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에어로빅 제일 잘 맞습니다.
2: 더군다나 요즘 뭐 케이팝 네. 댄스 이런 것도 에어로빅이 분명히 안무에 들어갈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매주 새로운 안무를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연습하는 네. 게 그게 제일 큰일이에요. 저한테는.
2: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켄조 씨와 함께하는 또 오늘은 레이첼 씨 댄싱 퀸 에어로빅의 레이첼 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춤추시는 음악이 바로 이 음악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팔라이트.
0: 네 맞습니다. 요즘에 배우고 있습니다.
2: 그래요? 네. 요거 이제 끝인사 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동작 조금 이렇게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3: 좋겠네요.
2: 맞아요. 저도 한번 따라해볼게요.
0: 어떻게
2: 이거 우리 움직여봐요.
3: 자 한번 우리 네. 강사님의
2: 자,
0: 이걸 어떻게
3: 댄스를 한번 보는
2: 퀸 레이첼 강사님과 함께 하면서 끝 인사 주실까요?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감사하고 에어로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213-610-9808입니다.
2: 610-9808.
3: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0: 바로 이런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인다면 외로움은 또 우울함은 저 멀리 날아갈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팔 라이트. 오팔 라이트가 뭐요? 바로 10월의 탄생석이 오팔이죠. 그래서 저 아는 언니도 오팔 귀걸이 드디어 어머 오팔 목걸이까지 맞췄어 이러시는데 와 그 오팔이요 정말 이쁜 좋은 퀄리티의 오팔은 신비로운 빛깔을 갖고 있더군요. 오팔에다가 라이트를 붙여서 바로 인공 오팔 보석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서 합성 유리지만 이런 인공 보석 오팔 라이트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애인 트래비스 켈시가 생일이 10월이라고 그래요. 10월의 탄생석 오팔. 그 과거 불행했던 연애들을 지나서 결국 나만의 오팔 라이트 인공 보석처럼 빛나는 단단한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로맨틱한 언어 유의로 이 곡이 탄생했네요. 여러분의 탄생석은 뭔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이것저것 이 트렌드도 바뀌고요 옛날 거 이거 하면 참 촌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옷 정리처럼 이런 보석들도 쫙 정리를 하면서 정말 몇 개 늘 하고 싶은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보석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 정리가 쉽지 않아요. 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의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7: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7: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 5500.

네, 요즘 AI가 음악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스노우라는 그런 앱도요, 사람의 목소리를 요거를 조금 네가 좀 각색해서 이렇게 만들어줘봐 이러면 정말 그 소리가 꽉 차서 와 어떻게 바다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어떻게 꽉찬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줄까 감탄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원래 그 가수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 개성들이 있거든요. 약간 음이 플랫이 된다든가 떨림이 있다든가 이런 거그 개성 그 인간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막 쓸쓸함이라든가 그런 게 묻어나는 목소리 이런 거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들으신 굿모닝 차차차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선영 국장이 이거를 굿모닝 차차차 한번 제가 만들었어요 하면서 로고송을 보내주셔서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만든 음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AI가 어차피 피해갈 수 없다면 즐겨라라고 했다고. AI, 옛날에 컴퓨터를 알아야 되듯이 AI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뭐 이래서 AI와 함께하는 것들을 재미난 코너를 이제 좀 만들어 보고 여러분의 얘기를 음악으로 풀어서 어떤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라든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물도 모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 월드컵 이대로 진행해야 돼? 이런 좀 우려도 있고 그래요. 최근에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오신 가수 강수지 씨의 친오라버니 뉴욕에 살고 계십니다. 선교사님께서 거기 그 수단에서 고아원을 하시면서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돕자. 이래서 아예, 넌프로핏, 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벌써 이번에 갔다 오시면 세 번째로 갔다 오시는데요. 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항에서 세상에 무려 40시간을 그렇게 버티고 해서 무사히 아무튼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이 함께 할수 있는 강당, 예배당도 큰 것도 짓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도 가지시고 많은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바로 우리 강의철 씨 모시고 또 우리의 선교하셨던 얘기, 아프리카 얘기 이런 얘기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보통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다시 또 설마? 근데 아직 치료제나 그 예방할 수 있는 그 백신 이런 것도 없다고 하죠. 근데 이게 호흡기가 아니라 감염자의 체액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기 때문에 요거를 좀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 질환이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로 감염된 사람의 체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만진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개인 위생과 접촉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최근 보니까요, 저희 그 어떤 언니께서 항상 집에서 나올 때도 뭐 이렇게 우리 요리할 때그 비닐 장갑 있죠? 그걸 끼고 나와서 그걸 꼭 이렇게 백에다 두시고 어디 만질 때 엘리베이터 할때그 장갑을 끼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늘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절대 안 누르고 그런 공공장소의 물건들은 저는 나클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꿀밤 먹일 때 이렇게 빼쪽 나왔던 부분으로 이렇게 찌르는 버릇이 있어요. 아니면 열쇠 키로 이렇게 좀 버튼을 누른다거나, 그리고 이 손이 아무래도 뭐 묻게 됩니다. 발레 파킹 하면 그 사람들이 묻었던 손, 내 손, 뭐 이럴 때 한번 닦아준다거나, 그리고 그 손으로 절대 눈, 코, 입을 만지는 습관을 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눈, 코, 입을 밖에서는 좀 만지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어머 내가 눈곱이 낀것 같은데 이러면 그 면봉 갖고 화장실 가서 살살 이렇게 닦아주시지 눈곱 뛴다고 눈 만지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위생상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또 2부에서는 우리 후니후니와 함께하는 2부에서 여러분 찾아뵐게요.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 주 이용자 제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2부에서 곧 만나 뵐게요.

0: 필요하지 않은 곳.
1: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0: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7: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0: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11: 담요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0: 세종송보감.
1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0: 세종송보감.
11: 쌩쌩 돌아라 하하.
10: 세종송보감이잖아.
12: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3: 213-383-8899 383-8899 세종.
14: 김스전기 화장품 코너. 50달러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15: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14: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15: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달러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14: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16: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7: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0: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복인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다는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866-566-9원9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기는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저는 탱자 한미옥이고요. 우리 2부의 남자 2부 훈이훈이.
4: 여러분들이 어젯밤부터 기다렸던 2부의 남자 훈이훈이 하루입니다.
3: 아, 나 기다렸어 훈이씨.
4: 네?
3: 훈이씨 기다렸어요.
4: 그러니까요.
3: 네. 아 훈이씨는 진짜 네. 바이타민 같은 존재야.
4: 왜요?
3: 그냥 이렇게 뭔가
4: 막 타?
3: 어?
4: 막 다 빠이.
3: 그러니까 네. 선천적으로 예.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 동물들이 잘 따르죠.
4: 어, 동물은 모르겠는데 애기들이 되게 잘 따라요.
3: 애기들 동물들이 잘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4: 몰라요. 네. 좋은 사람인가?
3: 선한 사람인데 네. 그게 꼭 선한 사람이죠. 근데 꼭 네. 선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아픔이 있던 사람들.
4: 아픔?
3: 응.
4: 어, 진짜요? 걔들 알아요?
3: 응.
4: 어떻게 알아요?
3: 그렇게 그런 게 있어. 제가 어제 본 그거 중에.
4: 오.
3: 그러니까 그 아픔이나 역경을
4: 아픔을 달래는 여자.
3: 그거를 잘 극복을 해서 네. 어느 정도의 그 단련돼서 포용할 수 있는 사람.
4: 뭘 걔네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3: 알아요.
4: 애기들도?
3: 어.
4: 오, 신기하다.
3: 선천적으로?
4: 그러니까.
3: 왜 업고 놀아.
4: 그러니까. 어부봐.
3: 자, 아니 네. 세상에 위스콘신주에서요. 어떤 아니, 운전자가.
4: 이게 말이 되게 실화라고 이게요? 대박인데?
3: 응.
4: 위스콘시의 운전자가 그 프리웨이 고속도로 타는 진입로에다가
3: 네.
4: 도로가 클로즈됐다 폐쇄됐다는 바리케이트를 제가 치잖아요.
3: 네.
4: 그거를 이 남자 상남자야.
3: 네.
4: 나는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다 해서
3: 나 가던 길인데
4: 그걸 밀어내고 그냥 탔대요. 프리웨이.

0: 들어가지 마시오. 바리케이드 쳤는데
1: 경찰이 막아놨는데 그걸 밀고 가는 데야. 내가 가는 길이니까.
0: 나 가는 건 왜 누가 막아. 그러니까. 탁 치워놓고 갔어요.
1: 완전 상남자지. 근데 그냥 막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시멘트를 깐 거야.
0: 어떻게?
1: 시멘트를 새로 쫙 깐 거야. 그걸 픽업트럭에 그냥 간 거지. 아... 나는 간다. 웅. 응. 어떻게 됐겠습니까?
0: 야,
1: 박혀버리지.
0: 그냥 콘크리트 속으로 아주 쑥 깊숙이 대못 박히듯 박혔어요.
1: 보통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0: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데.
1: 가지 말안 가고 딱 가다가도 아니다는 거 알 텐데. 예.
0: 응. 어떻게 뭐 와도 가도 못 하다가 박혀버렸어 그냥.
1: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응. 그냥 그대로 그냥 굳혀졌다면서요. 타이가 응. 박혀가지고. 응. 말도 안 돼.
0: 그래서요 이 네.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이걸 끌어내느라고. 그리고 그것만 하나요? 도시 도로 다시 깔아야 되지.
1: 새로 깔아야 돼 또. 맞아 맞아.
0: 옛날에 그런 애들 꼭 있었어. 시멘트 다 콘크리트에 넣으면
1: 가자고.
0: 혼이는 오기를 사랑해.
1: 어, 맞아 글씨 쓰는 거 맞아. 꼭 날짜 적고 막 하트 그리고.
0: 아 그것뿐이겠어요. 산에 소풍 가면 뭐요? 소나무에다가
1: 칼로요?
0: 후니 후니 플러스.
1: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0: 아니 그런 애들이 네. 나무에 그런 거 옛날에 많았죠.
1: 그거 진짜 하면 안 돼요.
0: 바위에다도 새겨?
1: 그리고 야 유물에다가 박물 유물에다가 막 해외 나가면은 유명한 관광지 유물에다가 해갖고 욕먹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0: 지난번에 또 한국인들
1: 한국인들 커플 해갖고 욕먹었잖아요.
0: 아, 맞아요.
1: 이런 거 절대 만드는
0: 거라고. 좀 하지 말라는데.
1: 제발 상식적으로 좀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로 네. 그게 버릇인 사람이 있어요. 네.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하고 손대지 말라면 손대고 이런 사람이 있다.
0: 청개구리.
1: 아, 왜 그런지 몰라. 그게 멋있는 줄 알아요. 아 이거 하지 말래. 야 괜찮아.
0: 네.
1: 뭐가 괜찮아 하지 말라는데. 아 괜찮아.
0: 아이, 됐어 괜찮아. 이러다가 큰 코 다치죠.
1: 진짜 이런 사람들은
0: 벌금 내고
1: 그냥 벌금이 아니라 감금시켜야 돼.
0: 저하는 분은 저기 어디야 저쪽 별 보러 가는
1: 좌셔츄리?
0: 네. 탁 하면 탁 가는 우리 궁합이 너무
1: 물어봐.
0: 거기서
1: 가고 싶네요. 네.
0: 어떤 동굴이 있더래요.
1: 동굴?
0: 어. 네. 야 우리 여기 아주 투자해서 아예 거기에 이것저것 갖고 와서 살림을 차린 거예요.
1: 말도 안 돼.
0: 아 진짜?
1: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제 말을.
0: 살림을 아예 차렸어. 네. 안에다가 막 네. 이렇게 만들고 뭐하고 야 우리 아지트다 이랬는데 네. 그게 나중에 그 공원 관리인한테 발각돼서요.
1: 어떻게
0: 벌금을 그분이 거의 뭐 2만 불 가까이 냈다는
1: 진짜요?
0: 진짜 트루 스토리.
1: 그렇게 많이 내요?
0: 네. 거기를 뭐 이렇게
1: 아니 뭘 내놨길래
0: 그 망쳐놨거든 거기를.
1: 아 훼손했구나.
0: 어 훼손하고 이래서 벌금을 그렇게 세게 냈다.
1: 혹시 거기서 막 삼겹살 구워드시고 막 그랬던 거야?
0: 네. 응. 거기 자고
1: 와 진짜 잠도 잤어요? 야 걸릴만하네. 네.
0: 그러니까
1: 야 그분도 대단하시다.
0: 야외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여기는 잘 수 있다라는 캠핑
1: 그렇죠. 그
0: 뭐라고 불 피울 수 있다.
1: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그 허가가 되는 데서만
0: 하고 또 트레일 갈 때도 네. 그 정해진 길만 가야지.
1: 맞아.
0: 꼭 그거를 쇼컷이라고 막
1: 오프로드 같이
0: 왜 트레일이 있겠어요? 자연 그 동물들이 말고. 집이 거기다 있고 이런데 그걸 해친다고 쇼컷으로 가다가 맞아요. 그러다 길 잃어요.
1: 그러다가 길 잃어 가지고 그냥 또 구조대 수십 명 가야 되죠.
0: 네.
1: 사람들 막 걱정하죠. 뭐 네. 하는 거야.
0: 그러니까 하지 말란 거는.
1: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0: 좋겠어. 네.
1: 근데 네. 스키 좋아하시잖아요.
0: 네.
1: 스키 타실 때 그 길로만 가세요? 아니면 또 잘 타시는 분들 옆으로 막 빠지고 그런 거 하죠? 솔직히.
0: 저는 트리런이라고 하죠.
1: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하다고요.
0: 아, 정말. 근데
1: 그것도
0: 그
1: 잘 타시는 분들.
0: 네.
1: 잘 타시는 분들 그렇게 네. 자꾸 이렇게 빠지려고 그래.
0: 네,
1: 괜찮아.
0: 네,
1: 그리고
0: 네.
1: 옆으로.
0: 살살. 형,
1: 그거 길 아니야. 야 이게 재미없어. 촥촥 이렇게 가는 거.
0: 본인만 가면 좋은데 어. 야 괜찮아 너도 갈 수 있어.
1: 나 가기 싫으면 따라오라고.
0: 초보를 괜히 데리고 중급 코스에
1: 나죠.
0: 가서 풀어놓는가
1: 사고 나죠.
0: 이러면 사고 나지. 그렇죠. 진짜 뭐든지 안전입니다. 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1: 네.
0: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럭키 비키님 오늘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브의 남자 훈이님 오셨다. 반갑습니다 비키님. 그다음 네. 홈쇼핑 월드님 질문 네. 있어요.
0: 뭐요?
1: 탱자가 옛날 그 유머 1번지 김영곤 씨의
0: 네.
1: 탱자 가라사대 탱자인가요? 이거 기억하시네.
0: 그것도 되고요. 탱자나 왜 탱자도 되고.
1: 그쵸. 그게 탱자 그 탱자 네. 탱자.
0: 조만간 6월부터 새로운 네. 코너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1: 네.
0: 이른바 탱자
1: 가라사대?
0: 가라사대.
1: 이건데?
0: 그래서
1: 네.
0: 우리 모두가 탱자인 거예요. 저만 네. 탱자가 아니고
1: 네.
0: 탱자나무 숲이 작은 새의 피난처거든요. 숲이 빡빡해서
1: 네.
0: 큰 새가 막 쫓아오면 숨어 들어가는 데가 탱자나무예요. 그래서
1: 네네네.
0: 요즘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모두의 탱자나무 숲이 돼주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청취자분이 탱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그룹에서 전화하시면 네. 가든그룹의 탱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1: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뭐지 닉네임 앞에가 붙는 거구나.
0: 네.
1: 탱자 누구 탱자 후니 그러니까 탱자 누구 탱자 누구 이렇게 탱자가 과일인가요?
0: 코리안 시트러스 그 씁쓸하면서 신 옛날에 탱자 그 향기 너무 좋은 거고 몰라요 탱자나무
1: 먹어요?
0: 탱자나무 아래서 이런 노래도 있는데
1: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0: 한번 그 들어볼게요.
1: 탱자나무 아래서 왜 계속 올라간가 노래가
0: 탱자나무 아래서 과연 뭐 했을까
1: 탱자나무 아래서
0: 가시 찔리는데
1: 어디까지 올라가지?
0: 그래서
1: 가시나무 노래는 알죠.
0: 응. 그래서
1: 탱자가 너무 많아
0: 탱자 가라사대 이래서
1: 탱자 먹는 거예요. 나
0: 여러분들의
1: 진짜
0: 인생에서 우러나온 그 술 담아요 술.
1: 아 그럼 그게 무슨 술이에요? 탱자주예요?
0: 탱자청
1: 청은 술이 아니잖아요.
0: 여러분 탱자로 뭐 했어요?
1: 탱자를 먹어요?
0: 때?
1: 저 그걸 잘 모르겠다.
0: 저는 뭐 시트러스는 다 좋아해서.
1: 낑깡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네.
0: 낑깡보다는 더 낑깡보다 더 이제 더 진한 애지요.
1: 더 진해요? 사이즈는 그만해요.
0: 낑깡 비슷하죠. 낑깡은 먹을 수 있지 진짜.
1: 낑깡
0: 너무 맛있어.
1: 아 진짜 안 먹은 지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0: 아 저는 여기 낑깡 나무 있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셔서 낑깡을 잘 얻어서 낑깡 청도 만들고
1: 낑깡 껍질도 먹는 거죠. 그렇죠. 껍질 그냥 먹는
0: 이렇게
1: 거죠.
0: 이렇게 살살 슬라이스해서요.
1: 네.
0: 샐러드 할 때 탁 넣으면
1: 샐러드
0: 너무 맛있어.
1: 때. 네. 괜찮겠다.
0: 그래서 아무튼 탱자 가라사대 이래서 여러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겪어서 여지껏 내가 이 말은 해주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얘기 나의 뭐, 내가 탱자인데 탱자 가라사대 오늘의 한마디 이런 걸 해주시고 선물 드리고 뭐 그런
1: 기왕이면 뭐 좋은 얘기 네. 나오겠죠.
0: 그렇죠.
1: 뭐 기분 나쁜 얘기 하시나 하시겠지.
0: 아니 탱자 가라사대 밥 먹고 합시다 뭐 이러셔도 되고.
1: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래도 돼요?
0: 그래도 되죠.
1: 누구
0: 잘 될까 모르겠어.
1: 조심해라. 뭐 이런 거.
0: 탱자 가라사대. 네.
1: 근데 맞아요. 그 홈쇼핑 할 때 그 맞습니다. 그 탱자 맞아요.
0: 맞아요.
1: 네.
0: 아. 자, 오늘
1: 진짜 오랜만이다.
0: 오늘 같은 이렇게 좀 쌀쌀하고 이럴 때는요.
1: 네.
0: 아, 군불 떼고 싶지만 불나니까 안 되니까.
1: 그 대신 촛불 켜는 거예요?
0: 네. 촛불 하나. GOD가 불러요.
1: 아, 로맨틱하죠. 촛불 하나.
2: 힘내라 얘들아.

0: 촛불을 켜면 분위기는 좋지만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1: 왜요?
0: 뭐 촛불에서 나오는 뭐가 뭐 또 안 좋다.
1: 타오를 때 나오는 그 흐름
0: 이래서 그냥?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뭐.
1: 네. 에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 얘들이 저 네. 고등어 구우면 나오는 그 연기 때문에 고등어를 굽지 말라는
0: 그러니까,
1: 고등어 먹지 말라는
0: 커피도 뭐에 좋고 뭐에 안 좋고 뭐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1: 적당은 괜찮아.
0: 오늘 같은 날은 저녁에 촛불 하나 켜놓고
1: 아니 초를 뭐 360일 내내 트는 것도 아니고 잠깐 켜는 건
0: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한번
1: 오늘 밤에 초 한번 켜보고 와인 네. 한잔 할까요?
0: 아 네
1: 부자 끄고 자 지긋지긋하죠 여러분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 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 식당 그리고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7: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6: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8: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9: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굿모닝 차차차 2부 오늘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홈쇼핑 월드의 우리 김미경 실장님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아,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일김 대표님 대신에
0: 네. 드디어 우리, 독립하셨어요. 네,
1: 실장님이 혼자서 독립을 네. 하셨습니다.
13: 저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는데 네. 어쩔 수 없는 저희 일김 대표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그쵸? 대신 네. 나오게 됐습니다.
0: 아, 네. 노래부터 원래 하고 시작하는 건데 아, 원래 오독립
1: 그 너무 옛날 노래를 오동립 그러면
0: 아, 독립하신 거 축하드린다고요. 그래도 워낙 그 네. 에너지가 좋으셔서 전혀 떨지 않으시고 편한 대로 마음껏 좀
1: 그럼요,
0: 자랑해 주세요.
1: 그럼요.
0: 나 홈쇼핑 월드에 가야 돼. 명란젓 한 통을 벌써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13: 또 들어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0: 들어왔어요? 네. 멍게, 멍게.
1: 백명란젓.
0: 멍게도 너무 맛있어, 멍게.
1: 멍게는 소주를 부른다니까요.
0: 아~
1: 멍게랑 장어랑 네.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고 어리굴젓이랑 해가지고.
0: 네, 네. 어리굴젓. 아, 장어 사러 가야 되겠다.
13: 네. 아, 멍게 너무 많아서 네. 오시면 기본이 한 시간이세요.
0: 아,
13: 아 너무 맛있잖아요.
0: 네.
13: 과거. 저는 보물창고입니다.
1: 저는 그런 것도 네.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홈쇼핑을 자주 가는데 저는 네. 정말 팍팍 정말 빨리 쇼핑하거든요. 저는
0: 네.
1: 앞에 계신 분이 안녕하세요 할 때 벌써 제가 계산하고 나오니까 오빠 벌써 가세요. 전 진짜 빨라요.
0: 딱딱 꼽는 게 있죠.
1: 저는 탁탁 있으니까.
0: 최애 상품 뭐예요? 홈쇼핑
1: 할 때. 아, 그때가 달라요.
0: 네.
1: 그때 제가 딱 꽂혀서 이거 사러 가야지 할 때가 있는데
0: 네.
1: 물론 그 옆에 있는 것도 사긴 사요. 근데 네. 보통 남자들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명란젓 그러면 가자마자 명란젓 무조건 주워.
0: 아 양도 많고 그게 19불고 싶고 가격도 너무 싼 거예요.
1: 그러니까 저는 맛있고 좋은 거 뭔지 아니까 진짜. 탁탁탁 하는데 그걸 오랫동안 돌아보시는 분 계거든요.
0: 여자들은 좀 섬세하게.
13: 예, 예. 네. 아 그래도 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원가 네. 이발 초초초 대박 세일을 합니다.
0: 어머.
1: 초초초
13: 예.
1: 대박.
13: 예, 예.
1: 좋습니다.
13: 듣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 대박난 딸기 샌드. 달칩 초코 샌드가 있거든요.
0: 네.
13: 어,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제가 먹어봤는데 저만 맛있으면 안 되잖아요.
0: 네.
13: 그래서 제가 한국 사이트 네이버하고 쿠팡을 찾아봤어요.
1: 네.
0: 네.
13: 와 이게 왜 대박이냐면 네. 원래 모르셨다가 아이들 급식액이 나왔대요. 그래서
1: 아~
13: 아이가 봉지를 가져와서 엄마 나 이거 사줘 이래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엄마 아빠가 집에 쟁여놓고 먹는 간식.
0: 와~
13: 그리고 어른들도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게 재료가 뭐냐면 유기농 쌀 100%로 만든
0: 쌀로
1: 예. 쌀로 만든 거예요?
13: 예,
0: 쌀로
1: 아니, 딸기 쌀로 샌드 예. 초코 샌드인데 그럼 딸기만 초코 맛인 거잖아요.
13: 예, 샌드를 만들었는데 그 겉에 샌드가 네. 저기
1: 유기농 쌀로
13: 유기농 쌀 열악방으로 아~ 구워내서 아주 바삭바삭한 아~ 그 느낌 아시죠?
1: 오, 맛있겠다.
0: 가격이 1불?
13: 예, 예.
1: 몇 개가 1불이요? 하나가요?
13: 아니, 그러니까 안에 네. 개별 포장으로 4개가 들어있거든요.
1: 4개가 1불이요?
13: 네, 4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1불이에요. 또 맛도 딸기만 초코맛 질리면
0: 원래 참국인데 오늘 예. 대박 세일 1불로
13: 가정의 달입니다.
1: 네. 야 이건 너무 맛있겠는데요?
0: 10개 가서 사야 되겠다. 10개 열도 네.
13: 한국에서 대박난 치명 프리미엄 진액.
1: 아.
13: 어머 이게 99불 99전짜리가 26불 고급 네. 74%나 세일하거든요.
0: 네.
13: 혹시 치명에 대해서 아시나요?
1: 아 그럼요. 제가 향은 잘 알죠. 치명 뭐 아, 진짜로
0: 뭐예요? 치명
13: 네? 치명 뭔데요?
1: 치명이요?
13: 예 예.
1: 저희 만났던 여자분이 향자 돌림이 그 향자 돌림이 네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13: 네. 이게 치명이 뭐냐면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한국에서 네.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게 치명 나무 수주에서 나오는 그 생성된 그 진액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건데 이게 불면증에도 너무 좋고
0: 아, 네.
13: 기력 회복에도 너무 좋대요.
0: 네.
13: 그래가지고 만성 피로가 싹 없어지고 이제는 심신이 안정이 된다고 해가지고는.
0: 네.
13: 굉장히 어제와 다른 나 느끼고 싶으면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1: 이게 진액이네요. 치명으로 만든 프리미엄
13: 예,
1: 진액.
13: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은 또 이게 제일 좋은 게 손발 수족 냉증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네, 네.
0: 네. 네.
13: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거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0: 불면증 있으신 분, 손발 네. 차신 분 꼭 이번에 74%나 세요.
1: 99불 99가 오늘 26불 99에 네. 만났습니다.
13: 유효 기간이 2년이나 됩니다.
0: 네, 침향.
13: 네.
0: 네. 그리고요.
13: 어머. 스테미너의 왕 강화 흑마늘 프리미엄 진액. 어머 네. 훈이 씨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네. 실장님께서 네. 본인이 추임새를 자꾸 어머
0: 아니 난 습관이어서
1: 너무 귀여우셔서
0: 어디 뭐가 다른
1: 그쵸.
0: 캐릭터가 나온 줄 알았어요.
1: 너무 재밌게 네. 귀여우셨어요.
0: 괜찮아요.
1: 네, 좋아요. 아니, 남자도 최고잖아요 흑마늘.
13: 네 이게 저희가 사실은 네. 흑마늘이 좋은 거 알고 마늘이 좋은 게 다 알거든요.
1: 다 알죠. 네.
13: 뉴욕타임즈 선정 10대 건강식품으로 마늘이 선택된
0: 선정이
13: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1: 아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13: 예, 선택됐는데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냄새 때문에
1: 그렇죠. 먹기 힘들어요.
13: 먹기 힘든데 흑마늘은 냄새가 안 나요.
0: 네.
13: 또 그걸로 진액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얼마나 더 소화 흡수가 잘 되겠어요.
0: 와.
13: 네네.
1: 이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13: 69불 99가 16불
1: 1개월분이 16불 99
13: 76%나 세일합니다.
1: 와.
0: 흑마늘 이때 드시고 힘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1: 이거는 우리 살아가는 남편 남자친구한테 꼭 선물해 주세요.
13: 아니 이게 마늘이 간 해독에도 굉장히 좋고
0: 네.
13: 또 마늘에 들어있는 성분 알리신 다 아시잖아요. 알리신이 비타민 B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알리딘 디아민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정소하고 난소를 강화시킨대요. 그래서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정력에 좋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0: 아, 정소와 난소니까 정자와 난자도
1: 그러니까 여성분도 네. 네. 네.
0: 아무튼 좋대요.
13: 예, 네. 아버지의 날 선물
0: 다시죠.
1: 그만을 좀. 근데 먹기 힘드신 분들 그런 네네. 분들은 너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1개월분이 오늘 16불 99에 만날 수 있습니다.
0: 아, 이거는 네네. 진짜 집어야겠네요.
1: 이건
0: 네.
1: 정말.
0: 아, 그리고 부각
13: 물 한 불. 아, 부각은 저희 명인이
1: 부각은 아니야 건데. 부각 패스. 네.
13: 네. 부각 한번 드셔보시면 그냥 과자 타로 필요 없고
0: 부각도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게 많네요. 네.
1: 부각은 오늘 2불 99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13: 또 물 한 모금 섞이지 않은 100% 수박 착즙. 이거 드셔본 적 있으세요?
1: 저는요 이거 되게 좋아요. 예, 진짜 예. 맛있어요.
13: 예예.
1: 저는 수박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얼려 있는 거거든요. 그죠?
13: 예, 맞아요. 그래서
1: 녹여서 네. 드시면 되는데 최고입니다.
13: 이거 코스트코에서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1: 알죠 저는.
13: 네. 얼마일까요?
1: 저는 확실히 알죠.
0: 얼마요?
13: 4불 99가 4불 99에 파는데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는 2불 99에 판매합니다.
0: 아, 조용히 우리끼리
13: 또 6병을 사시면 네. 한 박스에 11불 99.
1: 그러니까 6병을 11불 99에.
13: 예, 예.
1: 그럼 한 병이 2불이 안 되는 거죠. 1불 99.
13: 네.
1: 가격이 코스코보다 싼 겁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13: 진짜 2불이 안 돼요.
1: 진짜 네. 맛있어요.
13: 그래서 이거 뭐 골프 나가실 때도 들고 가시고 그럼요? 밖에 일할 때도 들고 가시고 네. 아이들이 음료수 막 달라고 하잖아요.
0: 네.
13: 그러면 우리 건강하게 수박 주스 주면 될 것 같아요.
0: 이제 맞습니다. 더위가 네. 찾아올 때 그렇죠. 수박 주스 좋죠.
1: 네.
0: 네. 전복죽.
13: 전복이 가득한 명품 전복죽 300g.
0: 네.
13: 이거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1: 네.
13: 저희 손님 한 분이 이걸 많이 사가셔서 제가 여쭤봤더니
0: 네.
13: 이거를 통갈이를 하셔서 뭐 택갈이가 네. 아니고 통갈이를 하셔서 네. 병원에 들고 갔더니 너무 좋아하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쏘냐고.
0: 와.
13: 그 정도로 네. 맛있고 또 먹으면 원래 전복이 몸에 좋잖아요.
0: 네.
13: 보양되는 느낌이 싹 들어요.
0: 네.
1: 전복 가득한 명품 전복. 이게 광어죽도 있잖아요. 그렇죠?
13: 예예. 예.
1: 근데 오늘은 전복죽을 세일해 주시네요.
13: 예, 예.
1: 가격이 어떻게 되죠?
13: 8불 99가 4불 99입니다.
1: 와.
0: 네네. 전복죽.
1: 요거 놔두고
0: 몇 개 챙겨놔야 돼요. 그때마다 먹고
1: 배뼈 드시면 너무 좋아요.
0: 네.
13: 또 전복죽 말고 전복죽만 하면 또 저희가 섭하잖아요.
1: 그렇죠.
13: 전복은 완도다. 완도정복 무려 5마리나 들어가 있거든요.
1: 네.
13: 근데 이게 자숙정복이에요. 저는 처음에 생정복이 온 줄 알았는데 그게
1: 네.
13: 아니고 자숙정복은 그 최적의 상태로 스팀으로 살짝 삶은 거래요.
1: 예, 예.
13: 삶은 게 아니고 스팀 했다고 하던데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삶거나 스팀하면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1: 네.
13: 근데 전문가 손길이 닿아가지고
1: 네.
13: 엄청 맛있게 삶아졌다고 하더라고요.
0: 살짝 데친 분이지.
13: 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1: 썰어 드시면 되는 거죠?
13: 그냥 바로 썰어 드시면 되는 거예요.
0: 완도 전복 5마리가 24불 99인데 오늘은 14불 99에.
1: 너무
0: 한 마리당 3불.
1: 그렇죠.
13: 예.
1: 야, 전복. 전복죽은 재워놓고 전복은 오늘 먹어야겠네.
0: 네.
1: 너무 맛있겠다.
0: 아니 어떻게 전복 5마리를 14불 99에
1: 그러니까요.
0: 먹어요. 진짜 이거는 빨리 픽해야 되겠다.
1: 일단 플렉스 해야 돼. 일단 5마리 먹어야죠.
0: 홈쇼핑 월드입니다.
1: 네. 네.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13: 대한민국 최고의 군상 영인바이오 간장게장. 어머 이거 어머. 제 말하기가
1: 네.
13: 입이
1: 네.
13: 아파요. 이거는
0: 네.
13: 그러니까 저희 스테디셀러고 너무 맛있다고.
1: 이거 밥도둑 유명하죠.
0: 예, 이건 너무 예. 좋아하시는 분들 팬들이 많아요. 이것도 역시 오늘 26불 99를 16불 99에.
1: 이거는 남은 간장게장 그 양념 가지고도 정말 해먹을 게 많거든요.
13: 예, 예.
1: 진짜 맛있는 간장게장.
13: 이 간장게장 국물 가지고 네. 한번 뽀로로 끓여가지고
0: 네.
13: 살짝 원냥 식혀가지고
0: 네.
13: 저희 전복 착착착착 썰어가지고는
1: 집어넣어버려.
13: 전복장.
1: 그렇지.
13: 아. 그거 해드실 수 있으세요.
0: 네.
1: 아 맛있겠다.
13: 어머. 이제 한국 저 자꾸만 어머를
1: 네.
13: 하는데
1: 아니 귀여워요. 네.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아요.
0: 어머니
1: 어머 네
13: 아니 제가 사실은 방송에 익숙치가 않아서
0: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초보자라서.
1: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네. 좋아요.
13: 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0: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13: 예, 예, 예.
0: 또 잘하셔 지금.
13: 남해 팔딱팔딱 뛰는
1: 네.
13: 멸치를
1: 아 남해 멸치
13: 은빛 멸치 네. 저희 막 상상 가시죠. 그
1: 은빛 그 물결, 은빛 물결
13: 나오는
1: 거,
13: 털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근데 진짜 보시면
0: 네.
13: 그 빛깔이 생각나세요.
0: 네.
13: 은빛 멸치가 다시 멸치, 볶음 멸치, 지리 멸치가 있는데 다시 멸치는 6불 99. 이걸로
1: 네.
13: 뭐 감칠맛 우러나는 그렇죠. 국물 요리하실 네. 때 굉장히 좋고
0: 네.
13: 볶음 멸치는 뭐 7불 99인데
0: 네.
13: 이거 뭐 진짜 고추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1: 네.
13: 그래도 맛있고 뭐 꽈리복
1: 꼬리 볶죠. 볶으면
0: 아, 멸치만 한 게 없어요 진짜.
13: 어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리 멸치.
0: 달콤하게 해서 볶아주면 너무 좋아하죠.
1: 이거 그냥 김에 싸주면 좋아하죠.
13: 네. 예, 예, 예. 네. 아, 주먹밥.
1: 네, 주먹밥.
13: 주먹밥 하시면 되고 이거는 구불구구입니다.
1: 아,
0: 가격
1: 좋다.
0: 너무 좋아요. 네.
1: 멸치 사러 가셔야 돼요. 멸치 네, 진짜.
13: 멸치, 네. 멸치 진짜 좋고 네. 백화점에 네. 납품되는 그런 퀄리티라서
0: 네.
13: 어디 뭐 타마트에 누런 빛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1: 누런
0: 네.
1: 네,
0: 은빛이에요.
1: 은빛을, 네, 은빛을. 네. 네. 좋습니다.
0: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실제로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13: 고등어.
0: 맞아, 맞아. 제주도 순살 고등어.
1: 순살 고등어.
0: 강추, 강추, 강추.
1: 어머, 가시가 없어.
13: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요리하기도 너무 쉬우시고,
0: 네.
13: 뭐 구워 드시는 건 뭐 다들 좋아하시고.
0: 그냥 넣고 굽기만 하면 되죠.
13: 뭐 그냥 나는 설거지가 싫다 그러면 에어프리.
1: 에어프라이어.
13: 그러면
0: 깔고서 그냥 구우면
1: 네, 맞아요.
13: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묵은지 넣고 지져 드시면
0: 아 그래도 되죠.
13: 밥도 이게 따로 있죠. 네네.
0: 이게 180g인데 699를 오늘 3불 99에 드리네요. 예, 예, 예.
1: 순살 고등어를 3불 99에. 야, 근데 또 제주도 순살 갈치도 있죠.
13: 네. 이게 제주도에서 네. 체납기 준학 방법으로 이게 준학육 방법으로 네네네. 잡아가지고
1: 잡아든 거.
13: 예, 상처가 많이 없. 상처가 진짜 많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1: 아, 있으면 또, 어때요? 순살인데.
13: 아니, 그래도 네. 이게 상처가 많이 나면 이게 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예, 예. 저지방, 고단백, 은빛 갈치. 뭐 당연히 구워 드시면 맛있고
1: 네.
13: 우리 손님 중에서 한 분은 당신은 이걸 포처럼 이렇게 우리 명태포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밀가루 묻혀가지고 계란에다가 이렇게 튀겨 드셨대요.
1: 갈치를요?
13: 네. 네. 네. 그래도 너무 맛있다고.
1: 처음 들어보네.
13: 아, 그래서 아기도 주고 네. 이제 네. 남편분도 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13: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드시면 아, 제주에 온 느낌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899를 바로 499에 네. 갈치 두세 마리가 들어있는데 어우,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4불 99에.
1: 네. 왜냐면 또 우리 홈쇼핑 월드하면 또 떡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떡집으로.
13: 네. 네. 이번에는 만개떡.
1: 만개떡.
13: 저승 가서도 못 먹으면 후회한다는 그 만개떡이 돌아온다는? 왔습니다. 네. 어머 그 만개떡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 향 맡아보셨어요?
1: 그게 만개잖아요.
13: 예, 예. 그 너무 맛있잖아요. 만개.
1: 그냥 좋죠.
13: 오, 너무 좋아요.
0: 그래요. 예. 나 저승 가기 전에 먹어봐야 돼요.
1: 그러니까
0: 오늘 가서 사야지 당장.
1: 어, 이거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13: 그러니까 이게 임진왜란 때 음영들이 네. 그 외란 외국다 싸우면서 이제는 계속 싸워야 되니까 먹기 쉽게 만개떡을 만들어가지고 아. 먹고 다녔다고 하는데,
0: 네.
13: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맛있기도 하고 힘도 나고 하는 네.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떡입니다. 예, 예.
0: 이거 다음 네. 주인가요? 의병의 날이에요. 우리 이거 먹고 힘내자고요.
1: 그래, 예, 예. 네.
0: 어리굴전.
1: 아, 잠깐 가격을 얘기해 줘. 만개떡.
0: 어, 만개떡.
1: 네.
0: 7불 99?
13: 예.
0: 10개 들어 있는데.
1: 10개를 예. 12불 99짜리를 오늘 7불 99에 만나실 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13: 네.
1: 아.
13: 서해바다 토실토실 어리굴전.
1: 어리굴전.
13: 아. 250g.
1: 젓갈의 네. 왕 어리굴전.
13: 이게 14불 99가 네. 9불 99예요.
0: 네.
1: 이거 아, 그냥 어리굴전 너무 좋은데
13: 그냥 네. 밥 말아가지고 딱 위에 놓아서 먹는데 다른
0: 맛있고.
13: 반찬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0: 수육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1: 아, 그러니까 이거 보쌈이랑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보쌈이랑
13: 예, 보쌈으로 보쌈. 네. 족발도 먹어도
1: 족발도
13: 맛있고 족발도 맛있고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먹고 싶어요. 어리굴전 네. 토실토실 네. 오늘 9불 99입니다.
13: 네. 또 와 갈치 쌈장적 드셔보셨어요?
1: 아, 저 못 먹었어요.
13: 아, 이거 삼겹살 네. 다 네. 구워가지고
1: 아, 그게 거구나? 예. 아, 먹었어요.
13: 그
1: 아.
13: 멜젓이라고
1: 네,
13: 하잖아요.
1: 멜젓, 그게 이거예요?
13: 예, 이게 아. 그거거든요. 네. 이게 그거라니까 좀 웃기긴 한데
1: 입맛 근맞아요.
13: 왜냐면 제주도 가면 네. 돼지, 뚜껑돼지, 흑돼지 하면서 같이 해서 이걸 꼭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칠맛이 우러나게 하고 이게 딱 쌈에 아, 상추에 싸서 그렇구나. 드시면 쌈장 좀 맛있어요.
0: 오, 맛있겠다. 예. 가격 너무 좋네요. 원래 12불 99인데 오늘은 4불 99예요.
13: 와. 4불 99입니다.
0: 입맛 살리는 데는 최고 갈치 오. 쌈장젓. 아, 홈쇼핑 월드.
13: 저 지금 목 아프거든요.
1: 네. 네.
13: 저희 지금
1: 여기까지 들어가죠.
13: 도라지 가루를 네. 못 먹어가지고.
1: 아.
13: 네. 왜냐면 이 지리산 도라지 가루가 120g인데 이게 동결건조 돼서 그냥 네. 내 몸에 도라지 한 뿌리가 완전히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0: 네.
13: 그리고 이제 가루니까 먹기 네. 불편하시잖아요.
0: 네.
13: 제가 팁을 알아왔는데
1: 뭔데요?
13: 저 요거트에다 그냥 타서 드시면 돼요.
0: 아~
13: 요거트에 타서 드셔도
1: 요거트에다가
13: 네. 네. 우유에다 타셔도 드셔도 되고 두유에다 타셔도 드시면 네. 그 다음날 목 진짜 안 아파.
0: 그러니까 예. 꼭 담배 피우시는 분 말고 야, 주방에서 예, 예. 일하시는 분, 예, 예. 또 옷가게, 예. 뭐
1: 먼지,
0: 또 먼지 많은데, 어, 봉제 공장 이런 데는 온 먼지 그런 분들한테는 예. 너무 좋아요. 도라지 가루.
1: 이거 예. 꿀에다가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예. 저는 꿀에다 먹어요. 예. 네.
0: 29불 99인데 오늘은 16불 99. 아, 예. 세일 크게 하네요.
1: 진짜 예. 대세일이다. 네. 오늘 아까 뭐 초초초 대박 세일 하셨죠? 여러분 네. 가격 너무 좋습니다.
0: 홈쇼핑 월드.
1: 네. 오늘 또 요새 미국에 난리 났죠.
5: 예예.
1: 알부민.
0: 알부민.
1: 이건 예. 난리예요 진짜.
5: 저희가 이게 배꼽보다 배꼽이 더 커요. 배보다.
1: 배보다 배꼽이 커요.
5: 네. 헬스랜드 아. 미국산 알부민이 120 캡슐이 들어있거든요.
1: 네.
5: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4개월 분으로 드실 수 있는데 이게 네. 120불이 지금 80불. 그게 끝이 아닙니다.
0: 네.
5: 어, 구진구포 흑삼골드. 구진구포가 뭐냐면 삼을 아홉 번 찌고 말려서
1: 네.
5: 그러니까 흑마늘처럼 만든 거예요. 아, 그거를 이제 삼을 네. 그렇게 만든 건데
0: 네.
5: 그것도 무료 증정해드리고 이제 알부민은 아시잖아요. 뭐 혈액순환, 뭐 치매 예방 여러 가지.
1: 예.
5: 네. 순환계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뭐,
0: 네.
5: 뭐 제가 알부민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예. 알만한 사람은 아는 알부민.
5: 또 네. 이게 구중구포 흑산골드도 받아가시고
1: 흑산골드 그럼 뭐 알부민 120 캡슐 4개월분을 오늘 120불짜리 80불에 구매를 하시면
5: 네네네
1: 구중구포 흑산골드 한 박스를 준다는 거죠.
5: 예.
1: 야.
0: 혹시 이게 79불짜리
1: 선물이 선물이고요 선물이.
5: 아 저희가 이제는 지방하고 협약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니까 그게
0: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5: 그렇죠. 홈쇼핑 월드만 네, 네. 가능한 겁니다.
0: 지방
1: 그렇죠.
0: 지자체랑
1: 지자체가 네. 도움이 되기 때문에.
0: 되기 때문에.
1: 아 좋습니다.
5: 어. 그다음에 광화홍산 육령근 고령산 프리미엄 진액이
1: 네.
5: 60포거든요. 2개월 분이에요.
1: 네.
5: 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박스인데 총 6개월 분이 99불 99전입니다.
0: 네.
1: 그리고 원 플러스 2네요. 원 플러스 2.
5: 예, 예, 거기다가 요번엔 정준호의 모닝 화이트 헛개나무가 들어있어서 간에 좋은
1: 네.
5: 예.
1: 숙취에 굉장히
5: 예,
1: 좋습니다. 이거.
5: 예, 네. 그게 정준호의 모닝 화이트를 또 선물로 드립니다.
0: 아 오늘 선물 예. 주시는 것도 많네요.
5: 가정의 달 이제 끝나가잖아요.
1: 마지막으로
5: 저희가 확 크게 통 크게 쏩니다.
1: 오, 예, 좋다. 원 플러스 2입니다. 6년근 고령산 예. 프리미엄 진액 99불 99.
5: 이제는 속 다 다스렸으니까 저희가 이제는 또 얼굴 생각해야지 화장품 아, 대박 세일. 네.
1: 그럼요. 예, 예, 예. 패션의 완성은 예. 얼굴이니까.
5: 아 네. 요즘에 남자분들 많이 쓰시는데
1: 뭐요?
5: 퓨리토 시카 클리어링 비비 크림. 어머, 29불 99가 9불 99전이거든요.
1: 와 진짜 네. 저렴하다.
5: 도자기 피부로 변신하시고 싶은 분
1: 네.
5: 이거 바르시면
1: 저요.
5: 막, 자연스러운 내 피부. 또 다른 나. 자아가 하나 생깁니다.
1: 숨겨있던 나를 찾는군요.
5: 예, 예, 예,
1: 네, 좋습니다. 9불 99입니다.
5: 예. 또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토너하고 진정 토너는 이건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자작나무 콩하고 쑥이 들어있고
1: 네.
5: 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에 내 피부에
1: 네.
5: 수분이 필요하다. 이때 네. 딱 바르시면 이게 얼굴이 광채가 나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0: 네.
5: 예. 그다음에
0: 이게 39불 99인데 오늘은 11불 99.
5: 네.
0: 대박 세일이네요.
5: 또 독도 자작나무 수분 패드 150g 80패드가 들어있거든요.
1: 네.
5: 시간 없으실 때
0: 네.
5: 얼굴이 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다 그냥 이마에 붙여놓고
0: 주셔.
5: 설거지 하시고
1: 그냥 패드니까
5: 네. 네. 패드니까 이렇게 하면 얼굴이 막 칙칙해진 게 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네.
1: 아니 솔직히 요새 수분 토너 진정 토너 수분 패드가 12불 99 구하지 못하는데 이거 가격 네. 너무 좋은데요?
0: 이것도 네. 39불 99인데
1: 네.
0: 12불 99에
5: 네.
0: 아 요즘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1: 대세죠,
0: 대세잖아요. 이런
1: 네.
0: 거 사다가 미국 친구한테 줘도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좋습니다. 또 농수산물 대박도 있어요?
5: 아. 네. 알몬게.
1: 아.
5: 저의 아시죠? 여수 밤바다 알몬게.
0: 저 벌써 까서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5: 너무 맛있어.
0: 네. 네.
5: 그래서 다섯 봉 사가시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 손님이.
0: 네. 왜요?
5: 술 드시니까.
1: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5: 근데 너무 맛있대.
1: 이건 어쩔 수가 없어.
0: 아니,
1: 술을
0: 술 먹어.
1: 그럼 뭘 먹어요?
0: 뭘 먹어.
1: 아니 근데 알몬게 이거는 정말 술을 네. 엄청 당길 수밖에 없어.
0: 근데 바다향이 탐나고 네. 저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맛있었어요.
5: 네. 네.
1: 통영 거더라고요.
5: 예 네. 네. 맞아요.
1: 나 그 여수 아빠도 노래 부르시길래.
0: 24불
5: 99인데 사장님이 여수 아빠다에서 드셨다고 하셨어요.
0: 오늘은 14불 99.
1: 14불 99에 알몬게.
0: 1파운드가 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먹는 게.
5: 또 통발로 잡은 자연산 프리미엄 수협 바다 활장어 수협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24불 99가 14불 99. 이거 양념도 포함되어 있으시니까 네.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우리 양념 걱정되잖아요.
0: 우리 남성분들 이거 네. 사다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장어가 두세 마리 들어있는 게 14불 99겠어요. 양념까지 돼 있대요.
1: 그러니까 요거랑 우리 알몬게 14불 99 두 개 하셔봐도 네, 30불이에요. 아주 알찬 한상이 되는 겁니다.
0: 파리 파리 요거 그렇죠. 사놓으면 그냥 장어 멍게 파리.
5: 너무 그리고 좋다. 손님들이 계속 네. 기다리셨던 더덕 고추장, 더덕 된장 네. 강원도 네. 더덕 된장이 왔고 가격이 네. 19불 99가 9불 99전입니다.
0: 반값이네요.
5: 예.
1: 이게 용량이 1kg면 큰 거 아니에요?
0: 굉장히 큰 거예요.
1: 크고 1kg짜리를 9불 99 반값에 내주시는 거예요?
5: 전 다 먹어봤는데 와. 그냥 비빔밥해서 먹어도 다 맛있고
0: 저는 사만 놓고 아직 안 땄는데 오늘 한번 따가지고
5: 저 믿고 한번 따보세요.
0: 네, 더덕 된장 같고
1: 야, 그거는 더덕,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5: 그리고 저희 짜장면하고 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1: 짜장면 짬뽕이요?
5: 예예.
1: 뭐 저는 늘 짜장면 짬뽕 맛있게 저 딴 것도 잘 먹는데 왜 나는 맨날 짜장 짬뽕 맛있게 시키는 거야? 이게 직화 짜장면, 사천 짜장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직화 볶음 짬뽕 이거는 국물 없는 볶음 짬뽕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좀 매운 짜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사천 짜장면 네. 일반적인 여기 우리 타운 내 정말 맛있는 짜장면 같은 걸 드실 분들은 직화 짜장 이 불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볶음 짬뽕 볶아 있는 짬뽕 맛인데 해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요 세 가지를 하나씩 다 냉동 식품이기 때문에 하나씩 구매하셨다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직화 짜장과 볶음 짬뽕을 섞어 먹지만 각자 드셔도 그 하나의 고유가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서 5분 30초인가만 돌리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면도 네. 그냥 일반 그런 우리가 라면 이런 면이 아니라 수타면 같은 게 그대로 즉석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면과 양념 맛을 여러분 4불 99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4불 네. 99에 사무실에 저는 쟁겨놓고 먹어요. 배고프면 네. 먹으면 돼요. 덕분에 살은 찌는데 네. 정말 맛있는 우리 짜장면 사천 짜장면 직화 볶음짬뽕 이거 네.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꼭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바로 홈쇼핑 월드로 가시면 되겠어요. 네.
1: 네. 또 오늘 떡 중에 아까 감자떡 얘기 안 하셨다.
5: 맞아요. 제가 까먹었나 봐요. 네. 이거 쪄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는 가끔 네. 저희가 출출할 때 저 요청을 하면
1: 좋으시겠다.
5: 네. 강원도 호박 감자떡하고 메밀 감자떡을 떠주시는데 네. 진짜 허기도 달래주고 너무 진짜 맛있어요. 뭐 다 네, 필요 없고 네, 그리고 네. 메밀이 또 몸에 좋잖아요.
1: 그럼요.
5: 네, 네. 그래가지고 한 거기에 하나에 한 22개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가격
0: 많이 들어있네요.
5: 4.99에
0: 어머나
1: 역시 떡은
5: 진짜
1: 홈쇼핑월드에서 네. 떡 맛있는 건 너무 유명하니까요. 네. 제가 아는 여성분 젊은 여성분인데 20대예요. 20대
0: 네.
1: 홈쇼핑월드를 간다길 뭐 사러 가냐 물어봤더니 떡 사러 간대요.
0: 떡순이들이 많아요.
1: 역시 여성분 떡 좋아하시는 분들 네.
5: 떡으로 이제 모자라시는 분들은 네. 저희 한국산 대봉 그냥 네. 감도 아닌 대봉 간말랭이
0: 대봉? 넌 봉이야?
1: 따봉 말고 대봉 네.
0: 대봉 간말랭이
5: 26불 99가 16불 99에 세일하고 있으니까 와셔서 간식 준비하시고 또 저희 꿀먹은 미니 호박 약과도 있거든요.
1: 네. 약과.
5: 제가 약과를 좋아하니까
1: 약과 좋아요.
5: 네. 또 호박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14불 99를 9불 99에 더 드실 수 있습니다.
1: 이게 호박 모양으로 이쁘게 생긴 그 약과죠?
5: 예예.
1: 그죠.
0: 조그맣게 돼 있어서
1: 9불 99에 네. 이런 홈쇼핑월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그냥 살짝 이렇게 탁 쪽에서 양 많지 않고 네. 개별 포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단촐하게 떡 먹기에 좋은 것 같아요.
1: 바이트 사이즈라고 할게요.
0: 응, 바이트 사이즈.
1: 너무 좋죠. 야, 오늘 엄청난 또 초초초 대박 세일 해서 한번 쭉 한번 가볼까요?
5: 예.
1: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5: 달칩 딸기 샌드, 달칩 초코 샌드. 교회나 어디 모임 가시는 분들 이거 가져가시면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무조건 1불입니다.
1: 네 개 들어있는 1불이요?
0: 원래 4불인데 1불로.
1: 네.
5: 대박난 친양 프리미엄 진액. 26불 99에 74% 세일하고 스태미너의 왕 흑마늘 프리미엄 진액은 16불 99입니다.
0: 원래 69불 99인데.
1: 그렇죠. 네. 오늘
0: 흑마늘 남성분들 꼭 챙기세요. 이거.
1: 그 남성분이 챙기라고 여성분이 남성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네네. 언니들 가셔서 챙겨서 네.
1: 챙겨주세요,
0: 오빠들
1: 좀.
0: 나눠주세요.
1: 네.
5: 또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뭐 수박 착즙은 뭐 항상 목마르시고 할 때 저희 네. 수박 착즙 꼭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코스코보다 저렴합니다.
5: 네. 전복이 가득한 전복죽 300g이 4불 99. 전복은 완도다. 완도 종북 5마리가 14불 99. 또 은빛갈치, 멸치 세트, 다시멸치 6불 99, 볶음멸치 7불 99, 지리멸치 9불 99입니다. 순살 고등어는 3불 99, 제주도 특산 불 은빛 순살갈치가
0: 4불 99.
13: 예, 4불 99입니다.
1: 그리고 이제 또 밥도둑 간장게장도 여러분 26불 99가 아니라 오늘은 16불 99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예. 또 뭐가 있었죠?
13: 망개떡이 7불 99, 네. 어리굴설시 9불 99, 갈지쌈장정 4불 99. 특별히 세일하고 있고요. 지리산 도라지가루 16불 99.
0: 16불 99.
1: 동결건조된. 네.
13: 저희 배보다 배꼽이 더 사은품 세일하는 헬시랜드 미국산 알부민 120 캡슐이 80불, 강화홍삼 6년금 고령산 프리미엄 진액이 2개월분인데.
0: 네. 6개월분.
13: 예. 예. 2개월분이 이제 3개 드리면 6개월분이 되잖아요. 네. 99불 999. 네. 거기다가 끝이 아니고 정준호의 모닝 화이트까지 챙겨 드립니다.
1: 잠깐 아까 알부민에서 사은품 있잖아요. 중요한 거 까먹으셨죠.
0: 주중급 진짜 비싸요.
1: 네.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네네. 알부민 120캡슐 4개월분을 구매하시면 오늘 120불을 80불에 어마어마한 가격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서 구중 쿠폰에 흑삼 골드 한 박스를 정가 80불짜리를 한 박스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13: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토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이 9불 99,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토너 쑥 진정 토너가 12불 99, 독도 자작나무 수분 패드가 12불 99.
1: 아, 이거 사야겠다.
13: 알몬게가 통영 앞바다에서 온 알몬게 14불 99, 또 통발로 잡은 우리 활장어가 14불 99, 네. 더덕 고추장 더덕 된장이 9불 99입니다.
1: 1kg짜리가 예, 9불 99에 만날 수 있고요.
13: 이제 또 떡이 호박 감자떡, 메밀 감자떡이 있거든요. 네. 강원도에서 왔는데 4불 99. 네. 야, 직화 짜장면, 사천 짜장면, 직화 볶음짬뽕, 네. 냉장고에 쨍하고 드실 수 있는 네. 5분 30초. 예. 4불 99입니다.
1: 그거 봐요. 제가 네. 숫자 기억하고 5분 30초 기억하고 있잖아요. 맨날 먹으니까.
0: 네. 네. 홈쇼핑 월드입니다. 네. 오늘 장어, 멍게, 고등어, 갈치,
1: 순살 갈치, 찜.
13: 뭐 거기다가 뭐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항상 그 스테디셀러 뭐 꼴뚜기전, 오징어, 작지전, 뭐
0: 명란전,
13: 명문안전.
0: 네. 저 다 먹어서 이제 사러 가야 돼.
13: 뭐 가바누룽지까지 먹는 게 없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네.
0: 바로 홈쇼핑 월드 어디죠?
1: 네, 부에나팍 매장은요. 비치와 멜번이 만나는 곳. 구 뱅크 오브 홉 자리에 있고요. 전화번호 714-522-2494 714-522-2494번이고요.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구 아시마켓 제2주차장 자리 전화번호 213-380-3330번 213-380-33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지금까지 오늘 독립을 하신 우리 홈쇼핑 월드의 김미경 실장님이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1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네.
0: 알부민 먹으면 어제와 다른 오늘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김미경 실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0: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 먹고 그냥 잤더니 다르게 1파운드가 쪘네.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1: 어제 배고픈 거 참고 잤더니 그대로인데 안 빠졌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전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2: 타임 투 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3: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2: 두 번째 참가자.
4: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2: 세 번째 참가자.
5: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2: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르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류마티스 관절염.
0: 어깨와 허리 통증.
1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0: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1: 진통제 없이
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3: 우메캔.
1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2: 감사한다면
13: 사랑한다면
12: 역시 우메캔.
1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4: 888-941-3311 우메캔.
0: 오늘 끝곡 R스튜어트의 Year of the Cat. 오늘 끝곡인데요.
1: 네.
0: 마침 저쪽 베이커스필드에 예. 아마존 택배가 오는데
1: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네요.
0: 그 집에 고양이가 없었어.
1: 아니 그걸 왜?
0: 택배 배달하는 사람이 네. 그 카메라에 나중에 보니까 네. 고양이가 문 앞에 있는데 응? 이러더니 고양이를 들고 갔어. 근데 그 고양이도 반항 안 하고 그냥 갔어.
1: 그 원래 고양이는 자기 주인 아니면 이렇게 막 냥 이러지 않나?
0: 근데 애들마다 성격이 달라요.
1: 아니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안 와도 네, 그냥 가만히 있어요?
0: 그래가지고 고양이 도난 사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다오 뭐 이러고 있대요.
1: 이 사람 누군지
0: 뭐
1: 알아요?
0: 금방 또 근데 이제 그쪽에 추적을 해서 네. 그쪽에 누가 딜리버리 했냐 이제 이런
1: 있겠네.
0: 관계 응, 찾을 수 있죠.
1: 근데 저 사람 저 누군지 이름 알 것 같아요.
0: 근데 왜 데려갔을까?
1: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0: 누구요?
1: 아마 존?
0: 존이 왜?
1: 네? 아니 네. 이 사람 이름이 네. 아마 존?
0: 존?
1: 네. 아마존 딜리버리라며.
0: 아, 아마존. 아, 나 진짜. 아,
1: 그 사람 이름이 아마도 아마
0: 존?
1: 존? 네. 죄송합니다.
0: 아, 네. 아니, 동물을 키우면
1: 가족이 얼마나 슬플까?
0: 아니 뭐 잡겠죠.

0: 좀 며칠만 빌려 가실래요?
1: 아, 제가 어떻게 그래요? 함부로. 아, 근데 진짜로 아, 고해가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구나.
0: 네. 우리 우리 훈이 씨는 애완동물 안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손이 적절치 못해서 마이너스의 손이라
0: 네.
1: 어릴 때 금붕어도 어항에 크게 여러 마리 키웠다 다 보내줬고요.
0: 네.
1: 그 포세이돈 손으로 보내줬고
0: 어.
1: 그 개 있어요. 개 껍질 안에 사는 개.
0: 크랩.
1: 크랩.
0: 어.
1: 개도 말라 죽었고요.
0: 응.
1: 나이 들어서 새우 키워보고
0: 네.
1: 뭐 다 키워봤는데 다 죽었어요.
0: 아.
1: 저는 안 돼요. 저는 사람 말고는 안 되나 봐요.
0: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식물 키우는 거.
1: 식물도 안 되고.
0: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식물하고 대화를 하고 얘네랑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흙도 만져보고 뭐가 문제일까 하고 밑둥에 네. 습기를 손가락으로 느껴봐야 돼. 지금 그러네.
1: 어,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아요.
0: 그러면서 어. 물을 제때 주고 어.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1: 잘 돼요?
0: 난 똥손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돼, 이제는.
1: 저는
0: 그러니까 그,
1: 그런 그 게 좀... 죽이기 힘들다는 선인장과도 다 죽이고요.
0: 아, 그래요?
1: 뭐든 들어오면 다
0: 그랬지?
1: 죽어. 몰라.
0: 물 주면 안 되는데, 선인장은. 과음은 안 돼, 과유불급.
1: 아, 글쎄, 하여튼 이래저래 주면 말라 죽든지
0: 아,
1: 배불러
0: 죽든지 그러니까
1: 안 되더라고요. 네. 사람 말고는 안 돼요, 저.
0: 네.
1: 노래 좋네요.
0: 네, 옆 사람에게 기분 좋은 소리, 야르릉 소리, 캣이 아니어도 한번 들려주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1: 요새는 야르라고 하더라고요.
0: 야르?
1: 야르.
0: 야르?
1: 이런 표현 아세요?
0: 몰라요.
1: 그게 뚝, 뚝, 별 뜻은 없는데.
0: 네.
1: 좋은 얘기래요. 기분 좋을 때 한대요, 사람들이. 야르.
0: 그래요? 네. 야르? 한번 나중에 야르가 뭔지 내일 또 다시 얘기를 해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탱자미역이었고요.
1: 제가 탱자훈이었습니다.

0: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 누구랑? 우리끼리?
0: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2: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3: golfpromi.com
4: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2: 골프.
4: 누구랑 해?
2: 프로랑.
4: 어떻게 해?
2: 골프 프로미에서.
0: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2: golfpromi.com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7: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8: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7: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8: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7: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8: LA 323-734-5656, 노루암 562-868-0788.
9: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 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12: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11: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0: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1: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4: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5: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4: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5: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4: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6: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잃고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4: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7: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8: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15: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가 홍채 스캐너 사용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홍채 인식 전문업체와 2,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을 계약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국토안보부는 1,500대 이상의 홍채 스캐너와 모바일 앱 그리고 홍채 데이터베이스 접근권까지 확보했습니다. 홍채는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를 가진 생체 정보로 신원 확인에 활용됩니다. 지난해 가을 시카고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여성이 자택에서 단속 요원들에게 급습당했을 때 요원들은 그녀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눈을 크게 뜨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카고대 법학 교수는 단순 얼굴 촬영이 아니라 홍채 스캔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구금 이민자들의 생체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성향 도시들의 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 도시들이 연방정부의 법 집행을 막는다면 국제선 항공편을 처리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감축 검토를 넘어 실제 입국 심사 중단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LA 국제공항과 뉴욕 JFK 공항, 시카고 오헤어 공항, 샌프란시스코 공항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로 분류됩니다. 멀린 장관의 강경 발언은 뉴저지 뉴악의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 시위와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판에 대한 반발로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대상 공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 항공과 관광산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의 근로의무 규정이 다음 달부터 강화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에린박 소장은 오는 6월 1일부터 18살에서 64살 사이 일부 성인 수급자는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나 자원봉사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기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65살 이상이거나 18살 미만인 경우 장애인 및 생활보조금 수급자 14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 임신부 실업급여나 산재 또는 장애 지원을 받는 사람, 건강상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장기 노숙자 등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환자 지원 서비스부 제임스 안 디렉터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신청하면 면제 대상 확인과 혜택 유지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연방정부의 근로요건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수급자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LA 시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39일간 도시 전역을 축구 축제장으로 만드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A 개최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공식 팬존 10곳과 지역공원 18곳에서 경기를 상영하고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막 주간인 6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LA 메모리얼 콜리시엄에서 피파 공식 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후 오리지널 파머스 마켓, 유니언 스테이션 베니스 비치 등 10개 공식 팬존에서 대형 LED 중계와 라이브 공연 푸드마켓 축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공식 팬존 일부는 유료이지만 시 공원국이 주관하는 킥잇 인 더 파크 프로그램은 완전 무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LA 전역 18개 공원에서 총 100회에 걸쳐 경기를 상영하며 각 지역구가 최소 7회씩 행사를 주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대부분 상영장에서는 플레이 LA가 주관하는 유소년 축구 클리닉도 함께 열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개막전인 멕시코와 남아공 경기는 6월 11일 윌밍턴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에코파크 등에서 상영되며 6월 12일 미국과 파라과이 경기는 콜리시엄을 비롯한 여러 공원에서 중계됩니다.
1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에서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저장 탱크 과열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모든 대피령을 해제했지만 행정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27일 GKN 에어로스페이스 시설 내 저장 탱크의 폭발 위험이 사실상 제거됐다며 가든그로브와 스탠튼 일대 대피령을 공식 해제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한때 대피했던 총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귀가를 시작했고 가든그로브 통합교육구도 정상 수업 재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6일 열린 가든그로브 시의회 회의에서는 수 100명의 주민들이 초기 대처 과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위험물질 저장시설이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 위치한 점과 갑작스러운 대피 지시로 큰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피자 수용시설 부족과 정보 전달 체계의 혼선, 그리고 대피 기간 중 숙박비 급등 문제 등이 잇따라 지적됐습니다. 가든그로브 씨는 초기 대응 비용이 약 73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소방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은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GKN 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법률업계에는 피해 보상 관련 문의가 2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살 생일을 앞두고 100악관의 대형 종합격투기장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6일 AFP통신에 따르면 100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크레인을 동원해 대형 금속 구조물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구조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다음 달 14일 열리는 UFC 대회를 위한 경기장입니다. 이 대회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와 맞물려 UFC 프리덤 250으로 명됐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4,500명이 직접 경기를 볼 수 있고 백악관 부지 밖 대형 스크린에서 최대 10만 명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UFC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4년 대선 당시 젊은 남성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히는데 UFC 팬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 비용 전액을 UFC 측이 부담해 세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와 생활비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백악관에서 대규모 격투기 행사를 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표 계획도시 어바인이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3위에 올랐습니다. 개인금융 전문 웹사이트 월렛허브가 최근 전국 1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거비용과 공립학교 수준 의료환경, 범죄율 여가시설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입니다. 어바인은 인구 대비 강력 범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재산 범죄율도 15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환경에서도 평점 7점 이상을 받은 학교 비율이 전국 3위였으며 고등학교 졸업률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양부모 가정 비율은 전국 10위였고 별거나 이혼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위는 북가주 프리먼트가 차지했으며 중간 가계소득이 13만 7천 달러 이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샌디에고가 12위, 헌팅턴 비치가 22위에 올랐고 LA는 67위였습니다. 원래 터브는 미국인들이 평생 평균 12차례 이사하는 만큼 교육과 치안생활비, 여가 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 지역 비영리단체가 주최한 자선골프대회에서 홀인원 상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당사자 간 대화로 마무리됐습니다. 미주도산 한창호기념사업회가 지난달 연 골프대회에서 홀인원 상금 지급 문제가 불거졌던 사건입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와 곽도원 회장은 27일 LA 한인타운에서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만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을 참석자들은 이번 논란이 안내 오류와 소통 과정의 오해가 겹치면서 확대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는 처음부터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도원 회장은 포스터 표기 오류는 분명한 실수였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화적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겹치며 불필요하게 상황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좋은 취지의 기금 마련 행사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원만히 정리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5: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4: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5: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4: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달러,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5: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7: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9: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9: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2: 우메캔.
1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1: 감사한다면
12: 사랑한다면
11: 역시 우메캔.
1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3: 888-941-3311 우메캔.
7: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8: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7: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9: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9: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0: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4: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4 지구 예비 선거가 6월 2일 화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청소년 자원봉사자 40여 명과 함께 제4지구 내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브레아시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조를 나눠 가오 방문하며 정책 홍보물을 전달하고 예비 선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제4지구는 플러튼, 애나하임, 부에나팍, 라하브라, 플라센티아, 브레아 등 북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번 선거는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본선 없이 당선이 확정되지만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11월 본선에 진출해 최종 승부를 가립니다. 프레드 정 후보를 비롯해 코너트라우트 부에나팍 시장팀 쇼 교육구이사, 로세 에스피노조 라하브라 시의원 등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출마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2020년 시의원 당선 이후 플러튼 138년 역사상 최초로 사선 시장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이란과의 종전협상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란이 미국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은 지난달 미국의 공습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해제 범위를 놓고 양측 입장차가 여전히 큽니다. 협상 타결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30년 만에 승리 가능성을 엿보게 됐습니다. 지난 26일 공화당 경선 결선 투표에서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현역 4선 의원 존 코닌을 64대 36으로 압도했습니다. 3월 예선에서는 팩스턴이 40.7%로 코닌의 41.9%에 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팩스턴을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이자 마가 운동에 극도로 충성해온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팩스턴이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고 부패 이력이 있어 상대하기 쉬운 후보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 의원은 팩스턴을 미국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비당파 선거 예측 매체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본선 전망을 공화당 유력에서 공화당 경합 우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텍사스 민주당은 1994년 이후 주 전체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지만 이번을 역사적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줄어드는 현상은 30대부터 시작되고 70살 이후 더욱 빨라집니다. 뇌용적 감소는 기억력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과 해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인지기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신경과 전문의인 마지드 포투이 박사는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뇌 위축을 늦추거나 심지어 뇌 크기를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투이 박사가 제시하는 6가지 실천법은 지중해식 식단 섭취 유산소 운동, 새로운 기술 학습 충분한 수면 명상, 그리고 삶의 목적 갖기입니다. 특히 운동은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 인 BDF 수치를 높여 해마와 전두엽 피질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포투이 박사는 도넛이나 쿠키 같은 초과 공식품을 피하고 매일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먹으며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은 1시간씩 자전거를 탑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와 연어 다크 초콜릿은 뇌의 비료라 불리는 BDF 생성을 촉진하는 최고의 뇌 건강식품입니다. 포투이 박사는 매일의 선택이 뇌를 위축시킬 수도 성장시킬 수도 있다며 일상습관이 뇌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이란 전쟁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하다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7일 다우지수는 5644포인트로 마감하며 0.36%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 7520포인트와 26674포인트로 소폭 상승하며 모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종전 협상안 초안을 보도하면서 전쟁 종식 가능성이 커진 것이 주가 상승의 배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란 전망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4불로 5.3% 떨어졌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8불로 5.6%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 배럴당 90불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전쟁 종식 기대감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증시 상승을 동시에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을 자동으로 찾아내 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유튜브는 27일 자체 개발한 AI 식별 기술을 통해 AI 생성 콘텐츠에 자동으로 표시를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스스로 AI 사용 여부를 밝히도록 했지만 이제는 플랫폼이 직접 감지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표시 위치도 시청자 눈에 더 잘 띄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실제처럼 보이는 사실적인 영상이나 AI 비중이 높은 콘텐츠는 일반 동영상의 경우 영상 바로 아래 설명란 위쪽에 표시되고 짧은 영상 서비스인 쇼츠에서는 화면 위에 겹쳐서 보입니다. 반면 애니메이션이나 비현실적인 영상 또는 가벼운 AI 편집만 들어간 콘텐츠는 설명란을 펼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튜브는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보는 영상이 AI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개발한 첫 인공지능 스마트 글래스를 지난 19일 공개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글로벌 스마트 글래스 출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습니다. 현재 메타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과 구글이 본격 경쟁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제품은 일반 안경 형태로 젠틀몬스터와 워비 파커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과거 구글이 선보인 스마트 글래스가 이질적인 디자인으로 실패했던 것과 달리 일상 착용이 가능한 외관을 갖췄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스피커와 카메라 마이크가 내장돼 음성만으로 길 안내와 실시간 번역 주문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구글 AI 제미나이를 호출해 다양한 기능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 글래스가 단기간 내 스마트폰을 대체하기보다 보안제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는 중장기적으로 공간 맥락을 이해하는 컴퓨팅 환경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지났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한파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4월 미 전역의 식료품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기후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쇼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품목은 소고기입니다. 수년간 미국 중서부를 덮친 최악의 가뭄과 천문학적인 사료비 상승이 겹치면서 현재 미국의 사육소 마리수는 7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소고기 도소매 가격은 지난 4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토마토 가격은 겨울 폭풍으로 플로리다 재배지가 초토화되고 멕시코산 수입 농산물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최근 두 달 새 33%나 폭등했습니다. 현재 미국 겨울밀 생산지의 70%, 옥수 생산지의 25%가 극심한 가뭄 지역에 묶여 있어 밀가루와 파스타 등의 가격도 도미노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오는 8월 대적인 엘니뇨 발생을 예고하고 있어 에그플레이션 압박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의 리키 볼페 농업경제학 교수는 올해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정부 예측을 뛰어넘어 4%에서 4.5%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5: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6: 누구랑? 우리끼리?
5: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7: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8: golfpromi.com.
9: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7: 골프.
9: 누구랑 해?
7: 프로랑.
9: 어떻게 해?
7: 골프 프로미에서.
5: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7: golfpromi.com.
1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1: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12: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11: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12: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1: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4: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4: 올림픽 골프니까.
1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5: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6: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바람이 강해지면서 산불 위험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 산림화재국은 이미 북부와 내륙 지역에서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올 여름 시즌이 예년보다 길고 거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각 카운티에 조기 대피 계획과 비상통신 체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비상가방과 대피 경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와 수풀이 많은 교외 지역에서는 마당에 마른 풀과 낙엽을 치우는 등 완충지대 확보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로 수십만 에이커가 불에 탔고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인위적 발화 요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겨울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산불 시즌이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새벽 잉그루드에서 두 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새벽 1시 44분 맨체스터대로 805번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두 차량이 도로 위에서 충돌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차량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해당 지역을 지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교통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로 누적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3: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대책을 둘러싸고 시,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시가 노숙자 지원을 위해 배정받은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과도한 규제와 사회복지 인력 부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갈등이 불거진 배경에는 최근 도심 노숙자 수가 다시 증가한 현실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과 상공인들은 공공안전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단속 위주 접근보다 주거지원과 정신건강치료 그리고 중독치료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예산 사용 계획을 다시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재정 지원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6: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지역에서 보행자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 21분 노르망디 에비뉴와 서쪽 스몰번가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LA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을 통제하며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변 감시카메라 영상 분석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특징과 도주 방향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협정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 28일 새벽 1시 30분경 이란 남부 반달 아바스 인근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항구 도시 일대에서 세 차례 연속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과 상선 운항을 위협하는 이란 드론 5대를 요격하고 반달 아바스 지상 관제소에서 발사 예정이던 여섯 번째 드론을 사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25일 밤 공습에 이어 사흘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군 공격 발원지인 미 공군기지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쿠웨이트군이 이를 요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이란의 공격을 가장 강한 언어로 규탄하며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4월 8일 합의된 휴전 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이란 외교부 SK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이 휴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미군 공습을 규탄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어제 인터넷 차단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 인터넷 차단이 국내 총 생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사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차단 기간 동안 전자상 거래와 금융 거래가 전면 마비되면서 피해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정부는 정확한 손실 규모를 집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퇴장 기록으로 꼽힙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 상당수 국민이 SNS로 물건을 파는 등 온라인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만큼 타격도 컸습니다.
2: اکثرا به همون آنلاین سفارش دادن عادت کرده بودن. این که اینه که یه ضرر خیلی بزرگی ما بابت این داستان خوردیم، یعنی از دست دادن مشتریای خوب و اکثریتمون.
3: ضرر زیادی دیدیم و نمیدونم چه جوری میخواد جبران بشه. همه برگشتیم، میتونم بگم تو این 4 ماه برگشتیم، شاید بهتون بگم 10 سال پیش.
1: 이번 사태로 이란의 GDP 손실이 하루 4천만 달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4: The impact of this to the GDP is in excess of $40 million per day. That's quite a lot. It adds up over time, and there can be further downstream impacts as well. So that's just the start of it.
1: 이란 정부의 인터넷 재개 결정엔 이런 경제 손실과 사회적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이란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석달 만에 간신히 인터넷 먹통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정부의 통제와 검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가 인터넷 복구에 반대하는 등 접속 환경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인터넷 자유화라기보다는 완전 차단에서 경제 현실을 고려한 통제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평가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미국과 이란 핵 협상에서 제재 해제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P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더라도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 안보위의 부의장은 해외에 동결된 2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며 이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측은 카타르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제재 완화 규모와 방식을 놓고 여전히 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종전합의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포기만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란은 당장 모든 자금을 해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역시 이돈 문제가 최대 걸림돌인 셈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농축 우라늄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내각 회의에서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제재 완화도 없고 풀어줄 돈도 없다며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협상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의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합니다.
7: We'll keep control of that money. When they behave properly and when they do what's right, we'll let them have their money.
6: 당장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리 바게리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란의 모든 자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해외에 묶인 24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협상장에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함께했습니다.
8: 라반드 달인 یک هفته به سمت کم کردن موارد اختلافی بوده ولی همچنان
6: 특히 제재 완화 규모와 방식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돈 문제가 종전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한국 교육부가 어제 현장 체험 학습과 수학 여행 활삼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사가 사고나 중과실 없이 현장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이 처리하고 교육청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며 체험학습 현장 보조인력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늘립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법적 부담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해온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10: 최근 들어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건 법적 책임과 쏟아지는 민원 탓이 컸습니다.
11: 선제적인 안전조치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 학생들 안전벨트 한 명씩 다 확인합니다. 이거 하면 될까요?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넣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의 개선 주문 뒤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한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한다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2: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 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 검토,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의 신속한 정리 등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0: 학부모나 주민들의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나설 방침입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엔 교육감이 적극 고발에 나섭니다. 체험학습 현장에 배치되는 보조인력도 기존에는 학생 50명당 1명이던 것을 학급당 1명으로 늘립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현재 제주도, 경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교원단체들은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개정안 역시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판사의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3: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명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2: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10: 불란서안경검안과
9: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1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12: 이라크 대통령이 새 총리로 정치 신인을 전격 지명했습니다. 압둘 라티프 라시드 대통령은 어제 모하메드 시아 알자이디를 차기 총리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알자이디는 이라크 남부 바스라 주지사를 지낸 인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번 지명은 2021년 총선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정치공 100을 끝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라크는 종파와 민족 간 권력 분점 구조 때문에 정부 구성이 번번이 지연돼 왔습니다. 알자이디는 앞으로 30일 안에 내각을 구성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요 정파들 사이에 이견이 여전해 새 정부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라크 정치권은 이번 총리 지명이 장기 혼란을 끝낼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13: 오늘 오전 오클랜드 경찰서가 무장 남성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서를 향해 총격을 가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갱단과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최근 몇 달간 강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 공약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취임 당시 거리 노숙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전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CNN 인터뷰에서 베스 시장은 관료주의적 장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판자들은 시장이 LA 시의회 의원을 9년간 지냈고 시 행정 시스템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현재 4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의 공약 이행 속도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숙자 문제는 LA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현안 중 하나로 꼽힙니다.
13: 로스앤젤레스 카먼웰스 에비뉴와 서 6가 교차로에서 한 사람이 강제로 차량에 끌려가는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는 이 사건을 강도 및 절도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헬기가 출동해 상점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녹색 바시티 재킷을 입은 용의자를 발견했고 추적 끝에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용의자들을 모두 검거했으며 현재 상황은 안전하게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주 대낮 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이 확보됐다고 안내했지만 목격자나 추가 정보를 가진 시민은 올림픽 경찰서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5: 에이치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16: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15: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16: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15: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에이치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16: 언제나 에이치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9: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0: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9: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0: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9: 진짜 감쪽 같네.
20: 역시 벤트웨이야.
19: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21: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2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1: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2: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21: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0: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서현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구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이 철학자 아스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통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유일한 길이며 타인과 연결되는 기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 이야기만 하느라 바쁘거나 또는 타인의 말을 흘려듣기 십상이죠.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주파수를 맞추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나른한 오후 1시예요. 잠시 긴장을 풀고 저와 함께 따뜻한 소통의 주파수를 맞춰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도 해피투게더는 여러분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첫 곡이에요. 로시트 노래입니다. Joy My.

0: 네, 러시트의 조이라이드 함께 들었습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해피 투게더. 와우, 목요일입니다. 진솔한 소통이 오갈 때 행복감이 오는 것 같아요. 백배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이 주파수처럼 우리의 마음도 채널을 맞추는 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요,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진심이 오해로 전해질 때 우리에게는 그 벽을 허물 다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쵸? 따뜻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바로 그 다리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나른함이 찾아오는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다리 하나 놓아드리고 싶네요. 예, 지친 오후를 달래줄 음악과 살아가는 이야기, 또 좋은 정보로 해피투게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이번 금요일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331 메가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4: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5: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6: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3: 정말? 어떤 건데?
6: 용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땐 융자나라.
1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3: 213-388-5600. 213-388-5600.
14: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4: 융자나라 좋은 나라.
13: 융자라면 콜미.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융자 나왔어요.
16: 우와, 빠르네.
15: 홈쇼핑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왜 우리의 몸은 계속 아플까요? 검사는 정상인데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늘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통증 치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이사장이시고요. 가주 한의사 협회 이사장, 그리고 세계 야생산삼연구소 대표로 35년 동안 산삼 연구와 임상치료에 매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아니, 뭘 그렇게 맛있게 잡수세요?
1: 산삼 금옥단입니다.
0: 항상 방송 전에 산삼 금옥단을 이만큼 떼서 좀 드시는 걸 종종 보게 되거든요.
1: 예.
0: 그만큼 효과가 있나 봐요.
1: 네, 예. 네, 기운이 없거든요. 예. 네, 이제 방송하려면 힘이 좀 필요하니까 네, 3분의 1만 먹어도 네. 또 이제 건강합니다.
0: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드시는 거 보면 정말 정직하게 만드신 보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박사님?
1: 지긋지긋한 통증. 몸은 아픈데 네. 왜 병명은 나오지 않는가?
0: 네. 정말 몸은 아픈데 왜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의학적으로 이제 짚어주시잖아요. 예. 서영수 원장님께서는.
1: 근데 이제 한 40년 하다 보니까 네. 제일 만만한 게 통증 고치는 거예요. 저희한테 오면은 우선 진통제 안 먹이잖아요.
0: 네.
1: 수술 안 하잖아요.
0: 네.
1: 어깨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그냥 80%는 고쳐요. 오늘 또 내가 이제 건강 체크해볼 게 있어가지고
0: 네.
1: 난 한 병원에 한 3년 만에 한 번 가요.
0: 정기검진 다녀오셨어요? 검사. 오늘 검사하고 오셨어요?
1: 피검사는 해봐야 되니까.
0: 아하.
1: 이제 검사로 갔는데 네. 그 간호사분이 네. 보여요?
0: 어깨가 굽었다고요?
1: 어깨가 아프고 등이 굽어버린 거예요.
0: 아이고야.
1: 그래가지고 아픈 거가 등이 굽으니까 네. 펴려고 요가를 너무 심하게 했더니 한 6개월이 됐는데 안 낫는다고 그래요.
0: 아이고.
1: 근데 그거 아주 쉬운 병이거든요. 우린 그 병 취급도 안 해요.
0: 네.
1: 그분은 이제 나이가 한 50이 좀 넘었으니까
0: 네.
1: 요가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0: 네.
1: 50이 되면은 어깨가 아프게 돼 있어요.
0: 아하.
1: 네. 이제 왼쪽 어깨가 아프다. 심장에 열이 있을 때, 또 오른쪽이 아프다,
0: 네.
1: 또 간에 열이 있을 때,
0: 네.
1: 일단은 이 아픈 자리 눌러보면은
0: 네.
1: 어깨를 보면 그 날개뼈가 있어요.
0: 네.
1: 견갑골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앙에 보면은 굉장히 아픈 통처가 있어요. 그게 심장이나 소장에 열이 났을 때나 막혔을 때 오는데 그건 통증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자리를
0: 그렇구나.
1: 딱 눌러보면 악 소리가 나요.
0: 네.
1: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안에는 반드시 어혈이 있어요. 피.
0: 네.
1: 어혈 못 알아먹으면 혈전.
0: 혈전.
1: 혈전도 못 알아먹으면 피떡.
0: 네. 죽은 피.
1: 네, 죽은 피. 죽은 피가 진짜 끈적끈적한 게 나와요. 한 움큼씩 나와요.
0: 아이고.
1: 근데 그걸 뽑고 나면은 그 환자분들이 표현이 한 2,000근짜리 추를 매달린 게 없어진 것 같다고 그래요.
0: 그 정도로 시원하군요.
1: 근데 왜냐면은 그 혈전이 상하 좌우로 가는 우선 신경 조직을 막아요.
0: 네.
1: 그 다음에 혈관 조직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딘가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말초 동맥에서 말초 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0: 네.
1: 거기가 정체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0: 이게
1: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의서만 해도 한 3,200권 되거든요.
0: 네. 네.
1: 그러는데 그 고치는 방법도 수백 가지가 있고 수천 가지가 있는데
0: 네.
1: 딱 8자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무엇일까요?
0: 저는 알죠.
1: 네.
0: 예. 네. 불통, 측통.
1: 불통, 예.
0: 측통. 측통. 통측, 불통.
1: 통측,
0: 불통.
1: 불통.
0: 예.
1: 리듬을 뭐
0: 이거면 다 뭐 해결된다면서요. 예.
1: 불통. 예. 불자가 안일 불자예요. 아니다.
0: 네네네.
1: 불통, 예. 통과하지 못하면은 통할 때 통자네. 측통. 측자는 바로 측이요. 불통, 통과되지 못하면 네. 바로 통증이 온다. 그래서 아하. 불통, 측통인데요. 네. 근데 낮으면은 통측.
0: 불통.
1: 통하면은 네. 불통, 안 아프다. 함이 참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네.
1: 그게 이제 원인은 왜 오느냐? 네. 심신불교.
0: 심신불교. 네.
1: 심장에서는 피를 돌리는 기관이잖아요. 네. 네네. 신장은 피를 청소하는 기관이에요.
0: 아, 그렇죠. 네.
1: 이게 심신불교. 심장열은 뜨겁고, 신장열은 차가워요. 네. 그러니까 심장열은 무조건 앞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아랫배 뒤쪽에 있는 콩팥 네. 신장을 갖다 덮여만 줘야 돼요.
0: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네.
1: 그러니까 심장은 뜨거운 것이라요. 열이 많으니까. 그러면 심장 열이 못 내려가면은 가슴팍이 아프고 두 번째 오는 거가 네. 50견이에요. 50견에서 더 넘어가면 뒷목이 뻣뻣하거든요. 그건 풍이라고요. 아이고. 거기서 또 넘어가면 치매로 가요. 음흠. 피가 깨끗한 피가 가지 못하면 탁해지거든요. 탁한 네. 피가 가다가 뇌 중간에 걸려 있는 것.
0: 아, 치매요. 네.
1: 그러면 뇌출혈, 네. 그 다음 뇌졸중. 아니면은 중풍.
0: 위험합니다. 네,
1: 그게 열에 네. 의한 병이고, 아하. 이제 심장 열이 내려가지 못하면은 아랫배가 차가워져 버려요. 배가 볼록 튀어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신장이 문제가 생겨요.
0: 배가 차갑거나 네. 이런 경우
1: 열중 시어타면 손등어리가 딱 닿는데 그 콩팥이 두 개 있거든요. 네. 물주머니예요. 그래서 차가워요. 그래서 차가운 것을 싫어해. 네. 차갑다 하면은 그 허리가 아파요. 2번 요추가. 2번 요추가 아프면은 3번, 4번, 5번까지 아픈데 대개 콩팥으로 네. 신장으로 해서 아픈 허리는 4번, 5번이 아니고 2번 요추가 아파요. 네. 그 다음에 4번 요추는 대장이 안 좋을 때, 5번 요추는 심장이 안 좋을 때.
0: 네. 아, 하트가 안 좋았을 때. 이렇게
1: 같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4번, 5번이 가장 많이 이 요추가 아픈 거는 우리 상체 무게가 뼈는 갖다 딱 일자로 돼 있잖아. 이거 네. 마디마디로 돼 있어요. 경추 7개, 목뼈 7개, 흉추 가슴뼈 12개, 네. 허리뼈 5개, 그다음에 선추 4개, 24개가 쫙 일렬로 있는데 상체 무게가 딱 하니 이 전부 4번, 5번 요추에 네. 뭉쳐 있다고요? 네, 네. 4번, 5번 요추하고 밑에 큰 장골하고 연결이 되는데 연결 배후에 가운데 들어있는 추간판, 디스크라고 그러죠? 네.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추간판 돌출증. 네. 근데 그건 추간판이 돌출증에서 운동이나 영양에 의해서 오는 병이고, 2번인 요추가 아픈 것은 신장.
0: 아,
1: 신장이 약해가지고 아픈 거예요.
0: 그렇군요.
1: 신장의 차가운 기운을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네. 올라가서 심장 열을 식혀줘야 네. 심장이 따뜻 시원해지죠. 이게 머리하고 심장이 시원한 사람은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없을 것 같아요.
1: 네. 답은 2번만 딱 찍으면 돼요.
0: 정답은 2번입니다.
1: 네. 아랫배가 예. 차가운 사람.
0: 차가운 사람.
1: 이런 사람은 병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0: 2번 네. 있습니다.
1: 아랫배가 예. 차가운 사람 반드시 허리가 아파요.
0: 그러니까 머리는 시원해야 되고 네. 머리는 배는 따뜻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1: 발은 따뜻해야 되고. 상하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오는 교통을 갖다가 심신불교. 네. 심장은 마음신자, 심장을 얘기를 하고 네. 신자는 콩팥신자, 콩팥. 꼭 강낭콩같이 두 개 있다고 그래서 신자를 써요. 네. 네. 그러면 심신불교는 심장하고 신장하고 불자가 아닐 불자예요. 네네네. 교자는 서로 사귈 교자. 서로 사귀지 못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오는 병이 있어요. 간위불화가
0: 네,
1: 일어나요.
0: 환자풀이가 너무 재밌습니다. 네.
1: 그러니까
0: 네.
1: 심장에 열이 못 내려가면은 네. 가슴팍 아프면서 저 위궤양 오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갑상선 종대 오면서 50견 오면서 그다음에 치매로 가면서 중풍이 아이고, 오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 차갑다, 네. 신장이 차가운 사람은 2번 요추가 아프면서 3번, 4번, 5번 요추가 아프면서 그다음에 고관절로 내려가요. 고관절로 내려가면은 거기 이제 이상근이 하나 또 버티고 있고 그 밑에 좌골신경이 있어요.
0: 좌골신경 통.
1: 그러니까 신경 가는 줄이 쭉쭉 있어요. 그게 4번, 5번 요추 신경이 발바닥까지 가요. 그러니까 신경 가는 줄이 쫙 있어요.
0: 네, 다 연결돼 있네요.
1: 12개 경락이 폐대, 이비, 심소, 방심, 포초, 담, 간으로 갔다가 다시 폐로 돌아오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돌아가는 경락이 12개가 상하로 움직여요.
0: 아하.
1: 그다음에 낙맥이 있어요. 15개는 옆으로 움직여요.
0: 낙맥이요?
1: 네. 연락할 때 낙자요.
0: 아, 낙맥.
1: 네. 뭐 경부선 호남선이 만나는데 예, 예. 대전이잖아요. 그게 낙맥이에요.
0: 재밌어요. 비유가. 그러니까, 그만 알아듣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1: 상하로 내리는 네. 건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 있잖아요.
0: 네.
1: 경부선 타면 부산으로 가고 호남선 타면 목포로 가요.
0: 그렇죠.
1: 그러면 대전이 막히면은 부산도 못 가고 네. 목포도 못 가요. 호남선 맥에서 김제가 막히면 목포 못 가고
0: 네.
1: 또 추풍령이 막히면 부산 못 가요. 근데 거기 뚫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0: 아하.
1: 막혔으니까.
0: 아, 그런 원리군요.
1: 네. 우리 몸이 딱 그런 구조예요.
0: 아하.
1: 예, 심신불교 간이불화. 그다음에 무슨 병이 나타나냐? 위장병.
0: 위장병. 네.
1: 우리 먹은 것은 전부 역성. 내려만 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니까 거꾸로 올라가요.
0: 아.
1: 그게 위기역상.
0: 네.
1: 위장기니 거꾸로 올라오면 트름 나오죠.
0: 예.
1: 제일 먼저 온 것은 배꼽. 위가 터뜨고 명치가 아파요. 그다음 조금 더 아픈 가슴 팍.
0: 네.
1: 젖꼭지하고 젖꼭지 사이가 뭐냐 행주를 그냥 짜듯이 쥐어 짜듯이 그 통증이 와요.
0: 그게 통증이 심해요. 네.
1: 거기는 세 가지가 와요. 심근경색. 심장에 이 근육이 맥혔을 때,
0: 네.
1: 그래 거기도 쪼인 듯이 아프고 심장에 피가 모자랐을 때,
0: 아.
1: 협심증이 오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이 오면 거기 걸려요. 이제 심장이 멀쩡한 심장도 역류성 식도염이 와가지고 위산이 거기서 딱 모이면은 가슴에 피가 오는 거예요. 가슴을 쥐어 짜는 듯이
0: 아이고야.
1: 아프고, 그냥 양잿물 먹은 것처럼 아파요.
0: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1: 네, 위산이 얼마큼 독하냐면요.
0: 예.
1: 얇은 면도날 있죠.
0: 네네네.
1: 일주일 담궈놓으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0: 녹을 것 같은데요.
1: 거꾸로 녹아, 거꾸로. 네. 녹아요. 그렇게 아니, 독해요.
0: 그러면 심근경색하고 위산과다,
1: 네.
0: 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상이 그 막 쥐어 짜듯이 통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1: 예.
0: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게 이제 위산과다가 되는데 심장은 네. 멀쩡해도 네. 조에 따지지 아파요. 그러면 심장인지 위장인지 네. 아는 방법이 있어요.
0: 어떻게 해요? 네,
1: 도인벽사단을 딱 먹여요.
0: 도인벽사단. 네,
1: 위기역상에서 묘약이거든요.
0: 네, 네,
1: 모든
0: 네, 네.
1: 장에서 고장난 그 벽사단 먹으면 나서요. 그런데 그거 먹고 나서 버리면 그거는 위장에서 오는 거예요. 먹고 안 났으면은
0: 네.
1: 그 심장 치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심장 치료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금옥단 먹이면 돼요.
0: 아, 심장에는 뭐 특효약의 금옥단이고 네. 산삼 금옥단이고 그리고 위가 안 좋을 경우
1: 네.
0: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인벽사단을 네. 먹어주면 도움이 네. 되는군요.
1: 그건 먹으면은 딱 해결이 돼요.
0: 아.
1: 무지무지한 통증은 네. 어떻게 잡으시? 금옥단으로 잡아요.
0: 아하.
1: 금옥단은 불통, 직통, 통증의 묘약이고
0: 네.
1: 심신불교, 간이불화의 명약이라고요.
0: 어허.
1: 그 어떻게 해서 금옥단이 구성이 됐냐면은 거기에 이제 사양 성분이 공진단의 15배가 들어가요.
0: 그렇군요.
1: 사양 성분은
0: 네.
1: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막힌 곳은 다 뚫고 다녀요.
0: 아하.
1: 그냥 막 뚫어요, 그냥.
0: 네, 그러면 혈액이 막힌 것도 다 뚫어져요?
1: 예, 막혀서 아프니까. 불통, 측통 아니에요.
0: 아~
1: 통측 불통이라고요.
0: 네.
1: 이건 묘약이 뇌부터 시작해서 밑에 귀,
0: 네.
1: 목, 뒤, 허리, 발바닥까지 막힌 데는 다 뚫어져요. 그래서 이 방향성 개규약이라고 그래요.
0: 방향성 개규약.
1: 규자가 구멍 규자에다가
0: 네.
1: 구멍 규자에다가 개의 규 10개짜리 쓰는 거예요. 아. 10개짜리에다가 구멍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불통, 측통이잖아요. 막히면 네네. 아파요. 뚫어지면 아픈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약만 먹어도 웬만한 것은 다 나서요. 막힌 거 뚫어주는 거는.
0: 네.
1: 그럼 심장하고 신장 실험에서 간하고 위까지 한꺼번에 치료하면서 소통시키는 약은 산상금옥단이고
0: 네.
1: 만약에 위장이 문제가 생겨 위장기능이 거꾸로 올라올 때
0: 네.
1: 변비나 설사 있을 때 그냥 벽사단 먹으면 툭 내려가요. 그냥
0: 도인벽사단.
1: 그래도 맹장이 있을 때도 벽사단 먹으면 없어져요.
0: 오.
1: 맹장이 오는 것은 네. 소장하고 대장 사이에 장막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맹장이 붙어 있거든요.
0: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지금은 수술 안 해요.
0: 오.
1: 하나 저한테 오시면은
0: 네.
1: 맹장 오잖아요.
0: 네.
1: 그냥 맹장혈이 있어요. 남미혈이라고.
0: 아, 옛날에 한번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요. 네.
1: 거기 침 넣으면은 30분 네.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0: 어, 진짜요?
1: 그거 왜 그러냐면은 대장은 신경이 없어요.
0: 네.
1: 소장도 신경이 없어요.
0: 네.
1: 근데 맹장만 신경이 있어요. 대장하고
0: 그렇구나.
1: 소장 사이에.
0: 네.
1: 그러면 대장이 속에서 내용물이 부패해갖고 썩으면은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0: 그건 네.
1: 장이 터지면은 복막으로 죽어요.
0: 그니까요. 맹장이 터지면은 복막염이 되면 네. 굉장히
1: 그래서 맹장이
0: 들었어요.
1: 터지냐고 대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 신옥이에요.
0: 아.
1: 옛날에는 그래서 맹장을 열어놓고 보면은 맹장이 멀쩡한데 그래도 잘라버렸거든요.
0: 네.
1: 지금 안 잘라요. 맹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했더니
0: 네.
1: 거기서 T임파구가 나오는 거예요. T임파구는 뭐냐면은 예부에서 우리 병이 들어왔을 때
0: 네.
1: 그걸 잡는 세균을 잡는 요소 효소라고요.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아줘. 대장
0: 맹장이
1: 그래서 지금은 수술 잘 안 해요.
0: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맹장이 한다고요?
1: 맹장이에요.
0: 어머나.
1: 그래서 옛날에는
0: 네.
1: 아무 쓸모없는 장기라 해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섯 살이 넘으면 선진국에서 맹장 아예 잘라버린 그런 일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괜찮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보니까 이건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안 해요.
0: 아하.
1: 열어보고 이제 복막이 있어서 터졌을 때
0: 네.
1: 그때 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0: 아하.
1: 또 이 얘기 엉뚱히 이제
0: 아니요,
1: 아니요.
0: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불통, 측통, 통측불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0: 예, 예.
1: 거기서 제가 이제 치료 방법은 1침, 2뜸,
0: 3약,
1: 4부항, 5지암, 6교정.
0: 와, 6가지
1: 여섯 가지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0: 예.
1: 한 그제는 7, 80%를 고쳤는데 지금 8, 90%는 고쳐요.
0: 어허.
1: 내가 중풍도 고쳐보고
0: 네.
1: 맹인 장님도 고쳐봤어요. 근데 장님을 고치려고 고친 게 아니고 이분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중풍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0: 네.
1: 맹아학교를 다녀. 그런데 내가 중풍 치료하면서 이 귀 그 눈 치료하는 데가 있어 태양이라고
0: 네.
1: 각손 거기다 각손에다 뜸을 떠줬다고
0: 네.
1: 그 태양에 침놔주고 그다음에 광명혈이 있어요.
0: 네.
1: 눈에 좋은 데 아니에요. 밝은데. 뇌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0: 오.
1: 예, 일반 지금 양방에서는 뇌신경이 죽어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
0: 네.
1: 그렇게 해서 중풍은 못 고치는 병으로 돼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지금은 고친다로 바꿔야 돼요. 제가 치료를 하게 되면 중풍 환자들 보면 되게 오른쪽으로 마비가 있으면 왼쪽 뇌가 터진 거예요. 왼쪽 뇌 치료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손 안으로 꽉 쥐고 있다고요. 침 놓으면 펴집니다.
0: 네.
1: 펴지고 팔 구부러진 것 곡지에다 침 놓으면 펴져요. 그걸 80회를 하면은 이게 움직여요. 그러냐면 자극을 주니까 뇌에서 새 세포가 생겨가지고 그 세포가 죽은 세포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금옥단 먹이면서 중풍 환자는 전 반드시 위장 치료를 해줘야 돼. 그 위장에서 급체해서 터져갖고 뇌가 터진 거거든요.
0: 네.
1: 위장병 안 고쳐놓으면 또 재발을 해요. 이제 위장병 고쳐놓으면 재발도 안 해요.
0: 네.
1: 그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상근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고관절에 문제 있어요.
0: 네.
1: 고관절 고쳐주면 걸어요. 내가 고치는 환자들 잘 걸어 다녀요. 재발도 안 해요.
0: 아, 그동안 이제 환자분들 보시면서 진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 오셨겠습니까? 자, 오늘 뭐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소영수 박사님께서 이 불통 측통, 통측 불통 요 말씀해 주시면서 한의학에서는 몸의 에너지와 그 혈액의 흐름이 막히면 통증이 생깁니다 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힌 곳을 뚫어주기만 하면 이제 몸은 이제 건강해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1: 그래서 네. 이제 저한테 약을 사시면은
0: 산삼구목탕
1: 평생 아프지 않는 내가 체조를 내가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0: 예예.
1: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수를 하잖아요.
0: 네.
1: 귀 밑에 뒤쪽으로 풍지혈이 있어요.
0: 이제
1: 그걸 한 50분씩 문질러 주고
0: 네.
1: 손바닥 한 50분 쳐주고
0: 네.
1: 배꼽 있는데 한 50분 주물러 주고 마사지 해주고
0: 네.
1: 그 다음에 서해부 사타구니 거기는
0: 서해부.
1: 전립선이 있어요 남자들
0: 네.
1: 거기 한 50번 그 다음에 다리 오금쟁이 50번
0: 네.
1: 무릎 50번 발바닥 밑에 이 신장
0: 네.
1: 콩팥의 기시혈이 용천이라고 있어요
0: 용천혈.
1: 거기를 50번 그거 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0: 네.
1: 그걸 6개월만 해보세요 무릎 안 아파요.
0: 와,
1: 허리 안 아파요.
0: 정말 건강, 네. 건강해지는 팁을 네,
1: 그러면서
0: 주셨습니다.
1: 그러면서 금옥단 잡수시면은 웬만한 병은 다 나세요. 네.
0: 그럼 머리부터 시작을 하나요? 풍지혈부터 네. 마사지를 해줘야
1: 네,
0: 되는 건가요?
1: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급해갖고 조금 더 설명할 시간 있어요?
0: 예, 잠깐만 해주세요. 예, 네. 살짝만.
1: 예, 풍지혈이
0: 네.
1: 거기가 바람풍자 모찌자예요. 중풍운 사람이
0: 네.
1: 거기가 터지는 자리예요.
0: 어허.
1: 거기 터지고 앞에 보면 태양혈이 있어요.
0: 태양혈.
1: 그건 담경의 혈이
0: 네네네네.
1: 혈인데 거기를 봐 눈이 밝아져요.
0: 아 여기 마사지 해주는 거죠.
1: 귀를 마사지 해주면은 귀 밑에가 눈, 코, 입이 그가 다 들어있어요.
0: 아,
1: 귀를 마사지 해줘요.
0: 해줘.
1: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0: 네.
1: 귀 한 5분만 마사지 해줘요. 그냥 네.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시원하게
0: 그거
1: 해주면은
0: 당겨주고.
1: 우선 중풍이 안 걸려요.
0: 오.
1: 그거 해주면 내 영양이 공급되니까.
0: 귀에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요.
1: 거기 가면 경동맥에 글이 올라가고. 동네 그 내
0: 네,
1: 영양
0: 네,
1: 공급을
0: 네,
1: 거기서
0: 네.
1: 해요.
0: 네.
1: 거기를 세수할 때마다 한 50번 하는 거예요.
0: 네.
1: 샤워할 때마다 50번.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은 100 우리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밑에 아랫배 뼈가 있어요.
0: 네.
1: 치골인데 위에 보면 갈비뼈가 있어요. 갈비뼈 만나는 게 그 배의 선을 배를
0: 계속
1: 출렁출렁
0: 위아래로
1: 한, 네, 50번을 뒤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장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0: 네네.
1: 말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0: 아.
1: 스키 타는 거랑. 거기서 그 운동 그거 대신해 주고.
0: 네.
1: 그 다음에 서해부 쪽. 거기는
0: 네.
1: 림파선이 있어요. 림프 시스템이 거가 있어요. 그걸 한 50번씩 해주면은 예부에서 들어온 병을 거기서 다 막아줘요. 림파선이니까.
0: 네.
1: 그거 치료 자동으로 되죠.
0: 고맙습니다.
1: 무릎을 뒤쪽에 오금쟁이 내 방광경이 가장 중요한 혈인데
0: 네.
1: 오금쟁이라고 그러죠. 혈자리는 위중인데 거기를 한 50번씩 문질러줘요. 그다음에 발목으로 가서
0: 발목도 해주고
1: 발뒤꿈치도 해주고 네. 발바닥에 용천혈이라고 해서 이제 저기 발바닥에서
0: 용천혈.
1: 앞쪽에서 쏙 들어가는데
0: 네. 네.
1: 거기 쏙 들어가서 아픈 자리 그게 용천이에요.
0: 거기도 이렇게 지압을 네.
1: 거기를
0: 해주고.
1: 50번 해주면 여기 보면 심신불교 간이불호가 다 해결돼요.
0: 고맙습니다.
1: 네.
0: 오늘 뭐 건강 팁까지 한방 팁까지 주셨습니다.
1: 근데 한두 번에서는 물론 모르고요.
0: 네.
1: 한 6개월을 해보세요.
0: 네, 꾸준히 매일매일
1: 네, 꾸준히
0: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6개월을 하면은 웬만한 사람 다 걸어요.
0: 네. 네. 저도 오늘부터 실천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잘할 필요도 없고
0: 네, 네.
1: 대충 가는데
0: 아하.
1: 그것만 해줘도
0: 알겠습니다.
1: 자,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 해야죠, 이제.
0: 아, 아님. 프로모션이 남아 있어요.
1: 네.
0: 마무리할 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예. 네. 네.
1: 그러면은
0: 말씀해 주세요. 포인트만
1: 예, 산상 금옥단이 10개면 네. 1,200불이에요.
0: 네, 네, 네.
1: 오늘 지금부터 오시는 분한테는 600불에.
0: 600불에.
1: 600불에 다섯 번만 해 드리고
0: 네.
1: 맨 처음에 오시는 분은 어깨 아픈 거 치료내고 공짜로 해 줄게요.
0: 네, 네, 네, 네.
1: 어깨든지 다리든지.
0: 네.
1: 그거 두 번째 오시는 분은 허리 고쳐줄게요.
0: 네.
1: 그렇게 해드리고 600불씩 해드리고
0: 네.
1: 산삼이 좀 재고가 좀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원가에서 저 절반.
0: 절반 가격에
1: 네,
0: 해주신다고요?
1: 절반 값이니까
0: 예.
1: 한 3,800불짜리면 한 1,200불이면 돼요. 한 파운드 엄청
0: 한
1: 많아요.
0: 파운드에.
1: 큰 사이즈가 한 4,800불 되거든요.
0: 네, 워낙에 큰 사이즈가 많잖아요.
1: 네, 커요. 그건 한 1,800불이면
0: 예,
1: 되고
0: 예, 예.
1: 한 6,800불 가는 거 있어요. 아주 엑스트라 하지.
0: 네, 네,
1: 그건
0: 네,
1: 한
0: 네.
1: 파운드에 한 2,000불이면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성민산삼 한방병원 위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09 사우스 팔가와 호발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213-503-3304, 213-503-3304 번호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것은 유튜브에 네. 들어가서 네. 성민산삼을 치면은 내 얼굴이 나와요.
0: 그렇죠.
1: 그거 클릭을 하면은 내가 중풍거 찌는 거 이 제가 말하는 내용이 다 들으세요. 그거 보시고 네. 보험은 다 돼요.
0: 아.
1: 어떤 보험인데 가져오시면 되니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0: 네, 고맙습니다. 네.
1: 자, 네.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안 보이니까 네. 모르고 네.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이게 금옥단이에요.
0: 네.
1: 이거 하나 선물로 드릴 테니까 네. 힘드실 때 잡수세요.
0: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자,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산삼 금옥단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선착순 다섯 분께 10개 600불의 혜택을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첫 번째는 무조건 여러분들의 건강 진단해 드리고요. 또 치료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4: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4: 고려가요 청산물국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4: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4: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 그리고 이번 금요일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331 메가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에서 이 시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죠.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나얼입니다. 바람기억. 바람 불어 좋은 날,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간절하게 불러준 노래, 나얼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바람 기억이었어요.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참 좋아서 여러 번 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바람 불 때마다 생각나는, 날씨가 좀 쌀쌀하면서 바람 불 때 생각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D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따뜻하게 입었어요. 목도 올라온 이런 목보호를 위해서 폴라를 입고 또 따뜻한 파카를 입고 나왔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 노래가 듣고 싶었어요. 조수미 노래입니다. 참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그 아름다운 음악이 주는 행복감이 있어요. 뭔가 마음을 터치해주는 것 같은 그런 노래, 소프라노 조수미입니다. Love is just a dream.

오늘 기준에 주요 경제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1,500원대 중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매매 기준율 1,501.60원에서 1,503.39원, 약 6원이 상승했네요. 그리고 뉴욕 증시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과 함께 헬스케어 또 소비재 주도하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이 관망세도 함께 나타나 혼조세 장세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182포인트 오름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18포인트 오른 26,674포인트로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 1포인트 정도 상승했네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그리고 협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누그러져 금값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로이 온스당 4,439달러에서 4,489달러 정도로 현물 가격 책정돼 있네요. 그리고 AAA 오피셜 데이터로 업데이트된 오늘자 남가주 지역 가스값 살펴보겠습니다. LA 롱비치 지역 6달러 12센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6달러 11센트, 벤츄라 카운티 6달러 11센트, 또 일랜드 엠파이어 6달러 정도 되고요. 또 캘리포니아주 전체 평균은 6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약 7센트에서 8센트가량 내렸지만 여전히 갤런당 6달러 중반대 고유가 기조는 유지 중입니다. 자, 날씨와 함께 살짝 이제 오늘의 경제지표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른 것 같아서요. 자,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1: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 하겠어.
0: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 주유비까지.
1: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0: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2: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잃고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0: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2: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3: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6: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7: 류마티스 관절염,
8: 어깨와 허리 통증,
7: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8: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7: 진통제 없이
8: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0: 중풍과 치매의 방 산삼금옥당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습관처럼 눈을 뜨는 게 당연한 일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요. 오늘 아침만 해도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숨쉬고 걷고 달리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자,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해 봤는가?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아,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있구나.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됐구나. 아,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정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음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우리가 감사할 그런 충분 조건이 됩니다. 살아있다는 그 기적,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자고요.

0: 네, 호세 펠리치아노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Once There Was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꺼내온 노래였는데요. 역시나 좋네요. 디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게다 기적이죠. 기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적이 기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살아있으면 기적이라는 거. 예. 나이가 한살한살더 해갈수록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적은 감사의 충분 조건이라는 거. 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저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금요일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331 메가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3: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4: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5: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4: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6: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국악 속의 인문학.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이신 김원일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셨어요.
0: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1: 벌써 한 주 걸렀더니.
0: 네, 지난주에는 예. 스케줄상 모시지 네. 못했어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하실지 네,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 전에 잠깐 하려고 그러던 네. 것이 예, 육자배기에 대해서 하려고 네네네. 그러다가 시간을 제대로 못 냈었는데 아하. 오늘은 육자배기를 잠깐 건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의 장단 중에서 그 진양 장단을 잠깐 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신하위까지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하위 그러면은 굉장히 말이 멋있잖아요.
0: 네, 신하위.
1: 예.
0: 네.
1: 그 신하위는 우리나라 연주할 수 있는 장르 중에서 네네네. 가장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김원주 선생님께서는 비영리 단체 국악 세계화 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1: 네.
0: 그죠? 네. 그리고 요즘에도 뭐 시니어 센터에서도 우리 소리 연구가로서 네. 또 네.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또 국악을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소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1: 생각 이외로 네.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거기에 많은 다른 클래스들이 많은데 네. 음악 클래스, 하모니카, 뭐 기타 등등 이제 댄스 이런 것도 많은데
0: 네. 몇 분 정도 모여요?
1: 국악을 하는 클래스 중에서는 이 우리 남도 민요 네. 민요 쪽의 클래스가 아마 거의 뭐 몇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는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분이 와서 배우고 계세요.
0: 그렇게 많이요?
1: 네.
0: 아니 근데 잘 따라 하십니까?
1: 예, 잘 따라 하세요. 그리고 예. 얼마나 그 열정들이 대단하신지 몰라요.
0: 네. 그래서 건강하신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요즘에는 네. 시니어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 어르신들 뵈면요.
1: 네.
0: 난 지금 80이야 하시는데 뭐 전혀 80 같지가 않거든요.
1: 맞아요.
0: 네. 네. 뭐 한 65, 70 요 정도밖에 안 보이죠. 한 10살 정도는 다운해서 예,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1: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곧 70이에요.
0: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뭐 나이보다는 젊게 네. 살아야죠.
1: 네, 네,
0: 몸도
1: 맞습니다.
0: 마음도 젊어야 됩니다.
1: 네, 네 맞아요.
0: 네.
1: 근데 저희가 거기서 배우는 것도 이제 그 경쾌한 네. 남도 민요를 배우는데 실은 예를 들면은 우리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좋다 하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 뭐 이런
0: 네.
1: 게 있잖아요.
0: 네.
1: 묵직하고 쭉 깔아앉아서 가는 그런 차가 있던 우리나라 민요 중에서 가장 묵직하고 이 심금을 올리는 민요가 바로 이 육자배기라고 하는
0: 육자배기.
1: 민요예요. 예. 육자배기는 진양 장단을 갖고 하는데 네, 지난번에 네. 저희가 김수현 선생님하고 안숙수 선생님이 하시는 그 육자배기를 잠깐 들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왜 그냥 뭐 저기 조수미 선생님의 그 뭐 밤의 여왕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너무 잘해가지고 왜 언터처블 뭐
0: 네,
1: 이러는
0: 언터처블.
1: 그런 게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런 느낌을 그런 분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면은
0: 네. 근데 육자배기가 무슨 뜻이에요?
1: 육자배기는 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네. 여섯 박자의 노래다라고
0: 박자.
1: 하는 건데 육자
0: 그러니까 그 예, 그때 말씀해
1: 글씨자,
0: 주신 거
1: 예. 여섯 박자의 노래인데 우리나라 여섯 박자 장단이 진양이라라고 하는 장단이 있어요.
0: 네.
1: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3박자라고 그랬잖아요.
0: 네네네.
1: 3박자 그래서 토탈 4개가 모여갖고 12박자 그랬는데 이거는 6박자가 4개가 모여갖고 24박이라라고 해요. 4개씩 모았는데 실제로는 그 6박자 안에도 또 3박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해서 요게 한 배 그 다음에 요게 네 개가 모여가지고 이것도 또 우리 다른 것처럼 추나 추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경결해라고 저기 뭐 들고 뭐 경작하고 저기 장장단이다. 아, 이거는
0: 노래를 들으면 쉽게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1: 네.

0: 듣고 있으려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1: 그럼요.
0: 와.
1: 근데 가만 보면은요, 네. 우리의 그 카타르시스가
0: 네.
1: 슬픈 것 같은데도 그 안에 후련함이 있고
0: 묘한 네. 위로를 받게 되는 네. 그런
1: 느낌인 것 같아요.
0: 아.
1: 우리 이 진양장단에 또 딱 하고 이렇게 북으로 네. 쳐주는 그 부분이,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박을 잡아주는데 1, 2, 3, 4, 5, 6, 5박하고 6박이 있는 데를 쳐줘요. 이 앞에는 이제 막 화려하게 어떻게든지 이제 변화 있게 나가고
0: 네네네네.
1: 5박 6박에서는 숨을 쉬기도 하고 같이 나가는데 정말 또 이 잘하는 고수들은요.
0: 네.
1: 그 5박 6박을 쳐주면서도 약간의 밀고 땡김을 창자들이나 이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요.
0: 지금 이 명창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죠?
0: 밀고 땡기면서 이 깊은 슬픔을 끌어내기도
1: 그러니까.
0: 하고 가슴에 그 맺힌 거를 막 이렇게 막 소리로 표현하는 그런 예. 느낌인데 아까 24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0: 이 뭐죠? 육자배기가 여섯 박자의 노래라고 하시면서 이게 네 개의 이 장단으로 24박이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1: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추억 같은 건 약간 좀 슬픈 노래지만
0: 네, 슬퍼요.
1: 가사가 슬픈 노래지만 육자배기의 제일 이제 유명한 백초를 보면 백초를 다 심어도 대나무는 아니 심으리라.
0: 아하.
1: 화살을 만들어서 살대를 만들면 네네네네. 그거는 날아가 버리고 저 피리를 만들면 그거는 네. 울고 그림을 그리는 붓을 만들면은 또 저기 뭐야 그런 것 때문에 어이타 가고 울고 그리는 그대를 심어 무엇을 할 거나. 그다음에 내 정은 청산이요 님의 정은 녹수로다.
0: 네.
1: 녹수야 흐르건만 청산이야 변할소냐. 아마도 녹수가 청산을 못 잊어 휘휘 감고만 돌구나.
0: 네.
1: 추야장 밤이 길더라 님도 이리 밤이 긴가. 밤이야 길까마는 님이 없는 탓이로구나. 언제나 알뜰한 님을 만나서 긴밤 짜룩게 셀거나 해. 이러는 그게
0: 거기에도 사랑이 담겨있네요. 네,
1: 슬픔이라기보다는
0: 예.
1: 아주 담담한 무슨 시조 같은 느낌이
0: 담담한 시조인데 이렇게 예. 막 애절하고 막 가슴 끓어오르는 그런 표현으로
1: 그렇죠.
0: 노래를 하네요.
1: 그게
0: 네.
1: 그게 우리 이제 예. 민속악에 정악은 이런 게 없어요. 정악은 뭐 임금님 오래 사세요.

0: 하고 뭐 저 수연장 지곡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그냥 똑같은 템포로 똑같이 그냥 나갑니다 이게.
1: 네네네. 네,
0: 근데
1: 네.
0: 이 우리 민속악은 사람 숨이랑 이 고수의 장단하고 사람 숨이랑 같이 어울려 나가요.
1: 네네네. 네, 네, 네.
0: 그래서 숨을 같이 쉬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 창자하고 고수하고. 그래서 정말 잘하는 고수들은요,
1: 네.
0: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을 들을 만해요.
1: 이 임현빈 명창은 어떤 사람이에요?
0: 아,
1: 젊은
0: 이분은
1: 사람 같은데.
0: 젊은 분인데, 예. 30대 초반 이제 좀 중반 됐을래나.
1: 와, 근데 이런 소리가 난다고요?
0: 예, 아주 잘해요.
1: 네, 그렇군요.
0: 그 좀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잘하는 명창들이 우리
1: 네.
0: 유태평양 씨, 뭐 김준수 씨,
1: 네.
0: 이 임현빈 씨, 뭐 강기일원 씨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1: 네.
0: 그 중에 특히 유태평양 씨나 그 김준수 같은 사람들은 우리 정통에서 또 벗어나서 우리 지난번에 그 BTS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1: 아리랑.
0: 이제 새로운 것들로 네. 장르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1: 그래야죠.
0: 이런 사람들이 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1: 그죠.
0: 예.
1: 아, 정말 이 한류의 열풍을 타고서 우리 BTS가 아리랑을 부르는 바람에 이 아리랑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슈가 되고
0: 예.
1: 있습니다. 예.
0: 한류의 열풍을 타고서 그렇게 한 건지
1: 예.
0: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류의 열풍이 부은 건지
1: 네.
0: 그건 어떤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1: 그렇죠. 맞아요.
0: 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 맞습니다.
0: 예.
1: 한류의 열풍을 만들어낸
0: 그렇죠?
1: 인물들이죠.
0: 그렇게 봐야죠.
1: 그렇죠.
0: 거기에 여러 명 꼈잖아요.
1: 예.
0: 그 저기 봄날이 온다 하는
1: 예.
0: 우리 이날치 밴드도
1: 그렇죠.
0: 그렇고 경기민요로 그걸 했던
1: 예.
0: 이희문 씨도 그렇고 이 정말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악을
1: 네.
0: 알리니까 중국이 자기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게 뽀록이 나고 이제 이렇게 예.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전통 민속악을 들어보면 한의 정서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0: 네.
1: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고 이제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 민족들은 한이 많았구나. 뭐 이런.
0: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1: 예.
0: 저는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예.
0: 그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렇지
1: 예.
0: 않았으면은 지금 우리 그 여인들은 특히
1: 예.
0: 여인들은 아마 그 화병 들어가지고
1: 그쵸.
0: 얼마나 많이 죽었을지 그 모르겠어요.
1: 남존여비 사상 이것 때문에
0: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1: 얼마나 우리 옛날 우리 여성들이 선조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0: 예, 그런데 예. 정말 이런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자기를 풀어내는 이
1: 예.
0: 진도아리랑도 왜 모여 앉아갖고 노래를 하다 보면은 왜 그
1: 예.
0: 시어머니 욕하는 것도 나오고 남편 욕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런다고 말했죠. 그게 없었으면은 그분들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1: 그러게요.
0: 특히 이런 그 저기 이런 건 고수나 부를 수 있었던 육자배기지만 육자배기의 그 정말 이 추야장
1: 네.
0: 그 가을밤
1: 네.
0: 밤도 길들어 이렇게 천천히 나가면서 자기를 가라앉히고
1: 네.
0: 이러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1: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런 감정을
0: 네.
1: 이렇게 풀어낸 곡들이잖아요. 이런
0: 네.
1: 곡들이. 그러니까 한을 풀어내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또 위로를 받고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고.
0: 그렇죠.
1: 뭐 옛 선조들은 음악이라는 게 따로 없었으니까 우리 평민들은. 그러니까
0: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우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단군이 만들었던 애국가와 군가가 어화가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시절에 5천 년 전에도 있었는데 뭐 음악이 없었겠어요. 저는 음악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음악은 있었지만 뭐 우리 평민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0: 그렇죠.
1: 있었죠.
0: 뭐 이렇게 그
1: 예.
0: 종묘 제례악 같은 거
1: 예.
0: 정악 계통의 노래는 그 저희 쉽게 못 들어도 우리 민속악 중에서 민속악은 굿 음악도 있지만은 뭐 우리 민요도 있고 뭐 저기
1: 그렇죠,
0: 많잖아요.
1: 민요.
0: 예, 그런데 그중에 최고봉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시나위라고 하는 거예요.
1: 신하위.
0: 예, 시나위라고 하는 거는 정말 희한한 음악이 제가 아주 그 정말 희한한 음악인 게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는데 각자 대금도 들어오고 가야금도 들어오고 뭐 어떤 때는 저기 피리도 들어오고 거문고도 들어오고 이게 다 음정이 있는 악기들이 들어오는데 악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게 정말 멋있어요.
1: 아, 소리의 조화를 말씀하시는
0: 네.
1: 거예요. 아.
0: 같은 거를 키지도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육자배기 토리. 그게 솔라도레미 아니면은 미라시 아니면 도시 이렇게 꺾어 내려오는 이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다음에는 신화의 음악을 한번 그 들을 수
1: 어떤
0: 있게 한번
1: 음악인지.
0: 해볼게요. 예.
1: 아, 그렇군요.
0: 그거는 여기서 지금 우리 그 국악인 김지영 씨 같은 분이 그 옛날에 민속악회 신화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정말 그 정말 고수들이 모이면은 그 신화위는요 누가 이제 아우 힘들어 그만하자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10분 하는 것도 아니고 20분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내내 할 수도 있고 그런 음악이거든요. 예, 거기에 구음으로도 들어가요. 우리 판소리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어어어어어어 뭐 이러면서 이제 구음으로도 들어가고 이러는 신화위라는 음악이 있는데
1: 그렇군요.
0: 거기에 진양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빨라지죠. 그래서 진양 그 육자배기가 진양인데 육자배기를 배로 빨리 부르는 음악이 자진 육자배기라고 하는 또 그런 음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가 육박해서 육자배기였는데 이거는 삼박으로 나눠 가지고 저 어허이야 어허이야 이렇게 해서 삼박으로 가는 그런 음악을 또 만들기도 하고 우리나라 선조들의 그 음악성은요. 그 박자에 관한 장단에 관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선조들이었어요.
1: 그냥 그렇게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게 그게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0: 그렇죠.
1: 길거리에서도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런 거지들의 그못 먹을 당시 이제 고리고개 시절에 그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천막촌에서 사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서 꼭 등장하잖아요. 밖으로 두들기면서 장단
0: 어떻게
1: 맞추면서 노래.
0: 거지도 노래를 하면서
1: 그러니까
0: 동냥을 하죠?
1: 그거를 굉장히 흥 있게,
0: 그러니까
1: 굉장히
0: 그거
1: 흥이
0: 그렇게
1: 넘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게 바로 음악이 아닐까. 그 당시의 음악.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배고픔에 굶주리고 살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뭐 힘들었겠지만
0: 여기
1: 그래도
0: 그
1: 동경을 하면서도 막 춤을 추고
0: 그러니까
1: 뭐 흥기롭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0: 서양 그지들은 그냥
1: 그냥 노숙자들은 그냥 이렇게
0: 뭐 Give me some
1: 조용하게.
0: changes 뭐 그냥 말로 하는데 우리는 얼씨구씨구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노래를 하잖아요
1: 네,
0: 노래를
1: 노래를 하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너무 한이 많은 나라의 선조들이다. 우리
0: 예
1: 민족의 정서가 그렇다. 이렇게만도 또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예, 저는 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우리는 한과 흥이 같이 있다. 이다 히읗자로 시작하네. 한과 흥이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이 육자배기라는 그런 음악이 오늘날에는 그 무대 예술이 이제 학술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굉장히 가치 있는 전통 음악으로 지금
0: 네,
1: 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0: 그럼요.
1: 있습니다.
0: 음악도 이 건축이 그런 학문이에요. 이게 저그 반도체 이런 거는 학문이 있고 나서 다음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데 네. 건축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이제 그 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굴을 파는데 이제 식구가 많어. 좀 더 넓게 파야 돼. 근데 조금 더 넓게 파면은 무너져 버려.
1: 네.
0: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팔 수 있는 지혜. 돌이면은 좀 더 크게 파도 되고 뭐 네. 흙이면은 조금 더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학문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실생활이 먼저 있고 학문이 나중에 쫓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흥얼흥얼 거리는 데서부터 음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육자백에도요. 육자백이 토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러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육자백에는 오래전서부터 있었었는데.
1: 네. 그렇군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긴 어휴. 우리 선조들의 그런 노래의 풍속 네. 이런 것도 참 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 모내기 할 때나 이제 농경 시대 이제 모내기 할 때도 그런 이렇게 협력을 위한 그런 노래들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런
0: 아니
1: 거 보면
0: 예, 모내기 뭐 벼베기
1: 예, 뭔가 일을 할 때 농경 예. 시절
0: 심지어 예.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1: 농사
0: 강원도에 가면은요.
1: 예.
0: 소를 두 마리로 끌어요. 이제 쟁이질을 하거나 이래도 예,
1: 밭을 일굴 때
0: 예, 이게 아마 돌짝이 많아서 그런지 소가 두 마리가 끄는데
1: 예, 예.
0: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게 그 회초리를 안 써요. 노래를 해요.
1: 그러니까요.
0: 노래를 하면서 툭툭 건드리면은 지가 돌고 뭐 이렇게 오고 아니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 정도로 그 저기 뭐야 뭐 옛날에 뭐 누가 그랬다 그랬죠? 뭐 저기 누런 소가 힘이 세요, 검은 소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저쪽 그 저쪽으로 끌고 가서 싫은 누런 소가 힘이 세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쟤들이 네. 들으면은 섭섭할까봐 그런다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그 배려도 있지, 그걸 노래로 하지. 그게 뭐 있어서 그 뭐 선조한테 배워서 했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우리 그렇죠. 어렸을 때 자장
1: 아 그, 자장가도 그렇고
0: 예 그런 거 하면 뭐 엄마가 배워서 하나요?
1: 해주는 예. 자장가 그건 특별히 뭐 노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장
0: 그러니까요.
1: 자장 우리 애기 예. 잘도 잔다 우리 애기
0: 거기에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한번 해봤는데
1: 네.
0: 자장 하다가 갑자기 잘 자라
1: 우리 아가
0: 아니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1: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아이에게도 자장가 불러줬던 것 같아요. 잘 자라 우리 아가.
0: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자장 이게 나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음률이 자장 이게 평온하잖아요. 그 한 예. 톤에서 시작해서.
0: 그것도 육자백이 예. 톤입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1: 자장 우리 예. 잘도 잔다. 이게 한 톤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가서 네. 아이들이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예. 그다음에 이렇게 토닥 해주는 게 그 예. 심장 속도하고 같이 해준대잖아요.
1: 맞네요. 그렇네요. 예. 토닥 등을 토닥 해주거나 이제 배를 토닥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가 금방
0: 그러니까요.
1: 잠들었던.
0: 그러니까 음악을 못할 리가 없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1: 모든 게 다 음악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나라 선조들의 이런 삶이. 참 고달팠지만 그래도 항상 음악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노래가 있었고
0: 예.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 힘겨운 삶을 살면서
0: 예.
1: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스스로를 위로할 그렇죠. 수 있는 토닥이는 그런 음악이 될 수도 있고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런 것
0: 저도
1: 같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해요.
1: 예.
0: 음악이 없었으면 한결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1: 삭막하죠.
0: 우리나라는.
1: 지금도 봐요. 음악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 예.
1: 이 세상 얼마나 삭막합니다.
0: 근데 이제 왜 그 뭐 락 그러면은 뭐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 뭐 리듬 앤 블루스 그러면 뭐 그 블루스 음악이 나오고.
1: 그렇죠.
0: 우리나라는 육자외기서부터 시작해서 휘모리까지 그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저 그래서요.
1: 네.
0: 요즘 그 이 방송하면서 제가 더더욱 국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또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0: 우리나라 너무 좋아 사실.
1: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악에 그냥 우리 소리에 심취해서 사시지 않습니까?
0: 네.
1: 네. 뭐 현대음악도 하셨지만 또 국악에 우리 국악에 또 매력을 느끼셔서
0: 그럼요.
1: 하고 계시는데.
0: 그리고 예. 우리가 여기 미국에 와서도 그렇고 네. 빨리빨리 문화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쵸. 옛날에 중동 가서 일을 할 때 보니까 우리는 뭐 너무 빨리빨리 문화라 그러면서 이거를 비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 빨리빨리가 뭐가 능력. 어때서 빨리 하고 쉴 수 있으면 좋지 네. 아니면 안 쉬어도 그 다음에 일을 더 많이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1: 네네.
0: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게 빨리빨리는 죄가 아니다. 그래 잘못이 아니다.
1: 그렇죠.
0: 단지 이제 빨리빨리 그러면서 남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러는 거지. 내가 뭐 인생 3모작, 4모작 하겠다는데
1: 네.
0: 또 62전에 은퇴하고 그 이후에 또 편안히 살다가 또 마지막에 또 뭐 하고 이러는 게 나는 너무 좋아 보여요.
1: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빨리빨리 문화. 뭐 장점이죠. 좋은 그러니까요. 점이죠. 네.
0: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발전 못해요.
1: 다만 너무 급하게 살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이 있지요.
0: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1: 예, 맞습니다. 네. 참 그 주토피아라는 영화에서도요. 그 얼마나 그 뭐죠? 그 캐릭터를 표현을 잘했는지 우리가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지만 그 DMV에 가가지고 일을 한번 보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느려 터졌잖아요.
0: 네, 맞아요.
1: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유, 너무 느리잖아요.
0: 아니 일하다 말고 그냥 그 앞에 사람 놔두고 어디 딴 데 가고.
1: 그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금방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0: 미칠 거야.
1: 왜 이렇게 기다려야 돼? 왜 이렇게 기다려도 기다려도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처음에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1: 지금은 뭐 다 적응이 됐지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0: 예.
1: 해야 될 일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고.
0: 그러니까 저는
1: 네,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그렇습니다.
0: 아, 물론 이제 또 진상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예. 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지런하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그런 네. 민족인 것 같아요.
1: 네,
0: 자, 국뽕이에요 또.
1: 맞습니다. 자, 오늘 육자배기
0: 네. 네,
1: 요 소리에 대해서 이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이신 김원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원일 선생님은 비영리 단체 국악 세계화 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 소리 예, 국악 우리 민요를 배우길 원하시는 분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된다고요?
0: 예, 저한테 213-276-7277로 연락 주시면 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김원일 선생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한음 한음을 밀고 땡기면서 채워넣는
0: 네.
1: 이런 명창들의 숨결
0: 네.
1: 아, 그리고 그 뒤를 묵묵히 받쳐준다고나 할까요. 이 북장단, 장단해준
0: 네.
1: 북장단 그리고 육자백의 진양조가 주는 여운은 왜 이토록 길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순식간에 지나쳐버리는 세상인데요.
0: 네.
1: 좀 느림의 미화?
0: 예. 그러면서도
1: 느림의 철학을 좀 배우게 되네요.
0: 예, 정해져 있는 물론 그 기본 스피드는 정해져 있지만
1: 네네네.
0: 그 안에서 서로 호흡을 하면서 그 네. 눈으로 호흡해요. 우리 그 창자하고 고수하고는요.
1: 아,
0: 눈으로 보면서
1: 그렇군요.
0: 호흡합니다.
1: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깊은 여백과 숨 고르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0: 네.
1: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너무 한만 느끼지 마시고요.
1: 좀 느끼시면서
0: 흥도
1: 예, 우리 네. 국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네.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0: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9: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0: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3: 타이어.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이번 금요일 메가밀리언즈 잭팟은 331 메가밀리언즈 이상입니다. 더 크고 더 나은 메가밀리언즈 공동 제공입니다. 던지는 스톤게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통게이님께서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립니다.

0: 네, 이장희의 이젠 잊기로 해요. 통계님의 신청곡 들어봤습니다.
1: I've been practical. I make one romantic decision and it bit me in the ass.
2: Are you talking about work or Gabrielle?
1: Paris.
3: Oh.
4: I just need to know, are you on my team or not?
5: I was beginning to wonder if you were joining us at all.
4: I'm so in on team whatever this company's called.
0: Do they know? 자, 오늘 연예가 소식을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 출연했던 프랑스 배우죠. 피에르 드니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향년 69입니다. 미 연예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와 데드라인 등은 드니가 이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그러니까 이 ALS 루게릭병입니다. 이 병을 앓던 중에 지난 25일 별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니의 유족은 이 성명을 내고 피에르 드니가 갑작스럽고 심각한 근위축성 측사경화증으로 인해 지난 25일 우리 곁을 떠나게 된 것을 발표하게 된 무거운 마음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 3 지금 공식 예고편 흐르고 있는데요. 드니는 1980년대 프랑스 연극 무대에서 배우로 데뷔한 후 드라마 이 줄리 레스코트, 윈팜 도네르 등에 출연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방송된 장수 TV 드라마죠. 드맹루 아바르타, 내일은 우리의 것이라는 이 드라마에 500회 넘게 출연하면서 이 프랑스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가 출연한 프랑스 영화 드라마는 100편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 글로벌 시청자에게 가장 유명한 출연작은 바로 이 에밀리 파리에 가다입니다. 네, 살짝 이 어떤 영화인가 들어봤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화요비가 불러준 너도 나처럼 들어봤고요. 함께 해주신 해피투게더 끝곡입니다. 짐 크로치의 노래예요.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 Time in a bottle.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예,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calco.com입니다.
1: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2: 이제 걱정 그만.
3: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4: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5: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7: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8: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9: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12: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13: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12: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11: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4: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 가운데 하나죠. 런던 마라톤. 올해는요, 역대 최다 수준인 무려 110만 명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20대 신청자가 지난해에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젊은 세대의 러닝 열풍, 지금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는 틱톡 같은 SNS에서 달리기 정보를 공유하는 콘텐츠들도 많이 늘어나는 게 한 몫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요, 달리기 인구만큼이나 달리기 관련 부상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러닝 인플루언서들이 초보자에게는 맞지 않는 훈련법을 소개해서 부상 위험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적인 운동 노하우를 전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무리한 조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틱톡 사용자는 몸이 아파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고통은 참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픔은 잠깐이지만 성과는 오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절뚝이면서도 뜁니다. 자, 이런 걸 접하면 나 역시 잠시 쉬고 싶었는데 아, 그러면 루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컨텐츠가 개인별 체력 차이나 부상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 온라인에서 본 화려한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곧바로 마라톤 준비에 뛰어드는 사례. 네, 몸은 만들지 않고 그 성취감이라는 마음만 한가득 만들어낸 결과물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무릎, 정강이, 허리 통증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자, 장거리 달리기는 일단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근력 강화 운동도 필요하고요. 숙면,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관리, 병행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마라톤 분명 매력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사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요. 얼마 전에도요, 저희 방송국에 한 마라톤 팀이 나와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얘기했는데 아우, 정말 매력 있던데요. 자,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이렇게 경험 많은 리더들이 이끄는 마라톤 모임이 많으니까 꼭 이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변함없이 찾아주신 우리 친구 여러분들, 또 가족 여러분들 또다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와, 벌써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무게를 잠시 좀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시간은 어떻게들 채우셨나요? 아, 가볍게 채우셨다고요? 아니면 아직도 무거워 죽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이 약간 불고 약간 흐린 듯하지만 어쨌든 나른한 오후의 햇살, 이런 표현 괜찮지 않습니까? 자, 나른한 오후의 햇살과 함께 마음에 잔잔히 울려 퍼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추억으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좀 잔잔하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목요일 순서 첫 곡으로 좀 조용하고 편안하게 출발을 해보았습니다.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한동준 씨가 물론 이 노래로 히트를 치게 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DJ로서 가수보다는 훨씬 더 유명한 아주 편안함을 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같이요. 제자랑했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 한국은 지금 아침 8시 이제 통근하시겠네. 통근버스 타시겠네. 신청곡 주셨고, 우리 순철님, 너를 사랑하니까 듣기 좋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아주 수십 번 들었는데 오늘따라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스튜디오 안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혹시라도 지금 그 남자분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지인에게, 또 여자친구 있으시면 여자친구에 전화해서 말하지 마시고 그냥 너를 사랑해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반응이 어떠신지. 아마 굉장히 좀 그동안에 잘못한 일을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도 남자분들한테 전화하셔서 아주 좀 애교 있는 목소리로 너를 사랑해 하시면 서로 간에 그동안의 불화나 잘못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열쇠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저와 함께 잠시 오후의 피로를 기대시면서 제가 드리는 몇 잔의 음악들, 또 여러분이 신청하신 음악들 함께 나누는 그런 편안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의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식하게 정보를 알려주시는 우리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우리 스티븐 조 대표님과 함께 오늘 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공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6: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스티븐 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그간에도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1: 네, 네, 네. 평안히 있었습니다.
0: 연휴도 잘 보내시고.
1: 아, 네. 또 롱 위크엔드 뭐 네. 나름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 또 이 매장이 또 이렇게 백화점이 이런 그 네, 네. 쇼핑센터에 있다는 또 단점이 네. 어디 가질 못하고
0: 쉬는 날이 없죠. 그냥 네. 거기 따라서 열고 네. 닫고 근데
1: 쫓아가야 된다는 게 조금
0: 예. 잘은 모르지만. 코타풀이 제가 1년에 한 두어 번 쉬어요.
1: 그렇죠.
0: 1월 네. 1일 하고
1: 1월 1일 뭐 예, 네, 맞습니다.
0: 크리스마스인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밖에 안 쉬어요.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문도 똑같이 열어야 되고 똑같이 그럼, 닫아야
1: 네.
0: 되고
1: 네. 그걸 이제 쫓아가 줘야 되기 때문에
0: 네, 네, 네.
1: 네, 그런 애로가 있었죠.
0: 자, 요즘 며칠 날씨도 네. 참 묘해요. 덥지도 네. 않고 춥지도 않고 좀 나른하기도 하고 특히 이 시간 되면 더 그렇지만 몸이 참 늘어지고 기운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저도 네. 이미 이제 알부민 주신 거는 잘 먹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알부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지대한
1: 맞습니다.
0: 관심인데 네. 항상 호사다마라고
1: 네.
0: 좋은 일 있으면 또 티가 끼고 해서 안타깝게도 요 사이는 이 참 그 인터넷 매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너무 오픈이 많이 돼 있어서
1: 그렇죠.
0: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1: 네.
0: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에서 이 한의대 교수가 복용하는 알보민은 뭐 별로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네. 시끌벅적한데
1: 네.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 그건 사실 이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 보면 뭐 어떤 공식적인 자리였을 것 같고
0: 네.
1: 이제 그걸 제가 직접 청취하거나 본 건 아니지만
0: 네, 네, 네.
1: 뭐 특정한 조건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에서 이제 알부민 섭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에 어떤 특별한 뭐 간 괴질이라든지 뭐 간 질환을 알고
0: 네, 네,
1: 있는
0: 네.
1: 분들의
0: 네.
1: 뭐 국한 진단지 든지 하는 조건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문적인 의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0: 네네.
1: 제가 그래서 그 오늘 좀 준비를 해갖고 온 게
0: 네.
1: 실제로 알부민을 먹게 되면 먹는 알부민 이 혈액으로 투여하는 주사 알부민이 아닌
0: 네네.
1: 이제 앞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사 알부민은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0: 예, 예.
1: 되고
0: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 네. 그리고 또 네. 나의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1: 반드시 알부민 수치가 적정 수준 밑으로 떨어져야지만 맞는 거고요. 이제 먹는 알부민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0: 네.
1: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에 보면요. 분명히 연구된 결과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린다면
0: 네.
1: 뭐 시작은 2005년부터 시작되고요.
0: 예, 오래됐네요.
1: 예, 미국 네네.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면 현재 미국의 어떤 건강, 의학 관련돼서 연구된 자료들이 입증받은 것들을 보관하는 이제 자료 데이터베이스예요.
0: 예.
1: 그 거기에도 여러 건수가 들어있는데
0: 네네.
1: 그중에 대표적인 게 2005년에 이 연구한 임상 결과 실험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복막 투석을 받는 사람들을
0: 네네.
1: 상대로 해가지고 알부민을 이제 경구 투여, 그러니까 먹는 알부민을 예, 투여했을 예. 때
0: 네.
1: 복용시켰을 때 어떤 효과면을 이제 그 어떤지 과연 그 효과가 있는 건지.
0: 네네.
1: 근데 여기서 요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그 복막 투석 환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복막 투석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망가져서
0: 그렇죠.
1: 혈액을 투석을 그러니까 혈액을 이제 걸러내는
0: 작업. 거죠.
1: 예. 이 걸러내는 작업에 상당수가 단백질을 뽑아내는데 그 알부민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의 알부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혈액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0: 예, 예, 예.
1: 결과적으로 몸 안에 알부민 수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값비싼 뭐 보통 투석 받는 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0: 예,
1: 받는데
0: 그렇죠.
1: 매번 알부민을 투여받는 것도 그게 상당한 금액이 고가고
0: 예, 예.
1: 심지어는 또 그렇게 투여받았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선뜻 또 투여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방법은 먹는 알부민을 먹었을 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한 수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정상인들 같은 경우야 뭐 워낙에 알부민 수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네. 이 경우는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아. 이제 그 케이스를 놓고서는 했는데 제가 이제 결과만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알부민 기반 보충제를 경고 투여를 통해 혈청 알부민 수치, 칼로리 섭취량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을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네. 또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신체 계층 지표 증가 경향과 네. 주관적 종합 영양 평가의 개선도 관찰되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구 알부민 보충제 투여와 단백질 섭취량은 추적 관찰 종료 시 이제 종료를 끝내고 나서 네네네. 혈청 알부민 수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나온 게 보고서 내용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이런 이게 2005년도 이제 네네. 실험 그 임상 실험 결과지만 네네네. 최근에 2026 그 의학 저널에도 최근에 또 그 동남아 쪽에 얻는 큰 의학 연구소에서 네네. 똑같은 실험을 했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알부민은 당연히 효과가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기정 사실이에요. 우리가 특히 이제 소화기 구조, 소화에 어떤 이해도가 있는 네.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알부민을 섭취한 게 그 간을 통해서 알부민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분명히 가능한 얘기인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0: 네. 그렇구나.
1: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그냥 비단 얘기할 수 있는 게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근육 형성 이제 좀 블룩블룩한 좀 멋있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 파우더라는 걸 프로틴 파우더를 먹지만 네.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들 하는 게 삶은 계란을 먹는 거예요.
0: 아, 예, 예.
1: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0개를 먹니 한 판을 먹니 뭐 이러잖아요. 그 뭐 지배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란 흰자가 80%가 알부민이에요.
0: 아, 계란 흰자가.
1: 네. 오. 그래서 계란 흰자에서 최소 100mg 이상의 알부민을 섭취할 수 있고요. 뭐 10개 이상 먹게 되면 거의 1000mg 이상의 알부민을 섭취할 수 있는데 알부민이 있어야지만 근육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필연적인 얘기예요.
0: 네.
1: 그래서 알부민 섭취를 해야지만 그 알부민이 내 몸에서 소화작용으로 아미노 알부민이 되고 그게 간을 통해서 진짜 우리 혈액에 투여되는 알부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야. 네 이건 얼마든지 제가 반박을 할 수 있어요.
0: 예.
1: 네.
0: 자 그런데 그때 네. 그렇다면 조금 아까 그 먹고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먹으면 너 뭐 다 분해가 돼 버린다. 그 뭐 네.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1: 그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분해가 돼야 돼요.
0: 예.
1: 많은 분들이 꼭 혈액에 투여하듯이
0: 예.
1: 알부민이 그냥 내가 먹으면 바로 그냥 쓰여지는 알부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이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 안에 각종 이제 간즙이라든지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과 같이 소화 작용이라는 게 소장에서 일어나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단백질류는 아미노산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외에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채소 이런 계통은 전부 이제 엔자임이라고 해서 효소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되면서 이제 아미노산으로 바뀐 것들이 간으로 가서 간에 의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근데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부민은 그냥 캡슐화 돼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드링크라도 이게 그렇게 먹을 경우에는 소화작용을 못 고칠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통 캡슐을 삼키거나 태블릿을 삼키면 그거는 이제 위장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배출될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말할 수는 있는데
0: 네네.
1: 내가 만약에 식사할 때 먹게 되면 소화작용을 거치잖아요. 그랬을 때 흡수작용은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0: 그렇구나.
1: 네.
0: 자, 요새 사실 주변에는 굉장히 당뇨를 가지신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1: 네.
0: 그러면은 사실 그 당뇨 가지신 분들도 이 알부민 포뮬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네.
0: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당뇨 계신 분들.
1: 당뇨는 제가 아주 짤막하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알부민은 우리 몸에 무조건 있는 거예요. 혈액안에 남아있으면서 수분 컨트롤도 하고 근육이 생성되는 것도 돕고 영양분도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 알부민 자체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의 문제는 혈액안에 혈당이 너무 많아지고 그 혈당이 인슐린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는 현상을 당뇨라고 하는 거거든요.
0: 네네네.
1: 그 얘기는 혈액안에 혈당이 많다. 당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당은 특별히 좋아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알부민하고 결합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당화된다고 그래요.
0: 네네.
1: 근데 당화된 알부민은 아무런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액검사에서 알부민이 충분한 수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기력이 없거나 근육이 빠져요. 그 얘기는 알부민이 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런 거를 인지하고 내가 알부민을 추가적으로 복용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새로운 알부민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0: 네네.
1: 이미 이제 망가진 알부민은 제쳐두더라도 새로운 알부민이 계속 추가되니까
0: 예.
1: 그걸로 인한 이제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사적인 질문인데
1: 네.
0: 아까 결한 그 흰자에
1: 네.
0: 알부민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1: 네.
0: 제가 듣기로 이제 그 뭐 단백질 섭취에 중요한 게 결한 흰자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1: 네.
0: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법이 됐건 뭐 삶아서 먹든 결란을 하루에 몇 알씩 이렇게 흰자 부위를 먹으면은 알부민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1: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추천하는 이제 양이 계란 흰자 하나에 100mg 정도 들어있고요.
0: 네네.
1: 하루 800에서 1000mg를 권장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보통 한 10개 이상은 10개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유기질 이 이제 계란 자체의 부피 때문에 소화라는 과정이 굉장히
0: 그렇죠.
1: 힘들죠.
0: 예, 예.
1: 그래서 한 번에 이제 10개를 먹는다? 쉽진 않아요.
0: 쉽진 않죠.
1: 쉽지 않아요. 물론 나눠서 먹는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NHS에서 알부민이 한 캡슐에 400mg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란 흰자 4개 분량이죠. 그래서 하루 정량이 두 캡슐인데 두 캡슐을 드시면 800ml를 드시는 거.
0: 계란 8개 먹는 거하고
1: 8개를 드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NHS 알부민 포뮬러가 어떤 그 포커스로 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1: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저희는 포뮬러예요.
0: 네네네.
1: 그래서 뭐냐면 물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부민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소화작용을
0: 그렇죠.
1: 거쳐야 돼요.
0: 네네.
1: 그래서 아미노 알부민으로 바뀌어서 간에 전달되는데 결과적으로 알부민이 얼마나 만들어질까 이거는 간에 의해 지배적 이제 간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저희가 충분한 알부민을 제공해도 간이 만들지 못하면 이제 그 원한 만큼의 양이 안 나오겠죠.
0: 그렇죠.
1: 근데 이걸 촉진하는 방법이 저희가 이제 산삼, 아르기닌, L-아르기닌
0: 네네.
1: 그리고 녹용 그다음 B12가 같이 적절한 배합으로 혼합이 돼 있어요. 근데 요 네 가지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건 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간 기능을 촉진하는 성분들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알부민이 오게 되면 간이 일단 기분이 좋은 거죠.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그냥 기분 좋은 그 느낌으로 알부민을 최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제 원리를 만든 게 이제 포뮬러예요.
0: 지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네. NHS의 그 제가 아는 그 메가구연산,
1: 네네.
0: 또 천삼 농축액
1: 네.
0: 이런 거하고도 좀 연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먼저 메가구연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막힌 곳. 근데 이 막힌 게 거의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구연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막힌 혈들을 다 뚫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천산 농축액은 장기간 그렇게 혈류가 막히고 기가 막혀있는 상황에는 이런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농축액을 먹게 되면 그 기능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할을 하고요.
0: 네.
1: 여기에 이제 우리 알부민 포뮬러를 드시면 기본적으로 기본 준비, 이제 손님 맞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부민이 그릇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분만 먹는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양분을 내 온몸에 이게 전달하려면 전달 매개체, 아. 그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알부민인 거죠.
0: 그렇구나.
1: 네.
0: 자, 이건 사적인 질문인데.
1: 네.
0: 그냥 특별한 지병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일반 분이 예를 들어서 NHS를 찾아오셨어요.
1: 네.
0: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뭐 그 패키지 같이 뭐 제가 알기로 비타민 C라든가 기본적으로 만일에 요 정도는 미리 드셔놓으면 면역력도 좋고 저항력도 생깁니다라고 권하실 수 있는 패키지를 맞추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 네.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번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벤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오케이.
1: 첫 번째 저희 많은 분들이 정말 혹하시는
0: 네네.
1: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C예요.
0: 어, 그러니까요.
1: 네, 비타민 C는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게 한 봉에 3,000ml인데요. 3,000에 그다음에 그게 90포니까 석 달분이 원래는 이제 50불 정도
0: 예,
1: 하는데
0: 예.
1: 지금 36불이에요.
0: 아, 예, 예, 예.
1: 가격도 좋은데 이 비타민 C는 3,000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아, 생각하시는데요. 예, 예, 예. 비타민 C가 완벽한 수용성이라서 과다 복용했을 시에 피해가 제일 적고요.
0: 아.
1: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뭐 뼈를 생산한다든지 세포를 만든다든지 뭐 대사 진행을 한다든지 모든 신진대사의 움직임에
0: 아.
1: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해요. 근데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지만 공급되는 건데 추가적인 공급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고 피부 재생에도 도움되고 노화 또 면역력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뼈 생성이라든지 근육 발달 이런 데서 다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0: 아.
1: 비타민 C는 이제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동안 이제 메가구연산 같은 거 안 드셨다면
0: 네네.
1: 메가구연산 저희가 3병에 110불에
0: 네네네.
1: 드리고 있으니까
0: 네네.
1: 또 이것도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0: 아, 예.
1: 그거 있고 아까 천삼 농축액은 2병 구입하시면 1병 그냥 드리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알부민 같은 경우는
0: 네네.
1: 원래 한 병이 85불이에요.
0: 그런데
1: 세 병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195불에
0: 아.
1: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0: 그 정도로 패키지로 가면 아주
1: 네.
0: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1: 그렇죠.
0: 지치지
1: 네.
0: 않고
1: 네.
0: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1: 진짜 어떤 특정 부분의 질환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제안이 아니고요.
0: 네네.
1: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가는 정말 어떤 보면 이 보호막 같은
0: 아.
1: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0: 개인적으로 제 노력에 실 멤버 중에 이제 저희가 단체 톡이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격려 메시지를 다 보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 81년 잘 썼는데 고장 날 때 됐죠. 잘 고쳤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장이
1: 네.
0: 오셨는데
1: 네.
0: 참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도 같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벌써 한 5-60년 그것도 그냥 쓴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미국 생활이라는 게 아, 우리 말로 굉장히 빡세잖아요.
1: 그렇죠.
0: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몇십 년을 달려오셨는데 어떻게 멀쩡하겠어요. 이제는 조금 아플 때도 됐으니까 그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미리 이것들을 좀 내가 보충해서
1: 그렇죠. 네.
0: 뭐 근육도 좀 그러니까 근육이 나이가 들면 빠져버리잖아요. 없어버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것도 좀 덜 빠지게 하고
1: 네.
0: 눈도 좀 덜 나빠. 그러니까 덜 나빠지게 좀 속도를 늦추는 거죠.
1: 그렇죠.
0: 안 나빠질 수는 없을 거고.
1: 또 하나는 이제 방파제 역할도 해요.
0: 그렇죠. 네네. 네.
1: 이제 앞으로 어차피 노화라는 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닥치게 될 그런 거를 미연에 좀 막고.
0: 네.
1: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에 의학들이 발전을 해서 죽고 싶어도 잘 못 죽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내가 어떤 평소에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걸 적절히 하신 분들은 그 과정에서 덜 힘들어요. 그렇지만
0: 아, 그렇죠. 예.
1: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적절한 보완을 못한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0: 네.
1: 이제 챙겨서 드셔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자,
1: 네.
0: 이제 어떻게 보면 5월의 마지막 주거든요.
1: 네, 네,
0: 5월이
1: 맞습니다.
0: 다 가고 있는데
1: 네, 네.
0: 지난번에 들었는데 뭐 5월이니까 가정의 달 스페셜 행사도 아직 진행 네네. 중이신가요?
1: 네네 맞아요.
0: 예, 좀 알려주시면.
1: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린 메가구연산 네. 3병 구입하시면 110불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천삼 농축액 2병 구입하시면 제가 한 병 더 드리니까 한 병에 300불인데 2병 600불, 3병을 받으시니까 200불이 네. 되고요. 네. 네. 알부민은 한 병이 85불이고 한 병이 두 달치예요.
0: 네.
1: 그러니까 6개월치를 구입하시면 195불. 그러면 한 병이 65불 꼴에 구입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가정의 날 또 스페셜로 그 모든 홍삼 제품들은 40% 디스카운트 해드리고 있고
0: 예, 예.
1: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네. 메가 비타민 C 3000
0: 네, 네.
1: 이거 방금 설명드린 그 90호짜리 이거는 원래 텍스까지 해서 50불 정도 되는데 저희가 36불 플러스 텍스로 그렇게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구나.
1: 뭐 오신 분들을 또 만족한 선물 되실 네, 것 같고요.
0: 네,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매장이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0: 네, 네.
1: 있으니까
0: 네, 네.
1: 뭐 찾아오실 때 조금 막 이렇게 못 찾으시는 분 계셔가지고 오실 때 그 저희 매장이 옆에 큰 피트니스 센터 운동하고 헬스하는 그 운동 시설이 있는 바로 옆에 매장이에요.
0: 아, 피트니스 바로 네. 옆이라고요.
1: 그리고 뭐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오셔가지고 막바로 저희 매장에 오실 것 같으면 주차를 P4에 주차를 하시는 게
0: 바로 나오시면
1: 네 나오시면 저희 매장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렇게 네. 하시면 편리합니다.
0: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코타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인데 옆에 피트니스가 크게 있으니까
1: 네.
0: 그 옆에 손쉽게 찾으실 수 있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213-277-8866 277-8866 그리고 OTC 카드도 굉장히 네. 잘 받으니까
1: 네.
0: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마무리 한 말씀 주시면
1: 네 제가 오늘 특별히 알부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네. 얘기를 드렸는데
0: 네네.
1: 무엇보다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알부민만큼은 한 번쯤 내가 복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0: 네.
1: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양제 중에
0: 네,
1: 하나입니다.
0: 네, 네, 네.
1: 뭐 다른 영양제들은 나한테 필요한 어떤 영양분이 될 수 있지만
0: 네, 네.
1: 알부민은 그 모든 영양분을 드러날릴 수 있는 기본 메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추가적인 보충한다는 거 뭐 지금 이게 임상실험으로도 다 입증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0: 네, 네.
1: 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0: 과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0: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4: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5: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6: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5: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6: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5: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6: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5: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6: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1: 네, 동계님 지금 출근 중이신가요? 알려지지 않는 아라비안 나이트 김태호입니다.

0: 네, 알려지지 않는 아라비안 나이트 김태호의 음성으로 우리 통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지금쯤 통근 버스로 출근하고 계시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침은 어떻게들 해결하십니까? 저는 사실 아침은 거의 건너뛰는 편이고 보통 저는 한 11시, 12시를 전후해서 그냥 아점겸으로 식사를 하는 편이에요. 뭐 종류 관계없이. 근데 아침을 꼭 드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 녹음실 그 감독님께서는 아침에 꼭 한 20년째 누른밥을 드신대요. 반찬은 딴 거 없이 김치도 없이 그냥 간장 조금 넣은 다음에 간을 맞춰서 계란 후라이 하나라고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를 아침은 꼭 그렇게 드셨다는데, 우리 시니어분들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혹시라도 아침 먹는데 우리가 이제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침으로 이제 시리얼이나 또 도넛 같은 거로 드시게 되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이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지면서 또 다시 배고프고 탄수화물을 이렇게 좀 땡겨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을 또 어제 한 잔 드신 분들 또 아침에 칼칼한 거 좀 맵고, 우리나라 그 음식이 맵잖아요. 좀 짠 거, 어떤 때는 라면 같은 거를 이렇게 해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속이 쓰리고 아플 수 있고, 나트륨이 많이 섭취가 되면 혈액량이 증가해서 혈압도 좀 영향이 있다고 하고, 그런가 하면 저는 그 중에 하나인데 인스턴트 커피, 이 믹스 커피라고 그러죠. 일명 다방 커피. 그거 드시는 분들,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 커피가 위 점막을 자극할 위험도 있다고 하고, 또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 탄산음료로 또 이 갈증을 해소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아침에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서 드시는 게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뭐 팬케이크 같은 것도 좋고, 지금 아까 얘기한 누룽밥 같은 것도 좋고, 밥에 물 말아서 간단히 먹는 것도 좋고, 어쨌든 가능하면 좀 몸에 좋은 걸 찾아서 드시는 게 어떨까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좋은 정보들이 저희 잘 아시는 라디오서울160.com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항상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국내외 뉴스가 아주 빠른 시간으로 업데이트 돼서 여러분이 퍼가실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애용 바라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애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2: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1: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2: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3: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2: 유지승의 모닝 뉴스.
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2: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3: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2: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2: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3: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2: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9: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0: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1: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2: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조용남이 함께합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만.

네, 참 그 언제 들어도 우리 조용남 씨 이렇게 내 사랑 내 사랑 그리고 절규하는 노래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제가 언제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신청곡을 주셨는데 제가 못 들려드린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차분하게 음악 듣는 날 어떠십니까? 지금 50주년 공연을 전국으로 다니고 있는 우리 윤수일 씨의 타인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0: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5: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6: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7: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8: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9: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션.
1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에게 나와서 정말 유익한 정보를 주시는 우리 한범무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그간에 꽤 오래간만이신데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그동안에 이제 새로운 정보가 없어서 못 나왔습니다.
0: 제가. 아,
1: 그러셨구나. 새로운 정보가 많이 들고 왔어요 오늘.
0: 아 그러셨구나. 자, 그때 그 마라톤 하시다가 조금 네. 다리 부상은 네. 이제 회복되셨어요?
1: 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0: 요즘도 계속 마라톤은 열심히?
1: 네, 마라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요새는 몇 마일 정도 하세요?
1: 요즘에 아직까지는 이제 한 지금 11월 달이 되니까 6월부터는 조금 이제 마일리지가 올라가는데 한 주 중에 한 25마일, 30마일 뛰어요.
0: 와,
1: 토탈.
0: 그것도 그러니까, 엄청나네.
1: 네, 그런데 오. 한 40마일 이상 뛰어야 돼요.
0: 그래야
1: 뛰려면,
0: 돼요?
1: 예.
0: 오, 연습은 그렇게 해야 네. 되는구나. 근데 와, 뭐 말이 그렇지 뭐 1마일은커녕 저희는 뭐 반마일도 못 뛸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하루에 8마일 정도 뛰어야 돼요.
0: 하루에?
1: 네.
0: 와, 근데 건강은 무지하게 좋아지겠어요.
1: 예, 건강 너무 뜨다. 좋아져서 이제 병원에 정도 엄청 들락날락 했었는데 병원에 안 가요.
0: 네,
1: 그게
0: 그러시구나.
1: 너무 신나요. 예.
0: 아 그렇구나. 자 이제 그동안 어떤 좀 그 정보들이 있으셨는지 좀 풀어주시죠.
1: 예, 이제 정보가 많이 이제 바뀌잖아요. 제가 네. 늘상 말했던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야 하는 게 푸드 스탬프하고 메디칼이 이제 오바 그 정책으로 인해서
0: 네네.
1: 20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거가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돼요. 예, 그래서 푸드 스탬프 받으시는 분 18세 이상에서 64세 사이는 이제 지금 당장 그러는 게 아니라 6월 달부터 시행돼도 그 이제 리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1년에
0: 그렇죠.
1: 한 번,
0: 예,
1: 또 6개월 한 번, 푸드 스탬프는 6개월 한 번인데 그때 예. 리뉴할 때 이제는 그 일한 그 기록을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발런티어 워크를 했다든지 이렇게 최소 일주일에 20시간 토탈 한 달에서 80시간을 근무한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이제 6월 1일부터 그게
0: 6월
1: 시작됐어요.
0: 6월 1일서부터 네. 어쨌든 간에.
1: 근데 이제 굿 뉴스는 메디칼은 괜찮아요. 메디칼은 제외됐어요.
0: 오,
1: 원래는 푸드 스탬프하고 메디칼 모두 그 근로기록 80시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메디칼은 그래도 제외시킨 게 너무 럭키죠.
0: 그럼 이제 메디칼은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이 혜택을
1: 예,
0: 받으실 수 있다.
1: 예.
0: 아,
1: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0: 정말 불행 중 다행이네요.
1: 네.
0: 자, 무엇보다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신문 보도나 뭐 언론 매체 나왔는데 그 영주권에 대해서
1: 네.
0: 저도 궁금하고 사실은
1: 네.
0: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영주권 다 같이 여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기다렸다가 받곤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1: 예, 그게 이제 지금 그게 거의 시행이 했다고 해요. 그거는 시행이 들어갔다고 해요.
0: 예, 예.
1: 트럼프가 벌써 그쪽으로는 시행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원래도 진짜 원래 영주권은 신청 들어가면은 원래 이 나라에서는 신청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이제
0: 그러니까 다시 받을 때는 한국에서
1: 예 한국에 나가거든 제 3국에 나가서 받을 때는 그거를 받아서 들어오는 거가 원래는 정식인데
0: 네.
1: 이제 취업 비자나 결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유예성을 줬었어요. 그냥 여기서 머무른 상태에서도
0: 예, 예, 예.
1: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다 신청을 들어가도 영주권 받을 때는 제3국에 가서 받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0: 혹시 지금 신청을 한 케이스들은 괜찮은 거죠?
1: 지금 들어간 케이스는 괜찮겠죠. 지금 이제 시행이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발효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청서 들어갈 때부터 아예 밖에 나가서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신청서조차.
0: 제가 아는 지인분의 그 자식분도 여기서 결혼을 해서 이제 영주권 신청해서 인터뷰 날짜가 잡힌 상태니까
1: 네.
0: 그런 케이스는 크게 문제는
1: 예.
0: 없겠네.
1: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인터뷰하고 나서 받을 때는 제3국에 잠깐 나갔다가 받아서 들어오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백투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신청하는 것조차도 밖에 나가서 신청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바뀌니까 이거는 되게 많이 리스트릭 해준 거죠.
0: 근데 만일에 뭐
1: 거죠.
0: 사실 그 뭐 아마 많이들 계실 거예요. 합법적으로 못 있고 합법적인 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나가서 신청하고 그동안 기다렸다고 하면 생리별도 해야 되고.
1: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는 그냥 이제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민권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자녀를 초청할 때는 그냥 여기서 스태터스가 예를 들어서 없어도 그냥 그거는 계속 그냥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합법이 아니어도 그냥 신청이 우선 파일링이 들어가면은 그냥 머물 수는 있었어요. 머물고 그냥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못 하고 신청서 자체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신청하는 거죠.
0: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신청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안 되면 그냥 이별이네.
1: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도적으로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0: 야, 생이별하는 그런 수가 생기네.
1: 그래서 maybe 민주당이 만약에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백해서 이거를 바꿔놓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쨌든
0: 지금
1: 굉장히
0: 현재로서는
1: 그런 법이 굉장히 스트릭하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그래서 이것도 강경하게 그러니까 그런 약간 틈새가 있었던 거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는 게 이제 뭐 학생 비자로 와서 또 결혼해가지고 또 시민권을 받는다든지 학생 비자로 와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그냥 취업 비자니까 취업을 해서 영주권 들어가서 취업 비자 취업 영주권은 취업을 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밖에 나가서 받아오라면 그거는 되게 힘들잖아요.
0: 너무 힘들죠.
1: 예, 힘들죠. 예. 특히 취업 비자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취업 비자가.
0: 참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소식들이네요.
1: 근데 사실은 그 결혼 비자 결혼 영주권은 1년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제 너무 어려워졌어도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취업 비자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취업 비자는.
0: 취업 비자는.
1: 예. 취업 비자는 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나와서 계속 일을 하는 건데.
0: 그것도 또 수년 걸리는 거예요.
1: 예, 나오는
0: 있는데.
1: 건데 이건 일도 못 하고 나가서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이거를. 예, 받기 힘들죠.
0: 그런 케이스구나.
1: 진짜 기숙년 아니면은 숙련도가 아니면은 받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저기 취업 비자는.
0: 점점 어쨌든 문은 좁아지고 힘든 그런 힘든 결과가 나오네. 아 어쨌든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 지혜롭게 또 미리 알아서 준비해서 대처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1: 그리고 요즘에 문의가 합니다. 많이 오는 게 이제 영주권자들 그 주소를 영주 그러니까 이사 갔을 때 이민국에 업데이트해야 되냐 그 문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자는 이사를 가면은 이민국에 업데이트하라고 되어 있어요.
0: 원래는
1: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소 변경 안 해놨는데 한국에 갔다가 이제 입국할 때 문제가 되지 않냐 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0: 근데 그 보통 라이선스는 바꾸잖아요.
1: 예. 네. 그런데 이민국에도 그걸 다 업데이트하라고 해요. 원래는.
0: 원래는?
1: 이민법에서는.
0: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 그래서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되지도 않고 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요즘에 너무 불안해들 하시니까 제가 보니까는 그 온라인 그 USCIS 이민국 온라인 웹사이트 그 어카운트를 그냥 오픈해서 거기에 그냥 내 거 그 업로드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거기다가 그냥 변경을 해놓으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따로 뭐 페이퍼워크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냥 그렇게 자기 어카운트 오픈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업데이트만 해놓으시면은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그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1: 일 요즘에 굉장히
0: 하나네.
1: 그게 제일 문의가 많으세요.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불안하다. 들어올 때 너는 왜 주소 체인지 안 했냐. 그거 꼬투리 잡아서 또 뭐 한국에 돌아가라 할까 봐서 그러니까 조그만 거래도 다 이렇게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변경하지 않아도.
0: 그렇구나. 요즘 그 사무실에는 어떤 문의가 많이 들어온 편이에요?
1: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트러스트. 그러니까는 이제 사회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자녀가 없으시거나 만약에 자녀가 있어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재산이 있는데 죽으면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녀 누가 그 베네피셔리 상속자가 누구인가를 다 구별이 되는데 미국에는 그런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으니까 그 트러스트를 해놓으셔야 돼요. 집이 한 채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걸 아무것도 안 해놓고 죽잖아요. 그럼 이거가 먼저 이 스테이트에서 주에서 이걸 가져가요.
0: 아이고.
1: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베네피셔리가 누군가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내요. 이걸 찾아가라.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프로베이 그 법원에 갔다가 그걸 걸어서 판결을 받아서 자기 모고지를 받아오는데 그건 변호사 비하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
0: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인데 네. 부모님이 이제 떠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내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 아무런 가족이란 게 증거를 제출할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카운티에 소속이 돼 버려요, 아예. 그 집이. 그래서 내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자녀다. 그럼 거기에 뭐 벌스 설티케이 그런 게 또 있을 거잖아요. 출생 증명서라든지 부모라든지 그런 게 있을인 걸 가지고 또 사망 진단서. 부모님의 사망 진단서 가지고서 이제 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서 이제 그게 케이스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프로베이트 코트예요.
0: 아, 네. 그렇구나. 네. 참 또 아, 그것도
1: 그렇게 참 하고 유언장 또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유언장. 가진 게 없어도 유언장을 또 쓰시고 싶어 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상황이 뭐 전쟁 일어나고 너무 뒤숭숭하고 불안하니까 그런 문의가 많으세요.
0: 네. 참 글쎄요. 뭐 물론 뭐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그 장례를 준비한다. 뭐 내 묘지를 준비한다. 뭐 장례보험을 뜬다. 지금 말씀하신 유언장을 준비한다.
1: 네.
0: 뭐 얼핏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 같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르는 네. 일들이니까
1: 네.
0: 준비를 해놓는 것이 안 해놓는 네. 것보다는 훨씬 더
1: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연료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그 위임장 파워 버튼이라고 그 위임장을 받아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두 가지 위임장을 받아놔야 되는데 하나는 제너럴 그 일반 거 대리하는 거 있잖아요.
0: 네네네.
1: 뭐 DMV 가든지 은행에 가든지 소셜 업무를 하든지 이런 일반적인 그런 위임장이 따로 있고 또 건강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내 뭐 산소 만약에 산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뛰냐 마냐 결정한다든지 수술을 하냐 마냐 결정한다든지 그런 헬스에 관련된 위임장 두 가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한 가지 케이스가 저 손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하와이에 묘지를 사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묘지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상태에서 그 묘지를 팔아야 되는데 묘지가 몇 개 사놓으셨나 봐요. 그 아버님이 이제 여기서 돌아가셨으니까 거기다 묻히지 않으실 거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 묘지에서는 위임장 가져와라.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위임장 만들 수 없어요.
0: 그렇죠. 또 그런 게 있구나.
1: 네. 그래서 근데 위임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버님 그 위임장 만들어 달라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위임장을 만들어요? 살아 계시길 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0: 예.
1: 그런 게 있어요.
0: 자, 이거는 뭐 좀 가회적인 질문인데 이제 6월 달이 되면 이제 남자분들은 굉장히 흥분하는 게 월드컵이라는 그 축구 대회가 열려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우리 시장이 월드컵 응원하는 동안은 아이스 단속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1: 근데 뭐 제가 들을 때는 아이스의 요원들을 다 풀어가지고 그거를 직접 아이스 요원들을 다 경기장에 보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이민 단속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아무래도 그 마약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는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0: 근데
1: 저도.
0: 말이 그렇다고 그랬다가 뭐 갑자기 변하면은 그 그렇죠. 누가 책임져요?
1: 그렇죠. 걔네들은 또 어떤 건수를 올려서 자기 수당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선은 명목상으로는 우리는 그냥 위험한 거를 와치하러 간다 하지만 거기서 또 걔네들은 또 충성심이 또 유별난 또 그 아이스 요원들을 엑스트라로 많이 뽑았을 때는 검증되지 않은 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착각하거든요.
0: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우르르 몰려서 응원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얘기 듣고는 아예 그냥 조용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1: 근데
0: 했어요.
1: 근데 요즘에 굉장히 그게 너무 뜨거워.
0: 아니 안 가면 아무 일이 안 생기잖아요.
1: 근데 그게 너무 뜨거우니까 막 그 티켓도 너무 비싸게 막 그런 게 막 팔리고 막 뭐가 썸띵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그거에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단속한다 뭔다 하는데 그거는 약간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막 그거를 찬물을 딱 끼얹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아, 너무
0: 그렇죠.
1: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진짜 조금
0: 아니, 그렇지
1: 좀 우울해요.
0: 뭐 경기도 안 좋고 예. 가스비도 비싼데 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1: 그러니까
0: 건지.
1: 이런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한 마음 돼서 뭉치고 막 뜨겁게 열광하고 예. 그런 데서 딱 카타르시스 같은 예. 것도 느끼고 이렇게 어려움을
0: 건데.
1: 극복하는데 그것마저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0: 그러니까요.
1: 너무하네요 진짜.
0: 자 요즘 아파트 상황은 어떻습니까?
1: 어, 예, 아파트가 되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파트가 제가 또 아파트 영상을 제가 저 유튜브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되게 네. 큰 매니지먼트 회사니까는 그 아파트를 신축한 아파트가 되게 많은 그 아파트 매니저먼트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섹션 8 그 바우처 있으신 분들 들어갈 수 있는 유닛이 예를 들어서 그 새 아파트를 지면 거기 한 15%를 네, 그 섹션 8이나 로인컴으로 두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포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섹션 A 바우처 있으신 분들 또 그 어포더블 저소득 서민 아파트 원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그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 말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 담당하시는 분도 한국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를 저에게 이제 커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aybe next 그러니까 제 나성편지 제 유튜브가 수요일날 올라가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에는 maybe 그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자, 뭐 지금 그 중간에 그 섹션 8 바우처를 예. 가지신 분들인데 그 바우처가 뭡니까?
1: 예, 그러니까 섹션 8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섹션 8이란 거는 연방 정부 주택 보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각 시마다 LA는 LA의 그 하우징 어소리티에서 그거를 주관해서 이제 한 지금 2018년도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했어요. 온라인을 오픈하면 사람들이 막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첨제로 해서 한 3만 명을 뽑았어요. 그게 10년치 웨이팅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2023년도에 한 번 또 뽑았어요. 그것도 어느덧 10년.
0: 그거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1: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연방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주정부 그 이 LA 시리 그 하우징 어소리티에서 오픈을 딱 해요. 온라인으로 다 발표를 해요. 저기 섹션 8을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라. 그럼 온라인을 집어두면 추첨제를 통해서 3만 명을 뽑으면 그거가 10년치가 웨이링이 찬 거예요 벌써.
0: 아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자격 요건이거든요.
1: 예, 자격 요건이고 그 10년치에서 내가 내 차례가 되면 가면은 그때 이제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바우처를 가지고 거기서 너 이 아파트에 들어가 그 하우징 어소리티에서 당신 이 아파트 들어가니까 내가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100유닛에 15% 유닛의 새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거기다가 바우처를 갖다 주면 이제 하우징하고 같이 매니지먼트에서 사인을 다 페이퍼 끝나고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락 온 그 매니지먼트 회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섹션 8에 올레디 살고 있으신 분들 바우처 가지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한 30년 너무 오래 낡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 옮기고 싶으면 먼저 여기다 신청서를 넣고 그 바꾸시면 돼요. 그것도 가능하대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좋은 소식.
0: 어쨌든 좋은 소식이네요. 예, 좋은 소식이에요. 그만큼 내가 갈 수 있는 찬스가 예, 많아진
1: 예.
0: 거니까.
1: 그 새 아파트로 간다는 게 어디예요? 그 새 아파트는 지금 종전에 뭐 원베드가 2,000불, 3,000불 하는 그런 새 아파트예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근데 거기 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로인컴인지 섹션 8에서 사는 건지 그냥 레귤러 돈을 내고 사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거예요. 예.
0: 야,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혜택을
1: 예,
0: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런 찬스네요.
1: 예,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런 분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유튜브를 네. 계속 업데이트하고 네. 팔로우하다 예. 보니까 그분들도 아는 거죠.
1: 그런 것 같아요.
0: 꾸준하게 이 사람을 예. 하는 사람이니까.
1: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힘들어도 올렸잖아요. 제가.
0: 그게 네, 굉장히 그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게 지치지 않아야 된다.
1: 예, 맞아요.
0: 콘텐츠를
1: 네,
0: 해야 된다.
1: 맞아요.
0: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1: 지치긴 지치죠.
0: 근데 지치죠.
1: 성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만큼 또 보람도 있고.
1: 예, 너무 보람 있어요.
0: 예. 또 빛이 나고 예.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예. 사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한번 지나가면 그걸 되찾기가 쉽지가
1: 그렇죠,
0: 않거든요.
1: 제가 이 방송 나오는 것도 유튜브를 다 통해서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예. 유튜브. 그렇게 해서 저도
1: 예,
0: 알게 되고
1: 예,
0: 그렇게 된 거죠.
1: 제가 또 그래서 소설도 쓰잖아요.
0: 예, 소설 쓰신다고
1: 소설 그
0: 그랬어요.
1: 선생님이 또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소설로 소설로의 초대.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아 저의 인생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그냥 노후의 삶에 내가 더 진짜
0: 네네네.
1: 풍족한 삶을 위해서 내가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삶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다 도움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일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거를 보면서 저 또 더 많은 신뢰를 하고
0: 아, 그럼요.
1: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 올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1: 정말 힘들어요. 일주일에도 이렇게 빨리 와요?
0: 아니 거기다가 이제 소재라는 게 아이템이라고 그러죠. 소재가 네.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만들어서
1: 네,
0: 그거를 올려야 되는
1: 네,
0: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아이템들보다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예. 정보를 조금 잘못 올려놓으면 그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0: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 하시니까 보람 있고 또 마라톤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뭐 그 보통 이제 주변에 보면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차마 말할 수 없이 합법적인 신분이 안 돼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분은 뭐 10년도 넘고 15년 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사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많이들 구제를 해줬는데 요새는 그 뭐 다카도 그렇고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서 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네.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맞아요.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주변에 보니까
1: 사면이 날 때쯤은 된 것 같은데
0: 예.
1: 그쵸, 사면.
0: 근데 그 제가 이거는 정원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그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데 메디칼 그 수혜자들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얼마에 한 번씩 이제 메디칼 갱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신규로는 불법 체류자한테는 그 메디칼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1: 예,
0: 들었는데.
1: 신규는 안 받아요. 이제 지금 그렇게 됐어요. 신규는 안 받고 이제 그 지금 가입한 상태인 사람들은 리뉴를 해 주는데 그 리뉴 기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또 못 받으세요.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영원히 다시 받을 수 없는 거지.
1: 예, 없어요. 지금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못 받아요. 안 돼요. 예, 신분에도 영향이 있어요.
0: 혹이라도 그렇다면 합법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메디칼을 받는 분들이 리뉴얼에 자기가 세류를 제출해도 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1: 예, 지금 저 케이스 하나는 그 이게 신분이 없으신 페퍼 없으신 분이 이제 메디칼을 받았는데 일을 하는데 일이 좀 더 많아진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메디칼 인컴보다 더 조금 높아졌어요.
0: 높아졌죠.
1: 그래서 그거 이제 리뉴 그 기간에 높아져서 이제 리뉴를 못해서 그러면 리뉴를 할 때에 메디칼은 굉장히 와이드해요. 그러니까 딱 6월 10일까지 리뉴해라 해도 그때 안 해도 3개월을 더 연장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7, 8, 9, 9월 달 100일 동안 그 안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컴을 줄이고 줄여서 그때 맞춰서 딱 리밋에 맞춰서 리뉴했는데 3개월을 했는데 리젝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그렇게 됐는데 그냥 제때 안 했다고 딱 하고 이제 리미리를 그러니까 응급 진짜 응급 상황만 되게끔 해놨어요 그 메디칼을.
0: 네,
1: 그런 안타까운
0: 정말
1: 요즘에
0: 안타까운
1: 현실적으로
0: 일이네.
1: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이제는 안심하지 말고
1: 제딱 예. 하셔야
0: 제딱 돼요. 제 날짜에 제
1: 날짜 해야
0: 돼요.
1: 이런 사람들은
0: 맞춰서.
1: 더 유지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합법 신분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그 3개월 만약에 했대 못해도 그냥 또 하면은 또 연장이 되는데 이거는 페이퍼 없으면 얘네들이 네. 그거가 그 담당하는 소셜 워커의 어떤 재량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이 되게 그냥 스트라게 딱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0: 자, 이건 뭐 제 지인의 그 케이스인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그 소셜 연금 그거를 이제 받는 사람인데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에스티메이트 온 게 한 뭐 7, 800불 정도 선으로 왔대요. 그 이제 신청을 하는데 원래 나이가 65세인데 이제 그게 1년 연장됐다고. 그래서 66세 되는 생일에서 10개월이 지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사무실에서.
1: 네, 네, 네.
0: 그게 정확한 거 맞습니까?
1: 예, 66세 10개월.
0: 그럼 예를 들어서 1월이 생일인 사람은 66세 1월에서 10개월이니까 66세 11월 돼야
1: 네. 그때가
0: 그 수혜를 그때가 받을 수가
1: 예,
0: 있네요.
1: 풀 리타이어 나이가 되는 거예요.
0: 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7,800불 되면 어떤 분들은 뭐 1,200불 미니멈을 어디서 뭐 지원보다 채워 준다라는 얘기도 있고
1: 네.
0: 일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안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1: 네.
0: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떤 게 옳은 건
1: 그러니까
0: 정확한
1: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일을 해서 1,000불을 타는데 그 SSI 웰페어를 신청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웰페어는 1,230불 받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면 1,000불의 그 인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웰페어 230불만 받습니다. 그 차액만 받으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가 1,000불 받고 웰페어를 신청하면 또 1200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세요.
0: 아, 자기가 버는 돈에
1: 버는 그러니까 이 웰페어라는 건 최저 생활비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컴이 없으신 분들한테 1230불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0불의 인컴이 있으면 230불 그 차액만 SSA로 줘요. 아니 SSI로 줘요.
0: 아.
1: 근데 이분은 자기가 1000불 탔는데 1200불을 또 탈 수 있다고 생각하러 오신 거예요.
0: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불을 버는 분은 혜택이 없네요.
1: 혜택이 없죠. 1200불 넘어가니까.
0: 아, 그러면
1: 기초생활비를
0: 자기 텍스 낸 소셜 연금 700 몇 불만 그거밖에 받을 수가 없네.
1: 예, 받고 그다음에 이제 65세 넘으셨으면 인컴이 없으시면 이제 거기에 1200불에서 마이너스 하면 530불 정도
0: 그래서
1: 되잖아요.
0: 그래서 그 나머지를 채워준단
1: 나머지가 SSI가 되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제 보통 시니어분들이 SSAI 다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렇죠.
1: 예,
0: 아.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시니어분들이 그렇게 그 일 부분적으로 하셔도 캐시로 하는 일.
1: 예, 맞아요.
0: 그런 일 많이
1: 예, 맞아요,
0: 찾으세요.
1: 맞아요. 사실. 맞아요.
0: 그것 때문에.
1: 근데 요즘에는 또 캐시로 볼 수 있는 데도 없어요.
0: 거의 사실. 없죠.
1: 거의 없어요.
0: 사실 뭐 몇 개 있는데 방송에서 예, 제가 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 어디 놀러 가셨다가 잭팟이 맞았대요. 근데 그게 뭐 액수가 되면 그것도 안 된다고 CPA한테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거 포기해야 되냐고 그런 케이스도 제가 봤어요.
1: 예, 왜냐면 웰페어 타시다가 잭팟 터지면 웰페어가 끊어져요. 그만큼 만약 만불이면 만불어치가 다 끊어져요.
0: 아...
1: 어떤 분은 3만 불을 하고 또 한 뭐 4만 불 거의 했는데 몇 년째 못 탔어요.
0: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니까 그거는 예, 뭐 안
1: 예,
0: 해주네요.
1: 그거, 예. 어. 그래서 그거 타시면은 그거 어디 썼는지 다 일일이 다 보고하시고 다 어. 해가지고
0: 아이고.
1: 그 사이에는 다 끊어져요.
0: 머리 웰페어가. 아프네요.
1: 예, 그러니까 웰페어 어. 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어. 카지노 안 가는 게 좋으시죠.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정리하면 오늘의 이슈 보따리는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기존에 머물면서 신청할 수 없으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라 제3국으로 돌아가서 신청도 해야 되고 그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거기서
1: 그러니까.
0: 받아서 들어와야 되니까
1: 그게
0: 뭐 6개월 1년이 아니고 2, 3년 걸려버리면 뭐 부부간에도 생리별이 되는 거고
1: 맞아.
0: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네요.
1: 근데 이제 결혼 비자는 1년 정도면 나오는데 취업 비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일 어려서 굉장히 힘들어졌고.
1: 안 준다는 것 같아요.
0: 또 메디칼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재갱신하는 날짜를 맞춰서 꼭 하셔야지 괜찮다고 늦었다가 혹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아예 없애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고
1: 그리고 요즘에 메디칼 그 리뉴얼 갱신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0: 아~
1: 네,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0: 아~
1: 조사가 많이 들어가요, 진짜 재산 뭐 있는지.
0: 아~
1: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 거기에 꼼꼼하게 그 서포링 다큐멘을 디테일하게 잘 해서 보내셔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그 섹션 8 그 바우처 자격이 있으시는 분들 또 좋은 인포메이션을 또 법무사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 혹시라도 그 바우처를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갖고 계신데 또 오래 살으셔서 한 번쯤 옮겨보시고 싶은 분들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그랬죠?
1: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나선편지 4시에 올라가거든요. 그거
0: 아,
1: 와치하시면은
0: 거기를 와치하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여러분 뭐 가깝습니다. 한인회관으로 우리 법무사님 찾아가시면 예약하고 찾아가시면 얼마든지 좋은 정보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목요일날 뵙기로 했으니까
1: 네.
0: 그동안에 마라톤 열심히 네. 하시고 소설도 열심히 네. 쓰시고
1: 네.
0: 또 좋은 정보 바라겠습니다.
1: 네,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와야 될 텐데 두 달 동안 변화가 사실은 없기를
0: 아이,
1: 바라요.
0: 뭐 없는 게 좋은 거죠
1: 네,
0: 사실.
1: 없기를 바라요 사실.
0: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시간 내주셔서.
1: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1: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0: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1: 우메캔.
12: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0: 감사한다면,
11: 사랑한다면,
10: 역시 우메캔.
11: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2: 888-941-3311 우메캔.
1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순철님 지난번 전파 타지 못한 신청곡 올려봅니다.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세인트님, 아저씨, 아, 거기는 금요일날 아침이네. 아, 이번 주도 수고하셨네요. 맛있는 저녁 드세요. 아저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 통계님 지금쯤 직장에 도착하셨겠죠? 신청곡입니다. 김진표의 유난히.

0: 네, 김진표의 유난히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신예원 씨의 우리 통계님의 상큼한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요, 혼자 들은 생각인지 아마 한국에서 아침나절에 들어도 경쾌하고 좋고, 지금 오늘 지금 하루 끝이죠. 여기는 문득 떠오르는 그런 뭐 장면 같은 게 좀 연출되는 그런 느낌 들었는데, 혹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 끝에서 노래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피식 한번 웃는 그런 장면들이, 그게 어떤 장면이 됐건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가슴속에 묻어있는 그런 추억의 장면들, 글쎄요,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창밖이 지금 굉장히 맑긴 한데 바람 부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텅 비어있는 자리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한번 웃을 수 있고 미소 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끝자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3: 너무너무 좋습니다.
1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순철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난번에 전파를 타지 못했습니다. 참 그 전파를 타지 못한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김준님의 사랑하니까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0: 네, 우리 순철님 덕분에 정말 반가운 목소리.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마 처음으로 우리 김준 씨의 노래를 틀어드린 것 같은데, 김준 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삼촌같이 모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그 자니 브라더스의 멤버로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 재즈계에서는 아주 대부로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 여자 재즈 가수 뭐 이미숙 씨, 또 정경화 씨, 또 요즘 그 한참 인기가 있는 웅산 씨, 이렇게 재즈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굵은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추모 콘서트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거를 주관해서 다 도와주시고, 또 어제처럼 오늘도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셔서 추모곡으로 알려주시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삼촌같이 지내던 분이고, 지난번 어머님 장례식에도 굉장히 같이 애도를 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지인 중에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김준 씨. 아주 편안하게 노래 부르는 그런 목소리. 저한테 제가 가수를 한다고 한국을 나가니까 그 팝송 가수 중에서 크리스 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앨범을 주시면서 아, 이런 창법도 멋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격려를 주셨던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고, 오랫동안 건강하시게 좀 우리 곁을 지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미드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3: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0: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의 거의 끝자락이 오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치시죠? 연휴가 있어서 그래도 하루 빨리 왔지 않습니까?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나는 시간 또 즐겨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날씨가 찌뿌둥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또 풍성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정경화의 또 한 번 계절은 가고, 계절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름이 다가오죠.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오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3: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9: 마크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0: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2: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13: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12: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13: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12: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14: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12: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14: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8: 배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5: 류마티스 관절염,
16: 어깨와 허리 통증,
1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5: 진통제 없이
1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
1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150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지난 26일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2명과 발행사 다우존스 그리고 모회사인 뉴스코프 및 루퍼트 머독 명예회장을 상대로 10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해 7일 월 트럼프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에게 외설적인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며 보도했습니다.